0: 네, 최경미님이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첫 곡으로 나와서 반갑다고. 예, One Republic의 I Ain't Worried. 사실 문법적으로는 이게 are not이잖아요. 보통 복수로 we are. 근데 보통 I는 I'm not worried인데. 무튼 그랬습니다. 진주 우체국 집배원입니다. 날씨는 덥지만 물 흐르듯이 배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침부터 덥네요. 이상식님. 아이고 그러게요. 또 이렇게 밖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 앞으로 걱정입니다. 근데 오늘은 습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서 뭐 체감 온도는 조금 이따가도 연락이 아니라 소식 알려드리겠지만 낮 기온이 오늘 중부지방이 좀 많이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너무 애써서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도록 자기의 보폭을 잘 유지하는 하루 보내십시오 라고 조영희님이 아침 가족들께 예, 시작부터 이렇게 당부를 해오셨습니다. 그쵸. 자기의 어떤 보폭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이게 막 서두르고 잘하다 보면은 그게 엉켜서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몸도 마음도 무거웠는데 애쓰지 말라는 말이 저한테 지금 딱 필요한 말 같습니다 라고 손태라님도. 그렇죠. 좀 지칠 수 있는데요. 예, 그래도 주말권에 다가가고 있으니까 모두 힘내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이카운트, 백조싱크, 쉐보레, 주식회사 BS 한양, 백년화편,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KB국민은행,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롯데렌터카,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 SNC, 포스코 ENC, IS동서,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오뚜기 카레와 꾸며드릴게요.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
2: 같은 연금 다른 네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6: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6: 회계관리
7: 이카운트 ERP
9: 4만원
6: 재고관리
7: 이카운트 ERP
6: 4만원
7: 생산관리 사업성도
9: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0: 스카이비프가 세펠떠.
1: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2: 밥알 찹쌀떡의 원조.
3: 100년 앞변.
2: 첨가물 없이 건강한
3: 100년 앞변.
2: 30년 전통
3: 100년 앞변.
2: 떡 선물세트는
3: 100년 앞변.
2: 1588-5678.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7: 백조 싱크.
8: 살아있다 살아있어
9: 16일부터 17일 충남 공주 금강 리버마켓에서 열리는 K블루베리 축제로 놀러오세요.
8: 살아있다 살아있어 K블루베리.
9: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여성 싱어죠. 라우라 파우지니의 노네데토라는 나는 티를 내지 않았어 뭐 이런 뜻이래요. 내가 너 때문에 슬퍼도 티를 내진 않았다. 포항이 어제보다 기온도 좀 낮고 약간 흐리다고 0705님이 그래서 이 노래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하셨는데 지금 중부지방은 새벽부터 햇살이 그냥 어휴 네 새벽부터 좀 따끈따끈 하던데요. 뭔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포근함과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라고 2649님도 짧은 감상평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데이브레이크의 이원석 씨와 함께 라떼 차트쇼를 꾸며드리는 시간이죠. 자, 몇 년도의 차트를 탑10 곡들을 이야기할지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11시까지 문자 샵 8000번 저희 오늘 아침 앞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마음에 드는 노래 나올 때 형편되시면 하트도 눌러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참지 말고 남겨주세요. 오늘이 로즈데이라고 네 4788님 요새 정말 장미가 눈에 많이 들어오긴 하던데요. 네. 신인수의 목소리로 오랜만에 듣습니다. 장미의 미소

네, 일기예보의 좋아 좋아. 또 오랜만이네요. 신인수 장미의 미소 이어드렸습니다. 장미의 미소는 남편이 저한테 프로포즈할 때 우크렐레로 연주하면서 불러준 노래인데 그때 생각이 나네요. 이제 5월 18일이면 14주년 결혼기념일이에요. 여보 사랑해 라고 14주년 축하드립니다. 김미정님 저하고 결혼기념일이 같으시네요. 정명희님 운동하면서 마침 꽃집 앞을 지나는데 음악도 꽃향기도 너무 잘 어울립니다. 야, 하필 딱 꽃집 앞을 지나가는데 네, 장미의 미소가 흐른다. 대단한 인연입니다. 남현주님이 제보해 주셨는데요. 내일부터 23일까지 중랑 장미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아이가 초등학생으로서의 마지막 운동회예요. 보통 가을 운동회, 봄 운동회. 요즘엔 또 운동회도 아이들 다칠까봐 그게 좀 많이 또 형식을 줄여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무튼 8281님이 아이들의 웃는 소리 또 신난 모습이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밖에 철망에 매달려서 보고 계시다고. 근데 옆에 장미나무가 딱 있어요. 괜히 향을 맡으러 코를 대봅니다. 라고. 참 봄날의 풍경 역시 봄이네요. 진세은님 요즘 케이크집은 정말 바쁩니다. 작년까지 언니가 운영을 했는데 해외로 이주하게 되면서 저한테 가게를 넘겨줬거든요. 한국에 잠깐

언니가 오늘 저 좋아준대요. 너무 든든한 하루입니다. 라고.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아, 한 분 더? 네. 김민아님. 20개월 된 우리 딸. 오늘 아침부터 기저귀에 쉬를 안 하시겠답니다. 변기에 앉혀달라네요. 와, 이걸 아이가 직접 발음도 겨우 할 나이에 나 이제 기저귀에 쉬 안 해. 아, 이거 참 너무 똘망한 아이네요. 예. 아, 이거 참 기특해라. 이어지는 곡은요. 채플론이에요. 핑크 포니 클럽.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를.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여보, 맛 어때?
4: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3: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4: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3: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5: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6: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6: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 플러스.
8: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9: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 필.
1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입니다. 저칼로리 시사 M&N's. 사실 어제 낮부터 햇볕이 심상치가 않았죠. 네, 오늘 수도권과 특히 충청권의 낮 기온이 30도를 기록할 거랍니다. 아, 거의 뭐 한여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진 동풍이 불어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주말까지 더위가 이어질 거라고. 네,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다행히 습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서 체감하는 더위는 기온보다 조금 낮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다 보니까 요즘에 뭐 필수템이 됐죠. 외출하실 때 선크림 또는 양산 가능하시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는 빠질 수 없는 곳이 바로 휴게소입니다. 네, 뭐 화장실도 가야 되고 또 허기도 달랠 겸 이것저것 사 먹게 되죠. 근데 가격에 비해서 맛이나 양이 이게 저기는 맛있었는데 여기는 왜 이렇지? 뭐 약간 이런 거 느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부가 구조 개선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는 이 시스템이 도로공사에서 운영사 그리고 입점 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인데 중간에 붙어있는 운영사를 빼고 도로공사와 업체의 직계약 구조로 바꾸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면 지금 운영사가 중간에 음식값의 33%를 떼어가는데 이 수수료가 없어지니까 음식 가격도 낮출 수 있고요. 네, 부당한 비용도 감당할 필요가 없어지는. 근데 처음부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근데 당장 시행은 어렵대요. 왜냐하면 이 중간 운영사가 계약한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끝날 때까지 2030년 대부분 만료되니까 그때부터 직계약 구조로 바꿀 수 있다는데 어떤 특정 업체가 중간에서 그렇게 배부르는 이런 건 빨리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수익들이 이용객과 점주분들께 골고루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해외에서 뭐 K-POP, K

드라마 K-뷰티를 넘어서 한국 농식품까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그 중에서도 이 배 펄이죠, 펄. 배 판매량이 높아졌는데, 야,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수출액이 727만 달러를 기록했대요. 배만으로. 이유는 뭐니 해도 맛이죠. 한국 배는 서양 배보다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할 뿐 아니라 식감이 아삭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입을 사로잡았고, 배는 또 다른 과일에 비해 껍질이 좀 두꺼워서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미주, 중동까지도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 높은 수출액에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드릴게요. 배와 관련된 건데, 이 우리의 배를 일찌감치 알아본 나라가 있어요. 그렇게 오래전은 아닙니다. 2014년 덴마크 한국대사관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덴마크 왕실에 이곳의 배 두 알을 담아 선물을 보냈는데, 덴마크 왕실로. 이걸 맛본 왕실 사람들이 아이 머리만한 배가 어쩜 이렇게 맛있냐 극찬이 쏟아졌고, 그 결과 수출로 이어졌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에서 수확한 배를 선물로 보낸다가 오늘의 퀴즈인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특산물 다 배우잖아요. 이곳에 그러면 이곳 그러면 배 먼저 떠오르는 그 지명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도 열려있고요. 무료인 미니 이용하시면 네, 공짜로 참여하실 수가 있죠. 유산균 세트 한 분, 종합 간장 세트를 이색적으로 다섯 분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주주클럽의 노래입니다. 나는 나.

나는 나 조조클럽. 네. 덴마크 왕실에서 요 배를 맛보고 홀딱 반한 어느 지역의 배였을까요? 정답 전라남도 나주. 나주 그러면 배 엄청 유명하죠. 원래부터. 6376님이 우리 집은 여름에 냉면을 자주 해먹어서 냉장고에 배를 필수로 쟁여놔야 됩니다. 얇게 썰어 넣으면 새콤달콤한 무랑 냉면의 조합이 얼마나 맛나게요? 라고. 아, 이제 냉면의 계절이. 하긴 뭐 냉면 러버들은 때를 시간을 가리지 않습니다만 때와 장소는 뭐 어디서 먹겠다는 거. 신수진님, 제가 나주에서 백꽃을 본 적이 있는데요. 하얀 꽃들이 눈처럼 얼마나 예쁘던지. 맞아요, 백꽃이 또 예쁘잖아요. 어릴 때 고모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배농사를 지으셔서 바로 딴 배를 냉장고에 시원하게 넣어뒀다가 깎아주시곤 했는데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라고 8759님, 진짜 뭐든지 바로 따서 그 맛은, 네. 아, 진짜. 김민영님은, 저는 오늘 아침에 나주 곰탕을 먹었는데, 아, 진짜 나주 그러면 또 배만큼 곰탕이 유명하죠, 진짜. 나주의 특산물이 참 많군요, 라고. 참고로, 나주 곰탕은, 저희 여기 상암 MBC 아래쪽에도, 지하에도 있는데, 좀 국물이 맑아요. 예. 그게 나주 곰탕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종합간장 세트 받으실 다섯 분 방금 소개해드린 분들, 네, 신수진 8759, 김민영 7072, 5040님, 네, 소소하지만 축하드립니다. 새로 산 무선 이어폰으로 상디 목소리 들으면서 동네 앞산에 왔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살짝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합니다. 라고 2248님. 그렇군요. 이따가 구름 한번 확인해봐야지. 얼마 전에 아주 뭉게구름이 너무 예쁘게 피어있었는데. 자, 신청하신 곡 김현철과 조지가 함께합니다. 드라이브.

0: 아, 목소리 참 매력 있어요. 데이브레이크의 영원하라. 바로 노래의 주인공 이원석 씨 잠시 후 3, 4부에 모셔서 라떼 차트쇼 꾸며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생방 중에 문자로 참여하신 분들 내일 첫 곡에 초성 힌트 다 받으셨을 텐데요. 뭐 힌트를 살짝 드리자면 요 노래 제목에 들어가는 단어 하나가 오늘 생방 중에 몇 번이나 언급이 되었습니다. 네, 이것도 알아야 생각이 나지. 예. 사실 저도 몰라요. 작가님들이 그렇다 그래서 얘기 드리고요. 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스트레스 드리려고 내는 게 아니라 어디 사용하시는 단체 문자방이나 네, 이런 데 쓱 올려보시면 이거 그거 아니니? 라고 누가 얘기할 수도 있죠. 내일 저희 첫 곡 시작하기 전까지만 보내주시면 네, 총 일단은 10분께 보리차 세트 준비하고요. 저희가 한 분께는 키읔 선물 3종 세트입니다. 이번에는 키읔으로 시작하는 커피와 수제 쿠키, 선크림 세트, 스킨케어 세트 키읔 들어간 3종 세트를 준비하고 기다릴게요. 자, 그러면 잠깐만 광고 듣고 올게요.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애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애 나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3: 스마트하게 달리고
4: 기름값 걱정 날리고
3: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4: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3: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4: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3: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점.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통업,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9: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0: 미쓰비시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1: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네, MBC FM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9시 54분 22초 지나고 있고요. 자, 2부 끝곡으로 에이브릴 라빈의 Head Above Water 준비했고요. 잠시 후 3부에 바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양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암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면암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2: MBC 강훈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데이터처.
4: 수원 세븐 테마 밀리언 쇼. 7가지 테마로 스포츠 골프 레저관, 옴니비, 명품 가구, 가전생활용품, 뷰티, 아이디어 제품, 핸드메이드 등 7가지 즐거움.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원 컨벤션 수원 세븐 테마 밀리언 쇼.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5월 14일 목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자, 오늘 생각난 노래는요, 저 개인적으로는 뭔가 가을 하늘이 높을 때 좀 시원함을 느끼고자 선곡하게 되는 곡인데요, 오늘은 이 곡을 이렇게 구름 한 점 없는 봄의 한가운데 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나서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노래하는 크리스티 하인드는 미국 출신 여성 뮤지션이고요, 기타리스트이자 보컬. 나머지 3명의 멤버들은 영국 출신 세션 연주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크리스티 하인드가 미국에서 좀 별로 여긴 음악이 재미없어, 그래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처음에는 뭐 음악 잡지사 기자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인연이 닿은 영국 멤버들과 바로 밴드를 만든 것이 프리텐더스라는 팀입니다. 아주 꽤 여러 곡이, 국내는 조금 이들의 북미에서의 인지도보다는 아시아에서는 큰 인기를 끌진 못했지만, 네, 북미에서는 꽤나 큰 사랑을 받았던 그런 밴드이고요. 자, 프리텐더스의 Show Me라는 곡, 오늘 생각난 곡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밴드 프리텐더스의 쇼미였어요. 김상호님이 이 팀은 I Stand By You 정도 알고 있는데 이 노래도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I Stand By You도 굉장히 유명한 히트곡이고요. 약간 순한 맛 체리 필터 같아요 라고 0202님.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무엇보다 뭐 솔로 기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거의 것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이 백업 기타 요 소리는 그 유명한 F사의 스트라토캐스터와 텔레캐스터라는 유명한 두 가지 모델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텔레캐스터라는 기타 소리 요거는 뭐 딱히 전문적인 귀가 아니더라도 딱 그 소리가 뭔가 소리가 명함인 네, 그런 사운드라서 예 들을 때마다 맞아 참 기타마다 뭐 치는 사람의 주법 뭐 이런 걸 떠나서 자기를 딱 정의하는 그런 소리를 갖고 있다는 게 새삼 신기하기도 했고요. 뒤에 깔리는 기타 소리에 집중하게 됩니다. 와 역시 그 맛이죠. 이거 뭐 보컬도 멜로디도 다 좋지만 기타가 아주 열일하는 그런 곡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6171님의 이야기였고요. 자 3, 4부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데이브레이크의 이원석 씨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당진시청,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멕시칸, 샤브올데이, 오뚜기 카레, 브라운스 안마의자, 한국세무사회, 주식회사 헤리즈하보해,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뿌리담은 리얼생활사비 주비푸드,

0: 이벤트와 함께 할게요.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샵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당진 해나루쌀, 덮밥에도 당진 해나루쌀, 국밥에도 당진 해나루쌀.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2: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자, 라떼라면 이 정도 유행어는 소화할 수 있었다. 베스트 3인데 이거 아시면 한번 해볼래요?
1: 영구가 없다.
0: 아, 그거 아니지.
1: 이거 아니에요?
0: 영구가 아니야. 일단 엉구, 엉구 없다.
1: 아, 그렇군요. 나 왜
0: 하려고 그래 자꾸 이런 거. 네. 그거 알죠? 뭐요? 음매 기주고.
1: 음매 기사로.
0: 아, 그거 나 아는 거야.
1: 예, 그럼요. 이거는 뭐.
0: 그럼 이건 알아요?
1: 뭐요?
0: 이거 좀 약간 간드러지게 해야 돼.
1: 네.
0: 오, 신지시오. 이거 어디 나온 줄 알아?
1: 우리 로마말을 버리시나이까?
0: 어머, 나보다 일곱 살이나 어린데 다 알아 이거를 어떻게?
1: 잘 알고 있습니다.
0: 야, 가만있어봐. 날라리아, 그 따님 이름이.
1: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날라리아랑 결혼했어.
1: 그렇죠. 예. 아, 진짜 재밌게 봤는데.
0: 자, 아이고, 자동 소환되는 그때입니다. 라떼를
1: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헤이.
0: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입니다.
0: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1: 네, 잘 지냈습니다.
0: 찢어진 종아리 근육은 잘 아물고 있나요?
1: 잘 붓고 있어요. 네. 지금 솔직히 통증은 없는데.
0: 오, 진짜?
1: 전에도 그랬거든요. 통증이 없어서 다 나은 줄 알고 공연 때 예! 뛰다가 갑자기 윽! 한 거라서.
0: 야, 참.
1: 근데 아직 초음파 사진을 봤을 때 아직 조금 남아있대요.
0: 아니, 저는 참 이게 왼쪽 엉덩이,
1: 네.
0: 보통 엉덩이 근육은,
1: 네.
0: 잘 다치지도 않는데요.
1: 네.
0: 근데 난 그 계속 얘기한 그쪽이,
1: 네.
0: 지금 몇 주를 이렇게 좀 그래도 무리를 안 했는데도 이게 계속 아파가지고.
1: 그러면 저랑 같이 병원을 한번 가시죠.
0: 가자.
1: 오늘 저 가려고 하는데.
0: 오늘 저 또 뭐 어디 녹음이 있어가지고.
1: 아, 그래요?
0: 예. 네.
1: 가서 그냥 주사 꼭 맞고.
0: 네, 맞아 봐야 되겠어.
1: 네.
0: 내로 24시 김정현님이.
1: 24시가 맞나요?
0: 25시 아닌가?
1: 25시가 더 입에 붙는데.
0: 그러니까.
1: 네.
0: 아무튼 최양락님의,
1: 네.
0: 가장 첫 번째 유행어 아닐까? 오, 오신시오.
1: 아, 워낙 유행어 많으셔가지고.
0: 네.
1: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내로 25시에 출연했던 그 개그맨 분들이 굉장히 막
0: 다 잘 돼. 근데 잘 되신 분들은 다 잘 된 것 같고,
1: 네.
0: 사라진 분들도 꽤 많아요.
1: 아, 그렇죠, 네. 그렇죠.
0: 네.
1: 근데 그 당시에 야, 저분들이 이 코너에 다 나오네 막 그랬던 기억도 나고.
0: 맞아요.
1: 뭐 근데 그런 코너들이 좀 많았었어요. 뭐 잘 돼야 될 텐데. 그건 뭐죠? 그거
0: 회장님, 우리 회장님.
1: 회장님.

0: 거기에도 엄청난 분들이 많이 나오셨을 것 같고.
1: 딸랑딸랑.
0: 잘될 턱이 있나 막 이런 것도 있었고.
1: 아 진짜. 야 그땐 진짜. 아 맞아요. 그거랑 또 아까 순학질 여사는 네. 그게 이제 꺼벙이의 아버님 길창덕 화백께서 네. 어디 여성동안가 여기 연재하셨던 만화인데. 어. 네, 순학질 그 눈썹 일자로 네. 붙어 있는.
0: 아, 그게 원래 만화가 원작이에요?
1: 네, 만화가 있었어요. 아~ 그걸 이제 김미화 씨께서, 김한국, 네. 이런 분들이 아주 그냥 그 인기가 그땐 정말 어마어마했대요.
0: 그 두 분이 그래서 실제 부부인 줄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1: 우리는
0: 많았어요.
1: 우리는 TV에서 부부면 뭐 김혜자, 네. 최불암 선생님들은 그냥 시골 가면 맞아요. 당연히 부부라고 생각하죠.
0: 몇십 년을.
1: 그게 부부보다 더 오래.
0: 아, 바풀떼기 신옥수수도 기억나요라고 임명선님께서.
1: 바풀떼기가 뭐지? 이거 네모반 그거 아닌가?
0: 그런가요?
1: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
0: 네모반이었나? 약간 그
2: 동작 그만.
0: 건달 그게 아니죠?
1: 어 아니야. 어. 내무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했던 동작 그만이야. 아,
0: 바풀떼기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1: 그러니까
0: 그 귀에 아른아른한데요.
1: 그러니까. 예. 아 진짜. 다 이게 그 예. 아무튼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0: 그러고 보니까 요즘엔 그런 유행어가 별로 없네요.
1: 뭐 예전에. 있는데 네, 그, 억지로 막 이렇게 네. 밀어붙이는 분위기죠.
0: 허경환 씨가 네,
1: 끝까지. 예.
0: 그 예전에는 매주 하는 그 개그 그 프로그램들이 그 유행어를 막 미는 그런 게 엄청 정말 유명했잖아요. 그 프로그램 그쵸? 자체가.
1: 그럼요.
0: 근데 요즘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지니까.
1: 그러게 말입니다.
0: 네.
1: 어, 또 코미디 프로그램이 한동안 없어지기까지 했고 네. 지금 MBC에는 없어요.
0: 맞아요. 꽁트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1: 네. 네. 이게 참
0: 아쉽네.
1: 아쉽네. 진짜 좀
0: 모든 게 그 유행어로 다 대화가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1: 자, 라떼 음악 차트. 네. 오늘은 언제로 갑니까?
0: 오늘은 말이죠. 아, 1988년. 4월 넷째 주로 갑니다.
1: 와, 그럼 한참 올림픽이 다가오던 때네요.
0: 맞습니다.
1: 이야,
0: 비교적 저희가 꽤 과거로 가는 거예요.
1: 가장 오래전으로 가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0: 지난주에 저희가 2000년 9월 갔었는데
1: 어휴, 갑자기 와. 타임머신을 네. 세게 탔습니다.
0: 맞습니다.
1: 자, 일단 88년 그러면은 네. 어제
0: 어제요?
1: 티파니 형 네. 소녀시대 티파니가 나오셔서
0: 맞아요 맞아요
1: 89년생인데 아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 37이라고
0: 그렇겠죠.
1: 그러니까 네. 나는 30 야 20년을 활동했는데 그거밖에 안 됐냐. 엄청 부러웠거든요. 아무튼 우리 티파니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전해입니다.
0: 네.
1: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올림픽이라는 너무나 큰 이벤트 때문에 다른 게 좀 많이 가려졌나 싶은데.
0: 일단은 아, 이 영화가 이해에 나왔군요. 시네마 천국.
1: 아,
0: 이 영화가 1988년이래요.
1: 토토와 알베르토.
0: 아, 너무 아. 다시 봐도
1: 그러니까 음악이 뭉클한. 정말 너무 아름다웠고 네. 영혼본색 2가 이때구나.
0: 2.
1: 아, 2.
0: 말도 안 되는 이 스토리였죠.
1: 아니야. 아니 근데 지은발이 네. 너무 보고 싶어서 쌍둥이 설정이 아마 이때부터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믿고 싶은 거야 쌍둥이.
0: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 갑자기 원해서
1: 말이 안 되잖아.
0: 말이 안 되잖아. 어, 근데 원에서 돌아가셨는데 2에서 네. 갑자기
1: 동생
0: 없던 쌍둥이 동생이 나타나가지고 네. 다 때려부시는 네. 그런 영화.
1: 그래도 뭐 재밌었어요.
0: 아, 재밌었습니다.
1: 그리고 마지막 황제가

0: 곡을 쓰셨다고.
1: 아 정말요?
0: 그 중에서 한 70%는 다 또 네. 어, 그냥 이거는 좀 안 되겠다. 아무튼 본인과의 사투를 벌이셨던.
1: 참
0: 이분도 결국에는 배우로 섭외됐다가 네. 나 음악 안 시켜주면 안 한다.
1: 배우로 나와요?
0: 배우로도 나와요.
1: 마지막 강제에서요?
0: 네.
1: 아 진짜요?
0: 일본인 장교로.
1: 아 진짜요?
0: 네.
1: 어, 다시 봐야겠다. 어,
0: 그리고 원래는 그 너무 클리셰적인 할복 자살을 하는 캐릭터였는데
1: 아~
0: 이거 아니다.
1: 네.
0: 권총 자살하겠다.
1: 아~ 정말 자기 멋대로 하셨네요.
0: 게다가 음악은 어, 원래 오지도 않았는데 네. 음악 안 시켜주면 안 한다. 어.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길을 싸워서 쟁취하신 분이죠. 네. 예.
1: 보통 고분고분 한 면이 전혀 없으신 분이었군요. 아유,
0: 그런 거 없어요. 예. 야 진짜 그렇습니다. 자, 네. 방금 뭐 네로 25시 스리랑 부부 이런 거는
1: 네.
0: 그 쇼비디오 자키라는
1: 쇼비디오 자키. 예. 아 쇼비디오 자키였고
0: 김광한 님이
1: 네 맞아요.
0: 앞에 딱 DJ처럼 하면서 코너들 소개했고
1: 맞아요.
0: 자 나는 8883년생 88년 차트 몇 곡이나 알고 있을까 궁금하다 김여선님이.
1: 아,
0: 이 곡은
1: 아, 제가 아까 바풀떼기 신옥수수가 건달 뭐 이렇게 막 연상을 했었잖아요. 도시의 천사들 이 아, 코너였습니다.
0: 동작 그만 아니고
1: 동작 그만 아니고
0: 아 맞네
1: 이마룡 바풀떼기
0: 이마룡 선배님 나오
1: 맞아요 맞아요 어. 이마룡 선배님의 김정식 선배님 나오셔가지고 아. 야, 뭐 했어? 어, 뭐 약간 맞아, 그런 맞아. 느낌.
0: 아 맞네. 야 바풀떼기. 도시의 천사들 네. 이름.
1: 정종철 씨였나요? 아무튼 아, 그분이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춤 추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0: 아 진짜. 아. 자 노래는 어 이 곡은 뭐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아서 이게 이때군요.
1: 아 차트로 바로 들어갑니다. 네. 12곡입니다. 아 미치겠다 이 노래 천주만 나와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0: 네 우리 이현석 씨의 바로 직계 선배님
1: 진짜
0: 연세대 지질학과 출신
1: 예
0: 조함은
1: 이 밤을 다시 한번
0: 아 이건 좀 들어봐야 됩니다.
1: 심지어 대학까지 은상까지도 같아요.
0: 아 정말
1: 예.
0: 마그마 해야
1: 저 소나기
0: 맞네. 아 진짜 좀 들어봅시다.
1: 네.

0: 남은 선배도 고음 가수예요.
1: 아니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냥 기억에는 워낙 잘생기셨고 되게 부드러운 발라드 가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0: 아니지
1: 지금 들으니까 완전 테토스럽게 보이시네요. 엄청
0: 그래 해야인데
1: 그죠
0: 해야
2: 해야더라
1: 그러니까 락밴드 락커네요. 락 발라드였네요 이 밤을 다시 한번.
0: 그래. 예. 네. 이때 아무튼 그 이제 그 마그마 출신 락커 베이시스트였는데
1: 네.
0: 이렇게 발라드로 전향을 하셔가지고
1: 맞아요.
0: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아무튼 저도 고등학생이었잖아요.
1: 네.
0: 아닌가? 88이면은 졸업했다. 이 앨범이 87년도니까 8월에 나왔는데
1: 네.
0: 이때는 보통 한 1년 정도 사랑받는 게 기본이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지금 10위까지 4월 넷째 주인데도
1: 네.
0: 10위권 안에 있는 이 밤을 다시 한번

0: 지금도 아주 얼굴 그대로 잘생기셨잖아요.
1: 제가 얼마 전에 뵀었죠. 그러니까. 저작권 옆에 상관을 하셨다가.
0: 그대로신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쌔! 안 올라간다.
1: 진짜 발성이 락 발성입니다. 정말.
0: 두성.
1: 네, 두성.
0: 와,
1: 바로 그냥.
0: 자, 9위입니다.
1: 네.
0: 근데 이거 기억이...
1: 이 노래가... 작품 하나에 난 아직도 널이라는 곡인데
0: 제목은 기억나요. 난 아직도 널.
1: 아 그래요?
0: 네.
1: 저는 아직도 와 되게 재즈스럽다.
0: 약간 블루스인데.
1: 네. 그때는 재즈도 잘 모르는데 그냥 괜히 그런 이런 노래가 대학가요제 대상을 받았구나.
0: 아 이게 대상곡이구나.
1: 맞아요. 87년도 대상곡입니다.
0: 어쩐지 팀 이름이 대학가요제 출전 팀 이름이야. 작품 하나.
1: 작품 하나. 그죠 그죠. 약간 뭐 좀 건강한 느낌. 그래서 이게 87년도 12월에 대상을 받고 그 다음에 지금 4월까지 큰 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이게 부산 외대 4학년 학생들이 만났대요.
1: 그러니까요.
0: 예.
1: 그러니까 그 당시에 80년대에는 대학까지 입상을 하면은
0: 무조건 가수로 떠.
1: 예, 제 스타가 되는 그냥 그 길이었던 것 같아요.
0: 입상만 해버리면 무조건. 아, 이게 진짜 오랜만이다. 맞아, 이 노래 유명했어요.
1: 맞습니다.
0: 후렴까지만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0: 이게 산울림 앨범이 아닐걸요? 아마 김창완 선배님 솔로 앨범이 아닐까 싶은데.
1: 아, 그래요?
0: 야, 근데 진짜 이 선배님 대단한 게
1: 네.
0: 발표하는 곡마다 다 알겠어.
1: 8위 곡입니다. 꼬마야.
0: 그러니까요.
1: 산울림인지 김창완으로 표기가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야겠지만.
0: 네.
1: 일단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앨범을 내셨는데요.
0: 이게 그 맞다. 산울림이 어느 순간부터
1: 네.
0: 1, 2, 3집 내다가
1: 네.
0: 산울림 동요라는 이름으로 또 앨범을 거기는 이렇게 정말 순수함이 느껴지는 곡들을
1: 네.
0: 담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어, 그럼 이것도 동요집에 수록된
0: 그런 것 같아요.
1: 오.
0: 아, 진짜
1: 그렇군요. 좀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0: 맞아요.
1: 진짜 동시.
0: 근데 이 곡은
1: 네.
0: 보통 창완 선배가 다 쓰시는데
1: 네.
0: 이장수라는 분이 글을
1: 네.
0: 요거까지 좀 듣다가
1: 네.
0: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1: 네.

0: 넘어.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

0: 얼마예요?
1: 이카운트!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4: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3: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5: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3: 하이퍼스.
6: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7: 와우
6: 스티커 3단지 명함 다 있어.
4: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6: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8: 인쇄는 와우 플러스.
9: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1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1: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0: 설명이 필요 없는 노래인데
1: 네.
0: 이미 88년 4월이면은 유재하 선배님이 이제 고인이 되신 상태에서
1: 네.
0: 앨범 자체가 너무나 사랑을 받았으니까
1: 맞아요.
0: 88년 4월에 이제 7위를 차지한 지난날.
1: 이 앨범은 수록곡 전부가 히트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0: 거의 뭐 유일하죠.
1: 네.
0: 뭐 들국화하고 유재하 정도.
1: 네.
0: 모든 곡들이 다 사랑을 받은.
1: 심지어 그 중간에 민유엣이라고 연주곡이 하나 있어요. 클래식 연주곡.
0: 그 그러니까 마지막 곡인가 그럴걸요?
1: 중간에 있어요. 이게 아, A면
0: A면 마지막인가.
1: 맞아 맞아. 그때 이 노래도 사랑받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0: 그러니까.
1: 아, 저 명반입니다. 명반.
0: 뭐 가사가 이럴 수가 없어요. 정말. 네.
1: 그리고
0: 아, 진짜.
1: 지금 다시 들어봐도 너무 세련됐고 지금 현대 어떻게 보면은 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 히트곡들이나 뭐 팝 우리나라 가요라고 일컬어지는
0: 네.
1: 그런 싱송라들의 어떤 교본 같은
0: 그렇죠
1: 그런 앨범이에요.
0: 실제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많은 그 주목받는 신인들
1: 네.
0: 일단 조규찬 씨부터
1: 네.
0: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라는 그걸 아. 이제 매개체로 해서
1: 맞아요.
0: 뭐 심지어 터치도 윤민 씨도
1: 맞아요.
0: 유재하 경연대회 출신으로 알고 있고
1: 홍인석도 그렇고
0: 아, 그러니까 뭐 이를 셀 수 없는
1: 네.
0: 그냥 유재하라는 이름 하나로
1: 네.
0: 대한민국 음악계에 정말 정말 화수분이 되신 분이죠.
1: 맞아요.
0: 아 지난 날. 였습니다.
1: 정말 막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0: 발라드뿐만 아니라 이런 요건 또 약간 시티팝으로 분류되더라고요.
1: 어.
0: 네.
1: 그렇군요.
0: 자, 정말 너무 한 장이라는 한 장만 발표했다는 게 좀 너무나 아쉽지만
1: 너무 아쉬워요.
0: 너무나 그 하나로 한 뭐 100장 이상을 보여주신
1: 네.
0: 분입니다.
1: 네.
0: 데뷔 앨범인데 베스트 같은 느낌 맞네.
1: 맞습니다.
0: 서창한님
1: 녹음희님은요 처음으로 구입한 앨범 유재하 1집 너무 좋아서 친구들 선물은 다 유재하 테이블 줬어요.
0: 좋은 선택이십니다.

0: A면 B면 요즘 세상 절대 알 수 없는 얘기라고 박시현님이.
1: 젠지들은 모르겠지.
0: A면 B면이 뭐예요?
1: 근데 또 그 친구들이 요새 카세테이프를 또 사는 거 아세요?
0: 그러니까요.
1: 그 알 수도 있어요.
0: 요즘에 다시 나오긴 하더라고요. 신기하다 막 이러면서.
1: 그러니까. 이 형도 고음이네. 아, 미치겠다. 안 돼.
0: 아, 아까 제가 정종철 씨라고 말씀드린 분이
1: 아, 개그맨
0: 양종철 씨였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정종철 씨는 옥동자였군요.
1: 야, 4271님께서
0: 예, 제보를 주셨습니다.
1: 정확한 기억력으로 네. 수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88년 4월 넷째 주 차트 멜론 차트 파인더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0: 네.
1: 6위 소개해 주시죠.
0: 인터넷도 왜 이렇게 포근한 느낌이 전주부터 드는 거죠? 최성수의 동행입니다.
1: 아, 이게 잠시만요. 동행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녀가 아니잖아요.
0: 그거는 동행이 아닐 거예요.
1: 아,
0: 그거는
1: 남남.
0: 아, 남남이었구나. 동행은
1: 이제 나온다.
0: 누가 나와지 않게요.
1: 맞아요.
0: 네.
1: 누가
0: 맞아요. 그 노래.
1: 야, 참 윤상 세월 좋아졌다.
0: 왜요?
1: 이 고음 안 되는데 가수해가지고.
0: 아, 고음이 안 되세요? 하면 또 되시면서.
1: 안 된다니까. 나 여기저기서 요새 아주 간증하고 다니잖아요. 나는 내 키를 몰랐다. 아니, 그리고 뭐 다 고음 가수만 있는 것은 아니죠. 아,
0: 그럼요.
1: 네, 아무튼 이때는 어느 정도 남들이 따라해보다 나 안 되는데 이러면 이제 이 사람은 가수.
0: 네. 근데 진짜 불멸의 히트곡은 고음이 안 나오는 곡인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1: 그건 또 왜요?
0: 누구나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는 쉽게.
1: 뭐 그럴 수도 있죠.
0: 네, 그런 노래가 정말 오래오래 사랑받는 불멸의 히트곡일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생각합니다.
1: 정우가님, 세상에 진짜 오랜만입니다.
0: 맞아요.
1: 되게 편안하게 부르시네.
0: 네. 되게 막 뭉클해.
1: 그냥 딱 특유의 창법이 있으시죠.
0: 네. 밴딩이 적재적소에 들어간
1: 피아노가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 이게 네. 그 바로 위대한 탄생의 네. 퍼스트 키보드
0: 네.
1: 이자 악단장이셨던 네. 이호준. 네.
0: 아, 그분이
1: 그쵸?
0: 위대한 탄생이셨어요? 아니,
1: 그걸 몰랐다고?
0: 네.
1: 친구여의 작곡가.
0: 하늘에서 잠자고. 비슷한 어떤 결이네요, 동행과 또.
1: 아니, 그러니까 편곡인데,
0: 네.
1: 당시에 이호준 선배가 거의 대한민국 가요의 한 40%는 편곡을 도맡아서 하셨고요.
0: 정말 네. 대단하신 분이었군요.
1: 그 당시 그 메르세데스
0: 네. 네.
1: 그게 엄청 큰 거
0: 자동차요?
1: 거의 그 레코드사 사장님의 네. 스케일에 맞먹는
0: 네.
1: 그런 차가 쭉 오면
0: 네.
1: 선배님 오셨구나.
0: 아...
1: 거의 뭐 회장님 포스로 피아노를 연주하셨던
0: 상디는 왜 그런 거 자꾸 기억해요?
1: 아, 난 그때 완전 동경의 대상이니까.
0: 아, 어린 마음에 네. 우와, 멋있는 차다.
1: 거의 뭐
0: 귀여워.
1: 네. 네. 네. 모든 뮤지션들이 그때 좀 과소비를 하셨죠.
0: 제 수입도 잘 안 될 텐데.
1: 근데 그 이분들 정도면은 네. 그게 가능하지만 아무튼 뭐 폼생폼사 그런. 아빠의 차 아니 나만의 주크박스였던 초딩 시절 노래입니다. 감성은 그 시절 감성은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립다. 2620.
0: 네. 이상호님은 풀립사랑도 듣고 싶다고.
1: 그게 이거 먼저인가?
0: 최성수 씨의 또
1: 네. 여기를 차지했던 동행.
0: 네.
1: 이었습니다.
0: 네. 야. 아, 5위 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진짜 독보적이죠. 임지훈의
1: 네.
0: 내 그리움.

0: 김창완 선배랑 네. 김창완과 꾸러기라고 또 있었어요.
1: 네?
0: 꾸러기 몰라요?
1: 몰라요. 아, 밴드였어요?
0: 네.
1: 오.
0: 이게 그러니까 맞아. 김창완과 꾸러기의 멤버로 활동을 하셨던
1: 임지훈 씨가
0: 네, 아~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김창완 선배 진짜 당시에 창작력이 어마어마하셨나 봐요.
1: 그러니까요. 아까 대본에 어떤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 멤버 그 어떻게 보면 형제잖아요. 형제가 군대에 입대했던 시기도 있었고 형제가 음악을 잠시 놨던 시기도 있었고
0: 아 이때가 그러면
1: 네.
0: 산울님이 잠깐 활동 휴직이 된 것 같아요.
1: 아 그래서 김창완과 꾸러기라는 팀을 꾸려서 이렇게 하셨는데 네. 거기에 멤버가 임지훈 씨였다.
0: 그리고 동물원의 제작자도 김창완 선배인 거 알아요?
1: 예? 진짜요?
0: 네.
1: 어마어마하군요.
0: 그때 그 홈스튜디오를 만드셔가지고
1: 네.
0: 거기에서 동물원 1집이 녹음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1: 대단한 또 그러니까, 옥성을 가리셨군요.
0: 네. 어떤 뭐 최고의 프로듀서이자
1: 네.
0: 또 밴드의 프론트맨이자
1: 네.
0: 작곡가 이런. 자 임지훈님의 내 그리운 나라
1: 네.
0: 조금은 낯설 수 있는데 왜냐면 너무 다른 히트곡이 또 많으신 분이고
1: 사랑의 썰물이 엄청 유명했었죠.
0: 그게 맞아. 그게 네. 대박이었어요. 그게 87년도고요.
1: 네네. 네.
0: 지금 여기 그 아드님이
1: 네.
0: 임현식 씨인데
1: 네.
0: B2B라는 B2B. 보이그룹으로 활동 중에 있어요.
1: 그분이 임지훈 씨 아들이었군요.
0: 응.
1: 임현식.
0: 응.
1: 이야 좋겠다. 야. 좋겠다.
0: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습니다.
1: 아, 또 동병상련 느끼십니까?
0: 그렇지.
1: 상대.
0: 아, 참. 자, 3위, 아, 4위도 이제.
1: 네.
0: 자, 이 곡도 이효준 선배의 편곡입니다.
1: 그러네요.
0: 네.
1: 어, 공교롭게 내 그리운 나라랑 같은 키인가 봐요.
0: 아,
1: 너무 자연스럽게 이러신다.
0: 네. 이지연 씨.
1: 네. 그 이유가 내겐 아픔이었네. 4위 곡입니다.
0: 네.
1: 네.
0: 정말 당시에 책받침 여신으로
1: 저 진짜 좋아했어요. 이지연 씨.
0: 아, 정말.
1: 네.
0: 아, 뭐 저도 안 좋아하는 이유는 없었는데
1: 네.
0: 이지연 씨 데뷔가 87년 이렇게 빨랐다고 88년인가
1: 87년에 앨범이 나왔나 봐요.
0: 야, 빨리 했구나.
1: 네.
0: 강수지 씨가 90년이니까 확실히 좀
1: 아, 뭔가 그때 이지연 씨, 하수빈 씨, 뭐 강수지 씨 이렇게 약간 청순한 여자 가수분들의 계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0: 하수빈 씨가 제일 막내일 거예요.
1: 아 그렇죠.
0: 네.
1: 네네.
0: 아 이지연 씨가 본명이
1: 네.
0: 이진영 씨랍니다.
1: 아.
0: 근데 당시에 동명의 남자 가수가 있어서
1: 아.
0: 이지연으로
1: 예명이군요.
0: 야.
1: 근데 이 재밌는 특이한 사실은 이 노래의 작사 작곡가가 백두산. 네, 유현상 씨.
0: 그러니까.
1: 네.
0: 그거는 여러 개의 자아가 있어요.
1: 그러니까요.
0: 이런 거 하시다 갑자기 유현상.
1: 맞아.
0: 유현상.
1: 그때 성인가요 했었어. 어. 트로트.
0: 그러니까 정말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도 대단하신 거죠.
1: 네.
0: 와.
1: 매트 마우치.
0: 여기선 소녀가 딱. 소녀 한 네. 분이 계셨고
1: 그러니까요
0: 거의 뭐 이지연 씨를 데뷔시킨 그런 프로듀서
1: 맞아요
0: 그렇습니다 1집이 그 이유가 내겐 아프면 이 곡이고
1: 네.
0: 이 2집에 이제 전영록 선배가
1: 네.
0: 바람아 멈추어다오 대박들이 났죠
1: 맞아요 맞아요 네. 바람아 멈추어다오 그래서 자세히 들으면 전영록 씨의 목소리 코러스로 들을 수 있습니다
0: 아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 자, 88년도 4월 넷째 주 차트
1: 네.
0: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노래 좀 더 들어볼까요?
1: 네.
0: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0: 워낙에 히트곡이 많은 분이라 네. 상대적으로 이 곡은 조금 기억 속에서 좀 이렇게 뒤편에 있는 제목 사랑이 지는 이 자리 네. 3위를 차지한 이선희님의 곡인데요.
1: 맞아요.
0: 워낙에 뭐 전주부터 딱 들으면 다 이렇게 아는 노래들이 뭐 제 얘기부터 네. 아 옛날이요 뭐. 심지어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하니 나 항상 그대를 뭐 한바탕 웃음으로 야 진짜 뭐 근데 아무튼 이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뭐 고 무렵부터 네. 둘이 굉장히 작업을 많이 하셨던 송시현 프로듀서가 곡을 만든 네.
1: 예. 송시현 씨도 직접 본인 노래 불러서 활동하고 그랬던 맞아요. 것 같아요.
0: 그때
1: 피아노 치면서
0: 되게 이렇게 병약한 오빠 아. 어, 머리 그쵸. 길고
1: 안경 쓰고 피아노에
0: 예. 그런 이미지 예. 아, 사랑이 지는 이 자리 근데 지금 들어보면 예. 이선희 씨 목소리가 열일을 했다.
1: 진짜 명창입니다. 명창
0: 어, 노래를 어, 멜로디는 특별하게 그런 네. 뭐 어떤 킬링 파트보다 네. 목소리와 감정으로 이걸 다 그냥 네. 사람들을 녹여낸 거죠.
1: 진짜 설득을 한 거예요.
0: 네, 설득.
1: 근데
0: 네.
1: 이게 제가 최근에 너튜브에서 네? 이선희 선배님의 라이브 영상 실황 영상들을 네. 직캠이라고 하죠.
0: 네.
1: 몇 개를 봤는데
0: 언제 적거 옛날 거 아니면
1: 아니요 최근 한 몇 년 사이 거예요. 어. 최근에 또 막 노래를 라이브를 막 하시지 않고 한 5-6년 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제 앨범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정말 똑같아요.
0: 아
1: 심지어 더 잘해.
0: 그럴 수는 있죠.
1: 그냥 소리를 내면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냥 거침이 없어. 그 소리를 내 그냥. 너무 부러웠던 부러웠답니다.
0: 바로 또 이분도 이제 MBC가 배출한 어. 뭐 대학가요제가 이게 겨울이면 여름에 강변가요제를 네? 우리 이선희님께서
1: 맞아요, 맞아요.
0: 대상으로
1: 맞습니다.
0: 네. 어, MBC가 주물락펴락했던
1: 가요제 쪽은 뭐 가요제. 거의 네. 지금 2위 곡이 나오고 있네요.
0: 이건 뭐죠?
1: 김종찬. 아,
0: 김종찬 선배님 이게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지 진짜. 아, 이 곡도 이효준.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메르세데스 제일 큰 거 불러올 수밖에 없지. 이효준 그리고 김정욱 작사 작곡의 사랑이 저만치 가네.
1: 네.
0: 아 이거 좀 들어야 돼요.
1: 아, 너무 좋아요. 이 노래. 네.

0: 근데 이때가 토요일은 밤이 좋아 전인가?
1: 이게 전일 거예요.
0: 맞아. 네,
1: 이 노래를 사랑받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밤이 좋아 나왔을 것 같고. 아. 이 전에 이게 2집이거든요.
0: 아 그렇구나.
1: 1집에 내 사람아라는 곡이 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었던 노래인데.
0: 아 팬이셨구나.
1: 네 앨범 다 사가지고. 아. 근데 어린 마음에 뭔가 이분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갑갑하고
0: 독보적인 그런 정서가
1: 네, 있죠. 맞아. 되게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0: 나는 되게 저기 했던 게 그 락커 임재범 선배가 네. 김종찬 선배를 어디서 만나셨나 봐요.
1: 어, 네.
0: 근데 재범 형을 되게 칭찬을 했다고. 어. 그 형이 되게 좋아하는 거야.
1: 임재범 선배가 좋아했다고.
0: 그 자존심 센 사람이 종찬 형이 자기 칭찬했다고 그렇게 오. 좋아하는 거 보고 역시 뭔가 그 그 보수들끼리는 네. 서로 인정하고 인정받고 아... 이런 게 참 그 마음을 건드리는구나.
1: 진짜 큰 산이었거든요. 김종찬 선배가.
0: 맞아, 맞아. 지금은 아마 한동안 목사님으로 또
1: 네 맞아요.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0: 자 아무튼 잠깐 광고 듣고 오늘의 1위 곡 발표해드리겠습니다.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아이고, 신지영 님이 네. 어릴 때 거실에 전축 틀어놓으시고 음악을 듣던 엄마 생각난다고 엄마 냄새가 그립다고
4: 하하.
3: 그러실 수 있죠. 네. 벌써 이게 언제야? 지금 40년 가까운 88년이면
4: 맞네요.
3: 38년 전입니다.
4: 와.
3: 아, 근데 이렇게 또 공감해 주시는 분들 많고 첫 일, 야, 1위가 이 곡이었구나.
4: 진짜 불멸의 히트곡입니다. 그래도
3: 아니, 이 곡은 정말 좀 마법 같은 곡이에요.
4: 네.
3: 전 국민이 약간 다 씌었어 이 곡에. 그냥 앞에서 다 무너져.
4: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80년대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 그러니까 마음, 국민들의 마음, 대중들의 마음을 또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해요.
3: 좀 뭐가 무기력하고.
4: 네.
3: 근데 뭐 아무튼 뭐 경제적으로.

0: 막 부응한다 하더라도 네. 마음이 편치 않았던
1: 맞아요. 많은 것들 또 억눌려 있기도 했던 시기이기도 했었잖아요.
0: 한참 민주화 운동이 한참 한강에서 네. 불꽃처럼 일어났었고 네. 아무튼 이남이라는 걸출한 뮤지션 이분은 신중현과 엽전들 출신 멤버예요.
1: 아 진짜 그렇게까지
0: 그렇게까지 오래. 그러니까 거의 뭐 신중현 선생님하고 함께 활동을 하셨던 아. 엽전들의 멤버인데 네. 저 기억이 나는 게 이때 이분이 잔이은 쇼에서 네. 뭔가 그 해외 토크쇼 보면 악단하고 같이 이렇게 토크를 크로스 토크를 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 역할을 하셨어요 이남이 선배가. 아,
1: 나중에 배철수 선배님도 그 역할을 했었잖아요.
0: 맞아요.
1: 네.
0: 그렇죠. 네. 나도 잠깐 한 적이 있고.
1: 아 그러셨군요. 네.
0: 여기 젊음이라고 MBC. 아
1: 참. 사랑과 평화에 울고 싶어라가 네. 1988년 4월 넷째 주 1위 곡.
0: 이었습니다. 아 진짜 뭐 진짜 오랜만이네요 오늘은.
1: 네.
0: 아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1: 네, 네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이 노래 들으면서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허한나입니다. 사람들은 제 자존감이 마냥 높은 줄 알지만 사실 제 자존감은 살이 찌고 빠짐에 따라 수시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요. 내가 이걸 해낼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죠. 매일 기분에 따라 자존감이 흔들리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 자신을 믿는 코어 하나만 쥐고 있다면 언제든 훌훌 털고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언제나 당신 곁에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우리 집과 우리 이웃을 지키는 아파트 화재 대피 수칙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집 밖으로 대피가 가능하다면 계단을 이용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금물인데요. 정전으로 갇히거나 연기에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관문 손잡이가 뜨겁다면 밖으로 나가는 대신 문을 닫고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를 차단한 뒤 대피 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복도에 연기가 가득하다면 무리하게 밖으로 나오면 위험합니다. 집안에서 문을 닫고 연기 유입을 막은 뒤 창문이나 베란다에서 위치를 알리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침착함만이 생명을 지키는 비상구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 쇼! 7가지 테마로 스포츠 골프 레저관, 홈리비, 명품 가구, 가전생활용품, 뷰티, 아이디어 제품, 핸드메이드 등 7가지 즐거움. 5월 14일부터

0: 7일부터 18일까지 수원 컨벤션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 쇼.
1: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2: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일본의 한 작가에게는 집을 고르는 엄격한 기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전망이 좋을 것, 그리고 다음은 시끄럽지 않을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렇게 고른 집의 베란다에서 하늘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정성 들여 키운 식물을 돌보는 시간이 작가에게는 최고의 힐링이기 때문이래요. 여러분에게도 나만의 위안을 주는 아지트 있으신가요? 우선 저에게는 이 스튜디오가 그런 곳입니다. 제 아지트에 오신 걸 환영할게요. 여러분이 놀러 오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0: 안녕하세요. 5월 14일 목요일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10,000 Hours 듣고 왔습니다. 미국의 컨트리 듀오 댄 앤 쉐이와 저스틴 비버가 함께 작업한 노래라고 하네요. 오늘 오프닝에서 나만의 아지트에 대한 이야기 해봤잖아요. 저는 이 오프닝을 들으면서 오스트리아 비네 작가인 피터 알텐버그의 한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걱정이 있는가? 카페로 가라. 사랑이 뜻대로 되지 않는가? 카페로 가라. 이런 내용인데요. 뭐 기쁜 날에도 마음이 복잡한 날에도 자신만의 이 편안한 공간인 카페, 이 피터 알텐버그는 카페가 편안한 공간이었나 봅니다. 그런 공간을 찾게 되는 것 같다는 내용의 시였는데 이 브런치 카페가 여러분에게도 그런 공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잠깐 숨 돌리러 오셔도 좋고요. 듣고 싶은 노래 하나 툭 내려놓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자리 넉넉하게 비워놨으니까요. 문자와 너튜브 댓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지금 오전 이 시간에 요 노래가 필요합니다라고 신청곡과 사연 문자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습니다. 네, 문자 메시지와 너튜브 댓글로 듣고 싶으신 노래나 뭐 사연 전해주시면 제가 얼른 챙겨드리겠습니다. 너튜브는요, 검색창에다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바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보는 채널로도 들어오셔서 많이 시청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광고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내 맛소, 내가 좋아하는 맛집을 소개합니다 코너도 2부에서 함께할 예정인데요. 이곳에 한번 가보라는 추천 여러분께서 해주시면 전해주시는 우리 강원도의 찐 맛집들 소개해드리고 그 중에서 몇 분 꼽아서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신청곡 왔습니다. 2980님께서 저도 브런치 카페가 아지트예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음악 들으면서 화분을 보면서 커피 한잔 하면 완벽하겠지요 라고 하시면서 러브홀릭의 화분 신청해 주셨네요. 지금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2980님의 신청곡이었던 러브홀릭의 화분 함께 하셨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1133, 샵 1133번 문자 메시지 열려 있습니다.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이렇게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평일에는 너튜브 채널로도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너튜브 검색창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됩니다. 또 실시간으로 듣기 어려우신 분들은 미리 저장해 두셨다가 생각날 때 혹은 운전하실 때딱 꺼내가지고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4815님께서 운전이 직업이어서 유튜브는 못 보네요, 아쉽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래도 항상 본방사수 있다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안전운전 하시면서, 핸드폰 하지 마시고요. 안전운전 하시면서 업무 하시고, 또 나중에 시간 나실 때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 들어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내 맛소, 내가 좋아하는 맛집을 소개합니다 코너도 2부에 준비되어 있죠. 우리 강원 지역의 찐 맛집들, 브런치 카페 애청자분들께서 전해주신

그러면 전해주시는 맛집들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아까 아지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이 9079님께서는 외근직이어서 차안이 곧 아지트입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또막 혼자 살지 않고 가족들이랑 같이 살거나 뭐 회사 일도 바쁘신 분들께서는 운전하실 때이차 안이 유일한 휴식처, 쉼터가 되기도 하잖아요. 저도 가끔 그렇거든요. 그래서 차 안이 아지트라는 말 저도 정말 공감을 합니다. 5742님께서는 요즘 아지트는 회사 출근길이라면서 꽃사진을 두장 보내주셨어요. 이 버진 로드처럼 핀 장미꽃들 너무 예쁘죠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신 건데 요즘 길거리에 핀이 장미 구경하는 맛이 쏠쏠한데 출근길에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으니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하셨네요. 핸드폰만 보면서 이 터덜터덜 가던 길인데 요즘에는 꽃 사진도 찍고 기분 좋게 출근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들 장미 많이 보는 5월 되세요라고 하시면서 조이의 주땜무 신청해 주셨네요. 그럼 5742님의 신청곡인 조이의 주땜무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조이의 주댐을 듣고 왔습니다. 지금 너튜브 댓글에서 지용님께서 오랜만에 다시 왔다고 인사를 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자주자주 놀러와 주세요. 그리고 고정선님께서는 나연아나님 안녕하세요. 선곡 너무 좋다고 남겨주셨는데 사실 제가 한 거는 오프닝곡 선곡밖에 없고요. 다 우리 브런치 카페 청취자분들이 좋은 노래 알려주신 덕분이에요. 샵 1233, 샵 1133번 열려 있으니까요.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지금 9163군님께서 댓글에다가 다음 주에 8년 동안 기다려온 가수 위켄드의 내한 공연 티켓팅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셨어요. 8년 만에 다시 오는 만큼 꼭 티켓팅 성공해서 직접 무대를 볼수 있길 바란다면서 위켄드의 Die for You 신청해 주셨는데, 아, 저도 제 동생이 위켄드가 내한 공연한다 이렇게 저한테 깨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누나가 티켓팅을 성공해서 군인 동생 데려가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해놨는데 우리 9163군님이랑 저랑 티켓팅 경쟁자가 되어버렸네요. 모쪼록 두분다 저와 우리 위켄드 팬분들 다 티켓팅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Die for You 지금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위켄드의 Die For You 함께 하셨습니다. 8554님께서 어제 휴가 내서 너무 신나게 놀았더니 힐링이 잘 됐는지 일하는 게 너무 즐겁다고 보내주셨어요. 일하는 게 즐거우신데 브런치 카페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일을 하시다니 더욱더 즐거우실 것 같은데 가끔 지칠 땐 힐링이 최고라고 하셨어요. 오늘은 내 맛으로 힐링을 해보겠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맞습니다. 아까 전해드린 것처럼 잠시 후 2부에는 내가 소개하는 맛집, 내가 좋아하는 맛집을 소개합니다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애정하시는 다른들한테는 안 알려줬으면 좋겠는 그런 맛집들 그래도 우리 브런치 카페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푸짐하게 챙겨드릴게요. 샵 1133, 샵 1133번 열려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람아 불어라 레드 애플의 노래를 아까 4815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그 노래 듣고 2부로 찾아올게요.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집 마련 고민

0: 아테라 덕분에. 고덕 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5: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6: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5: 하이퍼스.
7: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8: 와우.
7: 스티커 3단지 명함 다 있어.
9: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7: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10: 인쇄는 와우 플러스.
1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시기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건강과 아름다움이 숨쉬는 원주 뷰티 명가 알로미 토탈 뷰티샵에서 15만원 상당의 알로미 뷰티 상품권,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엔 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탈모 고민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께 웃음을 돌려드리는 탈모 관리샵 더 채우다에서 42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모발 관리권을, 아름다움의 시작 행복을 추구하는 코리아나 뷰티센터 무실점에서 5만원 상당의 관리 이용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 오늘 하루 수고한 나를 위한 퇴근길 행복 충전 커피 더 판다에서 카페 이용권을, 영어 이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와 함께 하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입맛 터질 시간입니다. 자타공이 먹장 김나연 아나운서의 맛집과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껴둔 강원도의 찐 맛집까지 오늘 함께 나눠볼게요. 귀 쫑긋해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맛집을 소개합니다. 내 맛소 출발할게요. 주변에 여긴 꼭 가봐야 해 하고 조용히 아껴두는 곳 하나쯤 있으시죠? 오늘은 그 맛집 저희와 함께 나눠주세요. 문자 샵 1133, 샵 1133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아껴두고 싶었던 그 집 오늘만큼은 살짝 풀어주시면 저희가 함께 나눠볼게요.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맛집은

김나연 아나운서 저의 맛집입니다. 목요일에 브런치 카페 청취하시는 분들은 제가 먹는 거에 진심이라는 거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브런치 카페 카페 지기에 걸맞게 새로운 브런치 카페 양식집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틀 전에 처음 다녀온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원주 무실동에 위치한 브런치 카페인데요. 원주역 인근에 있습니다. 양식 레스토랑 비터 앤 스윗땡 소개해드릴게요. 샐러드와 파스타, 리조또, 스테이크를 파는 곳인데 우선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제가 사진부터 띄워드릴게요. 시간 되시는 분들께서는 너튜브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네, 지금 사진을 띄워드렸는데 우선 분위기가 진짜 좋아요. 이 외관이 제가 미국 여행을 아주 오래전에 한번 가봤지만 미국 여행 갔을 때 마주할 법한 분위기고요. 또 메뉴는 제가 지금 스테이크와 리조또 하나 띄워드렸는데요. 제가 5명 동료들이랑 5명이서 가서 메뉴를 많이 시켰어요. 지증의 샐러드, 스파이시 슈림프 파스타, 엔초비 오일 파스타, 비프 스테이크, 버섯 크림 리조또, 가지 미트 리가토니까지 시켰는데 우선 이 비프 스테이크가 살치살로 된 스테이크인데 메쉬 포테이토랑 가니쉬로 나온 버섯도 너무 맛있게 구워졌었고 어니언 소스가 진짜 맛있어서 이 부드러운 살치살 스테이크를 아주 싹싹 찍어가지고 긁어 먹었습니다. 소스까지. 또 오일 파스타가 정말 맛있었어요. 제가 주문했던 스파이시 쉬림프 파스타랑 엔초비 오일 파스타가 오일 파스타였는데요. 사실 여러 메뉴를 한 번에 시킬 때 오일 파스타는 뭐 하나, 뭐 토마토 파스타 하나, 크림 파스타 하나 이렇게 시키게 되잖아요. 근데 오일 파스타를 두 종류나 시켰는데도 각기 다른 매력으로 너무 맛있었습니다. 맛집에 가더라도 메뉴 선택이 중요할 때가 있잖아요. 네, 제가 총 6가지의 메뉴를 시켰는데 이 집에서는 어떤 메뉴를 드셔도 만족해 하실 것 같습니다. 또 테라스도 있어서요. 이 선선하고 날씨 좋을 때 테라스에 나가서 뭐 날씨를 만끽하면서 식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브런치하러 점심에 갔지만 분위기도 좋고 또 저녁까지 운영하더라고요. 저녁에 소개팅 장소로도 제격일 것 같고 또 점심에는 우리 어머님들, 뭐 학부모님들 모임으로도 모임 장소로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강아지랑 동반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우리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께서는 함께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 이번에 이틀 전에 이 원주 무실동에 위치한 비터앤스윗땡 양식집에 처음 가봤는데요. 지금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니까 계절별로 메뉴를 다르게 구성하시나 봐요. 분기별로 메뉴가 바뀌면서 새로운 요리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역 인근 무실동에 위치한 비터앤스윗땡 양식집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청취자분들이 소개해주신 맛집으로 찾아올게요. 0449님께서 잠깐 외출하려고 하니까 날씨가 너무 덥네요 하시면서 이런 날 신나는 노래로 더위 좀 날려주세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신청해주신 마루니의 칵테일 사랑 바로 띄워드릴게요.

네, 0449님의 신청곡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강원도의 찐 맛집들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 2980님께서 보내주신 맛집입니다. 오늘 저만의 숨은 맛집을 소개할게요. 원주 명륜동의 오렌땡이라는 돈카츠 가게인데요. 원주 명륜동 원룸 주택가 골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툼한 등심 안심 치즈 돈카츠가 너무 맛있고 돈까츠 소스도 너무 많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2980님의 최애 메뉴는 새우튀김 6피스가 나오는 메뉴인데, 레몬 소스에 찍어 먹고, 또 완전 대왕새우이고, 튀김도 너무 바삭해서, 머리와 꼬리를 다 먹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곁들여 나오는 샐러드와 깍두기도 너무 맛있고요. 밥 위에 명란젓과 계란말이가 같이 나와요. 후식으로는 레몬 푸딩이나 복분자 푸딩이 나오는데 맛이 예술입니다. 꼭 도쿄 한가운데 본토 돈카츠 집에서 먹는 맛입니다라고 하시면서 강추를 해주셨어요. 와,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만 보내주셨는데 2980님께서 그림 뭐 사진과 함께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를 해주셔서 제가 지금 입에 침이 고였습니다. 네, 소개해주신 원주 명륜동에 위치한 돈카츠 가게 오렌땡이었습니다. 그럼 이 오렌땡에 방문해주신 다른 분들께서는 어떤 후기를 남겨주셨는지 제가 포털사이트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먼저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렌땡은요, 돈카츠 가게입니다. 월요일만 휴무고요.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1시 반에서 저녁 7시 30분까지만 오픈하는 돈까츠 가게고요. 메뉴판을 한번 살펴보니까 안심 돈까츠, 등심 돈까츠, 뭐 세미 등심 돈까츠 이렇게 팔고요. 오, 진짜 돈까츠 전문점인가 봅니다. 치즈카츠도 팔고 새우튀김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6피스를 파네요. 또 카레도 곁들여서 먹을 수 있나 봅니다. 블로그에 써주신 분을 찾아보니까 이 제목을 원주 돈까츠 1티어 현지인이 강추하는 오렌땡이라고 적어주셨어요. 네, 내돈내산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예전에 원주로 아예 이주하시기 전에 친구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때 친구가 데려다준 곳이 이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7년 만에 재방문을 하셨다는데 현지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곳이지만 관광객들도 애용하는 곳이라면서 블로그 글을 적어주셨어요. 숙성된 국내산 돼지고기만을 사용해서 이 주문과 동시에 조리돼서 따끈따끈하다. 돈가츠를 가장 맛있을 때 먹을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건물 내 주차는 가능하지만 협소하고 근처 골목에 눈치껏 가능하다 이렇게 남겨주셨고 내부가 굉장히 깔끔하대요. 또 이 오렌땡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보통 1인분을 220g으로 조리를 하시는데 세미 사이즈가 있어서 조금 양이 적으신 분들한테는 세미 사이즈 돈가츠를 주문하시면 되기 때문에 적당하다. 여자분들이나 식사량이 적은 아이들과 함께 올 때 좋을 거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또 등심가츠가 진짜 맛있고 밥과 샐러드, 장국, 반찬까지 한 상에 푸짐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또 장국도 맛있다고 적어주셨고요. 이분께서는 소금만 톡톡 올려서 먹는 게 제일 좋다고 하셨고요. 아이들은 소스에 아주 풍덩 담궈서 먹었다고 맛있게 드셨다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와, 또 카레 우동. 메뉴판에는 없지만 이 카레 우동도 먹을 수 있나 봐요. 굉장히 맛있었다고 남겨주셨네요. 또 우리 아까 말씀 문자를 보내주신 2980님께서 복분자 푸딩이나 레몬 푸딩이 나온다고 알려주셨는데 이분이 레몬 푸딩, 유자 푸딩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아마 시기에 따라서 푸딩의 종류가 다른가 봅니다. 후식으로 나오는 유자 푸딩인데 아주 푸딩의 탱글함이 남다르고 깔끔하게 식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지금까지 원주 명륜동에 위치한 돈카츠 가게 원주 명륜동 돈카츠 가게 오렌땡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2980님 감사합니다. 또 8554님께서는 오늘 내맛소 강릉 유천에 있는 찡라땡이라는 중식집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탕수육 부먹인데 제가 부먹을 싫어하는데도 여기 탕수육은 부먹이 너무 쫄깃쫄깃 맛나고 소스가 달지도 않고 적당한 게 너무 맛있다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또 짜장도 느끼함이 없고 짬뽕도 칼칼한 국물이 시원한 게 탕수육하고 조합이 너무 맛있답니다. 안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미 강릉 사람들한테는 거의 다 소문난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하시면서 8554님께서 강릉 유천지구에 있는 찡라땡이라는 중식집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 찡라땡이라는 중식집 아직 안 가봤는데 제가 강릉 살잖아요. 이 포털 사이트에 지도 어플에요. 별표를 누르면은 가고 싶은 곳에 저장해둘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저장을 해둔 중식집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이 탕수육 찍먹파여서 부먹이면 눅눅해져서 안 좋아하는데 이 부먹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쫄깃쫄깃 맛나다고 알려주셔서 저도 조만간 이 찡라땡 중식집에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8554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 찡라땡 강릉 유천지구에 위치한 중식집에 방문하신 다른 분들께서는 어떤 후기를 남겨주셨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원 강릉시 유천지구에 위치한 식당이고요. 월요일 빼고 매일 11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을 하는 식당입니다. 메뉴판을 한번 살펴보면 탕수육이 대표 메뉴인가 봐요. 탕수육부터 짜장면, 짜장밥, 자채밥, 가지젓밥, 뭐 볶음밥 정말 많은 그 식사 메뉴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후기를 보니까 코스로도 드실 수 있는 그런 구성이 있나 봐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로그 적어주신 분께서요. 찡라땡 신라호텔 출신 셰프님의 유천 중식 맛집이라고 전해주셨네요. 와, 여기 찡라땡의 셰프님께서 신라호텔에 있는 중식집 출신이신가 봅니다. 오, 네. 신라호텔 출신이라고 하시는 김정래 셰프님이 고향인 강릉에서 운영하시는 식당이래요. 와, 또 요즘 핫했던 이 흑백요리사 프로그램에 후덕주 셰프님의 응원도 붙어 있다고 두 분께서 친분이 있으신가 봅니다. 라고 적혀 있네요. 강릉 유천지구에 있다고 하셨고요. 유천택지 중에서도 살짝 외곽에 빠져 있다고 그래서 주차장은 넓고 여유 있다고 적어주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예약은 따로 받지 않는다고 하셨고 대기가 있을 경우에는 수기를 적고 기다려야 된다고 식당 바로 앞에 대기 공간이 마련돼 있다고 알려주셨고요. 내부가 정말 크고 엄청 깔끔하네요. 일품 가지와 탕수육, 짜장면, 굴짬뽕을 주문하셨다고 하시면서 이 식사 요리는
순서대로 차근차근 나온다고 하시는데요. 아, 이 맛업업이라고 광고를 붙여놓는 걸 보고 일품가지라는 메뉴를 주문하셨는데 가지가 이렇게 통으로 나오나 봐요. 그 가지를 잘라보면 완전 통으로 새우가 들어가 있어서 부드럽고 탱탱하고 정말 맛있다. 괜히 맛업업이라고 홍보하시는 게 아니었다고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또 탕수육은 주문할 때 아까 우리 파로우사님께서는 탕수육 부먹으로 나온다고 알려주셨는데 부어서와 또 따로 선택이 이제는 가능한다고 하세요. 그 따로 주문하셨는데 바삭하면서 부드러웠던 탕수육이라고 완전 원픽이었다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릉 유천지구에 위치한 찍나땡이라는 중식집 전해드렸고요. 그럼 저희는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5690님의 신청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갱년기라던 영주 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1: 푹 잤다.
0: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5: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6: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5: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6: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5: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7: 유동 골뱅이.
8: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개관점.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9: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10: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1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12: 노무법인 폐
11: 1544-7575.
13: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마일레브 9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네,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들으시고 광고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6047님께서 보내주신 맛집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지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강릉의 스미야키땡이라는 일식집을 추천해주셨는데 야키토리동이 메인이라고 합니다. 야키토리가 이 일본식 꼬치 구이 맞나요? 고기 구이 맞나요? 네, 야키토리동이 메인인데 밥 위에 가득 덮어져서 나와서 밥 다 먹을 때까지 닭고기를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아, 맞아요. 이 야키토리가 이 닭고기가 아마 토리가 맞을까요? 일본어로? 저도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야키토리동 맛있다고 하네요. 데이트하기 좋은 식당으로 추천한다고 하시면서 강릉의 스미야키땡이라는 일식집까지 6047님께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선물은요. 방금 소개해드렸던 오늘 맛집을 소개해주신 6047님, 8554님, 2980님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맛집 추천해주시고 우리 좋은 노래 많이 알려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1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방금 감사 인사드린 것처럼 여러분께서 신청곡 많이 보내주신 적에 좋은 노래와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했고요. 또 2부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맛집을 소개합니다 코너에서 맛있는 우리 강원도 지역의 찐 맛집들까지 함께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제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면서 기분 좋은 오후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요. 니오의 소식 들려드리면서 전 오늘 소식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 때 유독 한쪽 발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쇼 7가지 테마로 스포츠 골프레저관 옴니빅 명품 가구 가전생활용품 뷰티 아이디어 제품 핸드메이드 등 7가지 즐거움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원 컨벤션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쇼.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꽃을 선물한다는 로즈데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요즘 우리 청춘들에게는 데이트, 낭만이기도 하지만 꽤 묵직한 경제활동인 것 같습니다. 한번 만나면 평균 5만 원에서 10만 원 훌쩍 나간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특히 눈에 띄는 점은요. 데이트 비용 부담 때문에 이별까지 결심한 비중이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나 높았다는 겁니다. 에이, 사랑하는 듯 돈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기에는 요즘 물가가 숨이 턱 막히긴 하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영화 한 편 보면 어느새 10만 원 사라지는 마법을 볼 수 있습니다. 비용을 내는 방식도 참 다양해졌다는데요. 남성분들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내는 걸 선호하는 반면 여성분들은 장소마다 번갈아가며 계산하는 걸 선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1년에 한 번뿐인 로즈데이 아니겠습니까? 이 소박한 장미 한 송이, 이 한 송이로 애정을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은 시대불문, 귀하고 소중한 가치입니다. 5월 14일 목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정오의 희망곡 첫 곡입니다. 신인수, 장미의 미소.

4월 금호건설 아트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더 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0: 스팸 치킨 왔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0: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7: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6: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8: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9: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8: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9: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8: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9: 제조원
10: 현대 오피스.
1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1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13: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요, 오늘이 로지데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꽃을 선물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 청춘들의 데이트, 마침 설문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결과가 이 데이트 비용이 좀 부담된다라고 또 요약할 수 있는 그런 결과였는데, 맞긴 해요. 요즘에 데이트 한번 하면은 뭐 5만 원은 그냥 넘고요. 거의 10만 원까지 가지 않나. 밥 먹고 또 이제 2인분씩 먹으니까 밥 먹고 커피 먹고 영화 한 편 보고 하면은 예, 싹 사라지죠. 그래서 실제로 이 데이트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이별까지 결심한 또 그런 비중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오늘 로즈데이, 이 소박한 장미 한 송이로 어찌 보면은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로즈데이 제가 오늘 알려드렸으니까 그냥 생뚱맞게 그런 분위기도 아니지만 오랜만에 좀 설레는 분위기 만들어볼까 하시면서 장미 한 송이 싹 건네도 처음엔 좀 부끄럽고 아이 뭐 하는 거야 할 수 있지만 그게 또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 또 추천드리면서 또 청취자분들께서 출석체크도 하고 계십니다. 1419번님 아가 생각나는 날씨지만

현실은 따아 마시고 있어요 보내주셨는데, 야 지금 따뜻한 거 드세요? 저도 잠깐 나갔다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그냥 인상이 찌푸려지는 계절이 온 것 같아요. 봄은 뭐 거의 끝난 것 같고, 한낮에는 너무 덥고, 또 그리고 퇴근할 때가 제가 한 5시 반, 6시 그쯤 사이가 되는데, 와 차에 들어가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가죽이 거의 뭐 전자레인지 데워둔 것 마냥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제는 얼굴이 이제 찌푸려지는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다들 여름 준비 잘 하고 계시죠? 또 그리고 3855번님 후디 출석 체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7269번님도 저희는 결혼 23년 차인데요. 지금은 생일만 겨우 챙겨주고 살고 있답니다. 무슨 데이 무슨 데이 라고 하면 코웃음이 나는데 정서가 이리도 메말랐네요 하셨는데요. 아 근데 저는 7269번님의 말씀도 이해가 가요. 무슨 데이 무슨 데이 너무 많긴 하거든요. 뭐 블랙데이 또 그리고 뭐 무슨 데이 무슨 데이 저도 잘 챙기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지금 뭐 예시도 못 들겠지만 참 많더라고요. 예 근데 오늘은 또 로즈데이다. 또 그리고 3033번님 지우군 어제 병원 구내식당 가서 면접을 봤었는데요. 결과는 오늘 내일쯤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보내주셨거든요. 면접을 보고 오셨군요. 어떻게 보고 오셨나요? 잘 보셨나요? 제가 생각했을 땐 면접을 잘 봤다, 못 봤다. 그거는 이게 그 면접 참가자로 들어간 사람이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잘 보고 나왔다. 야 이거 무조건 붙겠다 하고 나오면 오히려 불합격이 나오고, 아 이거 조금 아닌 것 같은데 하면은 또 합격이 나오고, 그래서 그냥 마음 편히 기다리셨으면 좋겠고요. 뭐 거기 붙으면 좋고 거기가 아니더라도 또 좋은 데가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고생하셨고요. 또 3514번님도 점심 식사하며 출석합니다 보내주셨고, 2980번님께서도 신청곡과 함께 또 출석 체크 보내주셨습니다. 자 문자창도 여전히 열려있습니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오늘 또 로즈데이라고 하니까 장미와 관련된 노래들 좀 선곡을 좀 해놨는데요. 오늘 오프닝 송이었던 또 신인수 씨의 장미의 미소도 그렇고, 다음 곡으로는 민혜경 씨 그대 모습은 장미, 그리고 엄정화 씨의 배반의 장미까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두 곡을 지금 들려드릴게요.

엄정화의 배반의 장미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6047번님, 내일 스승의 날 카네이션 사러 꽃집에 다녀왔어요. 포장 기다리는 동안 어떤 남성분이 장미 한 다발 사러 오셔서 야 로맨틱하신 분이다 생각했는데 오늘 로즈데이였군요. 로즈데이에 장미꽃 다발 선물 받으실 분 생각하니까

주셨는데요. 너무 잘하셨네요. 꽃은 누군가에게 선물 받아야만 된다라고 또 생각하는 게 있는데 내 자신에게 또 선물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너무 잘하셨고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일이 또 스승의 날이네요. 예, 5월은 참 꽃집에 가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로 많은 달이긴 한 것 같습니다. 스승의 날, 또 내 인생의 스승과도 같은 역할을 하신 분들께 전화나 또 찾아뵙거나 해야 되는 날이 또 찾아왔네요. 또 그리고 또 오늘 로즈데이니까 야, 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장미 꽃다발을 받을 분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우 부럽습니다. 또 그리고 2980번님.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 정기검진 받고 좋은 결과 받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 상큼한 레모네이드, 레몬 마들렌 먹으며 듣고 있습니다. 후디 목소리 들으며 먹고 있으니 더 상쾌하네요. 보내주셨는데요. 어우 다행입니다. 이 건강검진 결과가 은근 떨려요. 예, 결과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은 혹시나 하는 이런 마음이 또 있는데 이 결과를 또 들으면은 마음이 가라앉고 너무 좋죠. 또 여유로운 시간 잘 즐기시고요. 또 그리고 8762번님께서는 사랑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주셨거든요. 준규씨 사랑해. 요걸로 됐지? 힘내라 힘내라 내 남편 하시면서 남편에 비한 신청곡도 보내주셨는데요. 준규씨 요걸로 됐지? 하시는 요 멘트 참 귀엽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로즈데이인만큼 이 장미와 관련된 노래를 신청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1419번님도 그렇고 2980번님도 이하이의 로즈 신청해 주셨거든요.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저는 돌아올게요.

정원 희망곡 1부 함께 하셨습니다. 1부 끝곡으로 빅스의 캔 늦잠 흐르고 있습니다.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 런치 퀴즈와 함께 돌아옵니다. 마치.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2026 강릉 단오제 영산홍 챌린지. 5월 25일까지 강릉 단오제 공식 노래인 영산홍가를 챌린지로 즐기고 총 상금 2천만 원의 주인공이 돼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강릉 단오제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5: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 신현정 주무관입니다. 우리의 숲은 도민의 삶과 함께 해온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하지만

0: 매년 발생하는 산불의 대부분은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에서는 불을 사용하지 맙시다. 산불 위험 기간에는 소각을 절대 금지합니다. 화목 보일러 사용 후 재는 불씨가 꺼진 것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약속입니다. 산불 예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2: 점심 먹고 살짝 졸릴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지는 정오의 희망곡 후디와 함께해요.
3: 산불,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재난이 됩니다. 불법 소각은 금지, 산림지역에서 불씨 취급 금지. 산림지역에서 불씨를 다루거나 산불을 내면 징역 등 처벌의 대상입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산림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점심 먹고 더부룩한 속을 내려주는 퀴즈, 런치 퀴즈. 오늘의 런치 퀴즈입니다. 최근 기업들이 톱스타 대신 친숙한 너튜버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 은행은 이 인물을 앞세운 홍보 영상으로 한 달 만에 조회수 500만 회를 돌파하며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과거 충주시 홍보를 담당하며 개성 넘치는 콘텐츠로 이름을 알린 이 인물의 별명은 무엇일까요? 1번 미미미누, 2번 침착맨, 3번 충주맨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청취자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길게 쓰시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아, 문제에 거의 뭐 정답이 포함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얼른 정답 보내주시고요. 오늘은요, 당첨자 5분께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보내주시고요. 첫 번째 힌트 송 나갑니다. 첫 번째 힌트 송은요, 이루 피처링 데일라이트의 까만 안경이라는 곡인데요. 아, 이분이 혼자서 안경을 착용하고 계세요. 1번 미미미노, 2번 침착맨, 3번 충주맨. 예, 어느 너튜버가 안경을 착용하고 있을까요? 얼른 보내주시고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런치 퀴즈 첫 번째 힌트송 이루 피처링 데일라이트 까만 안경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다시 문제 알려드릴게요. 최근 기업들이 톱스타 대신 친숙한 너튜버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한 은행은 이 인물을 앞세운 홍보 영상으로 한 달 만에 조회수 500만 회를 돌파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과거 충주시 홍보를 담당하며 개성 넘치는 콘텐츠로 이름을 알린 이 인물의 별명은 무엇일까요? 1번 미미미누, 2번 침착맨, 3번 충주맨입니다. 자, 굉장히 쉽죠? 얼른 보내주시고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당첨자 평상시보다 조금 더 선정할 계획이거든요. 총 5분께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보내주시고요. 두 번째 힌트송도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힌트송 때에는 이분 혼자서 안경을 착용하고 계신다라고 힌트를 드렸고 두 번째로는요. 김형중의 그녀가 웃잖아 힌트송 준비했거든요. 이분의 저는 가장 큰 매력은 그냥 웃겨요. 예, 굉장히 웃기십니다. 물론 보기 세 분 모두 재밌으시긴 하지만 이분은 홍보도 장난 아닌데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인기가 참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1번 미미미누, 2번 침착맨, 3번 충주맨 얼른 보내주시죠. 또 그리고 이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많은 지역 공무원에서 너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고 제2의, 제3의 스타가 탄생하기도 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양주, 예, 그분도 좋아하긴 하는데 피식대학에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민소매 입으시고 춤 자주 추시던데 너무 재밌습니다. 아, 힌트송 띄워드리고요. 나가는 동안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형중이 부릅니다. 그녀가 웃잖아.

김영중의 그녀가 웃잖아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정답은 뭐였을까요? 과거에 충주시 홍보를 담당하며 개성 넘치는 콘텐츠로 이름을 알렸던 이 사람. 정답은 3번 충주맨이었습니다. 아, 정말 뭐 충주시 홍보를 전국적으로 했고 또 성공을 했고 이제는 퇴사를 해서 또 개인 채널을 개설을 했는데 거의 뭐 영상도 하나 올리기 전에 구독자 수가 몇십만 명 쭉쭉 올라가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요. 영상이 고작 22개거든요. 근데 구독자가 166만 명입니다. 정말 그리고 가장 최근에 올라왔던 커피 브랜드 홍보 영상이 245만 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네요. 아, 정말 이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재밌어서 보는 것 같아요. 영상 길이가 길진 않거든요. 근데 뭘 홍보하려고 하는지 자연스럽게 녹아있어서 다른 채널의 영상 같으면 광고는 사실 스킵하거나 중간에 도중에 그냥 끄고 다른 영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광고를 하니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김선태라는 채널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분이죠. 충주맨. 실제로 근데 과거엔 기업들이 톱스타의 이 유명세를 좀 빌려서 브랜드 이미지를 포장을 했다면 지금은 너튜버들이 평소 쓰는 말투, 농담, 또 팬들과 쌓아온 관계를 광고에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 전략도 불특정

0: 상당수에게 같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노출했었던 옛날과는 달리 요즘에는 특정 취향, 특정 관심사를 가진 소비자층을 정밀하게 겨냥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정답 많이들 맞춰주셨는데요. 4815번님, 정답은 3번 충주맨. 공무원들이 쉽지 않은 일을 정말 재미있게 그것도 즐겁게 만들어줬어요. 충주, 멋진 도시, 충주호 다시 꼭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좋아요. 오후도 즐겁게 보냅시다 하셨고요. 또 그리고 9355번님은 정답 미미미누. 미미미누 씨는 저도 잘 보진 못했지만 그 수험생분들이 참 많이 보시더라고요. 미미미노. 정답은 아니었고요. 또 그리고 8500번님 정답은 충주맨 몰라서 검색해봤습니다 하셨고 8904번님도 충주맨 그는 위대한 공무원이셨죠. 이 세계를 많이 바꿔놨는데 너튜버로도 대박나고 있네요. 화이팅 하셨고 또 그리고 4049번님 강릉맨도 있어요. 아름다운 우리 지역 강릉 홍보도 많이 했으면 합니다 하셨는데요. 충주맨 이후로 모든 지역의 맨 그리고 우먼 생겨났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시로 들었던 그 양주, 예, 양주시 너튜버 이 공무원 그분도 너무 재밌고 이 피식대학의 김민수 씨, 정재영 씨하고 함께 있는데도 기세가 안 밀려요. 오히려 누가 코미디언인지 모르겠을 정도로 너무 끼 많은 공무원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6948번님. 너튜브 잘 안 보는데요. 정호의 희망곡에서 칭찬하니까 궁금해지네요. 정희가 저에게 충주맨을 홍보해 주셨네요. 하셨는데요. 아 그런가요? 아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1873번님, 9244번님, 5205번님도 3번 보내주셨고 2904번님 출석 체크, 런치 퀴즈 정답 들으면서 출첵합니다. 침대 광고 너무 웃겼어요. 보내주셨는데 아 그 저도 침대 광고는 봤습니다. 그냥 영상 시작부터 끝까지 침대에 누워서 정말 주무시는 거 아닌가요? 그게 광고 영상인데 어떠한 말보다 그냥 소위 꿀잠, 예, 허니슬립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최고의 광고였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아이디어가. 그리고 뭔가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광고 이렇게를 하기 전에 미팅도 분명히 충분히 할 텐데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어도 아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라는 마음이 들 것 같거든요. 워낙에 또 모험적이고 좀 실험적이기 때문에 근데도 해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아, 이 밖에도 많은 분들께서 충주맨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은 당첨자 5분 선정했습니다. 잠시 후에 발표할게요.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와, 엄마표 골뱅이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3: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2: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3: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2: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4: 유동 골뱅이.
5: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5: 덮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5: 국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5: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9: 백조 싱크.
0: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 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댐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 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 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오의 희망곡 2부 런치 퀴즈와 함께 하셨습니다. 문자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3385번님. 여기는 강릉입니다. 어제는 덥고 오늘은 싸늘하게 느껴지는 변덕스러운 제 맘과도 같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내 사랑 삐꾸. 삐꾸 그리고 저를 응원하고 싶네요. 같은 방송을 듣고 있을 내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요. 여보 나도 장미 한 송이만 하셨는데요. 들으셨나요? 예, 그 애칭이 삐꾸예요. 이거 애니메이션 중에 있지 않았나? 3385번님의 또 사랑하는 연인, 동반자 듣고 계신가요? 오늘 퇴근하실 때 장미 한 송이 꼭 들고 오시길 바라겠고, 또 그리고 2529번님, 오늘 남편한테 장미 못 받은 아줌마입니다. 오늘도 문자 보내려고 차 세웠어요. 참고로 마침 주말에 충주 화룩동굴과 탄금대 공원에 92세 할머니 모시고 가려고 휠체어 대여해 가는 차 아닙니다. 맨날 제 문자 읽어는 주시는데 선물은 안 주세요. 하시면서 유유 보내주셨는데요. 마침 또 충주를 가시는군요. 좋으시겠다. 주말에 날씨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잘 다녀오시길 바라면서 2904번님 그 애니메이션은 삐꾸가 아니라 핑구 아닙니까? 하셨는데 아 그러네요. 예, 펭귄 나오는 핑구. 근데 왜 애칭이 그렇게 지으셨을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애칭 저도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 자 오늘 다섯 분 선정했거든요. 당첨자 발표할게요. 2332번님 그리고 2529번님 1940번님 1873번님 마지막으로 8500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송 끝나고 또 당첨되신 분들께는 따로 문자를 드려요. 예, 그 문자에 주소 성함 답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부 마지막 곡 봄, 여름, 가을, 겨울 내 품에 안기어 흐르고 있고요. 저는 또 잠시 후 목요일 코너 명반 도장 깨기 안지민 리포터와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양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암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면암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2: MBC 강훈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4: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8: 멀지 않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4: 하이퍼스.
9: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활동보호팀 장학사 박석입니다. 학교는 학생, 교사, 보호자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교육활동보호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수업권이 존중받고 아이들의 배움이 방해받지 않으며 내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두의 힘을 보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의 크기를 키우는 일. 함께하는 교육활동보호 동행이 나아갈 길입니다. 이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아니,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김지후의 정오의 희망곡.

0: 차트 1위 곡, 차트 탑백만 듣기에는 세상에 좋은 음악이 너무 많습니다. 명반의 뼛속까지 파헤치는 시간, 저희는 한 장만 팝니다. 오늘 우리의 깃발은 바로 이 앨범 위에 꽂습니다. 명반 도장 깨기. 정오의 희망곡 목요일 코너 명반 도장 깨기 시간입니다. 도장 깨기 선봉장 안지민 리포터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또 5월 14일 목요일에 오셨는데
1: 네.
0: 저희가 오늘 오프닝 때 그런 얘기했어요. 오늘 로즈데이다.
1: 아 정말요?
0: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꽃을 선물하는 로즈데이다.
1: 그래서 아까 그 사연에 네. 장미 이야기가 있었나 봐요.
0: 네, 맞아요. 아. 그래서 오늘 장미를 좀 달라라고 시위하시는 분들도 많고.
1: 네, 네. 저도 시위하는 쪽으로.
0: 아, 시위하는 쪽으로?
1: 서겠습니다.
0: 오늘 시위꾼들이 참 많네요. 저희 방송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또 받을 수도 있는 날인데 아예 몰랐다라는 눈치니까
1: 전혀 몰랐습니다.
0: 네, 전혀 모르셨구나.
1: 아, 내일이 스승의 날이구나.
0: 그렇죠.
1: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0: 스승이 날 때는 뭐 이렇게 하시나요?
1: 어우 해야죠.
0: 특별하게?
1: 네.
0: 뭘 하세요?
1: 연락 드려야죠.
0: 아, 콜? 전화?
1: 아, 문자.
0: 아, 문자로? 네. 메시지. 아, 그러면은 그렇게 뭐 축하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그 정도로?
1: 네, 네.
0: 아,
1: 후디는 네. 하시나요?
0: 저도 그래도 스승님들이 한 두 분 계세요. 두 분. 전화는 아니고 깨톡 드리는 것 같아요.
1: 약간 크로스피 깨톡. 선생님?
0: 아, 아니요, 아니요. 저는 코치님이라 불러서
1: 아, 코치님.
0: 스승님까지는 아니고 아직은 스승님이라고 할 분들이 두 분 계시는데
1: 오.
0: 매년 그래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1: 오, 좋네요.
0: 어때요? 근데 그때만 드리는 것 같아서 저는 좀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1: 아, 그러면요.
0: 네.
1: 1월 1일에도 드리면 돼요.
0: 1월 1일에도?
1: 네.
0: 그러면은 넉 달 만에 다시 연락드리는 거니까 좀
1: 괜찮아요.
0: 느낌이 별로지 않을까요?
1: 아니요. 좋아요. 좋아요.
0: 아, 좋아하시나요?
1: 아, 자주 인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토닥토닥.
0: 아, 그 지민이가 참 애가 참 됐어 하면서
1: 그렇게 반응이 오더라고요.
0: 아, 그래? 이런 말은 없어요? 아, 그래 고마운데 빈손이네 이런 거는
1: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0: 아, 없으세요? 네. 아, 그렇구나. 어버이날은 잘 보내셨나요?
1: 아, 어버이날도 챙겼죠.
0: 어떻게 또 서프라이즈나 그런 선물이나
1: 그 선물하기로
0: 네.
1: 문자로 선물 보내드렸어요.
0: 아, 그렇죠. 지금 떨어져서 살고 계시니까
1: 네.
0: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네.
1: 아빠는 예. 그 신발이 받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신발 드렸고요.
0: 야하.
1: 엄마는
0: 예.
1: 화장품 드렸습니다.
0: 야, 화장품?
1: 네.
0: 아, 효녀네요. 니즈에 맞춰서 이렇게 선물을 해주시는구나.
1: 네네네. 딱 필요한 거를 받으면 또 기분이 좋잖아요.
0: 어린이날 땐 받으시고요, 아직?
1: 아니요. 저 못 받은 지 꽤 됐어요.
0: 오.
1: 저는 그 명절에 내려가도 아무도 용돈도 안 주세요.
0: 아, 그래요?
1: 네.
0: 지금은 요구할 때긴 한데, 그래도.
1: 근데 이게 살짝 그 사촌 동생들이랑 있으니까 애매한 거예요.
0: 아, 비교적으로.
1: 뭔가 그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이 대학생, 이제 졸업생이 달라고 한다? 이게 좀 살짝 민망해가지고.
0: 아, 그러면 경쟁 상대가 초등학생인 거예요?
1: 네네.
0: 아, 그 친구들이 한 고등학생쯤만 됐어도.
1: 그렇죠.

0: 같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파도에 휩쓸리듯이 받을 수 있는데
1: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데
0: 초등학생은 오히려 지민 씨가
1: 제가 뭐
0: 줘야 될 것
1: 같은 케어를 해줘야 돼요.
0: 그러네요.
1: 네.
0: 아, 근데 효녀입니다. 본인은 받는 거 없이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 참 사람이 됐다라는 생각도 들고.
1: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예.
0: 2904번님, 지민님이 오늘은 무슨 뮤지션을 데려왔을까요? 하셨는데 오늘은요 오랜만에 또 야 해외 팝스타의 앨범을 가지고 왔어요.
1: 네.
0: 자연스럽게 코너로 넘어가 보면은 오늘 어떤 가수의 어떤 앨범 들고 오셨을까요?
1: 오늘은 사브리나 카펜터의 Short and Sweet이라는 앨범 가져왔습니다.
0: 사브리나 카펜터 Short and Sweet.
1: 네.
0: 짧고 달다? 이게 앨범 명인데.
1: 네.
0: 사브리나 카펜터. 일단 이름은 약간 경상도 사투리 같기도 하고.
1: 예. 사브리나?
0: 사브리나 카펜터. 설명 좀 해주시죠.
1: 네. 이 사브리나 카펜터는 미국 출생의 싱어송라이터이자 가수, 배우인데요. 현재 나이는 27살이라고 하는데 2014년에 데뷔를 했대요.
0: 예? 이게 지금... 옛날 앨범이 아니구나.
1: 네.
0: 99년. 안지민 리포터하고 이렇게 뭐 또래네요.
1: 맞습니다. 네.
0: 현재 나이 27세고 근데 데뷔는 2014년.
1: 네.
0: 네. 더 설명해 주시죠.
1: 어린 시절부터 이 노래와 연기의 재능을 보여서 막 방송에 나가고 싶어 하고 약간 그랬대요. 그래서 여러 드라마에도 출연하고 노래도 내면서 이렇게 이름을 알리다가 이제 최근에 이 앨범을 발매하면서 핫하게 뜨게 됐습니다.
0: 최근에 이 Short and Sweet이라는 앨범으로 폭발하게 된 거예요?
1: 네, 맞아요.
0: 그러면 데뷔 초창기에는 약간의 좀 나이도 그렇고 청소년들이 좋아할 법한 그런 스타일이었겠다.
1: 맞아요. 약간 10대들의 노래를 했다면은 이제 2022년 앨범부터는 훨씬 좀 솔직하고 성숙한 가사를 노래하면서 완전 커리어가 폭발하게 됐습니다.
0: 그리고 이 실제로 사브리나 카펜터가
1: 사브리나
0: 예, 사브리나가 아담하네요.
1: 네, 실제 키가 152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앨범 제목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 작은 체구를 오히려 그 자신만의 캐릭터로 활용을 해서 그 자신의 그 캐릭터를 그대로 담은 앨범을 내서 이 앨범이 대박이 났습니다.
0: 그러면 이 Short and Sweet 본인의 이런 키 체구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1: 맞아요. 근데 약간 단순히 키를 뜻하는 게 아니라 뭔가 짧지만 강력했던 연애.
0: 연애?
1: 네. 아니면 달콤하지만 좀 오래가지 않는 관계.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 해요.
0: 달콤하지만 오래가지 않는 관계를 다르게 말하면은 도파민만 추구하는 관계 아닐까요?
1: 맞죠. 네. 완전 도파민. 저 같네요.
0: 도파민만 추구하시니까. 네. 도파민 전문이시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또 삶을 들어보면은
1: 맞아요. 너무 도파민이 없어요.
0: 없는 것 같은 느낌인데.
1: 도파민과 너무 네. 거리가 멀어서 네. 도파민을 찾고 있습니다.
0: 아니 어떻게 찾으세요? 왜냐면은 그 음주도 안 하시고 그렇다고 뭐 흡연을 뭐 밥 먹듯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1: 네.
0: 흡연도 안 하시고
1: 네.
0: 그러면 도파민이랄 게 없어 보이는데요.
1: 그래서 오늘 네. 콘서트 가요.
0: 어? 갑자기 어디 누구 콘서트 가세요?
1: 네, 자이언티 만나러 갑니다.
0: 어디에서 콘서트를 하죠?
1: 그 연세대에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0: 정말요?
1: 네.
0: 그럼 안지민 리포터는 약간
1: 그런 쪽으로
0: 음악으로 푸네.
1: 네네, 그런 쪽으로 도파민.
0: 콘서트나 혹은 이렇게 연주회 같은 데를 좀 자주 가시잖아요.
1: 맞아요. 그런 데를 훨씬 더 많이 가는 네. 것 같아요.
0: 술집 이런 데보다.
1: 술집보다. 네.
0: 건전하다. 확실히 음대 출신이라 그런가 이 본인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도 다르네요.
1: 네.
0: 이렇게 포장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그래서 이 Short and Sweet 이 앨범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1: 이 앨범에는 일단 유쾌하고 좀 로맨틱한 노래들이 가득 들어있는데요. 이 앨범은 2024년 8월에 발매된 6번째 정규 앨범이었습니다. 그때가 이 사브리나의 나이가 만 25살이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25살이 이런 명곡들을 냈을까. 정말 너무 좋아요, 곡들이.
0: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음악이라는 장르에서는 재능은 못 숨기는 것 같기도 하고

0: 만 25세. 그래서 2024년에 최고의 기대가 작 중에 하나가 You Should Ten Sweet이었다고.
1: 맞아요. 이 앨범에 들어있는 대표곡이 그 에스프레소랑 Please Please Please가 있는데 네. 이 앨범들이 약간 선공개되면서 정말 이 발매 직후 빌보드 차트에서 놀고 막 핫차트 오르면서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비틀즈 이후로 처음으로 이 세 곡을 동시에 탑5에 올린 아티스트가 와. 됐대요.
0: 비틀즈 이후로?
1: 네.
0: 1964년 이후라고 하니까 더 와닿긴 하는데 그러니까 다섯 곡, 탑5 중에 이 사브리나 카펜터의 곡이 세 곡이나 네. 들어가 있는 건데 네. 대단하네요, 그렇게 들으니까.
1: 어마어마한 앨범입니다.
0: 네.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게 정말 쑥스러울 정도로 죄송스러운데 그래서 이 세 곡 중에 한 곡이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들어볼 곡이 되겠죠?
1: 네, 오늘 첫 곡은 아까 소개해드렸던 Please Please Please란 곡인데요.
0: 제발 제발 제발.
1: 예. 맞아요.
0: 무슨 내용의 곡일까요?
1: 이게 진짜 거의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네. 애원에 가까운 느낌인데
0: 제발 제발
1: 자 제발 이게 제발 이번만큼은 날 바보로 만들지 마 이런 느낌이래요. 이게 뭔가 내가 또 이 사랑이 실패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너 또 저런 사람 만났네 이런 반응을 듣는 게 괴로워서 네. 이번만큼은 너가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애원을 하는 그런 곡이 탄생했습니다.
0: 근데 실제로 제가 그런 연구 결과를 봤어요. 어떤 전문가 분이 이야기하신 건데
1: 네.
0: 연애가 처음에 나 이 사람이랑 이런 사람하고는 안 만나야지 하는데도 다음 연애 때 비슷한 사람을 고를 확률이 높대요.
1: 아 진짜요?
0: 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찾는데요. 그런 유형의 사람을 참 매력을 느끼고
1: 참 슬픈 이야기네요.
0: 새드 스토리죠. 새드 굉장히 새드한 스토리인데 그렇기에 자기가 계속 이제 생각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전 연애에 대해서 반성과 이런 수정 보완을 해야 되는 거죠.
1: 그걸 안 거치면 똑같은 사람을 만난다는 거네요.
0: 무한 반복입니다.
1: 아이고 그러면 내 잘못인가요? 그건 결국.
0: 맞죠. 100%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택은 본인이라는 거니까 사실.
1: 그래서 지금 이 곡도 내 잘못이 되기 싫어서 이렇게 애원을 제발, 하고 있습니다.
0: 제발 제발 제발 그 정도로 내가 또 저런 사람 만났네. 거봐 너 또 저런 사람 만난다니까. 이 시선을 받는 게 괴로워서
1: 네.
0: 사랑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의 곡인데 이 노래가 그 빌보드 핫100 차트 1위 곡이었다고 하니까
1: 맞아요.
0: 기대가 됩니다.
1: 맞습니다.
0: 사브리나 카펜터 Please Please Please 지금 바로 띄워드립니다.

0: 사브리나 카펜터 플리즈 플리즈 플리즈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가 이 사브리나의 생애 첫 빌보드 핫100 차트 1위 곡이었다고 네. 합니다.
1: 맞습니다.
0: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들어볼 노래도 확실히 이 사브리나가 요즘 가수라는 게 느껴지는 게 곡이 다 상당히 짧아요.
1: 네.
0: 2분 30초 이렇거든요.
1: 진짜 네. 우리 막 5분 곡들 듣다가 2분짜리 들으니까 금방 끝나버리네요.
0: 너무 금방 끝나요. 뭔가 듣다가 갑자기 누가 뚝 끊어버리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
1: 네.
0: 두 번째 노래는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1: 두 번째 곡은 사브리나의 테이스트 가져왔습니다.
0: 테이스트, 맛, 맛이라는 네. 또 뜻의 제목인데 어떤 곡인가요?
1: 이거는 약간 그 진짜 맛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나의 흔적, 나의 취향, 내 존재감 이런 거를 뜻하는 좀 중의적인 표현인데요.
0: 네?
1: 뭔가 그 가사에서는 전 남자친구의 새로운 여자친구에게 네. 말을 하는 그런 게 나와요.
0: 전 남자친구의
1: 새로운 여자친구한테
0: 얘기를 건다고요?
1: 네.
0: 왜 굳이 거기다 얘기를 걸죠?
1: 그러니까요. 그래서 뭔가
0: 야 사브리나가 국적이 어디죠?
1: 미국이요. 미국.
0: 아메리카는 다르다.
1: 핫합니다. 네.
0: 미국 펜실베이니아. 다릅니다.
1: 근데 이 곡이 그 앨범의 첫 번째 트랙의 곡이거든요.
0: 시작부터.
1: 네네. 그래서 시작부터 이런 그 사브리나의 네. 마음이나 네? 심정을 잘 담은 곡이 아닌가
0: 야.
1: 싶어요. 이게 심지어 그 탑5 안에 들었던 곡 중 하나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사브리나가 굉장히 도발적이다. 유머스러운 느낌도 있긴 한데
1: 네.
0: 전 남자친구의 새로운 여자친구 만약에 안지민 리포터가 사브리나 카펜터다 할 말 무슨 말이 있을까요?
1: 저는 뭐 차단하죠. 뭐 굳이 찾아서 네. 연락을 선뜻하기 쉽지 않잖아요.
0: 그래도 만약에 사브리나 카펜터로 빙의를 잠깐 해서 얘기를 내가 한다. 뭐 이렇게 하나 보낼 수 있다 메시지를. 무슨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실 것 같아요?
1: 조심해라.
0: 아, be careful. Be careful.
1: 그게 정상 아니다.
0: 아, he's not normal. 아,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끝나네.
1: 네.
0: 그러네요. 사실 상상도 안 해본 상황이긴 한데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해요. 그가 널 사랑해도 결국 내 흔적은 남아있을 거야.
1: 그런 거죠.
0: 야, 이게 지금 방해꾼이네.
1: 내 존재감이 네. 그대로 걔한테 아직 남아있을 거다. 이런... 의미겠죠?
0: 사브리나가 전 남자친구가 아직도 마음에 좀 있나 봐요. 그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좀 도발적이고 강렬하고
1: 네.
0: 이런 표현을 쓰는지
1: 진짜 뭔가 자신감이 엄청 넘치고
0: 네.
1: 또 자신의 매력을 잘 아니까
0: 그쵸.
1: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나 사브리나 카펜터야 하면서 할 수 있는 말들로 들리기도 하는데
1: 네.
0: 그리고 또 이 사브리나가 앨범을 만들 때 앨범의 한 절반 정도는 프랑스에서 작업을 했었다고 하네요.
1: 맞아요. 그래서인지 이 곡들을 듣다 보면 좀 뭔가 프랑스 그 여름 해변가?
0: 네, 네 맞아요.
1: 에서 막 햇빛을 이렇게 촥 쓰면서 듣는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0: 실제로 Please Please Please도 애원한다고 해서 저는 좀 절박한 느낌이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런 느낌은 뭐 들리지 않고 그냥 뭐 재치 있다?
1: 네네. 네.
0: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1: 좀 신나고 들썩들썩.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브리나가 저는 오늘 초면이긴 합니다만
1: 근데 아마 네. 그 사진이나 앨범 커버 사진을 보면 아실 거예요.
0: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네 비틀즈 이후로 세 곡을 이렇게 탑5에 올린 아티스트는 저도 분명히 접하긴 했을 것 같거든요.
1: 네, 그랬을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곡들의 분위기가 대체로 좀 밝고 달콤한데 저희가 미국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만약에 가사를 다 이해할 수 있다면은 내용 자체는 꽤 반전이고
1: 매운맛이고 네.
0: 매운 떡볶이 같은 느낌이다 생각이 듭니다. 숄트앤스윗 앨범의 두 번째 노래 테이스트 이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곡은 또 락 기반 팝 사운드라고 하네요.
1: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신나고 짧지만

0: 강력한 그런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좋습니다. 2980번님 저도 자이언티 무척 좋아하는데요. 아, 부럽습니다.
0: 같이 가실래요?
1: 책임지지 못할 말 금지. 또 그리고 2904번님 아 맞아요. 이 도파민 많이 나오는 거 이해됩니다. 네, 그게 정말 짜릿하죠. 보내주셨는데.
0: 네, 또 2904님이 그 콘서트 메이트였잖아요. 네, 예. 그래서 기억에 남네요.
1: 콘서트로 이렇게 도파민 충전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고.
0: 네. 또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요즘 공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1: 아, 요즘 많이 하는구나.
0: 네.
1: 안지민 리포터도 워낙에 또 악기를 잘 다루니까 공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버스킹
0: 아, 여기서
1: 같은 거.
0: 한번 할까요?
1: 한번 하세요. 문화방송 앞에서 예 추천드리면서 사브리나 카펜터 테이스트 띄워드리고요. 저희는 다른 곡들과 함께 4부로 돌아옵니다.

0: 어머.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2: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4: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3: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5: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6: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5: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 플러스.
8: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12: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13: 정오의 희망곡 목요일 코너 명반 도장깨기, 안지민 리포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4부 문을 열었고요. 오늘은요, 또 사브리나 카펜터 앨범 쇼트 앤 스위트 얘에 대해서 한번 노래들을 맛을 보고 있는데,
12: 네.
13: 6047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소개 좀 해주시죠.
12: 사브리나 카펜터의 Please Please Please 뮤비에 실제 남자친구가 출연했었어요.
13: 오.
12: 얼마 후 결별했지만 한간에 이 남친이 바람 펴서 헤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13: 야.
12: 정말 가사 속에서 하지 말란 짓 해서 팬인 저로선 맴짓 마상이었네요.
13: 아하.
12: 유유유유.
13: 아, 실제 남자친구가 이 Please Please Please에 출연을 했었는데, 뭐 소문이긴 합니다만,
12: 네.
13: 바람을 펴서 헤어졌다.
12: 아이고. 네.
13: 아, 이게 최악이거든요, 사실. 예. 왜 입맛을 짜셨죠?
12: 아니, 아까 네. 그 바람이 네. 요즘 좀 네. 유행이다.
13: 아, 저도 그 제가 본 쇼츠였는데,
12: 네.
13: 최근에 그 어떤 젊은 이렇게 또 너튜버분들이었나?
12: 네.
13: 근데 주변에서 바람을 맞는 경우가 많아졌다. 커플 사이에서. 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쇼츠에서.
12: 네.
13: 저는 또 이제 삶의 이 루틴이, 패턴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만 하다 보니까 그런 걸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12: 오.
13: 근데 그걸 보고, 아, 그래? 야, 그러니까요. 2904번님처럼 야, 유행할 게 없어서 킥킥킥 웃겨.
12: 진짜?
13: 사는 게 너무 지루한가 보다 다들 하셨는데.
12: 그럴 때는
13: 네.
12: 라디오를 들으면 됩니다.
13: 그럴 때는 차라리 정이 들으시면서
12: 네.
13: 사브리나 카펜터
12: 네.
13: 노래 함께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아, 그렇군요. 6047번님처럼 이 카펜터의 팬이시면은 마음 찢어지죠.
12: 진짜.
13: 네.
12: 감히 우리 공주님을 두고
13: 네.
12: 이럴 것 같아요.
13: 이런 경험들이 아티스트들한테는 또 곡 작업하는데 큰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12: 그래서 이렇게 네. 명곡이 나왔나 봐요.
13: 그런가 보다. 아, 그래서 오히려 오프닝 곡으로 전남은 친구의 새로운 여자친구에게 말을
12: 아,
13: 했다? 아, 그럴 수도
12: 그럴
13: 있겠다.
12: 있겠다.
13: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잘 만났다면
12: 네.
13: 더 달달한 곡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런 뭐 경험들이 이 뮤지션들에게 영향을 조금씩 줘서
12: 네.
13: 근데 곡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색이 나오지 않았을까.
12: 그런 것 같아요.
13: 동의하시는 겁니까?
12: 또 이 뮤비에 네. 실제 남자친구가 출연했어서인지 이게
13: 네.
12: 진짜 영화처럼 화제가 됐다고 해요.
13: 오.
12: 단편 영화를 보는 것 같다.
13: 실제 남친이니까.
12: 였던.
13: 남친이었으니까.
12: 네네네. 그래서 완전 이렇게 화제를 얻었는데 이런 일까지 터져서
13: 파격적이다.
12: 네,
13: 확실히.
12: 정말.
13: 그래서 주목을 더 받게 되는 또 계기가 됐을 수도 있겠고요. 자, 이제 이 Short and Sweet 앨범의 세 번째 곡을 만나보려고 하는데 어떤 노래 또 준비하셨을까요?
12: 네, 세 번째 곡은 Coincidence입니다.
13: Coincidence, 우연.
12: 네.
13: 우연이라는 뜻인데 이건 무슨 곡이죠?
12: 이게 그냥 뜻만 보면은 정말 우연, 우연의 일치라는 건데 네. 이 사브리나는 이 단어를 좀 비꼬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어요.
13: 오.
12: 그래서 뭔가 좀 남자친구가 계속 수상한 행동을 하는데 그때마다 뭐 그냥 우연이야,
13: 아.
12: 별 의미 없어 라고 둘러대는데 그 모습을 노래로 만든 그런 곡입니다.
13: 아. 꼭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네. 실제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이런 예를 들면 바람을 피웁니다. 전조 증상이 있다. 그 쎄한 것이 있을 것이다.
12: 아~
13: 근데 코인시던스가 결국엔 그 내용이잖아요. 왜 우연이겠지? 아니겠지.
12: 아니, 설마 그러겠어?
13: 설마. 근데 그래서 곡의 내용이 뭐 전 여자친구와 자꾸 뭐 마주친다거나 이상하게 뭐 연락 타이밍이 좀 겹친다거나 설명하기 애매한 상황들이 반복되는데 상대는 다 우연이야 라고 또 얘기를 한 거죠. 이 다. 사브리나 카펜터에게.
12: 다 코인시던스야. 우연이야. 아. 하면서 이렇게 우연처럼 넘어가려고 네. 했던 것 같아요.
13: 근데 이 곡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12: 네.
13: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브리나 카펜터의 다음 연애가 좀 걱정이 된다. 이런 경험 한번 하면 경계심이 굉장히 늘어나

0: 아, 근데
1: 네.
0: 이게 그러면은 그 플리즈 플리즈 플리즈의 남자친구가 출연을 했었던 거면
1: 네.
0: 이거는 그전 연애를 바탕으로 써진 곡이잖아요.
1: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0: 진짜
1: 네.
0: 오프닝에 했던 그 얘기가
1: 네.
0: 맞나
1: 비슷한 사람을 찾은 수도 있다.
0: 봐요. 아,
1: 자기도 모르게.
0: 조심해야 된다.
1: 근데 이게 실제로 이런 사람 안 만나야지 이제 하고 교훈을 얻었지만
0: 네.
1: 그 반대되는 사람을 만나면 매력을 못 느껴서
0: 아,
1: 그런 경우가 있대요. 더러.
0: 원래 그 나쁜 남자 만나는 사람은 나쁜 남자만 만나고 그러잖아요.
1: 네. 착한 남자 좋아하십니까? 나쁜 남자 좋아하십니까?
0: 저는
1: 네.
0: 완전 착해서
1: 네.
0: 진짜 너무 달아서 이가 썩을 정도로.
1: 그래요? 이다 썩을 정도요? 그러면은 착한 남자 좋아하시면은
0: 네.
1: 도파민을 쫓는다 하시잖아요.
0: 네.
1: 약간 그건 좀 다른 이야기
0: 맞아요.
1: 아닌가요?
0: 이게 좀 모순되는 말이긴 한데.
1: 무슨인데?
0: 도파민이 없어서 그냥 도파민을 쫓는 거지. 실제로 이런 도파민 현장에 주어지면
1: 네.
0: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1: 그냥 지나칠 뿐.
0: 네.
1: 그냥 말로는 도파민 도파민
0: 네.
1: 하지만 거의 그냥 지나가는 정도다.
0: 맞습니다.
1: 다행이네요.
0: 네.
1: 예. 그래서 이 코인시던스라는 노래는 단순한 이별 노래라고 하기보다는 이 연애할 때 느끼는 그 촉,
0: 네.
1: 직감, 요 이야기라고 볼수 있겠네요.
0: 맞아요. 원래 근데 이 코인시던스라는 단어는
1: 네.
0: 좀 운명적인 이런 좋은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진짜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사용을 했는데요. 뭔가 이 포인트들이 이 뭔가 가사는 날카롭고
1: 네.
0: 또이 사브리나 음악의 대비가 큰게큰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코인시던스가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 아시나요?
0: 오! 옛날 영화
1: 옛날
0: 아닌가요?
1: 영화.
0: 네.
1: 근데 그 노래 주제가 중에 지금 흐르고 있는 이 BGM 이게 What a Coincidence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마주치는 사실 이게 달달한 단어로 쓰이는 게 보통인 것
0: 진짜
1: 같은데
0: 운명적인 장면에 써야 되는데.
1: 기차에서 내렸는데 저 멀리서
0: 첫사랑이 오고 있어.
1: 그토록 바랐던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눈이 딱 마주쳤어. 그럴 때 나온 단어가 What a coincidence
0: 네.
1: 라고 쓰는데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는 사브리나 카펜터는 전혀 다른 의미로 썼다.
0: 다른 노래를 깔아야 될것
1: 네, 완전 다른 노래죠.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0: 같아요. 네.
1: 네, 코인시던스 또이 노래를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좀 짧네요. 바로 띄워드릴게요. 1, 2, 1, 2, 3, 4.

0: 사브리나 카펜터 코인시덴스 듣고 오셨습니다. 이 연애할 때 느끼는 이 불길한 촉에 대해서 노래를 한 곡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가 있을까요? 그런 촉들 좀 이상한데? 좀 쎄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휴대폰
1: 아~
0: 뒤집어 둔다거나 어디 갈 때 꼭 가지고 가 다니는
1: 화장실 갈 때 네. 어이구 하면서 챙겨가고
0: 잠깐만 하는데 항상 챙겨가지고
1: 네
0: 이상할이 많지. 뭐가 있을까요?
1: 화가 나네요 막.
0: 아 그래요? 거의 뭐 사브리나 카펜터처럼 반응하시는데
1: 또 뭐가 있죠? 휴대폰이 제일 대표적인 것 같긴 한데
0: 휴대폰
1: 네
0: 맞아요.
1: 요즘 휴대폰에 너무 많은 게 담겨 있으니까
0: 그리고 이렇게 뭐가 볼 때 알림 같은 거 올렸을 때 갑자기 확 못 보게 한다든가.
1: 여기 네. 문자가 지금 왔네요.
0: 예. 읽어주시죠.
1: 킹기는 거 물어보면 화내는 거. 아. 대답을 안 하고 화부터 내요. 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0: 아, 대답을 안 하고 화부터 낸다.
1: 네.
0: 일단은 뭐, 확 그냥.
1: 뭐 어제 뭐 했어? 막.
0: 어제 왜 그때 연락이 안 돼? 했는데 왜 그거 가지고. 그러면 갑자기 분위기 전환이 돼버리니까. 내가. 네. 좀 무례했나?
1: 내가 잘못 물어봤나?
0: 내가 좀 과하게 물어봤나? 아 근데 2904번님은 화부터 낸다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한다 라고 하셨는데 저도 요거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동의합니다. 네,
0: 일단 연인한테 화낸다는 거가 일단은 체크리스트에서 일단 하나 소거해야 돼요. 네.
1: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0: 네 최수종 네. 씨 같은 분을 꼭 만나시길 바라겠고 자, 이 사브리나 카펜터의 숄트 앤 스윗 마지막 곡만을 남겨두고 있거든요. 어떤 노래 네, 들어볼까요?
1: 마지막 곡은 슬림 피킨스라는 곡인데요.
0: 슬림 피킨스.
1: 이 곡은 앨범에서 좀 제일 유쾌하고 근데 그 안에 약간 뼈 있는 그런 곡 중 하나입니다.
0: 이런 감성 전문이구나.
1: 그런가 봐요. 그리고 네. 특히 이 앨범이 그런 내용만 다 담겨 있어요.
0: 좀 비꼬고 약간 유머로 포장을 했지만 안에 정말 뼈는 확실하게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1: 맞습니다.
0: 네. 그래서요?
1: 이 곡은 그 사브리나 특유의 그 블랙 코미디 감각이 잘 살아있는 곡 중에 하나다라는 평가도 많은데요. 우선 이 제목부터 설명을 하면은
0: 네.
1: 이건 원래 그 영어권에서 자주 쓰이는 관용어인데 선택지가 별로 없다. 고를 만한 게 없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0: 아이고야 슬림 피킹스라고 한다고요 그거를?
1: 네네.
0: 아 그래서 이 픽이 고르다 하니까 슬림 되게
1: 얇다
0: 선택지가 되게 얇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겠다.
1: 맞아요 딱 그거예요.
0: 영어 공부하는 느낌이다. 슬림
1: 사브리나와
0: 피킹스.
1: 함께하는 네. 영어 교실
0: 안지훈 리포터 다음에 영어 코너 하면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요
1: 원래는 이 단어가 식당에서 먹을 음식이 없다 내가 고를 음식이 없다 이 정도 쓰는데 이 사브리나는 이걸 연애 이야기로 가져와서
0: 재밌다.
1: 요즘 괜찮은 남자를 찾기 너무 어렵다. 고르기 힘들다. 이런 내용으로 정말 아주 현실적인 한탄을 풀어낸 곡입니다.
0: 100%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직장 생활하고 그렇다 보면은
1: 네.
0: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어디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연인을 찾느냐 라는 그런 고민들을 한탄을 다들 하세요.
1: 네.
0: 네. 슬림 피킹스라고 하는구나.
1: 또 워낙 요즘 집순이가 많잖아요.
0: 맞아요.
1: 네. 집에만 있는 거죠.
0: 집에만 있으니까 연애 못하죠 그러면.
1: 못하죠.
0: 사실. 근데 이 곡이 또 재밌는 게 단순히 그 선택지가 좁다라고 해서 단순히 욕만 하는 노래가 아니라고요.
1: 맞아요. 단순히 그냥 그 이게 별로다라고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특유의 그 사브리나의 네. 유머가 있어서 좀 가볍게 웃으면서 그렇게 들을 수 있는데 이 가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좀 은근히 현실적이고 쓸쓸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0: 사브리나 카펜터가 이 앨범을 만들 때 약간 좀 생각들이 좀 많았나 보다. 연애에 있어서
1: 그랬던 것 같아요.
0: 아마 뭐 제작 과정에서 뭐

0: 남자친구가 됐을 수도 있고 플리즈 플리즈 플리즈에 그래서 뭔가 곡 하나하나가 네. 진짜 청년들이 할 법한 고민들이라서 더 좀 현실적이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이게 뭔가 사브리나의 그 노래가 좀 다 말하는 것처럼 노래를 불러요.
0: 약간 장기하 씨 같은 느낌.
1: 네,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뭔가 이게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친구가 해주는 것 같고 그런 약간 현실감이 느껴지는 그런 곡이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고 인기를 얻은 것 같아요.
0: 아, 오히려?
1: 네.
0: 좋습니다. 이 슬림 피킨스 오늘 또 명반 도장깨기의 마지막 노래가 되겠는데요. 이 노래를 일단 띄워드리겠고요. 역시 노래가 짧습니다. 2분 32초. 사브리나 카펜터가 부릅니다. 슬림 피킨스.

0: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더 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0: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1: 스마트하게 달리고
2: 기름값 걱정 날리고
1: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2: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2: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3: 돌아온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에어니플
5: 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6: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7: 정오의 희망곡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419번님께서 저희가 조금 전에 그 연인의 불길한 촉 얘기를 했잖아요.
8: 네.
7: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가 휴대폰을 갑자기 쓱 보는데 같이 보려고 하는데 싹 숨긴다.
8: 네.
7: 그럼 그거는 좀 위험한 것 같다. 불길하다라 했는데 1419번님이 주식장 보느냐고 그런 걸 거예요.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다.
8: 네. 그럴 수도 있죠.
7: 파란불이 다 켜져 있는 그 모습을 연인한테까지 보여주고 싶진 않다.
8: 네.
7: 라는 생각이
8: 지켜야죠. 그거.
7: 그거는 부모님한테도 못 보여드리고 연인한테도 숨겨야 되고 그렇고요. 또 2904번님 문자 한번 소개해 주시죠.
8: 네. 2904님이 약간 20년에서 좀 모자라는데 그땐 노라존스 유행했는데 지금은 지금 세대는 사브리나 카펜터가 유행인 것 같네요. 약간 템포가 더 느리긴 하지만 자연스러운 목소리랑 분위기가 비슷하네요 해주셨습니다.
7: 근데 저도 노래를 오늘 쭉 들어봤는데 되게 솔직한 느낌의 아티스트? 같은 네. 느낌이 있어요.
8: 미국판 네. 장기하?
7: 미국판 장기하 씨.
8: 네.
7: 그냥 내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되게 그냥 투명하게 넣는 듯한 느낌.
8: 맞아요. 그냥 이게 예쁜 팝 앨범이 아니라
7: 네.
8: 뭔가 그 사랑과 연애 속에서 반복되는 뭐 실수, 자존심 또 그리고 자기 그 자신의 이야기를 좀 유머 있게 바라보는 그 시선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앨범인 것 같아요.
7: 저도 이 부분이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의 이런 좀 실수나 흑역사라고 하면은 다들 있잖아요.
8: 그렇죠, 있죠.
7: 안고 있잖아요.
8: 네.
7: 근데 그거를 막 미워하고 후회하고 그런 시선보다 그냥 웃기게 보는 거 있잖아요. 그냥 아 되게 웃기긴 하다.
8: 와 이거 웃기네.
7: 근데 돌이켜 보면은 흑역사가 웃긴 거야.
8: 그렇죠. 네. 나중 되면 웃긴데 네. 그 당시에는
7: 모르죠.
8: 네, 네
7: 미칠 지경인데 근데 조금 지나서 이렇게 그냥 나 스스로를 제3자처럼 그냥 유머 있게 바라보는 거 자체가 자존감이 되게 높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사브리나 카펜터 오늘은 쇼트 앤 스윗 앨범을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또 어떠셨나요?
8: 오늘 이 연애 이야기 한다고 좀 재밌었던 것 같은데
7: 네.
8: 사브리나 카펜터의 다음 연애는 뭔지 아니면 또 이전 네. 곡들은 어떤 거요?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다시 찾아보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7: 다음 연애는 제 생각에는 그냥 앨범에 있는 노래들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연애 되게 잘하고 있네 하면은 달콤한 노래들 냈을 것 같고
8: 네.
7: 그러니까요. 자 오늘 또 함께 했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 고맙습니다.
7: 벌써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제이 피처링 정엽의 사르르 흐르고 있습니다. 노래 들으시고요. 행복한 목요일 즐거운 오후도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불길이 번지는 산속에서 당황은 가장 큰 적입니다. 산불을 마주했을 때 생명을 지키는 대피수칙 알고 계신가요? 먼저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나 산림청에 신고하고 바람의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기 때문인데요. 대피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이미 타버린 지역이나 낮은 지대, 바위 뒤처럼 타는 물질이 없는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조차 없이 고립됐다면 당황해서 뛰기보다는 낮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움푹한 곳에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죠. 위기의 순간, 침착함이 잿더미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구명조끼가 될 겁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개관점,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1: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데이터처.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 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 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 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7: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20세기 초 특허 기록에 따르면요, 접이식 침대는 일하느라 바쁜 남편을 잠시나마 쉬게 해주고 싶은 아내가 고심 끝에 만든 거라고 합니다. 또 휴대용 온수팩은요, 추위를 유난히 많이 타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고안해낸 거라고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탄생한 발명품이라 알고 나니까 꽤나 로맨틱하죠. 아, 나도 추위 많이 타는데 아, 우리 남편은 뭐하고 있나 뭐 씁쓸하기도 하고요. 근데 뭐 부럽고 존경스럽긴 해도 발명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랑을 증명하는데 발명보다는 그냥 꽃 한 송이씩 주고받는 게 더 편하겠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면서, 자, 오늘은 로즈데이입니다. 아, 이것도 대본 보고 알았네. 아, 로즈데이구나. 5월 14일 목요일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5월 14일 로즈데이 목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더 세러데이의 하이어 듣고 왔습니다. 자, 앞서서 일단 로즈데이라는 거 오늘 진짜 처음 알았고요. 아, 그리고 제가 남편을 위해서 뭘 한 게 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0: 그래요. 발명품까지는 못 만들지 우리가. 근데 대신에 제가 오늘 남편을 위해서 한 게 있어요. 남편을 위하여 쇼파 청소했습니다. 1년 반 만에 쇼파 빨았어요. 저희 남편이랑 저랑 온도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저희 남편은 항상 쇼파에서 자거든요. 근데 오늘 드디어 남편을 위하여 그 묵은 때들을 다 벗겨내고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뭐 그거면 된 거죠. 그렇죠? 남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정도면은 난 선의를 베풀었다 생각하고요. 자, 반면에 남편은 뭘 했느냐. 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얘기 깊이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도 뭐 사랑해요 저희는. 항상 저한테 뭐 제가 뭐 머리를 안 감아도 이쁘다 이쁘다 해주니까 그럼 된 거죠. 자, 로즈데이에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계십니까? 지금 어디서 누구랑 뭐 하면서 두대 듣고 계시는지 사연 주세요. 안영미 할 때 안, 아메리카노 할 때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영어 퀴즈쇼, 나자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학, 영사, 꽃 준비 못한 분들 영어 퀴즈 풀고 블랙박스를 선물해 보십시오. 오늘도 퀴즈 신청이 열려 있고요. 2부에서는 음악 퀴즈, 음악의 신, 음신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도 소소한 살림살이들 잔뜩 쟁여가실 수 있으니까 득템하시고요. 그럼 그 전에 감사한 우리 광고주님들 만나고 올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돌아온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다시 산책해 갔다.
1: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16일부터 17일 충남 공주 금강 리버마켓에서 열리는 K블루베리 축제로 놀러오세요.
3: 살아있다 살아있어 K블루베리.
2: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4: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5: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6: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저희는 크래비티의 Awake 듣고 올게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민이랑 최슬기님, 엊그저께 시부모님이랑 식사자리에서 인밍아웃을 했는데 식당 옆 테이블도 인밍아웃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착상의 기운 좋구나. 임산부 모두 순산 가자. 박수가 되고 너무 기쁜 일이야. 그 요즘에 출산율이 조금 그래도 오르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정말. 뭐 거기에 우리 두 대도 한몫한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들긴 하지만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기운을 드렸든 안 드렸든 인밍아웃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잉. 9139번님 주식 47% 이익보고 우와 입이 귀에 걸린 채로 나오다가 주차장에서 쇠봉을 못 보는 바람에 차 견적 140만원 나왔습니다. 인생 공수래 공수거네요. 그래요. 이게 인생이더라고. 이렇게 들어오는 만큼 나가고 나가는 만큼 들어오고 이렇게 이래야 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2호선 탔다 생각하고 네, 그냥 아름답게 순환하세요. 6051번님, 저는 64세의 학원 차량 기사입니다. 아이들 이름을 외워서 하나하나 불러주고 있는데 부를 때마다 아이들이 자기 이름이 아니라고 하네요. 자꾸 이름을 틀려서 미안하다 얘들아. 다시 잘 외워보마. 아, 저는 정말 너무 대단하시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약간 코미디 보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아 그래 민식이 왔냐 안녕. 저 아닌데요. 아 이거 우람이었구나. 아닌데요. 왜 봉숭아학당 옛날에 뭐 다 틀렸어 다 틀렸어 이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 그래도 이렇게 정성을 쏟고 계시는 게 어딥니까. 아 그 마음만은 알겠죠. 자 우리 이름 틀려도 돼요. 괜찮습니다. 0297번님, 옆집 언니가 우리 집에 한우 사골을 가져온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어머, 이게 다 뭐야? 어, 뭐 이런 걸 줘? 했더니, 아, 자기네 냉장고가 비좁아서 다 안 들어간다고. 우리 집 냉동실에 보관 좀 해달래요. 아, 나 진짜 좋다 말았네. 아, 근데 되게 엄청 친한 사이인가 보다. 그래, 이런 거는 미리 좀 물어보지 않습니까? 가져오기 전에, 아 저기 미안한데 지금 냉장고 차서 그런데 내일 혹시 내가 이거 사골 가져가도 돼? 뭐 이렇게 물어보 가져오는데 다짜고짜 선물처럼 갖고 와가지고 아 우리 집 다차가지고 에이그 진짜 옆집 언니 못났다 못났어 이 정도면 좀 반띵하자잉? 0575번님 이번 주 일요일에 줌바 댄스 대회를 나갑니다. 영미씨 기운 좀 주세요. 대구 성소체육센터 줌바 댄스팀 화이팅! 이라고 하셨는데 기운 넣어드려야지. 우리 두 대 기운 좋은 거 아시죠? 자 기운 넣어드립니다. 자 줌바 댄스 대구 성소체육센터 줌바 댄스팀 화이팅! 일어나십시오! 자 나중에 이거 후기 문자 좀 주세요. 우승하시면 인증샷 좀 보내주시고요. 자 요 분들 모두 안현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자기소개 보내주세요. 저희는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요게 또 줌바 인기곡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청아 크리스토퍼의 When I Get Old 또 띄워드릴게요.

0: 영어 못하는 거 이거 재미는 아닙니다. 그저 입을 좀 떼고 싶을 뿐. 미국 때 아니오면 영어 프로젝트 100% 내오기 부탁해 퀴즈쇼. 나 자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헬리슨 보이스 앤 걸스 팀업 인트로듀스. 제가 잉글리시로 내 문제를 듣고 한국말로 정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제한시간 60초 안에 5문제 중 4문제를 맞추시면 성공 석세스. 참여 선물로 비타민 무기질 성공한 분께는 5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까지 얹어드려요. Hey everybody, do you understand? 자, 그럼 오늘의 도전자 만나볼까요? 나처럼 공부 안 한 사람 누구인가?
1: Hello, my name is White Angel. Nice to meet you.
0: Hi, nice to meet you too, White Angel.
1: Yeah.
0: Yeah, what's your job?
1: My job is nurse.
0: Nurse?
1: Yes.
0: Wow, come on. Yeah, welcome. I very very your voice로 듣고 싶은 게 있어요. 따끔.
1: 따끔. 아!
0: 성덕됐다. 성덕됐어. 유 그러면 hospital, where hospital?
1: General hospital.
0: General hospital. 아. 네. 그럼 you today 오프?

0: 부데이?
1: No, 런치 타임.
0: 아, 런치 타임?
1: 런치 타임.
0: 아, 오케이. 그럼 런치 타임 때 그러면 두 대 리슨?
1: 오케이.
0: 아.
1: 아, no, no, 아, no, no, no, no. 때때로? 때때로 리슨.
0: 아, 때.
1: 데일리 너 때때로.
0: 아, 때때데. 아, sometime.

0: 종류입니다. 블랙 임 슬리핑 슬로우 라이스. 임은 한글이에요. 블랙 임 슬리핑 슬로우 라이스.
1: 흑임자떡?
0: 오, 오카이. 자, 노래 제목이에요. 세컨 버틀 레터.
1: 세컨.
0: 세컨. 세컨 버틀 레터.
1: 편지. 두 번째 편지?
0: No. Almost. It's singer 김광석.
1: 이등병 편지.
0: Okay. 자, 음식 메뉴입니다. Wednesday Jet Rain. J는 한글입니다. Wednesday Jet Rain.
1: Rain. 수제비.
0: Okay. 자, 영화 대사예요. Hey, 중국 브라더. Are you kidding me?
1: 야, 너 놀리니? 이건가?
0: No. It's movie 신세계.
1: 신세계?
0: Yeah.
1: 어, 난 좋아, 신세계. 나 좋아, 신세계.
0: 널 쓰는 신세계를 안 봐요. 아, 널스가 보기엔 너무 잔인해요. 아, 오마나. 너무 잘 맞춰줬는데, 센스있게 너무 잘 맞춰줬는데. 아, 너무 안타깝다. 와, 뒤에 속담이 있었는데, 속담 이거 되게 쉬웠는데, 아, 너무 안타깝다. I'm so sorry, but I can't.
1: Oh, yeah.
0: Yeah.
1: I love young me.
0: Yeah, I love it too. Thank you.
1: Bye.
0: 네, 우리 화이트 엔젤이 놓친 문제 청취자 퀴즈로 내드렸습니다. 한경사 주워먹기 퀴즈. 자, It's movie, 아, 영화 대사입니다. It's movie 신세계. Hey, 중국 브라더, are you kidding me? 다들 아시겠죠? 신세계 보신 분들만 왠지 맞추실 것 같은데 정답 보내주실 남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It's free 무료고요. 김치 세트 쏠게요. 퀴즈 정답은 방송 끝에 문 닫기 전에 발표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그 사이에 노래 한번 듣고 올게요. 아, 역시 화이트 엔젤 다워 신청곡도 화이트 엔젤의 신청곡 SES의 Dream.

화이트 엔젤의 신청곡 SES의 Dreams Come True 듣고 왔고요. 문제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영화 대사입니다. 신세계, 이 진모비 신세계. Hey, 중국 브라더, are you kidding me? Almost 하셔도 예, 정답으로 쳐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가지고요. 자, 그럼 저희는 조건의 Like I Do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5: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6: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7: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알못 음악을 알지 못한 안영미가 다 아는 척 잘 아는 척 아주 뻔뻔하게 되는 음악 퀴즈 음악의 아신 05번님께서 여기 음악 퀴즈가 혼란스럽고 웃기다는 소문 듣고 다른 방송 듣다가 왔습니다. 어디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한번 봅시다. 아주 혼돈의 카오스일 겁니다. 아, 근데 중요한 건 벗어날 수가 없을 거라는 거. 그리고 오늘 못 맞추시면 그날 잠을 못 주무실 거라는 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죽기 살기로 덤비게 돼 있습니다. 자, 혼란의 음신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쉐이크 세트가 걸려있는 전주 퀴즈. 지금부터 어떤 노래의 전주 부분을 아주 짧게 들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전주만 듣고 노래 제목을 맞추시면 됩니다. 정답자는 총 3명 뽑아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그러면 가장 앞부분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아, 아, 맞췄습니다. 아, 그냥 이 전화 연결로 나오면 당연히 이분 노래가 나와야 되거든요. 아, 근데 다른 분이랑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다. 근데 헷갈려 하실 수는 있겠는데 전 바로 감이 왔어요. 아, 제 동년배이신 분들은 정말 바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저랑 동년배처럼 안 보이시려고 일부러 틀리고 그러지 마시고요. 자, 혹여나 또 모르시는 우리 MZ세대들 또 젠지세대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길게 한번 들어볼까요? 다 나왔어. 다 들려드렸어요. 사실 이 노래 키포인트는 다 바로 이거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그 전에 이제 뮤지씨랑 저랑 했던 두 대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이 노래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아, 모르시겠다고요? 알겠어요. 조금만 더 들려드릴게요. 아, 됐어. 여기까지 들려드렸으면 다른 노래랑 살짝 왔다 갔다 하셨던 분들은 바로 확신이 드셨을 겁니다. 자, 바로 이 노래 제목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힌트송 바로 쏠게요.

네, 노래 듣고 오셨고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음악의 신 음신 전주 퀴즈 정답은요. 바로 유진의 차차였습니다. 1세대 청순 요정돌이었던 유진 씨의 솔로 1집 수록곡이었던 차차. 그간 보여준 모습과는 달리 섹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주 큰 인기를 끌어들였죠. 최근에 너튜브로 보니까 바다 씨랑 같이 가족여행을 다녀오셨더라고요. 내년이 SES 30주년인데 한번 뭉쳐서 음원이든 앨범이든 콘서트든 뭐든 하나만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팬의 입장으로서. 쉐이크 세트 받으실 세 분은 두대 홈페이지 선거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천연 염색 턱받이가 걸렸습니다. 뮤지컬 퀴즈! 지금부터 제가 노래 가사의 일부를 뮤지컬 연기로 들려드릴 건데요. 두댕이들은 제 열연 속에 숨겨진 가사를 듣고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뭐 미니를 보니까 한두 분 정도가 제 연기에 대해서 감탄을 하시더이다. 그 한두 분을 위해서 제가 정말 열심히 또 열연을 펼쳐볼게요. 자, 뮤직 큐. 시계는 왜 보나요?

나는 참 망설이네요. 몰라, 불안해. 나 몰라, 미치겠어. 어디로 갈까봐. 한 걸음 더 점점 다가갈래. 점점 내 눈에서 떠날 수 없게. 감사합니다. 예, 늘 그 한두 분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늘 열연을 합니다. 뭐 누구나 매니아층은 있는 거니까요. 자, 결정적 가사 직전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아시겠는 분들은 노래 제목을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자, 어떤 노래인지 다 떠먹여드리는 힌트송 바로 쏠게요.

노래 듣고 오셨고요. 뮤지컬 퀴즈 정답은요. 바로 티아라의 롤리폴리였습니다. 매번 정말 느끼는 거지만 저는 제 연기에만 취해 있는 것 같아요. 좀 전 항상 모르고 그냥 하거든요. 여러분도 느껴지시죠? 자, 2011년 영화 써니로 난리가 났었던 복고 열풍 인기를 그냥 직통으로 맞은 곡이었습니다.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 살펴봤더니 그때만 해도 너튜브가 대세가 아니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각종 플랫폼을 타고 전 세계에서 롤리폴리 안무 배우기 영상이 화제가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양팔을 휘적휘적 하다가 콕콕 찌는 그 안무 저도 참 많이 쳤었더랬죠. 그리고 제가 이때 당시에 무한걸스 할 때였는데 저희가 그때 필리핀이었나 그때 가가지고 이거 쳤었어요. 다 같이. 자, 천연 염색 턱받이 받으실 세 분은 두대 홈페이지 성업부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는요. 저는 참 싫어하고 근데 또 반면 두댕이들은 참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비타민 세트가 걸려있는 배속 퀴즈.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을 아주 빠르게 감아서 들려드릴 거예요. 두댕이들은 잘 듣고 노래 제목을 맞춰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정답자는 세 분 뽑을게요. 아니, 아까 그 뮤지컬 퀴즈 딱동이도 되게 듣기 싫었었나 봐요. 지금 계속 움직이네요. 엄청, 너무 듣기 싫었나 보다. 발로 지금 엄청 차네. 자, 그럼 노래. 자, 빨리 감아주시죠. 예. 이거죠? 네. 아, 거의 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배속 퀴즈에서 맞춘다는 건. 근데 이번에 정말 우리 부장님께서 아, 정말 정말 쉽게 내주신 것 같아요. 우리 두댕이들 많이 맞추시라고 그냥 쉽게 내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쉽게 맞추면 두댕이들이 이미 싹 맞추고 있더라고. 오답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선 조금 꺼드럭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느리게 또 한번 들어볼까요?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맨 마지막에 약간 최백호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노래 제목을 말한 거였습니다. 아, 나름 힌트 드렸어요. 아, 자 그럼 노래 제목 맞춰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힌트송 바로 나가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6: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수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2: 유동 골뱅이.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2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퀴즈 풀고 노래 듣고 선물까지 받아가는 시간. 음악의 신 음신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전에 나갔던 배소 퀴즈 정답은요. 바로! 쇼네 웨이백홈이었습니다. 엄청난 실력자로 가요계에 소문이 자자했던 쇼는 대중들에게 빡 각인시켰던 곡이죠. 당시 노래만 냈다면 1위를 차지하던 트와이스, 워너원, 엑소를 모두 다 제치고 음원 차트를 장악했었고요. 심지어 해외 라디오 차트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곡입니다. 자, 비타민 세트 받으실 세 분도 두대 홈페이지 성업부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는 2부 끝곡으로 자 웨이백홈 들었으니까 또 요 노래 들어야죠. 컴백홈 들어야죠. 2NE1의 컴백홈 듣고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는 5월. 소중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정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나른한 봄의 불청객, 졸음운전은 찰나의 방심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차 안의 공기를 맑게 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표를 찍는 여유인데요. 졸음이 몰려오기 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가지는 10분의 짧은 휴식은 도로 위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안전띠가 제대로 매여 있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세심한 눈길도 필요하죠. 떠남의 즐거움보다 돌아옴의 안도가 더 깊이 남는 5월. 그 여정의 완성은 언제나 안전이라는 약속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자, 따라해보세요.
4: 4만원
3: 회계관리
4: ERP.
5: 4만원
3: 재고관리
4: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도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4: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7: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4: 하이.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2026 강릉 단오제 영산홍 챌린지. 5월 25일까지 강릉 단오제 공식 노래인 영산홍가를 챌린지로 즐기고 총 상금 2천만 원의 주인공이 돼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강릉 단오제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음식 풀면서 집앞 마트에 간장 사러 다녀왔는데 간장만 빼고 계획에 없던 것만 잔뜩 사왔어요. 아, 나 정말 이런 겁니다. 아, 너 너무 반갑다. 저만 멀티가 안 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가 멀티가 안 되는구나. 자, 두대기들 정신을 쏙 빼놓는 음악이신 음신 잠시 뒤에도 계속 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저는 잠깐만 쉬었다 올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스마트하게 달리고
4: 기름값 걱정 날리고
3: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4: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3: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4: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3: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5: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6: 피로회복에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8: 오뚜기
9: 웨어 웨어
10: 웨어 슬웨이.
9: 웨어 웨어
10: 체지방에 집중한 슬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1: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12: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13: 새 경험이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댕이들의 정신을 쏙 빼놓는 음악 퀴즈 음악의 신 음시인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 문제는요. 효소 유산균 세트가 걸려있습니다. 마마고 퀴즈. 자, 지금부터 두 대 전용 번역기죠. 마마고가 노래 가사를 읽어줄 거예요. 꼬부라진 발음 속에 숨겨진 가사를 듣고 노래 제목을 맞추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세 분 뽑을 거고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가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5: 난 니올로 미디오스디엔 맨키엄 난 네 친구도 미디오스시.
4: 난 내 친구도 미디어스리. 미디어스리 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난 미디어시티 방콕 미디어시티. 친구도 친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미더이시키 이러라고 하는 건가? 욕한 건가? 미디어시키 난 내 친구도 미더이시키 이런 건가? 아, 역시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뭐 마마고한테 마음을 닫은 건 아닌데요. 아, 유독 힘드네요. 마마고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조금만 느리게 들어볼까요?
5: 난 니올로 미디오스디엔 맨키엄 난 네 친구도 미디오스시.
4: 난 내일도 미더이시 라고 하는 것 같은데.

0: 난 내일도 미도 이씨. 난 내 친구도 미도 이씨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 당최 모르겠네요. 예. 자, 두 번째 가사 한번 들어봅시다.
1: 니오바 네 친구누 니아누세 데장헨 연인이 와이사스지.
0: 어? 네 오빠 친구는 내 연인이랑 친구가 됐어 이씨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 난 왜 다 욕으로 들리냐? 아예요? 어? 네 오빠 친구도 내 오빠 친구랑 모르겠어. 뭐가 이렇게 어렵냐? 조금만 들리게 한번 들어볼게요.
1: 니오바 네 친구누 니아누세 데장헨 연인이 와이사스지.
0: 뭐 연인이 됐어 이씨 라고 하는 것 같은데. 대장이 되고 연인이 됐어 라고 하는 것 같은데. 니 오빠 친구는 대장이고 연인이 됐대요. 나는 마마고랑 안 맞는다. 마마고랑은 난 상극인 것 같아. 좀 궁합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 빼고 또 다 아시겠죠? 노래 제목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저희는 답답하니까 얼른 힌트송 듣고 옵시다.

0: 네, 노래 듣고 오셨고요. 음악이신 음신 마마고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니오바네 친구누 니아누세 데장헨 요니닌 와이사스지.
0: 아까 제가 어느 정도는 단어는 알았는데 네, 이게 조합을 못 시키는구나.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야 이게. 자, 정답은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었고요. 자, 첫 소절부터 랩까지 전 세대가 떼창할 수 있는 노래죠. 1995년에 발매된 곡이고요. 그해 단일 앨범 국내 최단기간 최다 음반 판매량 1위로 기네스북에 올랐을 만큼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던 곡이고요. 그 당시 우리나라 가요계 큰손 길보드 차트를 점령했던 노래죠. 그때 정말 요 앨범 카세트 테이프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저도 요거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지금도 툭 치면 그냥 가사가 줄줄줄 나오는데 이거를 왜 몰라 몰랐을까요? 이거를 왜 몰랐을까? 참 희한하네. 자, 효소 유산균 세트 받으실 세 분도 홈페이지 성업부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이어지는 문제, 기능성 팬티 세트에 걸려있는 직청직송. 지금부터 제작진이 제 귀에만 노래를 들려줄 겁니다. 전 들리는 그대로 한 음절 허밍을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은 제 허밍만 듣고 노래 제목 맞추시면 돼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예요. 오늘의 한 음절은 소입니다. 소. 자, 첫 번째 구간 나가요.
2: 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 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
0: 정말 다리 소름 돋는다 그러시는데 소소하게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봤어요. 아 이게 아주 최신곡인데 제가 늘 최신곡에는 약해가지고 아 심지어 첫 구간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했고요. 이 정도면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나름 네, 후렴구 갈게요. 수수 수수수수 수수수수 수수수수 수수 수수수수 수수수 수수수수수수 네 나름 따라는 갔는데 MZ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도 MZ라 젠지는 알아. 이제 저의 세대 때는 좀 뭔 노래야 이러실 것 같은데 이미 MZ들은 눈치를 챘습니다. 네. 그런 걸로 할게요. 요즘 가장 사랑받고 있는 노래죠. 제목 맞추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아, 그래도 정답자 전 나왔을 거라고 믿어요. 힌트송까지 바로 듣고 올게요.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의 직청직송 정답 발표할게요. 제가 오늘 소로 허밍한 노래는요. 바로 악뮤의 소문의 낙원이었습니다. 네,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들 안영미 뭐 하는 거냐. 당체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제가 계속 듣는 노래만 듣다 보니까 소문의 낙원 소문을 아직 못 들었어요. 아직 이 노래 소문을 못 들어가지고 제가 이게 너무 좀 그냥 노래를 정말 따라만 갔는데 그래도 김신영 씨가 내는 퀴즈보단 낫지 않아요? 거기가 더 낫다고? 그럼 정말 심각한 건데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한번 노래를 더 갈고 닦아가지고 절대 음감으로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대 토요일 코너죠. 5대 음원 차트를 싹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는 두 대통합 차트에서 발매 이후 거의 매주 언급되는 노래입니다. 예쁜 가사와 멜로디 때문에 지친 어른들을 위한 동요라고 불리면서 힐링송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제가 그 힐링을 망가뜨려놨죠. 악뮤가 요 노래를 만든 뒤에 노래 가사처럼 따뜻한 스프와 고기를 나누겠다는 생각으로 우간다에 봉사활동도 다녀왔다고 합니다. 와, 정말 우리 악뮤 존재 자체가 정말 힐링입니다. 예, 자, 이 노래에 맞게 기능성 팬티 세트 받으실 세 분도 위만 따뜻하면 뭐하냐고 밑에도 따뜻해야지. 기능성 팬티 세트 받으실 세 분도 홈페이지 성호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음악이신 음신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라쿠 라면 모바일 쿠폰이 걸려있는 미션 퀴즈. 제가 드리는 미션을 듣고 미션에 알맞는 정답을 오타 없이 정확하게 보내주시고요. 이번에도 당첨자는 3명 뽑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자, 오늘의 미션. 오늘의 미션은 바로 발입니다. 발. 제목에 발이 들어가는 노래 세 곡을 보내주세요. 오타 없이 가수와 노래 제목을 정확하게 써주셔야 되고요. 문자 받는 동안에 발 하면 생각나는 노래죠. 엔믹스의 블루 발렌타인 듣고 올게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음악의 신 음신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엔믹스의 블루 발렌타인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미션 퀴즈 제목에 발이 들어가는 노래 정말 다양하게 왔어요. 클론의 발로, 자, 벅의 맨발의 청춘, 이소라의 제발, 케이윌의 이러지마 제발, 리쌍의 발레리노, 김동률의 출발, 조용필의 단발머리,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 자우림의 애인 발견. 와, 진짜 발 들어가는 거 정말 많다. 자, 라쿠 라면 모바일 쿠폰 받으실 세 분은 두대 홈페이지 성업부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오늘 음악의 신 음신은 여기까지입니다. 발이 들어가는 노래 중에 가장 달달한 노래, 태견 니콘 피처링 박진영의 마이 발렌타인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4부로 돌아올게요.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2026 강릉 단오제 영산홍 챌린지. 5월 25일까지 강릉 단오제 공식 노래인 영산홍가를 챌린지로 즐기고 총 상금 2천만 원의 주인공이 돼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강릉 단오제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4: 동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길에 불빛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5: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네, 오로라의 더 리버 듣고 왔고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대기들이 보내주신 사연 더 볼게요. 8994번님, 딸 남자친구가 주말에 인사 온다 그래가지고 예뻐 보이려고 급 다이어트 중입니다. 잠깐만, 딸 남자친구 오는데 왜 엄마가 지금 급 다이어트 하고 계시는 거야? 라면이 근데 너무 땡기네요. 그나저나 어떤 진수성찬을 차려줘야 좋아할까요? 육식 파라던데 추천 좀 해주세요. 아니까 왜 다이어트 중이냐고. 딸 남자친구한테 잘 보여서 예뻐 보여서 뭐 하시려고. 아 정말 소녀다 소녀야. 근데 육식 좋아하면은 뭐 아이 다른 거 하지도 말어. 제육볶음이면 끝나. 예? 우리 두대를 들어주신 우리 찐 두댕이들이라면은 바로 아실 거예요. 제육볶음 또는 불고기 뭐 이런 거 해주면 끝나는 거죠 뭐. 아 4213번님 장아찌 하려고 지금 3시간째 마늘을 까고 있습니다. 손가락 아프다는 남편 달래려고 막걸리 한 잔 아이스크림 한 개를 새참으로 먹여가면서 까고 있습니다. 남편아 좀만 더 힘내자. 아니 장아찌를 얼마나 많이 만드시려고 지금 사진까지 보내셨는데 진짜 어마무시해요. 아니 아예 그냥 장사를 하시는 건가? 장아찌 장 뭐 반찬 가게 하시나? 어쩜 이렇게 많이 해요? 진짜? 이거 손에 마늘 냄새 이거 몇 달 가겠는데? 남편분 화이팅. 그리고 마늘이 좋은 건 아시죠? 아,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6330번님 아들을 위해서 놀이동산을 다녀왔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제 마음은 분명히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어찌나 열심히 놀았는지 정수리 화상을 입었어요. 어머 그날의 행복이 지금 잔혹함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자 양산 잘 쓰고 댕깁시다. 꼭이요. 아 야외에서 놀으셨나 보다. 그리고 요즘에 햇빛이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먹구름 끼더니 또 어느 날 갑자기 먹구름 딱 제쳐지더니 막 갑자기 태양빛이 되고 막 30도 30몇 도 막 올라가고 막 아 그 모자 꼭 쓰셔야 됩니다. 예 예. 그래도 아드님은 괜찮은 거죠? 아드님도 같이 화상 입었나? 아유 이거 어떡하면 좋아 정말. 2303번님 퇴근길에 두 대를 듣게 된 4개월 차 제빵기사입니다.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고 집 가는 길에 언니 이야기를 들으며 이제야 희미하게 웃는 저를 발견해요. 이 세상 모든 빵들 다 사라져버려. 아니 사라지지 마. 아니 사라져버려. 아 아니 사라지지 마. 돈 벌기 쉽지 않네요. 언니 우리 내일도 꼭 무사히 만나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아주 지긋지긋하죠 그냥. 아주 그냥 꼴보기 싫죠. 아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예, 사랑으로 안아줘야죠.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지옥밖에 없어요. 그냥 기왕에 함께하는 거 안아주고 사랑하자. 아, 그래야 내가 편하다 내 마음 편하다. 자 소개된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아이브가 이럴 줄 알고 노래를 또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이브의 아 방 빵빵이 아니고 뱅뱅뱅.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저희는 아이브의 뱅뱅에 이어서 소란의 딜리버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4030번님 SNL의 스마일 클리닉 편에서 MG 신입사원이 들고 다니는 키캡 키링 아시죠? 우리 초등학생 딸도 그거에 푹 빠져 있어요. 딸 마음에 드는 키캡 구하려고 아침부터 계속 돌아다니는 중입니다. 대체 이게 왜 유행인 걸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때는 뽁뽁이만 있어도 하루가 다 갔지. 또 모두가 경악한다. 그 뽁뽁이만 있어도 됐대니까. 그리고 아니면 뭐 다마고찌 같은 거 있으면 그 하루가 다 가고 막 그랬었는데, 아 요즘은 이게 키캡 키링 저도 SNL 하면서 알게 된 건데 도대체 이게 진짜 심신의 안정을 주는 건가? 아 이럴 때는 딱 염주가 딱인데. 아니면 이제 어르신들처럼 그 호두알 있잖아요. 호두알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손을 쪼물딱 쪼물딱 하면 이게 뇌 활동에도 좋고 좋은데 말이죠. 아이 참. 7042번님 버스기사 재취업 준비 중인 39세 남자입니다. 이번 달에 무지출 챌린지에 도전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1,400원 썼어요. 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안부성 선생님 목소리로 축하의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가능해요? 심지어 직업도 있으신 분이잖아요. 밖에 나가서 생활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무지출이 가능해? 어떻게 이게 되지? 집에서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 뭐 식비는 그렇다고 쳐도 커피를 안 마실 순 없을 텐데 다 저기 동료분들이 좀 쏘시는 건가? 에? 아 재취업 준비 중이시니까 아 그러면 더 힘들 텐데? 이거 어떻게 그러면 집에서 식사는 제대로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어쨌거나 저쨌거나 축하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머 세상에 할렐루야다. 어머 7042번님 아니 어쩜 이렇게 1,400원밖에 안 썼어? 일로 와, 아유 내가 이뻐해 줄게. 토닥토닥. 나중에 우리 떡볶이 집으로 와. 내가 공짜로 줄게. 됐죠? 0205번님. 영미...

언니, 저 코빅에서 만나던 아나운서 정인영입니다. 어머, 알죠? 알죠? 기억나죠? 제가 새롭게 시작한 일이 플로리스트인데요. 대회에서 서울시장상을 받았어요. 너무 뿌듯. 차 타고 가다가 언니 목소리가 들려서 자랑해봅니다. 세상에. 축하해요, 축하해요. 어머, 세상에. 아니 세상에, 얼굴도 이쁜데 심지어 플로리스트라고, 심지어 거기다 상까지 받았다고요? 야, 진짜 요즘은 다들 못하는 게 없어. 재능이 너무 많아서 저도 분발해야겠습니다. 아유, 축하해요. 저 오랜만에 연락 줘서 고마워요. 자, 역시나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저희는 솔라의 행복을 주는 사람 듣고 올게요.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 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 원.
4: 회계 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 원.
4: 재고 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 원. 생산 관리.
5: 사업 선도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유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예민한 아기 피부 일상유의에서 천연 염색 턱받이, 임산부도 섭취하는 콩콩효소에서 효소 유산균, 임산부를 위한 차 위아루이에서 피치 루이보스, 장모님표 마더린러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육아 허리지킴이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파충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0: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9: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시간 만에 발표하는 오늘의 학용사 퀴즈 정답 바로 에이 중구 브라더, Are you kidding me? 에이 중구 형, 그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였습니다. 예, 장난이 좀 심했죠? 죄송합니다.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당첨자는 두대 홈페이지 선거표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예, 오늘 또 저기 문제가 많이 학용사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비슷한 걸로 저기 보내주신 분들도 많으신데 그분들도 다 맞는 걸로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날이 요즘에 30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어. 너무 더워.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여러분들 정수리 조심하시고요. 모자 아니면 두피에다 선크림 꼭 바르시고요. 자, 그럼 저희는 끝곡으로 안다의 그날의 우리 들려드리면서 끝인사 드리도록 할게요.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우리 집과 우리 이웃을 지키는 아파트 화재 대피 수칙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집 밖으로 대피가 가능하다면 계단을 이용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금물인데요. 정전으로 갇히거나 연기에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관문 손잡이가 뜨겁다면 밖으로 나가는 대신 문을 닫고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를 차단한 뒤 대피 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복도에 연기가 가득하다면 무리하게 밖으로 나오면 위험합니다. 집안에서 문을 닫고 연기 유입을 막은 뒤 창문이나 베란다에서 위치를 알리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침착함만이 생명을 지키는 비상구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넘어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별류천지 동해에서 도약하는 강원의 힘.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동해시 일원에서 제19회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24개 종목에 2,565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정과 감동의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5월 18일 오후 4시 20분 동해체육관에서 열리는 개회식에는 초청 가수 강진과 강혜연의 축하 공연이 마련됩니다. 화합과 단결로 하나 되는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4: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FM 4U.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빛이 많아야 할 때 충분하지 못한 빛은 어둡게 느껴지지만 빛이 모자랄 때 마주한 한 가닥 빛은 한없이 밝게 다가온다. 이 문장을 곱씹다 보면 사물의 밝기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과 마음의 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풍요 속에서는 커다란 행운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절망 속에서는 아주 작은 친절도 커다랗게 다가오잖아요. 혹시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우리 곁에 머무는 사소한 온기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치열했던 하루 위로하는 너도 마저 잠든 이 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네 그대 아프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둥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뿌리는 family에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을 다 멈춰줄 때 추억에 치여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고 그래 난 누군가에겐 봄 누군가에게는 겨울 누군가에게는 끝 누군가에게는 처음 난 누군가에겐 행복 누군가에겐 너 누군가에겐 자장가이자 때때로는 소음 함께 할게 그대의 탑승과 끝 어디든 탑게임을 기억하길 언제나 당신의 삶을 위로할 테니 보트 느껴

편안하셨나요? 개구쟁이 악마님, 이소라 슈가 함께한 신청곡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그막 엄청나게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긍정의 힘으로 해결이 될 때가 있습니다. 격려의 한마디, 또 나의 상태를 염려해주는 누군가의 세심함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고요. 힘들 때 다가오는 아주 작은 친절은 진짜 굉장히 크게 느껴지죠. 인생에서의 어떤 큰 빛을 느끼게끔 합니다. 뭔가 이렇게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싶을 때 이게 운명인가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근데 이걸 개운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운명을 바꿔가는 거. 혹시라도 여러분 일상에서 어떤 나만의 어떤 그안 좋을 수 있을 안 좋을지도 모른 그런 상황들을 난 요런 요령으로 또 바꿔가기도 한다. 나만의 개운법. 요런 게또 있다면 오늘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빚은 모르겠고, 예, 빚이 좀 있다. 항상 마음에 빚을 지고 사는 거죠. 뭐 우리 까망님. 예, 마음에 빚을 지고 살면 예, 항상 겸손해지더라고요. 자, 목요일 순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2시간 함께 하시는 방법 안내 드릴게요. 문자창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mbc.co.kr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창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예. 어쨌든, 그래서 에어컨도 지금 살짝, 켜지를 못하고, 조심하고 있는데, 괜찮으실 겁니다. 예, 그렇게 믿고 오늘 예, 해볼게요. 이제 걱정해주신 우리 오바리들 감사합니다. 오늘 1, 2부는 우리 가족분들과 사용과 신청곡 만나보고요. 3, 4부 순서는 우리 김영록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잊지 말자 안전의 3부 순서에 예, 준비가 돼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러게요. 오늘 요즘 또 오프닝이 되게 좋은 얘기들이 많이 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2시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예, 문자창과 인터넷창 통해서 여러분 사용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0: 시키겠다.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피로회복에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점.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5: 세금.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친날을 안아줘.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5월 16일부터 17일 충남 공주 금강리버마켓에서 열리는 K블루베리 축제로 놀러오세요.
1: 살아있다 살아있어 K블루베리.
0: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2: 달콤 설탕이 오셨습니다. 출첵해요. 봄을 더 즐기고 싶은데 벌써 한여름처럼 덥습니다. 포지션 썸머타임 신청합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포지션 썸머타임을 듣는 계절이 왔군요. 시원하게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 선물이 이제 도착.

생활을 좀 하고 있나 봐요. 우리 최순정님, 순정님 오셨습니다. 덕분에 빵순이 빵부자 됐습니다. 감사히 잘 먹을게요. 아, 종류별로 다양하게 잘 사오셨군요. 아, 이렇게 또 한 대 몰아서 보니까 예, 더 먹음직스럽네요. 최순정님, 잘 지내시죠? 맛있게 드시고 예, 또 오십시오. 밤새한용님은 주문을 하셨네요. 오. 그 커리, 우리 임주현 선생님 표 커리 하나밖에 주문이 안 돼서 아 뭔가 이렇게 어째 뭐 상황이 좀 있었겠죠. 재고의 문제인지 어쨌든 하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저만 먹어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은 걸 느끼셨는지 궁금하네요. 꼭 맛보시고 후기도 또 남겨주세요. 밤새한 형님. 탱크님 오셨습니다. 여름 날씨 같은 오늘 직장에서도 온열 손상 관련 교육 벌써 이렇게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이. 응급으로 조치할 수 있는 키트와 물품들을 준비해두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긴 여름 속 우리 오바리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요 하시며 안부 남겨주셨네요. 탱크님. 많이 덥죠. 지금 뭐 주말까지 30도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주말 낮 기온 뭐 30도를 웃도는 지역이 또 있고 다음 주에 이제 비 내리면서 조금 더위가 한풀 꺾인다? 와, 이 표현을 저희가 5월 중순에 쓰다니. 다음 주 중에 더위가 한풀 비가 오면서 꺾인다고 하고요. 주말 동안에 기온이 어쨌든 좀 많이 올라가서 약간 이제 또 바다 놀러 오시는 분들 신나게 분명 5월 초여름이라고 하기에도 참 모한데 어쨌든 이 더위를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마드님 드라이어로 머리 말릴 때 목 뒤에도 따뜻한 바람을 쐬주면 좋다. 오, 이거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그저 빨리 말랐으면 좋겠다. 네. 이 생각하면서 말리느라. 아, 참고하겠습니다. 노마드님 감사해요. 예, 돌아올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원주는 지금 상당히 덥다고 순정님께서. 강릉은 또 어제보다는 한풀 꺾였어요. 네, 어제는 진짜 더웠는데 오늘은 또 약간 선선한 날씨? 날도 좀 흐리고 비가 올 것 같은데 네, 비가 올 것 같은데 오지 않는 선선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비치의 노래 준비했는데요. 우리 국종쌤께서 이번 주말에 강릉을 오실 예정이군요. 일정을 어떤 걸 또 준비를 하셨는지 어떤 일정으로 오시는지 약간 일단 이번 주말에 오시면 바다를 꼭 가십시오. 네, 날씨가 또 덥다고 하니까 바다 강력 추천드립니다. 신청곡 듣고 올게요. 다비치 타임캡슐.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하죠? 와, 가성을 써도 참 내기 힘든 소리를 이렇게 진성으로 내지를 수 있는지. 다비치의 타임캡슐 띄워드렸습니다. 춘천 국종쌤 신청곡이었고요. 아, 역시 축구 보러 오시는군요. 개구쟁이 악마님도 같은 경기를 지금 보실 것 같습니다. 아, 서로 이제 찾아야죠. 경기장에서. 망원경으로. 망원경 되게 오랜만에 듣는 단어다. 조심히들 오십시오. 예. 영서 지역이 오늘 상당히 덥네요. 지금 춘천은 날씨가 어떤가요? 원주 32도라고 감성 파파님께서 기온을 또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32도? 와, 어떡해요? 5월 중순인데 우리. 단추마미님께서도 원주 지금 34도예요. 지역별로 동네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죠. 너무 더워서 미치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더우면 한여름엔 얼음을 안고 살겠죠. 퇴근하고 오늘 저녁은 시원한 냉면 만들어 먹어야겠습니다 하시며 찾아주셨어요. 아, 제가 지금 다른 곡을 올려놨었는데 오랜만에 들을까요? 클론의 노래 도시탈출 듣고 옵니다.

기온차가 진짜 있네요. 춘천 지금 29도라고 도토리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강릉은 현재 포남동 기준 19도 나오거든요. 오늘 영서 영동이 온도차가 너무 큰데요. 도시 탈출 남겨주신 우리 단추마미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 더위도 우리 같이 잘 이겨내보자고요. 주소, 성함, 선물 받으실 주소 저희 문자창으로 남겨주십시오. 연주곡으로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 순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용과 신청곡 계속 기다리고 있을게요.

0: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를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2: 동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길에 불빛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This just in, I'm into you, and I want you exclusively.

Real J of the Record, 세르지오 멘데스, 마스케나다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1062번님 반갑습니다. 와, 도시탈출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노래 덕에 이제 정말 여름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데 또 이제 연결돼서 생각나는 곡들이 있죠. 노래방 애창곡 뿌요뿌요. 급 생각나서 신청합니다. 남겨주셨고. K님도 오셨어요. 여주 이천은 현재 32도입니다. 아주 익어가고 있네요. 와, 오늘 진짜 어마어마하게 덥네요. 또 소외대. 영동 지역. 너무 오늘 시원하거든요. 선선하고. 저 오늘 되게 긴 소매 옷 입고 나왔는데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도리어 야외에서는 이 긴 소매 옷도 좀 하나 더 입을 걸 그랬나 싶을 만큼 오늘 굉장히 선선하거든요. 아, 이럴 때 좀 영동 지역 살짝 소외감 느낍니다. 네. 영동을 제외한 전국이 오늘 뭐 초여름 날씨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제 5월 중순인데 다들 지금 이 날씨, 한여름은 어떻게

어떡하냐 이런 목소리들을 많이 내주고 계십니다. 그죠 골드마운틴님 반갑다. 목요일 오발 출석하는데요. 해가 쨍하지 않아 덥지 않아 좋습니다. 강릉에 계신 분들. 낙화님 오셨어요? 어, 횡성에 계시군요. 교육 중에. 햇살이 따가운 역시나 횡성에서 교육 중에도 출석 체크. 놓치지 않죠 우린. 조심히 오세요. 오늘 우리 그 개운법이란 얘기 했었잖아요. 약간 뭐 운명을 좀 바꾸려는 노력이랄까? 까만꼬망님께서 세 가지 방법을 쓰신대요. 오, 치밀한데요. 첫 번째, 오래된 옷이나 물건들을 버린다. 아, 약간 그 마음을 정돈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노래방에 가서 혼자 서른 곡이요? 뭐 괜찮으신가? 어떤 장르 좋아하세요, 까만꼬망님은? 서른 곡 정도. 근데 서른 곡 정도 부르려면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지르는 곡만 해도 힘들고 너무 또 잔잔한 곡들만 해도 지루하고. 세 번째, 극도로 부정적으로 흘러간다 싶을 때는 이 방법을 씁니다. 격하게 풋살을 해요. 씻은 듯이 있어집니다. 오. 몸을 좀 쓰면 몸을 좀 쓰면 확실히 이렇게 잡생각들이 진짜 없어지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 세 번째 다 사실 그 다른 쪽으로 신경을 돌리는 그런 방법들인 거잖아요. 유용합니다, 아주. 그리고 오늘 2980번님께서는 저는 항상 초긍정적으로 생각하자라고 생각합니다. 완벽주의를 좀 벗어나면 어려운 순간을 극복해낼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랄까 저도 좀 이건 이랬으면 좋겠고 이런 게 좀 심한데 그런 걸 좀 내려놓고 이렇게 비워낸다고 할까요? 그런 순간에 여유도 생기고 그리고 또 예기치 못한 또 좋은 상황들이 더 연이어 생기는 것 같아요. 2980번님 고맙습니다. 금촉땡님 오셨습니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기운이 없고 힘이 나질 않는 하루입니다. 4시부터는 힘을 내보려고요 하셨어요. 날씨 탓일까요? 아니면 어떤 일이 또 있으셨는지. 금촌땡님. 4시부터 힘이 좀 나고 계시기를 바라고 또 선물까지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힘이 더욱 솟아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소 성함 주시고요. 우리 너무 이렇게 함몰되지 말자고요. 어떤 상황이든 기운을 드리겠습니다. 노래를 이어가 볼까요? 오늘 델리 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 새싹 베이비님께서 청해 주셨습니다. 어쩐지 뭔가 좀 조용하신 느낌이었어요. 이번 주 리디 월요일은 본사 가서 하루 종일 교육받고요. 화요일은 막내가 사고 친 거 수습해놓고 또 어제는 우리 잘 세워둔 그녀의 차가 파손이 돼서 후딱 수리를 또 완료했습니다. 아, 오발도 못 듣고 막 스트레스가 슬슬 기어 올라와서 내일 오후 반차 던졌습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한 주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되게 시간이 더 빠르게 느껴지지 않아요? 새싹 베이비님. 이번 한 주 아주 숨찬, 숨이 차는 그런 시간들이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만으로 봤을 때도. 내일 오후 반차 내시고 강릉을 오시는군요. 아, 물에 먹기 딱 좋은 날씨죠. 내일 강릉 가면서 열창하고 있을 델리 스파이스 항상 엔진을 켜둘게 신청합니다.

땡이와 땡구님 사고가 있으셨네요. 교통사고 어제 3중 추돌 중에 가운데. 아이고. 차량 파손 정도로 봤을 때는 조금 가벼운 접촉 사고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 사진상으로는. 네. 네, 혹시 모르니까 이 교통사고는 진짜 그 뭐 예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몸의 반응들이. 땡이와 땡구님. 병원 꼭 한번 가보시고. 어쨌든 자동차 지금 수리 맡기시고. 아, 제품 수리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제 몸 수리도 해야겠습니다 하시며. 네, 잘 살피십시오. 이렇게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잘 살피십시오. 어쨌든 뭐 큰 이제 피해나 이렇게 다치신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콩님, 저는 작은 불빛 하나로 완전 기분이 좋아지는데 반대로 어두워지면 또 급 다운돼요. 잘 가던 카페가 문을 닫거나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이거나 오발이 생방을 안 하거나 하면 몹시도 힘들어져요. 아니 우리 땅콩님의 컨디션을 생각해서라도 예, 최대한 예, 뭐 저희 근데 뭐 평일에는 뭐 휴일이어도 평일에는 항상 생방송으로 찾아뵙고 있으니까. 아, 그리고 다음 주부터 또 이제 유튜브로 만날 수 있잖아요. 예. 혹시라도 생방 그 본방을 놓치시면 이제는 유튜브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너무 크지 않아요, 진짜? 저만큼가? 너무 좋던데. 예. 오늘도 환한 불빛으로 함께 할게요, 땅콩님. 아, 정집사님 보고 오셨군요. 근데 어제 딱 그 첫 개봉날이었는데 영화 마이클. 아, 개봉하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보고 오셨습니다. 아, 리디 너무 좋았어요. 빵빵한 사운드의 큰 화면으로 보니까 공연장에 온 듯한 전율도 느꼈습니다. 엔딩 크레딧 끝까지 노래도 다 듣고 왔어요. 리디도 꼭 극장 가서 봐요. 고맙습니다. 네. 아, 이렇게 또 추천해 주시는 거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그, 예. 네. 약간 우리 보헤미안 랩소디도 그렇고, 그런 음악 영화들이 또 주는 그 뭐랄까, 무한 전율이 있죠. 예. 네. 아. 그리고 그 공간에서, 그 공간에서 같은 음악과 같은 영상과 같은 아티스트를 보면서 함께 막 그 전율을 느끼는 그 시간만으로도 너무 뭐랄까, 짜릿할 것 같아요. 정집사님, 저도 꼭 극장 가서, 예, 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지금 델리 스파이스의 노래를 들으시고 공회전 안 된다, 지구가 아야 한다. 잘 들으셨죠? 새싹 베이비님. 여우의 여신님 오셨습니다. 아, 계속 지금 여행 중이시구나. 속초에서 지금 식사하시고 숙소 들어왔는데요. 너무 추워서 이불 덮어 쓰고 있어요. 주신 또 식당 또 한번 가볼게요. 기회가 되면. 맛있겠는데요. 야, 또 한식집이 또, 예, 한국인 또 밥심이죠. 남겨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온기 중에서 사소한 온기는 없는 것 같다. 맞아요. 예, 사소한 온기란. 이제 뭐 우리가 오늘 오프닝에서 어떤 크고 작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렇게 표현이 또 됐지만, 그쵸. 당신과 내가 느끼는 어떤 교감, 온기, 이런 거는 크기를 한정짓기가 또 어렵죠. 오늘도 예, 온기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우의 여신님. 신인수의 장미의 미소 준비했어요. 0423번님께서 동네 담벼락에 리디 엄청나게 큰 장미가 폈어요. 예쁜 거 같이 보고 우리 예뻐져요 하셨습니다. 근데 장미가 되게 특이합니다. 노란색이랑 분홍색 이렇게 그라데이션처럼 한 송이에 색깔이 같이 이렇게 혼재해 있네요. 너무 예쁜데요. 고맙습니다. 역시 또 우리 예쁜 거 보면서 같이 예쁜 사람 서로 생각하는 거죠 뭐. 고맙습니다. 신인수 장미의 미소.

0: 스마트하게 달리고
1: 기름값 걱정 날리고
0: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0: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0: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0: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반짝이님 오셨어요. 아이와의 달콤한 일상을 나눕니다. 아이를 한참을 쳐다보며 앉아있었어요. 그랬더니 엄마 왜? 아니 하준이가 예뻐서 보고 있었어. 내가 예쁜 거 다른 거 보여줄게 하더니 방에 가서 거울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엄마 거울 봐봐. 예쁜 게 보일 거야. 아이 덕분에 또 막 웃었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아이 덕분에 행복함을 많이 느껴요 하셨습니다. 어머나 녹네요 녹아 진짜. 하준이 몇 살이에요? 근데 보면 반짝이님이 이렇게 엄마가 예쁘게 항상 말을 해주시고 하준이가 예뻐서 보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니까 그 어떤 표현에 있어서도 우리 하준이도 그게 익숙하고 또 더 예쁜 표현들을 진심을 담아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 거울 빠빠 엄마 예쁜 게 보일 거야. 행복한 일상을 이렇게 또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반짝이님. 아스트로드 질베르토예요. The Girl from Ipanema. 2부 끝곡 함께하고요. 저는 5시에 우리 영로가나와 함께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불길이 번지는 산속에서 당황은 가장 큰 적이

있습니다. 산불을 마주했을 때 생명을 지키는 대피 수칙 알고 계신가요? 먼저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나 산림청에 신고하고 바람의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기 때문인데요. 대피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이미 타버린 지역이나 낮은 지대, 바위 뒤처럼 타는 물질이 없는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조차 없이 고립됐다면 당황해서 뛰기보다는 낮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움푹한 곳에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죠. 위기의 순간, 침착함이 잿더미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구명조끼가 될 겁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5: 판매사 주씨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6: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못하네요.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노마드님 신청곡으로 3부 시작했습니다. 김뜻돌 비오는 거리에서 춤을 추자. 여름이 여러분 열음이라고 합니다. 이 짧은 메시지를 같이 남겨주셨어요. 여름은 열음이다. 창문을 열고 옷깃을 열고 가슴마저 활짝 여는 계절. 아, 막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에너지가 막 생기는데요. 노마드님. 여름을 맞아 저도 우발에 마음을 더 활짝 열어봅니다. 오, 좋다 좋다. 네. 360도 열어주세요. 네. 회전해 주십시오. 진스맘님 오셨어요? 오, 워크숍을 다녀오시는 길이군요. 아, 맥주 공장 워크숍을 갔는데 맥주 공장 견학을 해요? 너무 좋은 회사다. 네. 어쨌든 다양한 맛을 좀 보시다가 나도 모르게 이제 그죠? 한 다섯 상자 포장하는 거 나도 모르게 그만. 조심히 오시고 네, 한꺼번에 다 드시면 안 돼요. 진스맘님 큰일 납니다. 너무 좋다. 말만 들어도 너무 좋다. 에이, 한라봉 맥주와 먹는 회란이요. 좀 저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조심히 오시고요. 동감님 오셨습니다. 리디 여름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출근 전에 옷가게 가서 옷장만 했어요. 제 지갑도 열렸습니다. 어지 마음만 열리고 아니 마음이 열리고 창문만 열리는 게 아니라 지갑도 열리는. 그리고 오늘 아 밤새한 형님께서 사연 잘 들으신 거 맞습니다. 우리 하준이 예, 실존하는 친구입니다. 저런 예쁜 애들은 어디에 사는 걸까요? 우리 지우도 예, 지우도 분명히 이제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예, 마음속엔 이제 엄마에 대한 애정이 그득그득할 겁니다. 그래요. 우리 쿰팡님도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어제 그 고량주는 잘 넘어가셨죠? 참으셔야 됩니다. 어머님. 광고 듣고 오고요. 아, 문자창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창 열어두고 광고 듣고 와서 우리 김영록 아나운서 만나볼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3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3: 닥터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피로회복에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넘어?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6: 돌아온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퇴직해야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오후에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내신과 수능을 한 번에 강원을 위한 맞춤 국영수 입시종합학원 유니언 스터디에듀에서 현장 강의 무료 수강권, 남녀노소 누구나 토익 토플과 영어 회화에 도움이 필요할 땐 강릉 함의 어학원에서 성인 회화 및 토익 토플 무료 수강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0: 각종 재난, 재해, 사고로부터 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코너죠.
1: 잊지 말자 안전.
0: 되게 산뜻하게 들어오네. 자, 이번 주도 역시 김영록 아나운서와 함께 재밌고 유익한 안전상식 알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0: 아, 이런 애교는 항상 이렇게 장착하고 있는 거예요?
1: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네.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상큼

0: 하게 나와 버렸어요.
1: 아 진짜요? 오 너무 좋다.
0: 아, 다, 아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1: 예, 네. 부드럽게. 예, 네. 좀 부드럽게. 아 영의 여신님께서 지금 제보 문자를 하나 주셨어요. 네. 영로가나 반갑습니다. 극그제하고 어제 MBC 강원영동 뉴스데스크를 봤어요. 삼척 대보름 축제 때 맞아 정월 대보름 때 오셨었잖아요. 네. 사회 그때 보셨잖아요. 실물 뵀었는데 많이 마르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어제 뉴스 보니까 아주 듬직하니
0: 살이 찢었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돌려하신 건 아니죠?
1: 근데 지금 현재 더 보기 좋다 아마 이런 감사합니다. 얘기가 아니실까? 네. 뭐 몸무게 변화가 있었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0: 어 실제로 조금씩 증량을
1: 하고 있어요?
0: 아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제 또 카메라에서도 더 부하게 보이다 보니까 그런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1: 증량을
0: 감사하네요.
1: 하고 있는 거에 증량이 되고 있는 거예요?
0: 둘 다요.
1: 둘 다. 그래요.
0: 네, 잘 먹고 있습니다.
1: 지금
0: 네.
1: 너무 좋아요.
0: 네, 네. 감사합니다.
1: 아 부모님 훈남 두신 부모님 든든하고 뿌듯하시겠다.
0: 아유, 이런 부모님 또, 덕분입니다.
1: 에이, 예. 이런 얘기를 또 남겨주셨어요. 우리 여우의 여신이. 근데 사진을 제가 주셨는데 아까 우리 영로가나가 본인 사진을 보더니 여러분 한 그 30년은 30년을 이렇게 뒤로 함께 해가지고 어떤 이상한 웃음소리를
0: 이런 웃음을 네. 민망해가지고 네.
1: 어쨌든 뿌듯합니다. 네, 사진을 보니 네. 한창 산뜻할 나이다. 회식이 잦으냐? 도움이 필요하시냐?
0: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거 좀 왜 이렇게 웃기지?
1: 무슨 말씀이세요, 쿤팡이? 예. 예. 이렇게 세상 좋은 선배가 어디 있다고 그죠?
0: 아 그럼요. 예.
1: 아 약간 지금 윗꼬리가 살짝
0: 왼손 들면 되나요, 예. 쿤팡이?
1: 오른손입니다. 아, 네. 애견남 스타일이요, 점자리님? 어, 애견남?
0: 애견남인가요?
1: 예. 아 그래요. 각종 사고로부터 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코너.
0: 잊지 말자 안전.
1: 아, 이렇게.
0: 이렇게. 네.
1: 아, 요 정도는 해야 알겠남 소리를 듣는구나.
0: 아, 그렇군요. 네. 분발하겠습니다.
1: 좋아요. 근데 지금 약간 그 겉옷을 약간 스튜디오가 조금 더워 답답해가지고 저희가 에어컨을 살짝 켰는데 이 겉옷도 재킷도 아주 뭐랄까 애견남처럼 애견남처럼 살짝 약간, 어깨에 걸친 아, 모습이
0: 예, 약간 벗기에는 춥고 입기에는 더운 그런 날씨잖아요. 그래서 약간 아이돌 스타일로
1: 아, 아이돌 스타일 애견남 좋습니다. 예. 우리 애견남 김영록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 어떤 안전상식 준비해주셨나요?
0: 아, 네 오늘은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전동 킥보드 안전수칙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뭔가 편하게 또 빠르게 이동하고 싶을 때 전동 킥보드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저처럼 뚜벅이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이동수단인 것 같은데 바람 선선하게 맞으면서 타면 진짜 기분이 좋거든요. 네.
1: 전동 킥보드 자주 이용해요?
0: 자주 이용은 하지 않지만 네. 가끔씩 가다가 타면은 네,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지만 이 전동 킥보드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또 이동수단으로 그렇죠.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킥보드 이용자가 갈수록 많아지면서요. 관련된 주행사고 역시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또 마구잡이로 주차되어 있는 이 전동 킥보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전동 킥보드 탑승 안전수칙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동 킥보드 탑승 안전수칙. 오늘도 역시 꽁트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어떤 상황극이죠?
0: 네, 오늘은요.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상황이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경상도에서 올라온 남자친구와 네. 그리고 네 아주 좀 T, MBTI T 같은 네. 또 서울 여자친구가 함께하는 그런 상황극인데요. 지난번에는 자전거 주행 수칙을 또 알려드렸죠. 이번에는 또 어떤 상황을 가지고 왔을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전동 킥보드 관련 안전수칙 만나볼게요.

0: 아니, 자기야 자기야, 아 이래 날도 더운데 우리 그냥 전동 킥보드 타고 이동할까?
1: 그래 자기야, 걸어가기엔 너무 멀었어. 때마침 저기 킥보드 주차구역이 있네.
0: 아 그래, 아니, 내가 또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또 우째일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떡 하이 따놨다 아이가. 이 전동 킥보드 탈 때는 반드시 2종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카대. 내가 또 우리 자기 편하게 해줄라고 이래 준비성이 철저하다.
1: 어구 그랬죠요 우리 자기. 어쨌든 또 안전모도 당연히 빌려놨겠지?
0: 아 당근이지. 이 머리가 산발이 되든 만발이 되든지 간에 이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해야 된다 아이가. 내가 지난번에 자전거 데이트할 때 얼마나 자기한테 혹독하게 잔소리 를 들었는데 이걸 또 까먹겠노.
1: 어머 자기, 내 따뜻한 친구가 자기한텐 잔소리로 들려.

0: 거야.
1: 아니 자기야 그런 뜻이 아니고.
0: 건 많이 먹었네.
1: 아니 그 자기야 왜 다가오지?
0: 뭘 또 그렇게 겁을 먹고 그래.
1: 아니, 분명히 살기를 내가 느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자기랑 킥보드 라이딩 한번 해볼까? 자 자기야 우리 오붓하게 킥보드 하나 가지고 꼭 붙어서 까치 타는 거 어떻노? 억수로 로맨틱하겠는데.
0: 로맨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큰일 날 소리 한다 또. 두 명이서 같이 타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킥보드 하나당 한 명씩 탑승해야지.
1: 아 맞나? 아 알았다. 아니 근데 왜 나는 왜 이리 맨날 혼나는 것 같지?
0: 아니야 아니야 기분 탓이야.
1: 그치. 자 자기야 준비 다 됐지? 이제 출발한다잉.
0: 잠깐 임도로 달리면 보행자랑 충돌할 수 있으니까 우리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로 가야 되는 거 자전거 도로로 가야 되는 거 알지?
1: 아이 그럼 나 그 정도도 모르겠나. 아 근데 여기는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것 같다잉 우차지?
0: 아하 또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없다 하면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다니면 된다구.
1: 자기야 내 진짜 자기한테 벽을 느낀다 벽을.
0: 설마 그 벽?
1: 완벽!
0: 정말 맘에 든다. 자, 다 왔으니까 이제 주차할 곳을 찾아볼까?
1: 오케이. 근데 저 뭐고 저거? 누가 저래 횡단보도 바로 앞에다가 킥보드를 대놨노? 완전 비매너야가 비매너.
0: 진짜 그러겠나 말이야. 저러다가 사람들 걸려 넘어지면 어떡하라고. 안 되겠다. 업체에다가 바로 신고해야겠어.
1: 어머나. 저기 너무 화끈한 거 아니야?
0: 아니 화끈하고 말고가 아니라 부정주차한 전동 킥보드를 발견하면 킥보드 업체나 신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를 해줘야 조금이라도 보행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구.
1: 와 맞나? 역시 우리 자기는 계획이 다 있구나.
0: 가만두지 않겠어.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제대로 된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자구.
1: 내가 자기 것도 주차하고 올게.
0: 자기

0: 태연의 아이 듣고 있습니다. 탱크님 문자 소개해 주실까요?
1: 전동킥보드 사고 장면을 가끔 접했었는데 꼭 안전준수사항 지켜야겠습니다. 꼭 두 분의 꽁트가 너무 재밌어서 준수사항 잊어버릴 지경입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0: 네, 그게 이제 중요한데 저희가 네. 너무 연기가 너무 무리해서 그런 것 같아요.
1: 그게 어떡하지? 앞서버렸네요.
0: 네, 다음 주부터 우리 발연기로 한번.
1: 아, 그럽시다.
0: 동갑님께서

0: 이번에 구성도 연기도 갈수록 무르익는다고.
1: 아, 정말 뿌듯한 문자네요.
0: 다이나믹합니다 요즘. 예. 동갑님은 바퀴 두 개 달린 건 저는 못 타요. 중심 잡기도 어렵고 전동 킥보드 사고 영상을 한번 보고.

0: 네, 운전하시다 보면 아마 깜짝깜짝 이제 놀라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주시면서 킹란이라고 요즘 그렇게 또 말씀을
1: 그렇게 부르는구나.
0: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 어떻게 아 노마드님께서 영록 씨 위험하게 킥보드 타지 말고 누나 차 조수석 항상 비어 있어요. 연락 줘요. 저 어떻게 아우, 예,
1: 너무 웃게 하시다.
0: 연락 줘. 아 지금 네? 완곡하게 거절하는 것 같은 거거든요. 아, 유쾌하다 하면서
1: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언제나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0: 아니 대기하지 말고 연락을 네. 달라시잖아요. 아,
1: 네.
0: 그런데 어떻게 번호 넘길까요? 예, 좋습니다. 탱크님께서도 예, 사고 이런 거 보시면서 예, 안전수칙상 지키자 이런 얘기 주셨고 두 분의 연기에 벽이 느껴집니다. 무슨 벽?
1: 완벽. 아, 또 이렇게 민망한, 활용을 또 해주시네요.
0: 예, 민망하네요. 파이팅 고님. 예. 케인이 문자 받죠.
1: 와, 이건 진짜 너무 웃기다.
0: 소개해 주세요.
1: 네, 리디 못 듣겠어요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네. 리디가 다른 남자한테 자기라고 부르는 것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0: 아유, 너무 웃기다 이거. 예, 자기 그럼 문제 주실래요?
1: 네, 오늘도 네. 퀴즈 하나 드려야겠죠.
0: 네.
1: 자, 오늘은요. 전동 킥보드 탑승 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으로 옳은 겁니다. 네, 오늘은 하나만 옳은 거고 세 개는 틀린 보기니까 잘 들어 주세요.
0: 네.
1: 1번. 관련 면허가 없어도 킥보드 얼마든지 탈 수 있다.
0: 어허.
1: 2번. 머리가 산발이 만발이 되니까 안전모는 착용하지 만다.
0: 어허.
1: 말아야 한다.
0: 네.
1: 3번 자전거와 충돌할 수 있으니까 자전거 도로 말고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로 탄다.
0: 어허.
1: 4번 자 킥보드 이용 완료 시 보행자와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 정해진 구역에 주차를 해야 한다.
0: 아, 이 네 가지 보기를 주셨는데요. 이 중에 옳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정답 보내실 곳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창 열어두고 있습니다. 보기 다시 한번 주실까요?
1: 네, 1번 관련 면허가 없어도 킥보드 타도 된다. 2번 머리가 헝클어지니까 안전모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3번 자전거와 충돌할 수 있으니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로 탄다. 4번 이용 완료 시 보행자와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정해진 곳에 주차한다.
0: 벌써 정답이 지금 쏟아지고
1: 쇄도하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네. 네. 문자창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오늘의 힌트송 브로콜리 너마저입니다.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 키워드를 잘 찾아주십시오. 정답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 데이터처.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8: 자, 우리 김영록 아나운서와 오늘은 전동 킥보드 탑승 안전수칙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퀴즈 정답 몇 번이죠?
9: 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네.
8: 이용 완료 시 보행자와 차량에 방해되지 않는 곳, 정해진 구역에 주차를 해야 한다. 정답 4번이었습니다.
9: 맞습니다.
8: 문자들 좀 소개해드릴게요. 로또와 개꿈님께서 진짜 주차 잘해주세요. 길 가다가 걸려서 넘어질 뻔한 적 있으시다고.
9: 맞아요. 저도 있어요. 네.
8: 약간 진짜 화나죠. 대체 1287번님은 저는 킥보드 안 타고 다녀서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두세 명이 타거나 아무 곳에나 막 세워져 있는 거 보면 화가 난다고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9: 위험하니까.
8: 네. 맞아요. 철부지맘님께서 주신 문자 소개해 주실까요?
9: 네. 정답 보내주시면서 킥보드 주차장에 세워두거나 누워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끔 세울 때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는 경우도 봤어요. 조심히 쓰고 안전히 세워두길 바랍니다.
8: 왜 잘 쓰고 왜 넘어뜨리지? 왜 이유가 있나?
9: 그러게요.
8: 넘어뜨리는 경우?
9: 아니면은 뭐 네. 그냥 주차를 대충 해놓으니까 이게 저절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가
8: 그럴
9: 봐요.
8: 수 있죠.
9: 그럼 네. 진짜 못 보고 걸려 넘어질 수 있겠네요. 네,
8: 경청님께서 정답 4번 주시면서 두 분 연기 너무 아깝다. 유튜브나 땡플릭스에서 두 분 연기 볼라를 기대하고 놀리시는 거 아니겠죠?
9: 그러니까 이거 네. 약간의 조롱이
8: 제가 또 주눅 들었어.
9: 건 아니죠?
8: 너무 이렇게 극찬해 주시니까 약간 주눅 들었어요. 저기 되게.
9: 오히려 네.
8: 자신감만 올라가 있었는데 예. 어쨌든 조금 더
9: 감사합니다.
8: 네, 항상 구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4번이었고요. 선물 받으실 두 분 누구실까요?
9: 네, 오늘은요. 일단 리리 아빠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2650번님까지 드리겠습니다.
8: 네, 축하드립니다. 두 분 주소 성함 남겨주십시오. 자, 그럼 오늘 배웠던 전동 킥보드 탑승 안전수칙 우리 영동 하나가 마지막으로 네. 또 짤막하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9: 네, 상황극에서도 다 나왔지만요. 일단 면허가 필요합니다. 무면허 운전 죄송합니다. 네, 면허 없이 운전하는 거 안 되고요. 네.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는 면허에서 최소 2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이 제한도 있는데요. 16세 미만 운전도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안전모 꼭 착용하셔야 되고요. 당연하지만 음주운전 정말 안 됩니다. 이건 하시면 안 되고요. 킥보드 하나당 한 명씩만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인도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8: 네.
9: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면요.

0: 라이트를 켜고 주행을 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다 이용을 하고 나면 보행자와 차량에 방해되지 않는 곳, 정해진 주차 구역에다가 주차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상황극에서도 나왔지만 만약에 부정하게 주차된 그런 킥보드를 발견했을 경우에 킥보드 업체에다 신고를 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따로 신고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신고를 해 주셔도 됩니다.
1: 주정차 위반 신고 홈페이지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통해서 이제 또 신고를 해 주시는 경우도 있다. 방법도 있다. 요 정도까지 오늘 전동 킥보드 탑승 안전수칙 정리해 드렸습니다. 유피의 뿌요뿌요 전해드리면서 우리 영록아 나와는 인사 나눌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다음 주에 만나요.
0: 네. 2, 3, 4, 5, 6, 7, 8.

여름 노래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유피의 뿌요뿌요 1062번님께서 청해 주신 곡이었고요. 인디고 여름아 부탁해. 어제부터 이 노래 신청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철부지맘님과 2650번님께서 함께 청해 주셨습니다. 신나게 좀 듣고 왔는데 더위를 살짝 잊으셨기를 바랍니다. 그쵸? 5월에 드는 여름아 부탁해라니 같은 생각이요. 동갑님. 뭐 요즘 쿨 노래 많이 나가고요. 오늘 뭐 썸머타임도 들었습니다. 포지션. 노래방에서 이 노래를 자주 부르던 그 시절이 떠오르네요. 늙었나 봐요. 아, 우리 약간 이제 추억 속에 감상에 젖는 거 예, 당분간 금지 까망님. 밤새한영님 그 한 개밖에 주문이 안 되신 이유가 아무래도 노마드님께서 잔뜩 주문을 하셔서 재고가 없었나 본데요. 오, 너무 좋다. 뭔가 이렇게 같은 음식을 또 우리가 익숙한 임주연 선생님의 손맛을 같이 먹고 또 그 맛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선생님 오시면 또 이제 커리 이야기를 또 해볼게요. 살짝. 너무 좋다. 네. 맛있더라니까요. 아, 여름에님 오셨습니다. 재활운동 하셨구나. 끝나고 땀에 흠뻑 젖었지만 몸과 마음이 상쾌합니다. 빨리 회복이 되셔야 될 텐데 말이에요.

노래를 한 곡 더 이어드릴게요. 오늘 테티에서의 아드레날린 2980번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띄워드립니다.

2980번님 노래 너무 신나는데요. 오늘 선물 받으셔서 아드레날린이 뿜뿜 솟으신다고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테티서 아드레날린. 아, 잠자리님 보셨구나. 효리수. 그 효연 씨랑 그 수영 씨랑 그리고 유리 씨죠. 개그 걸그룹, 개그 신인이다. 그 유퀴즈 나오신 거 봤는데, 와. 아, 뭔가 이렇게 연륜이 쌓여간다는 건 또 다른 그 매력인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막 너무 소녀스럽고 사랑스러운 그 소녀시대의 멤버들이 이제는 진짜 대중들에게 웃음까지도 줄 수 있는, 재미까지 줄 수 있는 이 연륜 너무 멋지더라고요. 아, 로또의 개꿈님, 오늘 반소매 티셔츠 반바지 입은 내 자신 칭찬해. 많이 더우셨죠? 진스맘님 오셨어요. 신기해요. 한 시간의 기억이 없어요. 저 잠들었나 봐요. 과음하신 거 아니죠? 예, 조심히 오셔야 됩니다. 화양늑대님, 요거 저도 계속 그 땡플릭스에 상단에 노출이 돼 있어서 볼까 볼까 이제 하고

있었는데 지옥에 떨어집니다. 재미있나요? 이게 약간 무속인 얘기였던 것 같은데 실화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기억을 하는데 무섭지는 않나요? 요즘에 이런 드라마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무속을 주제로 한 콘텐츠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까망님도 주문을 하셨군요. 네. 밤새한 형님이 한 개밖에 주문을 못 하신 이유가 다 있었다. 칠공주의 사랑스러운 목소리 듣고 올까요? 오늘 우드로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예요. 하늘도 맑고 공기도 맑고 이런 날이 며칠째 계속되니 기분이 좋습니다. 20년 전 봄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들려줬던 칠공주의 봄 하루가 어울리는 날들입니다.

0: 와, 엄마표 골뱅이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유동
2: 골뱅이.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 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3: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사랑스러운님 오셨습니다. 어제 너무 더워서 오렌지 수박 주스 만들어놨는데 오늘도 왜 이렇게 춥죠? 따뜻한 라떼가 먹고 싶습니다. 메뉴 고민 중이시라고 지금 동갑님께서 와 여름이 오는 길목 이때 먹는 푸릇푸릇한 채소 반찬들이 더위를 식혀주는 것 같아요. 열무김치, 오이소박이, 파김치, 각종 나물들 며칠째 계속 이 반찬들 먹는데 한 그릇이 뚝딱입니다. 오늘은 짜장만 라면에 파김치로 오 완벽하다. 간단하게 요건 어때요 사랑스러운님? 동갑님 맛있게 드시고 우리 오바리들도 오늘 저녁 맛있게 든든하게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곡은 애덤 르반입니다. Lost Stars 전해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누고요.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양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0: 인 작은 남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려남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1: MBC 강훈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를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3: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6: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한날 한시에 태어나 한 집에서 자랐건만 둘은 서로 너무 다르기만 합니다. 맞아요. 저희는 쌍둥이인데도 서로 닮은 게 별로 없어요. 우선 성별이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유전자도 완전 똑같지 않게 공유하니 우리가 쌍둥이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이란성 쌍둥이는 같은 듯 다르고 다르면서 같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같은 내 몸 안에서 한솥밥을 먹으면서 같은 듯 다르게 때로는 너무 다르게 발현하는 이란성 쌍둥이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불안과 후회입니다. 불안은 미래를 무기삼아 나를 괴롭히고 후회는 과거로 발목 잡으며 나를 괴롭힙니다. 걸핏하면 괴롭히려 드는 쌍둥이를 이겨내려면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는 게 불안이나 후회 같은 소모적인 감정을 이겨내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참 쉬운 해결책인데 그걸 잘 못하는 우리입니다. 5월 14일 목요일 장기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폴 맥카트니의 'Seize the Day' 오늘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개인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신 배철수 선배님을 대신해서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음악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 스페셜 DJ 장기아입니다. 네. 오늘이 그 제가 스페셜 DJ 하는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를 좀 즐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유독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평소에도 많이 하는 생각인데 사실 까먹을 때가 많고 오늘처럼 뭔가 뜻깊은 날이 되어서야 다시 좀 상기하게 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예. 2302번 예. 기아님 티셔츠 잘 어울리셔요. 오늘이 벌써 장캠 마지막 날이라니 너무 아쉽네요. 이경진님께서도 봉제인간 티 입으셨네요. 아는 분은 다 아는 인디의 슈퍼밴드죠. 봉제인간. 예. 제가 제 친구들이랑 제가 먼저 말을 하는 게 좀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예. 딱 알아보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봉제인간이라고. 제가 동시대 밴드 중에서 뭐 가장 좋아하는 팀 중 하나입니다. 예. 그 뭐 사실 그 가요도 선곡을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었다면 뭐 제가 추천곡으로 들려드렸겠는데 음악 캠프는 외국 음악만 나가다 보니까 봉제인간은 알아서 좀 궁금하시면 찾아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까 또 이상순 형이 제 노래도 틀어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또 들어주셨더라고요 또. 일단 오늘 뭐 마지막 날이니까 뭐 마지막 날이니까는 아니고 그냥 재밌게 뭐 같이 놀아보시죠 뭐. 예. 참여를 많이 해주세요. 그 뭐 말도 많이 걸어주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시고요. 샵

0: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드는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미니는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MBC 미니 어플 혹은 너튜브 무흐즈 채널을 들어오시면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기하의 음악캠프 1부와 2부는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본컴퍼니,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 주비푸드,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해, 방탄꼭지 에어니플,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도드람 한돈, IS 동서, 멕시칸, 포스코 ENC, 백조싱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음식물 처리기 휴렉, 주식회사 BS 한양과 함께합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아니,

0: 아름다운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0: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0: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에어니플.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타코 국가 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존 메이어의 Vultures 들었습니다. 2440번으로 신청을 해주신 음악이었어요. 저는 사실 존 메이어 음악 많이 안 들어봤거든요. 근데 저 이 노래도 처음 들었고 좋은데요. 제가 은근히 그 취향에 그 사각지대가 되게 많아가지고 뭔가 아니 이런 것도 몰라? 하는 그런 게 좀 그렇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그런 게 좀 많아요. 존 메이어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7817번으로 오늘이 장기하의 음악 캠프 마지막인가요? 3일 동안 개근했습니다. 어유 감사합니다. 맞아요. 오늘이 일단 마지막이에요. 내일은 배철 선배님이 오십니다. 예. 준비하세요. 뭘 준비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들을 준비만 뭐 특별한 준비를 하실 건 없고. 예. 이희정님께서 장기하 DJ 안녕하세요. 저는 오사카 여행 중입니다. 외국에서 메시지 보내기 저도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하네요. 이희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금 특별한 시간이네요. 저는 평소에 DJ를 안 하는데 MBC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 있고 희정님은 여행 중에 메시지 보내기를 해보셨고 소개도 되셨고 괜찮은데요? 예. 현재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예. 0624번으로 와 장대라 매일 들었는데 오랜만에 라디오에서 목소리 들어서 반가워요. 어제도 들었는데 변함없이 선곡이 제 취향 정조준입니다. 저는 그동안 독일로 이주해서 낮에 이걸 듣고 있고요. 와 여기저기서 다양한 장소에서 듣고 계신

네요. 독일 어디 계세요? 저는 최근에 그 함부르크 가가지고 앨범 작업하고 왔는데. 네. 다음 곡은 제 추천곡 하나 또 들려드리려고요. 네. 아까 존 메이어의 벌처스 제가 처음 들어봤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원래 오아시스도 예전에는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관심이 아예 없었다가 제가 방금 말씀해주신 제가 DJ 시절에 피디님께서 이 곡을 선곡을 하셨는데 오아시스 이런 노래가 있었나? 너무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입덕곡 같은 거죠. 예. 오아시스의 The Importance of Being Idle 듣겠습니다.

오아시스의 The Importance of Being Idle을 들었습니다. 아, 저는 언제 들어도 좋아요, 이 노래는. 게으름의 중요성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게으름도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나라 사정을 제가 뭐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함을 특히 큰 미덕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미덕인 건 확실한데 그러니까 좀 균형이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네.

0882번으로 와우 장기하의 음악 캠프라니. 전 독일도 오사카도 아닌 대구에서 듣고 있어요. 출장 갔다가 집 가는 길인데 너무 좋네요. 아 반갑습니다. 독일 오사카 대구. 그러니까요. 라디오를 하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뭐 되게 다양한 곳에 계신 분들이랑 얘기를 나누니까 맞아요. 그게

이거 그 배순탁 작가님이 배철수 선배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적이 있다고. 예.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그 배철수 키드다 보니까 저는 특히 이제 군복무 시절에는 그 매일매일 음악 캠프 듣는 게 일과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배철수 선배님의 진행 스타일이 DJ라면 응당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해왔는데 나중에 어떤 분들은 너무 불친절하다고 여기기도 한다는 것을 그 얘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단한 번도 저는 배철 선배님에 대해서 이 말은 좀 너무 불친절한데 이렇게 느낀 적이 단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느끼는 게참 많이 다른 거예요. 1부 끝곡 들을 시간이죠. 셀레스트의 Love is back 듣겠습니다.

0: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더 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5: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9: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5: 하이퍼스.
10: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1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 서쪽 지방은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더위에 뜨거운 햇살까지 강한 하루였는데요. 올해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서울과 원주는 낮 기온 31.5도까지 올랐는데 내일도 오늘만큼 많이 덥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방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좀 낮겠습니다. 현재 호남 지방 곳곳으로 소나기가 약하게 지나는데 지금은 김제와 장성 등의 비가 오고 있고요. 저녁까지 전라권에 약하게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강원 영동과 충남 또 전북 서해안에는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요. 이번 더위는 주말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다음 주 수요일에 비 오면 다시 예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1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행복 앞에 뾰족한 수는 없다. 그게 내 기본적인 생각이다. 돈이 많든 적든, 재능이 많든 적든, 인기가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애인이 있든 없든, 집이 있든 없든, 키가 작든 크든, 그 무엇을 가졌든 못 가졌든, 행복이란 누구에게나 대략 비슷하게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얘기다. 나온 지 벌써 5년이 넘은 산문집에서 에피큐리즘 또는 행복 지상주의를 만난다. 세상은 결코 공평하지 않고, 그래서 사회적 성공 가능성도 저마다 다르게 부여되지만 행복만큼은 다르다. 행복은 누구에게나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견 공평해 보인다.

기하는 오늘 집에 대한 색다른 정의를 알랭드 보통으로부터 받아들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 중 한 명인 보통은 간단하게 정의한다. 어떤 공간과 어떤 희망이 일치했을 때 우리는 그곳을 집이라고 부른다고. 그는 집으로 대표되는 건축물의 존재 이유를 행복에서 찾는다. 우리가 그토록 집에 집착하는 이유도 그러고 보니 행복의 가능성 때문인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집이란 한 인간이 보다 균형 잡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밑그림을 그리는 도구. 산문 집 상관없는 거 아닌가 해서 집이 있든 없든 행복은 똑같이 어려운 목표라고 썼는데, 보통은 행복의 건축에서 내 집 창문을 활짝 열어 더 많은 신선한 공기와 더 환한 햇빛을 들어오게 하는 소소한 행복을 이야기한다. 물론 여기서 내 집이 꼭 자가일 필요는 없다. 내 주변의 친한 사람들처럼 편안한 내 집은 나의 빈 곳과 약한 것을 채워주는 힘이 있다. 다시 말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집은 식견을 갖춘 증인으로 성장했다. 집은 연애가 시작될 때 관여했으며, 숙제하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포대기에 푹 쌓인 아기가 병원에서 막 도착하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한밤중에 부엌에서 소근거리며 나누는 이야기에 깜짝 놀라기도 했다. 창문이 얼어있는 콩껍질처럼 차가웠던 겨울 저녁도 견뎠으며, 벽돌벽이 새로 구운 빵처럼 온기를 내뿜던 한여름의 어스름도 견뎠다. 행복이 집이 있든 없든 쉽게 주어지지 않는 난제이긴 하지만, 확실히 집이 있으면 행복에 다가서기가 훨씬 유리한 것 같다.

머틀리 크루의 홈 스위트 홈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사실 오랜만에 들었습니다라는 멘트가 배철 선배님이 굉장히 자주 하시는 멘트 중에 하나인데 옛날부터 자주 하셨어요. 근데 전 그게 참 너무 늘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들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당연히 일단 그 곡은 친숙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오랜만이라고 할 만큼 한 노래를 뭐 금방 다시 틀진 않으니까 어떤 방송이든 오래 한 DJ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저도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 방송에서 제가 오랜만에 들려드렸습니다라는 그 뜻이 아니라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이 노래 들어가지고 예. 저도 이 노래 알긴 알아가지고 예. 존 메이어 노래와는 달리 이 노래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아까 그 기하는 오늘 그 원고를 처음에 딱 받아들고 좀 이렇게 미리 읽어보는데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글인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지금 제가 쓴 산문집에서 그 좀 발췌를 해주셔가지고 작가님께서 아 좀 감동받았어요. 제가 왔다고 그 아유 책까지 이렇게 발췌를 또 인용을 해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2234번으로 어머어머 저 보이는 라디오 잘 안 보는데 형 얼굴 보려고 켰어요. 오늘따라 청년 북극곰 같으시네요. 예. 어떻게 아셨죠? 그 제가 중학교 때 별명이 백곰이었어요. 예. 근데 저도 제가 지금 나오는 보이는 라디오 화면을 이쪽에 볼 수가 있는데 그러네요. 제가 봐도 북극곰 같네요. 그래도 청년 북극곰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허옇게 입고 오긴 했네 제가. 예. 4015번으로 저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보라 보는 중인데 앞에 앉아 계시는 분도 보라 보고 계세요. 내적 반가움. 하, 이럴 때 또 괜히 전혀 모르는 분인데도 되게 내적 친밀감이 확 생기죠. 예. 아, 취향이 좋으신 분들인 거예요 두 분 다. 예. 1312번 안녕하세요. 장기하 선생님을 좋아하는 고2 학생입니다. 백캠 잠시 진행하신다는 걸 오늘 알아서 빨리 뛰어와서 듣습니다. 오늘 기분이 좀 꿀꿀했는데 덕분에 기분이 붕 뜨네요. 저도 고2였던 적이 있어서 참 고2의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또 어려운 건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 또 이렇게 기분이 붕 뜨게 좀 해드렸다고 생각하니까 제 기분도 붕 뜨네요. 말투는 이렇지만 기분이 붕 뜨는 거예요. 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1970번으로 저도 기한이 모셨다고 해서 처음으로 문자 보내봐요. 듣기만 했는데 신청곡도 남겨봅니다. 제이콥 콜리어 피처링 리지 맥헬파인 존 메이어의 Never Gonna Be Alone 들려주세요 하셨거든요. 요 음악 듣겠습니다.

0: Garlin Red의 Midnight Love 들었고요. 그 앞에 들으신 곡은 Jacob Collier featuring Lizzie McAlpine, John Mayer의 Never Gonna Be Alone 이었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1: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1: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0: 바로 노란 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 우산.
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장기하의 음악 캠프입니다. 네, 나탈리 머천트의 원더 듣고 3부에서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살다 보면 기가 참 세다 싶은 사람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진짜 기가 센 사람일까? 어느 작가가 토론을 해봤는데 초반엔 주장이 강한 사람,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 말을 크게 많이 하는 사람이 꼽혔다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기가 최고 센 끝판왕은 또 다른 두 유형이었답니다. 불편과 불안을 참 잘 견디는 사람, 그리고 타인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늘 자기 페이스를 지키는 사람. 살아보니 인내력합과 돌부처 스타일, 이 둘이 시끄럽고 요란한 사람을 다 이기더라. 맞나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일상조차 버거워지는 순간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어머.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2: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4: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3: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잠시만.

0: FM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The Loving Spoonful의 She's Still a Mystery 3부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또 제가 골라온 곡인데 제가 무라카미 하루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0: 그분이 달리기를 열심히 하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달리기 할 때 듣는 음악을 그 몇 개 그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뭐 고릴라즈도 있고 레드 핫 칠리페퍼스도 있고 한데 꽤 많이 거의 가장 많이 언급하신 게 이 러빙 스푼풀인 것 같아요. 네. 과연 이거 들으면서 러닝 해보면은 특히 날씨 좋을 때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한번 러닝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기하의 음악캠프 셋째 날 3부 시작했고요. 내일부터는 배철 선배님이 돌아오십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잠시 후에는 음악평론가 임진모 씨와 함께 스쿨 오브 락을 진행을 합니다. 장기하의 음악캠프 3부와 4부는요. 빙그레, 샤브 올데이, KB 국민은행, 주식회사 인천 글로벌시티, 쉐보레, 주식회사 워킷,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SK 케미칼, 이카운트와 함께합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샤브 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 올데이.
5: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네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여기가 뉴욕입니까?
7: 이곳이 파리입니까?
8: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7: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스마트하게 달리고
9: 기름값 걱정 날리고
7: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9: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7: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9: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7: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1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3: 알쏘! 좋다!
1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쏘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3: 얼쏘 신난다!
14: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 네, 장기하의 음악캠프 함께 하고 계시고요. 스쿨 오브 락을 진행합니다. 임진모 선생님 어서 오세요.
15: 네, 안녕하세요.
0: 아유,
15: 네.
0: 반갑습니다.
15: 아, 네. 네네. 근데 밖에서 그 기다리면서 장기하의 음악 앨범이라고 하니까,
0: 네네.
15: 이거 오래 가겠구나.
0: 오래 간다고요?
15: 네, 그러니까 배초 선배가 안 나와도 되겠다. 무슨 개인 사정인지 모르나 안 나오셔도 될 거야.
0: 아니 근데
15: 찌르다가 또
0: 네, 최근에 아니 제가 한동안 안 듣다가 최근에 이제 들어봤는데 두 네. 분이 네. 언쟁하시는 게
15: 네.
0: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격해지셔가지고
15: 아, 진짜요?
0: 약간
15: 네.
0: 배철 선배님 엄청 뭐라고 하시던데 아니, 뭐라고요? 하면서 네. 막
15: 근데 또 청취자분들은 요즘 너무 한마디로 평화 모드다.
0: 아, 너무 사이가 좋다.
15: 예.
0: 아.
15: 그래서 듣기가 싫다. 둘은 저 평화로우면 안 된다.
0: 아니 근데 안 계실 때마저 이렇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어요. 뭐 안 돌아오셔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15: 제가 저 네. 어떤 언론의 자유를 유일하게 획득할 때가
0: 언론의 자유. 네.
15: 이 저 배추 선배가 부재할 때.
0: 아 그렇죠. 이때. 제가 제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진모 선생님의 언론의 자유를 제가 어떻게 제안을 그럼요. 합니까? 네네네. 네.
15: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안 계시면 좋은 게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그 이제 사실은 음악을 듣는 건데 어떻게 어떤 주제로 들려야 하나.
0: 네네. 그러니까
15: 주제가 상당히 압박. 줘요 주제 선택 이런 게.
0: 아, 왜 그런 주제를 선택한 예. 거예요? 막 이러면서. 예.
15: 그래서 어쨌든 뭐 저한테 막 뭐 이제 준비도 안 해오고 말이야. 날로 먹고 태도가 지난번에 한번 방송 부족함이라 했던가 뭐. 하여튼 그런. 아, 네.
0: 언젠간 무슨 약간 네. 개런티 출연료 얘기도.
15: 아, 그건 제가 했습니다.
0: 그러니까 먼저 하시고 네. 저보다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막 이렇게. 엄청 싸우시더라고요. 네.
15: 근데 청취자분들은 네. 그런 약간의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0: 아, 예.
15: 오늘도 제가 어디 갔다 왔는데 네네. 거기서도 두 분이 이렇게 약간 좀 그 긴장 네네. 상태에 있을 때가 더 좋다고.
0: 맞아요. 재밌어요, 사실. 저도 그 청취자분들 네. 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15: 아, 재밌어요. 네. 그 사실 저도 멀리서 기다렸는데 네네. 그 이제 드디어 이제 솔로라고 해야 되나?
0: 그렇죠. 그쵸? 제가 밴드
15: 얼굴들 했으니까.
0: 네, 얼굴들 때 네. 네, 하다가
15: 했으니까 이제 솔로로는 첫 앨범이 나온다면서요.
0: 정규 음반은 처음입니다. 어휴. EP랑 싱글은 냈었는데.
15: EP 있었죠.
0: 네, 네.
15: 근데 어떻게 기분이 괜찮으셨어요? 녹음실에서?
0: 너무 좋았습니다.
15: 아,
0: 네, 정말 뭔가 그동안 뭔가 제 나름대로 쌓아왔던 노하우와 뭐 하고 싶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막 다 쏟아 부어가지고 작업을 했다 보니까 너무
15: 기분이 즐거워. 좋았으면 아마 결과도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기를 네. 선생님 좋을 거라고 하시니까 뭐 좋겠죠.
15: 네.
0: 뭐.
15: 아, 네. 열심히 글쎄 근데 저는 그 옛날에 그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녹음실에서 이미 승부가 난다.
0: 아.
15: 네. 그러니까 막 녹음실에서 이미 오 야 이런 곡이 다 있어 막 파티 분위기면 실제로 그렇다는 거고요. 그 녹음실에서 이렇게 너무 막 이거야지 저거야지 막 갈등하다가 사실은 장국 그때 악수 둔다고 또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사실.
0: 그렇죠, 그렇죠.
15: 그럴 땐 결과도 그렇다는 거예요.
0: 그런 기준이라면 저는 이미 이겼습니다.
15: 예. 아, 그러니까 이번에 예.
0: 그냥 녹음실 분위기는 그냥 너무 좋았어가지고
15: 예. 예. 세션하고도 호흡도
0: 아유 너무 예. 좋았습니다. 예.
15: 하여튼 축하드리고
0: 감사합니다.
15: 그때
0: 네.
15: 그 한번 그러면 우리 저하고도 한번 만나서 인터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유 너무 좋죠.
15: 괜찮나요?
0: 네 불러주세요.
15: 아, 네. 예, 예. 아 그러잖아 오늘 이렇게 딱 제가 그 먼저 우리 배순탁 작가한테
0: 네.
15: 그 우리 장기하 씨가 좋아하는 음악과 그 음악을 들으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0: 네네.
15: 제가 전했는데
0: 네.
15: 그걸 보내왔어요.
0: 네.
15: 딱 근데 야 역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아 그 안 예. 그래도 청을 주셔가지고.
15: 예.
0: 네 곡 정도를 넉넉하게
15: 네, 네.
0: 그 말씀 주셔서 임진모 선생님의 격에 맞게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각각 클래식이라고
15: 그러니까.
0: 할 만한 것 중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15: 네, 네,
0: 그런
15: 네.
0: 곡들을 보냈어요.
15: 분명한 건 뭐냐면 본인이 좋아하는 곡들이더라고요.
0: 맞습니다. 네. 네.
15: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언급하는 곡보다 네. 오히려 본인이 좋아하는 느낌.
0: 맞아요. 그 앨범의 히트곡 네. 이런 거 말고.
15: 1점 2기판만 해도
0: 네, 네.
15: 아마 조금 더 만약에 청취자나
0: 네.
15: 일반 저기 배려선 러스 포 라이프 앨범을 주로 얘기할 텐데
0: 주로 네.
15: 그죠? 근데 첫 앨범 첫 네네. 앨범이잖아요. 그게 그
0: 이디어트라는 예예. 예.
15: 그게 도스토옙스키 백치 걸로 한 거죠?
0: 뭐라고 하셨죠?
15: 도스토옙스키 백치 소설을 그 주제로서 만든 거예요. 그게.
0: 아 그건 몰랐습니다. 아 예. 오늘 알아가네요.
15: 예. 오, 예. 네네. 그 배치의 그게. 그래서
0: 네.
15: 제가 뭐 예를자면 뭐 까라마조프의 형제들도 있고
0: 네네.
15: 여러 걸작들이 있지만 저는 이상하게 배치가 땡겼거든요.
0: 아.
15: 근데 그거 보고 만들었대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0: 그렇구나.
15: 그래요.
0: 백치 그 소설 예. 제목을 따가지고 예. 이디엇이라고.
15: 맞습니다.
0: 네네네.
15: 근데 그거의 곡을 고르시길래 사실 그게 되게 결정적인 곡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0: 네네.
15: 보내오신 곡.
0: 네네. 네.
15: 그걸 딱 해서 역시 좋아하는 취향이 그리고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우리 기아님께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언어의 그 발음이랄까?
0: 굉장히 중시하죠.
15: 굉장히 네. 중시하잖아요.
0: 네네.
15: 그런 것들하고 다 관련이 있는 곡들이더라고 제가.
0: 아,
15: 그런가요?
0: 아, 그럼요. 저 이기팝 약간 비전형적으로 노래하는
15: 네네.
0: 약간 말하듯이
15: 네,
0: 하는
15: 도세 네. 알라바마 송도 그 일반적으로

0: 그 짐 모리슨 스타일의 보컬이 아니잖아요.
1: 조금 다르죠.
0: 예.
1: 네. 음악 스타일 자체도 좀 다르고.
0: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노래 옛날에 그 도어스 그 1집에 들어있잖아요.
1: 네네.
0: 그거 들으면서 아, 이거 좀 약간 어색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1: 네.
0: 네. 그 다른 걸 유려하게 부르잖아요.
1: 네.
0: My Fire나 Take It As It Comes 막 이런 것들.
1: 아, 기세 있게.
0: 예. 네. 근데 알라바마 송은 왠지 가사를 음듯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전 들렸어요.
1: 어,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저는 짐 모리슨 보컬 중에서 그 노래가 그런 특징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해봤었는데
0: 네.
1: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네.
0: 굉장히 특징적이고
1: 그러네요.
0: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알라바마 송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죠.
1: 아, 그래서
0: 그 데이비 보이 버전도 있어요.
1: 데이비 보이 버전
0: 맞을걸? 어. 알라바마 송이 있나?
1: 내가 못 들어보긴
0: 옛날에
1: 했는데?
0: 들어본 것 같은데
1: 찾아봐야겠네요.
0: 네. 그런데 또 그 외 두 곡이 바로 이제 90년대 브리팝의 영웅
1: 네.
0: 블러의 Charmless만 이것도 제가 알기 이것도 싱글이었는데 별로 알려지지 않은 싱글이었거든요.
1: 그렇죠. 뭐 그 블러의 뭐 데이트곡 탑티어는 아니죠.
0: 네, 그렇죠.
1: 네.
0: 뭐 예를 들자면 그 유니버셜이나
1: 네네.
0: 그다음에 컨트리하우스.
1: 그렇죠.
0: 그런 네. 그 앨범이죠.
1: 그 앨범이에요.
0: 그 앨범인데 네. 이게 맞아 이때잖아요. 데이트보이 버전이 있습니다. 스페이스 오디티의 B면으로 발매.
1: 아, 그렇죠.
0: 근데 기억에 네. 그 들었어요 알라바마 송. 근데 이것마저도 제가 듣기에는 데뷔보이도 약간 따라하는 느낌.
1: 어, 네네네. 네.
0: 그래서 아, 이 장기하 씨가 이걸 그런 것 때문에 골랐겠구나.
1: 어.
0: 그런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1: 아, 그럴
0: 수도 있는데. 네.
1: 그래서 끌렸던 것 같기도 해요. 내심에
0: 네. 네. 네. 네.
1: 그 스타일이 되게 개성적으로 다가왔어요.
0: 그런 사실. 측면에서는 그래서 배철 선배 좋아하시는 거예요? 배철 선배도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1: 어, 그건 맞아요. 사실은 보컬리스트로서. 제가 굉장히 귀감으로 삼았던
0: 그러니까
1: 네. 네. 배철 선배님이시죠. 네.
0: 야, 근데 우리는 배철수 하면 노래 못하는 사람만.
1: 근데 제가 좋아하는 뭐 루리드도 그렇고
0: 네네.
1: 노래 못한다 소리 한 번쯤은 들어본 분들을 제가 조금
0: 솔직히 그러니까 통속적인 어떤 면에서 유려한 보컬들은 아니죠.
1: 전형적이지 않은
0: 예.
1: 거죠.
0: 예. 근데 그거에 끌리는 거죠.
1: 맞아요.
0: 어떻게
1: 맞아요.
0: 보면. 근데 블러 같은 경우는 이 Charmless만이 전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떠오르는데 하여튼 블러 그때 당시에는 음악들 들으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왠지 모를 그 허세 같은 거.
1: 네네.
0: 예, 이상하게 일반 사람 저는 오아시스하고 블러 중에 저는 오아시스예요.
1: 어, 네네.
0: 저는 왜 오아시스냐면 단순 무식해서.
1: 아, 그게 또 매력이죠.
0: 예,
1: 사실.
0: 예, 예. 딱 그래서 저한테는 스트레이트한 게 딱 걸리는데 블러는 너무 제가 듣기에는 영국적 어떤 그 센스가 있고
1: 좀 꼬아서 만들죠.
0: 맞아요.
1: 네, 맞아요.
0: 그래서
1: 네.
0: 제가 이걸 들으면서 야 역시 장기하는 평범한 걸 좋아하지 않는다.
1: 그렇죠. 뭐 원래는 제가 저는 무조건 블러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0: 아,
1: 어느 순간 오아시스도 좋아하게 돼서 지금은 아, 둘 다
0: 중화.
1: 어, 둘 다 좋다.
0: 네. 예.
1: 그렇게 됐습니다.
0: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오아시스 블러가 더 배틀 오브 브릿팝이라서. 전쟁이었잖아요.
1: 아유, 그렇죠.
0: 그 이때 그게 이게
1: 네네.
0: 아마 세상에 컨트리하우스 최초로 1위 곡일걸요?
1: 맞아요. 원래
0: 영국에.
1: 오아시스보다 네. 먼저 치고 나갔어요.
0: 맞아요.
1: 컨트리하우스가.
0: 그래서 네. 오아시스가 긴장하고 그랬었는데
1: 맞아요.
0: 블러가 왜 더 좀 땡겼어요? 그 당시에?
1: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게 맞는 게
0: 예.
1: 이렇게 단순한 뭐 코드 진행, 멜로디 이런 것보다
0: 네.
1: 제가 특히나 그때 밴드 시작하고 이럴 때는 야 이렇게 비전형적이고
0: 네.
1: 예상치 못한 길을 택하고 음악적으로
0: 예.
1: 그런 부분들이 되게 개성적이고 멋있게 저는 다가와가지고
0: 어떻게 보면 더 예술적인 거죠.
1: 그때 그렇게 느껴졌어요.
0: 네.
1: 저는.
0: 네. 하여튼 그 제가 순탁하고 배순탁 작가를 옛날에 맨날 술 먹을 때 야 내가 그랬어요. 순탁 술 먹으면 불러 땡겨? 난 안 땡겨. 술 마시면 역시 오아시스야.
1: 아니 근데 저도 이제는 점점 특히 술 마셨을 때는 블러는 네. 희한하게 좀 생각이 잘 안 나요.
0: 네.
1: 평소에 정신이 말짱할 때 더 생각이 많이 나고 뭔가 술 마시면 아, 돈 룩백이네 이거 한번 듣자. 이게 좀 그렇게 평소에는 오히려 많이 안 듣다가
0: 네. 네. 전 사실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방송에서
1: 네.
0: 술이 그 음악의 선호를 결정하는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1: 아, 좀 그러니까 약간 달라지죠.
0: 땡길
1: 사실.
0: 때 네. 음악하고 예전 블러 같은 경우는 좀 왠지 고급 커피를 마시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1: 네, 네, 네. 네,
0: 그런 느낌. 그것도 약간 커피 양이 안 많은 에스프레소 같이 그런 느낌이 블러였고.
1: 실제로 뭐 커피 앤 TV라는 노래도
0: 있잖아요. 네.

0: 이 참리스맨을 아마 이 백캠에서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앨범에 중요한 곡이죠.
1: 네네.
0: 네. 우리 직접 소개하셔서 네, 듣죠.
1: 좋습니다. 블러의 참리스맨 듣겠습니다.

0: 블러의 Charmless Man 들었습니다. 네. 네. 아 역시 좋네요.
1: 예.
0: 네.
1: 그 참 그 데이먼 알반 우리 노래 나오면서도 얘기했지만 네. 본인 스스로가 재밌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노래도 이렇게 예, 일반적인 스타일 아니고 네네. 자기 입에 이미 붙어야 네네. 이렇게 이것도 계속 몰아치는 게 있잖아요. 작가님께
0: 그리고 계속 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예, 버릴라즈도 뭐 그렇고 예, 너무 좋아하는 제가 정말 예. 좋아하는 아티스트입니다.
1: 예. 어 저보고 한없이 순하시네요. 예. 예. 김지희님께서 이런 모습도 있었구나. 당연하죠. 혹시 그 치아란 말 아세요? 배철수 치아에서
0: 치아
1: 제가 결코 자유를 넉넉히 확보하지 못합니다.
0: 아 오늘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이세요. 네. 제가 가끔 와드려야 되겠어요. 기분 되게 좋아 보이세요. 네.
1: 아니 근데 그 선곡이 아주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보내주신
0: 아,
1: 예. 곡이
0: 아 좀 네. 통했어요. 진짜.
1: 네네. 아 그리고 또 이제 그 메탈리카 메탈리카를 근데 네. 사실 장기하 스타일로 봐서는 좀 약간 이렇게 막 이렇게 탱크가 뭐라는 것 같은 슬시 이쪽은 네. 아닌 것 같게 제가 되는데 젊었을 때 또 달라나 어렸을 때는 또 아니었나 보죠?
0: 그렇죠. 뭐 제가 메탈 스타일의 음악을 제가 한 적은 없지만은 어렸을 때는 뭐 저희 또래 락 좋아하는 애들은 메탈리카 뭐, 빼고는 얘기가 안 되니까
1: 다 네. 취해 있었으니까요.
0: 그럼요, 그럼요. 네.
1: 그 눈뜨고 코베인 할 때 네네. 그때 제가 볼 때는 그때 음악으로 봤을 때는 정말 메탈에 대한

0: 근데 메탈리카는 진짜 우리 우리 저 락 음악 팬 또 네. 메탈 팬들은 진짜 영원히 메탈리카와 한 번은 접점을 갖는 것 같아요.
1: 뭐 어쩔 수 없는 원탑이에요, 사실.
0: 네, 메탈리카. 너무 잘했고. 네. 근데 사실 이제 저는 메탈리카 그 앨범 명반을 뽑을 때 롤링스톤이나 다른 이렇게 유수의 잡지 있잖아요. 네. 그건 무조건 일찍 킬데몰 있잖아요. 네네. 그걸 뽑아요. 네네. 근데 사실 킬데몰도 뭐 그 당시로는 슬래시의 어떤 뭐 형태 스타일 갖다가 우리한테 공개한 거니까 네네. 충격이었지만 사실 거기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메탈리카의 명작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건 아니거든요.
1: 네네네.
0: 근데 저는 두 번째 앨범 바로 이거 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이 그렇죠. 포흠 더벨 톨스가 있는 네. 사실인데 나는 이게 그 라이더 라이트닝이잖아요.
1: 그렇죠.
0: 저는 무조건 타이틀곡이었어요. 그게 저 인생곡 중에 하나였다고요.
1: 요 포흠 더벨 톨스
0: 이 앨범.
1: 아, 이 앨범이
0: 이 두 번째 앨범이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이 두 번째.
1: 네네네.
0: 근데 그 타이틀곡에 완전히 꽂혔어요. 저는.
1: 네네네.
0: 페이트 블랙도 있지만.
1: 네네네.
0: 근데 사실은 그거만큼 좋아했던 게 이게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였거든요.
1: 아, 이건 처음에 종소리 나오면 진짜 흥분돼요, 진짜.
0: 아, 종소리만 나오면 다명곡이야.
1: 그죠? 땡 하면은 벌써 야 가는구나 오늘도. 네.
0: 존 레논 마더.
1: 아, 그렇죠.
0: 그래서, 그리고 또 저기 그 AC/DC.
1: 네네네.
0: 그 종 치는 거잖아요. 아, 갑자기 그것도 하여튼 종 치면 다명곡이야.
1: 종이 되게 저도 나중에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앨범 준비할 때.
0: 네네. 네. 아, 헬베스. 네. 헬스베레스.
1: 네네. 헬스베레스.
0: 네네. 네. 근데 이게 보면은 그 고르신 곡들이 네. 전 사실 그 아까 그 이기파쿤
1: 네.
0: 노래.
1: 네네. 시스터 미드나잇.
0: 그, 시스터 미드나잇도 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 장기하 씨가 문학적이구나. 어? 아. 왠지 모르게 문학적인 것과 관련된 노래를 알라방아 송도 그렇잖아요.
1: 네네네.
0: 솔직히.
1: 그렇죠.
0: 그 브레이트 브레이트.
1: 브레이트.
0: 예. 속교의 곡과. 네네. 그래서 아 그런 곡들을 탁탁 걸고 이것도 누굴 위해 종을 울리잖아요.
1: 그렇죠. 이것도 문학 작품이죠. 예.
0: 네. 그래서 아 이게 역시 공부 잘하시고 문학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곡들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뭐 꿈보다 해몽을 잘해주셔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냥 뭐 예,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조금 그냥 예, 감사하게 듣고 있겠습니다. 네.
0: 근데 이게 그 음악에서 이렇게 펀치력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메탈리카가 우리 음악사에서 우리 이제 청취 음악사에서 중요한 게
1: 네.
0: 사실 이 백킹의 개념 있잖아요. 이걸 강력하게 전달하는 게요. 사실 옛날에는 백킹 소리를 녹음실에서 다 내렸거든요.
1: 백킹이라는 거는
0: 기타 백킹.
1: 아, 세컨 기타. 아, 네, 네.
0: 그런 것들을 좀 그게 좀 소란스러운 느낌 같은 거 줄 수 있어서 이렇게 내려 올려 볼륨을 내리고 그랬었는데
1: 네, 네.
0: 그런 걸 전격적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그런 게 이 메탈리카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1: 두 분이 그러네요. 제임스 해필드가 그냥 막 이렇게 이렇게
0: 맞습니다.
1: 리듬 기타.
0: 진짜 그건 완전 저는 처음에 물론 뭐 음악은 항상 저를 놀라게 했지만
1: 네.
0: 메탈리카는 정말 새로운 사운드였어요.
1: 아, 네. 그때는
0: 그리고 1집에 네. 기타 쳤던 데이 머스테인이 네. 나가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메가데스 만들고
1: 그렇죠.
0: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커크 MC 들어오거든요. 2집에.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면서 이제 더 소리가 정교하게 됐는데 하여튼 포움 더 벨 톨스도 데이 머스테인 나가서 이걸 다시 리메이크했던 기억 그랬었나? 네, 그런 게 있었던
1: 네.
0: 것 같아요.
1: 아, 그건 몰랐네요.
0: 예.
1: 네.
0: 하여튼 메탈리카는 한 번은 헤비메탈이
1: 네.
0: 아니라
1: 네.
0: 우리가 음악 듣는
1: 지금 뭐 시간 다 됐나 봅니다.
0: 벌써 배철수가 좀 나가라고 그러는데
1: 임지모 선생님 반가웠습니다. 스클로브랑 다음에 또 봬요.
0: 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호텔.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이제는 5월도 한여름입니다. 내일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예년 기온보다 7도에서 9도 가량이나 높은 거고요. 반면에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방은 내일도 2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 오존 농도까지 다 높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내일 해상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여서 선박 운행이나 해안가 근처 계신다면 안개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말까지도 한여름 더위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 비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메탈리카의 For Whom the Bell Tolls 들었습니다. 아까 그 얘기하다가 이 노래를 못 들어가지고 예, 4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1384번으로 기아형님 덕분에 재작년 연말 단독 콘서트에서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기아형님 콘서트 있을 때마다 시간 되면 둘이 무조건 따라가요. 여원아 아랑해. 오, 야. 여러분들 그 모두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공연 오시면은 이렇게 또 좋은 일이 생겨요. 왜냐면 이게 저희 공연은 뭐 성별도 좀 이렇게 다양하게 오시고 이렇게 뭐 연령대도 다양하게 오시고 하다 보니까 뭐 좋은 일 많이 있습니다. 예. 아, 일단 축하드려요. 여원 씨랑 여원 씨 연인분. 예. 축하드립니다. 예. 9840번으로 안녕하세요. 장기하 형님 고등학생 청취자입니다. 제가 5살 때 아버지가 아끼시는 장기하 씨 앨범을 찢어 먹었는데 이거 생각하면 아버지한테 아직도 죄송합니다. 그렇게 예. 근데 뭐 제가 그 아버님이라면 화가 났겠지만은 제가 이분 입장이면은 너무 무서웠을 것 같긴 해요. 너무 많이 혼날까 봐. 예. 음악을 요번에는 요번에도 제가 골라온 음악 하나 들을게요. 오늘 내한이 확정이 그 발표가 됐다고 해요. 예. 픽시즈 페스티벌 헤드라이너로 온다고 하는데 픽시즈의 Where is my mind 듣겠습니다.
1: Stop.

픽시즈의 Where is my mind 들었습니다. 아니 오늘 그 헤드라이너 발표가 난다는 거를 당연히 뭐 제가 알았을 리는 없잖아요. 예. 근데 그냥 제가 며칠 전에 골라가지고 드렸던 곡인데 마침 저는 이 노래는 그 영화 파이트 클럽 있잖아요. 그 파이트 클럽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 노래가 나오는데 저는 그 영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되게 여러 번 봤어요. 너무 재밌어요. 거기서 그 두 배우의 연기도 너무 멋있고 그 영화에 어떤 노래가 제대로 들어가면은 진짜 그 멋있고 그 머릿속에 정말 각인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7503번으로 안녕하세요 장기하님 오랜만에 문자 보내봅니다. 지금 대학교 공부 필기하면서 듣고 있는데 목소리 덕분인지 집중이 잘 되고 있어요. 파이팅입니다. 야 근데 저는 라디오 들으면서 또 다른 거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못해가지고 참 이런 분들 보면은 부럽기도 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게 아무튼 저도 화이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도형님께서 장디 오늘 8시 퇴근이라서 몰래 회사에서 듣고 있어요. 기아님 덕에 퇴근 시간까지 에너지 보충해요. 그렇게 에너지 보충을 좀 해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예. 7278번으로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드랍 데드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요 음악 듣겠습니다.

0: The XX의 인트로 들었고요. 그 앞에 들으신 곡은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Drop Dead였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4: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3: 아하.
5: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6: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6: 회계관리
7: 이카운트 ERP
9: 4만원
6: 재고관리
7: 이카운트 ERP
6: 4만원 생산관리
9: 사업성공
10: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7: 이카운트
6: 가입비 부가세 별도.
11: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0: 장기하의 음악캠프. 이제 뭐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예. 이남인 님께서 아 벌써 마지막 날이네요. 철수 아저씨가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기하님 마지막 날이라 아쉽네요. 아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참 그 또 계속 청취자로 함께 하다가 또 스튜디오 안에 와가지고 또 저와 같은 백캠 청취자 여러분들 만나 뵈니까 3일 동안 너무 좋았어요. 예.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를 살기 위해서 노력한 3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8459번 기아 디자인님 3일 동안 정말 고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뵙고 싶습니다. 어디서 무얼 하시든 안녕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그 작별 인사 해주셔서 제가 되게 멀리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저는 뭐 음악 캠프 언저리에 늘 있고 오랜만에 이제 또 선배님이랑 그 점심 식사라도 좀 하러 또 조만간 와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일 그 선배님 오시면은 장기하가 뭐 무난하게 잘하고 갔다. 아, 좀 그런 얘기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 그렇게 좀 말씀 좀 전해 주시고 예. 앞으로 또 선배님과 함께 재밌게 하루하루 보내고 계시면은 제가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 소개해 드릴까요? 아까 그 제 요 봉제인간 얘기가 나와가지고 피디님께서 그 음악 한번 뭐 꼭 한국 음악이라도 하나 들으면 어떠냐 하셔가지고 듣기로 했어요. 봉제인간의 굿 들으면서 스페셜 DJ 장기하는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장기하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허한나입니다. 사람들은 제 자존감이 마냥 높은 줄 알지만 사실 제 자존감은 살이 찌고 빠짐에 따라 수시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요. 내가 이걸 해낼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죠. 매일 기분에 따라 자존감이 흔들리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 자신을 믿는 코어 하나만 쥐고 있다면 언제든 훌훌 털고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언제나 당신 곁에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는 5월. 소중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정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나른한 봄의 불청객, 졸음운전은 찰나의 방심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차 안의 공기를 맑게 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표를 찍는 여유인데요. 졸음이 몰려오기 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가지는 10분의 짧은 휴식은 도로 위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안전띠가 제대로 매여 있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세심한 눈길도 필요하죠. 떠남의 즐거움보다 돌아옴의 안도가 더 깊이 남는 5월. 그 여정의 완성은 언제나 안전이라는 약속입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4: FM for you.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5: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6: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 신현정 주무관입니다. 우리의 숲은 도민의 삶과 함께 해온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하지만 매년 발생하는 산불의 대부분은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에서는 불을 사용하지 맙시다. 산불 위험 기간에는 소각을

0: 사용을 절대 금지합니다. 화목 보일러 사용 후 재는 불씨가 꺼진 것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약속입니다. 산불 예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 강릉 단오제 영산홍 챌린지 5월 25일까지 강릉 단오제 공식 노래인 영산홍가를 챌린지로 즐기고 총 상금 2천만 원의 주인공이 돼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강릉 단오제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1: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든 넘은 어르신께 인생에서 후회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건강을 미리 챙기지 못한 것, 돈을 더 모으지 못한 것, 더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한 것, 전부 아니었고요. 어르신의 답은 너무 기다리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채줄 때까지 기다리고, 새로운 일에 도전을 앞두고 충분히 자신감이 찰 때까지 기다리고, 가족과 여행은 시간적 여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그렇게 매번 적절한 때를 기다리다 보니 어느덧 인생이 다 흘러가 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건 따로 없나 봅니다. 조금 불안해도 일단 시도해보고, 조금 무리하더라도 다녀오면 훗날 그때가 좋았던 때로 남을 테니까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5월 14일 목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퀸의 Spread Your Wings였습니다. 어떤 어르신께 후회하는 것을 여쭤봤더니 너무 기다리기만 했던 것이라고 답변 주셨다는 이야기. 죄송합니다. 갑자기 멀쩡하던 목에 뭐가 확 끼었네요. 무사히 일단 이 부분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노래 들으면서 인생 진짜 짧은 것 같거든요. 우리가 저는 이 생각이 40대 되면서부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찰나고 진짜로 왜 뭐 어디 책이나 작품 같은 데서 소풍 다녀오는 것 같은 거라고 그리고 선물 같은 거다. 찰나다 이런 얘기 좀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살아볼수록 느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띵 하고 뭔가 작은 신호가 올 때 거기에 완벽하게 준비되는 타이밍이란 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종류의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0825님 적당한 때를 기다리지 말고 드립다 해보라는 거죠? 맞습니다. 아, 또 소장봉 있었으면 드립다 따랐다 한번 해주셨을 텐데. 엄나영님 진짜 적당한 때라는 건 없고 세월 또한 덧없이 가는 거라 뭐든 마음먹었을 때 right now인 듯 합니다. 미루고 애끼다가 뭐 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진짜 이거 되게 많이 듣는 얘기인데 우리가 진짜로 한번 정말 가슴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 머리로만 들어서 뭐 소화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간 잠깐이라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게 뭔가 아주 사소한 거라도 뭐 예를 들면 이제 만화방 가보기 같은 거라도 하나씩 해보다 보면은 점점 더 그래 이것도 내가 지금 미룰 게 아니지 한번 해보지 뭐 그런 게 하나 둘씩 늘어날 것 같아요. 저 오늘 별밤 2시간 동안 우리끼리 실시간으로 아무 얘기 나누고 신청곡도 이어 들을 거예요. 목요일인 오늘 별밤에서 같이 듣고 싶은 노래

0: 지금 운동하면서 야근하면서 혹은 여유롭게 쉬면서 흘러나오면 좋을 것 같은 노래. 사연과 함께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리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별밤 1, 2부는 롯데렌터카,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워킷, 음식물 처리기 휴렉,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포스코 ENC, 쉐보레, 우미건설 컨소시엄,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슬림웨이 다이어트와 함께합니다.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5: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6: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마이 앤트 메리의 골든글럽 듣고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오셨어요. 박은수님. 어제 하루가 너무 무거워서 퇴근길도 힘들다고 사연 주셨던 분이라 저도 어제 이상하게, 뭐 이상한 게 아니었죠. 제 탄수화물 좀 부족으로 인한 현상이었지만 뭐 아무튼 간에 컨디션이 좀 저조했었는데 그래서 공감했었거든요. 박은수님. 오늘도 듣고 싶어서 날아왔어요. 아침부터 별밤 기다려서인지 오늘 퇴근길은 설레는 마음만 가득했어요. 진짜요? 은수님, 저도 지금 한 손에 지금 햄버거를 잡고 있어서 그런지 너무 즐겁고 기분도 좋고 저랑 바이오리듬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기분도 너무 좋은데 이틀 연속 출석 감사드리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6623님, 오랜만에 퇴근하면서 차에서 듣고 있는데요. 창문을 여니 아카시아 향기가 엄청 향기롭네요. 날씨는 덥지만 기분은 좋아져요. 저도 최근 한번 제대로 맡았어요. 예, 저희 시댁 갔다가 근처에 아카시아가 좀 많이 펴 있는 건지 뭔지 한 번씩 이렇게 이상하게 밤에 이렇게 좀 훅 불어오듯이 맡아지는 것 같아요. 아카시아 향은. 괜히 더 분위기 있게 기분 좋더라고요. 4522님은 사무실 제자리가 에어컨 앞인데요. 가까이 계신 분은 춥 온도 좀 높여라. 멀리 계신 분은 좀 더 세게 틀어라. 그 사이에서 시달리느라 피곤한 하루네요. 아, 이거는 이제 슬슬 가까이 있는 분들이 옷차림을 준비하셔야죠. 예, 이게 진짜 더위, 이제 큰 더위 다가옵니다. 오늘 낮 기온 30도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이제 실감이 나요. 살랑살랑 기분 나는 것도 한철이다. 우리 얼마 안 남았을지도 모르니까 잘 즐깁시다. 노래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의 실시간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 문자나 미니로 더 기다리고 있을게요. 조지의 오랜만에.

조지의 오랜만에 이어서 티파니 영의 Summer's Not Over 듣고 오셨어요. 이 노래가 얼마 전에 나온 솔로 데뷔 10주년 기념 앨범 선공개 곡인데요. 티파니 씨가 다음 주 화요일에 별밤 초대석으로 오십니다. 제가 어려워하는 아이돌이 몇 있습니다. 소녀시대, 빅뱅,

대단한데 막 너무너무 어렵고 이제 아는데 아 제가 또 그때 이제 좋아했었던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김정현님이요 아까 아카시아 얘기 듣고 아카시아가 아니라 아카시나무래요. 진짜요? 아 뭐라고? 안 돼. 그냥 아카시아로 해요, 이건. 아카시아라는 이름에서 나는 향기가 있단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아카시아라고 부르는데 미국 원산의 아카시나무를 가리키는 거라고. 근데 미국 발음에서 아까라 발음은 없을 텐데. 아카시라고 발음이 되긴 할 텐데. 아무튼 실제 아카시아는 노란 꽃이고 아카시 나무에서는 하얀 꽃이 핀다고요? 아무튼 그러면 아까 아카시아랑 아카시 나무가 달라? No. 그냥 나는 아카시아였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흔히 아카시아라고 부르는 게 학명상은 정현님 말처럼 아카시 나무 맞대는데 아카시 진짜 갑자기 확 목에 가시 걸릴 것 같고 뭐 아깝고 저는 아카시아였으면 좋겠는데. 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 어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라벤더가 알고 보니 뭐, 러펜터랍니다. 뭐, 이런 느낌인데요, 지금. 정지혜님, 야근하고 걸어서 퇴근하는 길인데, 버스 정류장에 들어오는 버스 놓칠까봐 뛰어오는 학생들이 왜 이렇게 예뻐 보일까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들을 보며 미소 짓고 있네요. 저도. 가끔 이게 학생들이 되게 학생다운 에너지를 막 무리지어서 보이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상하게 마음이 막 따뜻해지고 아이고 애들 참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 이게 어른이 되어가는 좀 길목에서 느낄 수 있는 나 혼자 느끼는 그런 기쁨인 것 같더라고요. 무슨 기분인지 좀알것 같아요. 자, 요런 식의 소소한 얘기,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풍경들도 좋고요. 문자 미니로 편하게 보내주세요. 잭앤잭의 데이드리밍 듣고 입으로 올게요.

0: 샤프 에드워드의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똑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0: 별이 빛나는 밤에
1: 좋은 건 한 번 더 듣고 싶은 마음 별밤 차트 탑 3. 이 시간은 한 주간 별밤 선곡 중에 부엉이들은 어떤 노래 마음에 들어 했는지 알아봅니다. 3위는요, 지난 일요일 부엉이들이 보내준 사연 소개하는 가운데 들었던 노래예요. 브루노 메이저의 The Most Beautiful Thing이 차지했고요. 2위는 종현의 하루의 끝입니다. 안녕들 한가요에서 45세도 여전히 엄마는 나를 키우고 있다 라는 제목 기억하시나요? 그 사연 주신 분의 신청곡이었는데요. 많은 부엉이들이 이때 몽글몽글해지면서 사연도 많이 같이 보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1위는요. For the moon, with the one을 위한 노래죠.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입니다. 지난 화요일이군요, 벌써 이게. 문무대왕릉 사태라고 해야 되나? 그 굉장한 일이 있었죠. 경주 문무대왕릉에 다녀왔다는 어떤 부엉이 사진에서 출발한 수다였는데 세계 유일의 수중릉. 그래서 죽어서도 용이 되어 내 나라를 지키겠다는 문무왕에 대해서 저는 그 시간에 부끄럽게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고요. 아무튼 부엉이들한테 역사 공부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날을 떠올리며 한 번 더 듣겠습니다.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 별밤 차트 탑3 1위 곡으로 들었는데 이게 몇 가지 이제 별밤 애청자분들에게는 새롭게 새겨진 곡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박진영의 너의 뒤에서가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 와, 이거 이제 문무대왕님을 항상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 2021님이 오셨어. 문무대왕 사연과 사진 보낸 부엌입니다. 그게 벌써 일주일 전이라니. 전 지금 집 가면서 듣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배가죽이 등가죽이 붙었다는 말 쓴다고 한 22살 부원이기도 한데요. 오늘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왠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유나의 혜성 신청합니다. 맞잖아요. 아, 저 진짜 오늘 말 안 해주셨으면 또 어린 부원이들한테 배고프다 그러면 그러다 배가죽이 등가죽이 붙겠어 하면서 막 이렇게 윙크하고 이럴 뻔했잖아요. MZ들도 다 아는 개그지 하면서 분위기 쌓여져 있는데 막 설명하고 아 그러니까 내 말은 배가 너무 이렇게 납작해져서 이렇게 등에 그러니까 막 설명하고 무슨 분위기인지 알죠. 아무튼 아유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분이네요. 오늘 계시니까 더 반가워요. 이분께도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도 듣죠. 윤하의 혜성.

유나의 해성 함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부엉이들의 저녁 메뉴 좀 훔쳐볼까요? 김현수 님이요. 아, 오, 대장봉. 저도 밥하기 싫어서 햄버거 주문했어요. 햄버거 잘 안 먹는 남편이 먼저 제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여유로운 저녁 시간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 그러셨군요. 저는 이제 끝냈습니다. 예. 어머님의 손길 그 햄버거 먹었는데 참 질리지 않더라고요, 요새는 이게. 0806님. 늦게 퇴근해서 배달시키려다 냉장고에 남은 재료로 대충 볶음밥을 했는데요. 퇴근한 남편이 한 입 먹더니 파는 것보다 맛있다 하네요. 피곤했던 하루였는데 그 말 한마디에 싹 풀렸어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능력. 아, 그냥 있는 걸로 대충 해가지고 뭐 만들었어, 이거. 그래서 이게 요리를 진짜 못하는 거의 그냥 예, 저 같은 수준의 사람들에게는 이제 마법 같은 일이거든요. 맨날 엄마도 저 집에 아무것도 없어서 라고 내놓는 게 완전 완벽한 백반. 아니, 반찬이 항상 많은데 대체 왜 거의 그런 거짓말을 왜들 하시는 거예요? 이 집밥 능력자분들은 늘 되게 차리는 게 많아 차린 게 없다고 그러고 너무 부럽습니다. 5221님께서요. 감기가 너무 심해서 오늘은 쉬엄쉬엄 하루를 보내보자 했는데 하필 오늘 하루가 가장 힘들고 피곤한 일이 많았어요. 대장부원 목소리와 별밤에 흐르는 노래가 토닥토닥 해주니 이제 정말 퇴근했구나 싶네요. 지금부터 별밤 들으며 진짜 푹 쉬어볼게요. 아유, 얼마나 힘들었어요. 대단합니다. 오늘을 그래도 또 아, 무사히 마치셨군요. 미지근한 물,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만약에 막 유자차, 생강차 이런 거 있으시면은 저는 그게 되게 좀 빨리 도움이 됐어요. 회복하는데. 그냥 그런 거 없으면 따뜻한 물 많이 마시는 것만으로도 좀 좋더라고요. 내일은 확 좀 나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9083님, 요즘 별밤 들으며 중학교 운동장에서 걷기 운동 중인데요. 운동장 바닥에 둘러앉아 얘기 나누는 여중생들의 웃음소리가 저를 미소짓게 하네요. 저 무리 속에 끼고 싶습니다. 오, 8시 40분. 어, 그 지금 시간에도 학생들이 있군요. 아, 저 또 이 아름다운 사연 또 이제 공포 사연으로 만들면 안 돼. 아, 이게 맞아요. 예. 네. 거기 좀 아름다운 교정의 풍경에 약간 뭐 가려진 시간 사이로 생각나고 그러네. 인상 노래. 아무튼 준비되어 있는 노래는 나얼의 베이비 펑크입니다.

0: 못하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0: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2: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3: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6: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5: 1일 1짬뽕 오케이?
4: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9: 상담 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목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3, 4부에서도 부엉이들의 실시간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 나누겠습니다. 문자랑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많이 보내주세요. 박은지님이 별밤 언제부터 이 시간인 거예요? 초등학생 아이들 재우느라 밤늦게 가끔 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아이들 축구랑 태권도 보내고 저도 운동하다 듣게 됐어요. 앞으로 대장부원 목소리 자주 들을 수 있을 듯요. 반가워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주 뵈요 은지님. 우리가 이 시간대로 이사 온 지가 지난 가을부터였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앞으로는 자주 와주세요. 자 그러면 호지어의 Too Sweet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우리 집과 우리 이웃을 지키는 아파트 화재 대피 수칙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집 밖으로 대피가 가능하다면 계단을 이용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금물인데요. 정전으로 갇히거나 연기에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관문 손잡이가 뜨겁다면 밖으로 나가는 대신 문을 닫고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를 차단한 뒤 대피 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복도에 연기가 가득하다면 무리하게 밖으로 나오면 위험합니다. 집안에서 문을 닫고 연기 유입을 막은 뒤 창문이나 베란다에서 위치를 알리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침착함만이 생명을 지키는 비상구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넘어?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장미여관의 퇴근하겠습니다. 들으면서 3부 시작했는데요. 퇴근 못한 분들의 마음을 더 자극한 것 같네요. 손자연님 퇴근하고 싶습니다. 김도현님 퇴근하려면 1시간 반 남았네요. 아이구야. 이혁주님 분명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노래 들으니까 또 퇴근하고 싶네요. 뭔지 알죠? 쉬고 싶은데 더 격렬히 쉬고 싶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약간 뭐, 딱그 퇴근뿐만 아니라, 뭔가 진짜 왜 터벅터벅 걷고 싶은 그 마음, 그런 마음을 좀 털어내주는 그런 노래였던 것 같아요. 유연희님께서, 안녕하세요. 라디오에 사연 처음 보냅니다. 저는 지금 인천의 한 면사무소에서 야근 중입니다. 점심 이후로 많이 덥더니 지금도 좀 덥네요. 초여름의 기운, 더위의 시작에서 저와 함께 야근 중인 자철 은설 주사님. 밤 11시까지 오늘도 함께 해요. 아이고, 파이팅! 장미여관 퇴근하겠습니다.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첫 만남, 첫 사연 너무 반가워요. 저희가 연희님한테 쌀국수 매장 이용권 보내드릴 테니까 괜찮으시면 같이 야근하는 분들이랑 한번 다녀오십시오. 근데 이게 뭐 이게 생각보다 모바일로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좀 걸린대요. 입구 사시다 보면 도착하는 그런 좀 이상한 시스템. 한두 달이나 기다려야 되긴 합니다만은 안 지키진 않습니다. 아무튼 덕분에 좋은 노래 또 들었어요. 아무튼 남은 한 시간 부엉이들이 보내주는 실시간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울 겁니다. 지금 있는 데서 듣고 싶은 노래, 뭐 오늘 뭐 어떤 기분이라서 같이 듣고 싶은 노래, 사연과 함께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별밤 3, 4부는 환인제약, 음식물 처리기 휴렉, 주식회사 워킷,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 화재보험, 미분당,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에, 우미건설 컨소시엄, 빙그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레.

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목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성시윤님이 퇴근 중에 듣고 있어요. 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태어나서 30년 만에 찾은 것 같아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니 그 사람은 날 좋아할까? 그런 걱정이 드네요. 근데요, 이 고민마저 감사해 보려고요. 시윤이 진짜 오랜만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막 너무 설레시느라 오랜만이신 겁니까? 세상, 30년 만에요? 어떻게. 어디서 만났으며 어떤 분이며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무튼 자주 볼 수 있는 사이인 건지 또 궁금하고요, 시윤님. 일단 설레는 마음은 내 삶의 많은 곳들을 또 구석구석 환하게 밝혀주기도 해요. 네, 잘 즐기면서 이왕이면 좋은 결과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진짜 이제 행운인 거고, 그렇지 않아도 누군가를 막 좋아하는 마음을 이렇게 품는다라는 게 살면서 누구에게나 오는 경험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축하드려야 될 일 같은데요. 9714님, 별밤 시간이 바뀌어서 늘 퇴근길에 30분만 듣다가 오늘은 야근하면서 처음부터 함께하고 있어요. 늘 혼자 야근하지만 오늘은 누군가와 같이 하고 싶어 미니 켜놨거든요. 에픽하이 피처링 오혁의 빈차 신청해 봅니다. 늘 응원과 위로받고 있어요. 대장부왕 최고라고. 고생하세요. 고생하십니다. 진짜. 야근하는 분들 되게 많네요, 오늘. 이영심님, 50대 초반 학원 강사입니다. 오늘 앞 수업이 일찍 끝나 다음 수업 준비하며 10대 때 듣던 별밤을 듣고 있습니다. 제겐 문세 오빠의 추억 있는 별밤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니 감회가 새롭네요. 신청곡은 SES의 달리기입니다. 제가 20대 때 임용고시 준비하며 많이 힘들 때 위로받았던 노래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근데 저랑 딱 비슷한 그 저를 진짜 얼마 차이 안 나는 분 같은데 달리기를 SES로 들으시는, 오히려 저보다 좀 굉장히 영한 감각을 전 달리기는 윤상인데, 아무튼 저한테도 이문세 별밤지기랑 진짜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라디오 너무 잘 들었었거든요. 너무 감사하고요. 두 분 신청곡 이어드릴까요? 에픽하이 피처링 오혁의 빈차, 그리고 SES의 달리기.

에픽하이 피처링 오혁의 빈차에 이어서 SES의 달리기 들으셨고요. 박재수님, 한 달 동안 내향성 발톱 때문에 잘 걷지도 못하고 운동도 못했거든요.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 가서 발톱 교정했어요. 식은땀에 비명을 지르긴 했지만 점점 괜찮아지고 있어요. 오늘 걷다가 문득 안 아파서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빌 위더스의 러블리데이 같이 듣고 싶어요. 내향성 발톱 바로 병원 가세요. 이 그렇게 아프다면서요. 이 얘기 듣고 바로 병원 다들 못 갈 것 같아. 잘 견뎌봐야지. 식은땀 날 정도예요? 어떻게 좀 기절시켜주면 안 되나? 지나는 동안에. 아, 그래도 지금 치료하셨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그 발쪽이 불편한 게 얼마나 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데요. 특히 발톱, 손톱 이런 쪽 불편한 거. 고생하셨어요. 이하루님, 오랜만에 신청곡 남겨요. 꾸준히 음악 디깅하는 건 멈추지 않았는데 지난달에 신곡 디깅하다가 취향 저격당한 음악이에요. 엘라 랭글리의 단델리온, 아티스트의 컨트리 음악들 다 너무 아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분 신청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빌 위더스의 러블리 데이 이어서 엘라 랭글리의 단델리온.

0: 우리 동네 사장님들 주목하세요. 지역 방송에 우리 가게 광고 낼 수 있대요. TV, 라디오 제작비, 송출비, 그리고 무료 컨설팅까지 지원. 소상공인 여러분, 코바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여러분의 희망을 키워드립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4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부엉이들의 실시간 사연과 신청곡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날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이야기랑 신청곡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성욱님이요. 이나님, 좀 전에 채소마켓 거래를 하고 왔는데요. 어떤 할머니와 손자가 나와서 물건을 보더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시더라고요. 뭔지도 모르고 손자가 사달라니 사주시는 건가 봐요. 게임기인데 괜히 우리 할머니 생각나서 요청하지 않으셨는데 자진해서 금액 뒷자리 쿨하게 빼드렸습니다. 무려 배추 5장을. 어딘가 마음이 시큰하네요. 세상에. 너무 엄청 빼주셨는데. 성욱님 너무너무 착한 일 하셨으니까 성욱님의 그 마음을 칭찬해드리는 의미로 별밤에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래 착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김강수님 남편이 보통 때와 다르게 온순하길래 왜 그러나 했는데 남편이 응원하는 야구팀이 큰 점수차로 이기고 있네요. 어디야 어디 누구요? 몰라요? 오늘 어떤 팀이 크게 이기고 있죠? 누구 전화지? 온순하다라. 그래요. 빨리 그 우리 소장부엉님의 그 팀. 예. 축구팀이지만 해외 축구팀도 좀 좋은 성적 좀 거뒀으면 좋겠어요. 요즘 좀 조금 난폭하시거든요. 그리고 아 독수리 팀. 오 진짜로? 와 그렇군요. 상대가 누구예요 상대? 쌍둥이는 아니죠? 오케이. 예. 김희로님께서 부엉이들 얘기 들으며 떠오른 곡이에요. 영케이의 오늘만을 너만을 이날을 오늘은 지금은 이날은 언제나 언제보다 천천히 흐르길. 그리고 안정숙님 안신에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신청해요. 요즘 안신의 리메이크 곡 다 좋아서 자주 듣게 돼요. 진짜 안신의 씨 너무 대단한 뮤지션이에요. 정말 최근에 이 최애리스트 막 작은 방이 고정으로 생기려는 뮤지션들 최다 여성 솔로 뮤지션이었던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잘하죠 신혜 씨. 신청곡 듣겠습니다. 영케이의 오늘만을 너만을 이날을 그리고 안신혜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영케이의 오늘만을 너만을 이날을 이어서 안신혜의 사람들은 모두 편하나 봐 들으셨어요. 이정훈님, 대정부엉 충남 당진에 사는 중학교 1학년 부엉입니다. 학교 체육 시간에 체육대회 한다고 단체 줄넘기 했는데 저희 131개 했어요. 이래도 우승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단체 줄넘기를 131개 했다는 건 정말 여러분 그냥 한 몸이라는 거 아닌가요?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생명체가 되신 거 아닌가요? 이야, 대단한데요. 이거 뭐 전국 체전에 뭐 줄넘기 종목 있으면 출전하셔도 되겠어요. 6082님, 저곧 줄넘기 대회 나가요. 대회 응원해 주시고 꿀팁 주세요. 꿀팁이요? 제가 줄넘기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꿀팁? 아! 줄을 넘으세요. 돌려가지고. 알겠죠?

리듬 딱 타면서. 주너기 얘기가 많네요 오늘. 그래요. 천홍이님, 운동하고 와서 늦은 저녁 먹으며 별밤 듣고 있습니다. 별밤, 오늘 저녁도 편안하게 마무리 도와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어제가 우리 딸 17번째 생일이었어요. 방송으로도 축하해주고 싶네요. 우리 지훈이 생일 어제였지만 축하해주세요. 어머, 스윗한 아버지, 따님 생일. 지훈 씨 생일 너무 축하드려요. 천지훈님 듣고 계실까요? 같이 듣고 계시는 거면 좋겠다. 안 듣고 있는데 홍익님이 혼자 축하하고 있는 거 너무 아니 근데 너무 그래도 아름답긴 해요 그것대로. 아무튼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그리고 9629님, 아 저 너무 찌들었나 봐요. 아까 그 내 스타일 사이다. 아까 그 채소마켓 훈훈한 일화 알고 보니 할머니 게임 그 게임 고수인데 일부러 연기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못된 상상. 그리고 대장봉, 저 어제 인코그니토 와 내한 공연 다녀왔어요. 부흥회 같은 분위기에서 영혼을 가득 채우고 왔어요. 인코그니토의 Still a Friend of Mine 신청합니다. 야, 제 추억의 이름인데 여전히 핫하군요. 저도 진짜 그런 알고 보니 상상 너무 좋아하거든요. 막 알고 보니 막 어쩌고 저쩌고 남편이랑 영원히 이어갈 수 있어요 이 알고 보니로. 아, 저랑 비슷하시네요. 인코그니토 노래 듣겠습니다. Still a friend of mine.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7: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9: 다람쥐는 기억력이 꽤 좋습니다. 겨우내 먹을 도토리 수백 개를 숲 곳곳에 감춰두고 찾아낼 정도죠. 하지만 모든 도토리를 다 찾지 못합니다. 다람쥐가 못 찾은 도토리는 무럭무럭 자라 나무가 됩니다. 다람쥐가 실수하면 할수록 숲은 더 울창해지죠. 저도 모르게 나무를 심는 다람쥐처럼 우리가 하는 실수도 뜻밖의 가능성을 열어줄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마사회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0: 잠시 후 친한 친구 방송반이 이어집니다.
11: 조금만 더 놀다가요.
12: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5월 14일 목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5260님께서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 이태경입니다. 저 6월 14일 축구대회 나가요. 우승 꿀팁 알려주세요. 이거 진짜 제가 확실히 아는데 근데 뭐 어차피 클로징이니까 들을 분들만 들을 테니 우리끼리 비밀로 해요. 진짜 그 공을 골대에 많이 넣으면 돼요. 진 확실히 100% 우승해요. 많이 넣으면. 알겠죠? 5260님만 아시고요. 김명아님이 남편한테 로즈데이 꺼냈더니 뭔 데이가 이렇게 많냐네요. 멋이라곤 요만큼도 모르는 남편이랑 31년째 삽니다. 오늘은 밥 먹는 입도 미워 보여요. 마음을 비우고 살아야겠어요. 아이고야. 전 명아님 덕분에 오늘 로즈데이인 거 알았어요. 명아님 저랑 결혼하셨어도 안 됐겠네요. 대신에 제가 노래를 이승윤에 들려주고 싶었던 틀어드릴게요. 여기 가사에 그대 위한 장미야 막 외치거든요. 이걸로 아마 서운한 기분 좀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윤에 들려주고 싶었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허한나입니다. 사람들은 제 자존감이 마냥 높은 줄 알지만 사실 제 자존감은 살이 찌고 빠짐에 따라 수시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요. 내가 이걸 해낼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죠. 매일 기분에 따라 자존감이 흔들리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 자신을 믿는 코어 하나만 쥐고 있다면 언제든 훌훌 털고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언제나 당신 곁에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는 5월. 소중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정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나른한 봄의 불청객, 졸음운전은 찰나의 방심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차 안의 공기를 맑게 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표를 찍는 여유인데요. 졸음이 몰려오기 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가지는 10분의 짧은 휴식은 도로 위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안전띠가 제대로 매여 있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세심한 눈길도 필요하죠. 떠남의 즐거움보다 돌아옴의 안도가 더 깊이 남는 5월. 그 여정의 완성은 언제나 안전이라는 약속입니다.
1: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민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3월 27일부터 통합돌봄이 시작됐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도 익숙한 내 집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돌봄이 함께 어르신 곁으로 찾아갑니다. 병원 동행, 식사 청소 지원, 방문 건강 관리까지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댁에서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 멀리 계신 우리 부모님 누가 돌봐드릴 수 있을까 고민되시죠? 통합돌봄이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나 비용 등이 궁금하시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통합돌봄지원 창구로 연락해주세요.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0: 셰프 에드워드리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질문. 남들보다 유독 참기 힘든 것이 있나요? 일단 많은 분들이 당장 배고픔을 못 참고 예민해지기도 하죠. 그럴 때 라면 두 봉지가 필요한 거죠. 에효호, 일단 그렇다고 칩시다. 또 누구는 또각또각 키보드 소리, 볼펜 딸가락거리는 소리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스마트폰에 쌓여있는 빨간 숫자 알람들을 못 견디는 분들도 계시죠. 여기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한테 이렇게 절대 못 참는 포인트가 있듯이 남들에게도 그런 뾰족한 지점들이 하나씩은 꼭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난이다 싶었던 행동들도 사람마다 각자의 기준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하죠. 우리는 언제나 모두 다를 뿐 틀리진 않으니까요.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피아노 하모니 태호,
1: 저는 기호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5월 14일 목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첫 곡은 아일릿의 이침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희는 쿄디 피어나니 기호,
0: 탱디 피어나머니 태호입니다. 우!
1: 남들은 다 그냥 넘어가는데 나 혼자만 유독 거슬리고 예민해지는 포인트가 하나씩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봤습니다. 남들보다 유독 참기 힘든 것이 있는가? 탱디는 어때요?
0: 아, 유독 힘든 거? 아, 저는 다 괜찮은데 자기 전에 배고픈 거 진짜 싫어요.
1: 아,
0: 자려고 하는데 배고픈 거 그거 잘 못 참아요.
1: 아,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었어요. 아니, 뭔가 원래 사실 아 그치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아 오케이 아 나는 남들이 했을 때 살짝 좀 거슬리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0: 아, 남들이 했을 때 거슬리는 거? 네. 뭐 딱히? 뭐 그냥 살짝 들어오는 애들?
1: 아 그렇군요.
0: 그런 느낌?
1: 아, 오케이. 저는 남들보다 조금 유독 참기 힘든 것은 저는 뭐 밥 먹을 때 좀 지나치게 좀 크게 소리 내는 사람들. 그리고 또 뭐 있을까?
0: 자기 정리 잘 안 하는 사람들.
1: 저 지금 직역하는 거죠.
0: 직역?
1: 네. 저격하시는 거죠.
0: 맞아요.
1: 아! 그럴 수도 있죠. 자, 찡찡반 친구들 문자도 한번 좀 봐볼까요?
0: 자, 4524님께서 저 지금 못 참겠어요. 휴대폰 배터리 69% 유유유 80% 밑으로 떨어지면 굉장히 불안해지는 편이라 남들 막 20% 이렇게 남아있는 거 보면 환장하는데 내가 69%면은 어떡하라고 우특하라 뭐라고? 우특하라고 엉뜩혀라고 진짜?
1: 그냥 어떡하라고 그냥 다양하게 쓴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예, 저희도 왜요?
0: 아, 이제 이해했어. 엉뜩혀라고 어이없네.
1: 아니, 가끔씩 저희가 이제 소톤 어플 통해서 이제 팬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하잖아요. 가끔씩 이제 화면 캡처하잖아요. 네. 뭐 노래 추천할 때 뭐 할 때 캡처해서 네. 보내면 이제 가끔씩 배터리가 같이 걸려서 나오는데 근데 제가 한 번 18% 뭐 막 27% 하면 대부분 오는 문자들이 빨리 충전해라 뭐하냐 빨리 충전해라 막 이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하나도 왜 불안한지 잘 모르겠는. 아, 근데
0: 진짜 이해 못하는 거 하나 있긴 해요.
1: 뭐요?
0: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무조건 100%가 충전돼 있어야 되거든요.
1: 그쵸.
0: 그거 안 하는 사람 진짜 은근히 있더라고요.
1: 어? 그래요?
0: 충전 안 해.
1: 그거 저도 좀 신기한데? 그 마음 편한 게 좀 충전되는 그러니까. 게 편하지 않나? 근데 맞아요. 막 되게 불안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왜 불안하지? 그냥 불안할 게 뭐가 있지? 그냥 가서 충전하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또 이렇게 불안하신 분들도 있긴 있군요. 전 딱 1%까지 기다릴 때도 있어요.
0: 왜 그래요?
1: 뭐가 왜 그냥
0: 1%를 기다리는 거예요?
1: 아니요, 그냥 1%라는 게 1%까지 아직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0: 오케이,
1: 이제
0: 오케이.
1: 위기가 좀 느껴진다 그럼 이제 충전하죠.
0: 네. 좋습니다.
1: 7008님께서 드라마 몰아보고 있는데 옆에서 결말 스포하는 사람. 아, 다들 이런 사람 참기 힘드시죠? 근데 사실 저는 괜찮아요. 크크크크크. 저는 일부러 결말 먼저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크크크. 이어질 내용을 모른 채로 스트레스 받는 걸 더 못 참겠어요. 유유. 뭐지 이분?
0: 아니 근데 진짜 가끔 있어. 이렇게 결말을 먼저 찾아보는 사람.
1: 이거 되게 뭐라고 해야지? 모든 상황이 모든 순간에 본인이 살짝 조금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살짝 조금 그런 집착이 있을 수 있겠다.
0: 그 이런 사람들 꽤나 있더라고. 결말을 진짜 꽤나 있어.
1: 난 모르겠어.
0: 진짜 그 나도 저도 스포하는 거 진짜 싫어해요. 근데 저는
1: 그게 인생의 재미 아닙니까?
0: 그렇지. 뭐 반전 있어도 완전 놀랄 수 있는 포인트고. 네.
1: 그죠. 그거는 인생의 재미는 이제 결말을 아는 것보다는 그 과정이 더 재미있는 거죠.
0: 그렇죠.
1: 네.
0: 뭐 이런 사람도 있다.
1: 완전
0: 아까 여기
1: 새롭다.
0: 오프닝 멘트 여기 못 봤어요 여기?
1: 예? 네? 응? 그럴 수 있다는 거죠.
0: 그런 사람들이 있다.
1: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좀 놀라운 거죠, 전.
0: 그렇죠.
1: 그냥 놀라운 것뿐. 좋습니다. 자, 찐찡방은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로 채워집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들 문자로 많이 남겨주세요.
0: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오늘 방송은 방송이 끝난 후 너튜브에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 꼭 챙겨봐주세요.
0: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하루 언박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넘어?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아니,

0: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0: 하루 언박싱.
1: 5592님께서 오늘 밥 먹을 틈도 없이 바쁘게 일하고 집에 막 왔는데요. 막상 집에 오니 입맛도 뚝 떨어져서 그냥 앉아있어요. 다음 생에는 일 안 해도 되는 해파리로 태어나고 싶어요. 탱디랑 쿄디는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나고 싶은지 궁금해지네요.
0: 솔직히 베스트는 안 태어나는 거고 다시.
1: 맞아요, 저도요.
0: 뭐 굳이 태어나야 된다면은 저는 사실 뭐 비둘기?
1: 나는 돌. 돌로도 올 수 있잖아요.
0: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근데
1: 뭐 그런 틈도 생각이 안 하는 거죠.
0: 아, 그냥 네, 아무 생각도 안 하게.
1: 네, 그냥 당 이러고 있는 거죠.
0: 좋습니다.
1: 덜 좋지 않아요?
0: 저는 비둘기.
1: 비둘기들 불쌍해요.
0: 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날아다니고 싶어요 저는.
1: 아,
0: 아무거나 그냥 먹고 싶고.
1: 어, 그러면 저는 대머리 독수리. 좋습니다.
0: 좋아요. 자, 5367님께서 저는 이제 막 퇴근해요. 남들보다 늦은 출근 시간은 너무 좋은데 그만큼 늦게 하니까 뭔가 같이 놀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아쉬워요.
1: 하, 맞아요. 저는 차라리 일찍 하고 일찍 끝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솔직히
0: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1: 왜냐하면 늦게 시작하고 하면 어차피 늦게 그거 맞춰서 일어날 거니까 맞춰서 일어나고 그 출근할 거고, 근데 또 늦게 끝나면 그러면 뒤에 뭐 아무것도 하기도 시간이 애매하죠.
0: 5367님 좋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거 아니니까.
1: 아, 네.
0: 그게 그나마 다행이죠.
1: 그렇죠. 그런 분들도 계시죠.
0: 네, 그런 분들도 있어가지고 뭔가 늦게, 그래도 늦게 출근하면은 전날 저녁에 뭔가 좀 뭐라도 하고 자면 좀 늦잠 잘 수 있잖아요. 그래도.
1: 네, 뭐 그렇죠. 하기 나름이니까.
0: 맞아요.
1: 파이팅입니다.
0: 파이팅.
1: 7764님께서 제가 일할 때 작은 실수에도 죄송하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오늘 제 상사분이 죄송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면 나중에 진짜 죄송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진심처럼 안 느껴질 수 있다고 괜히 많이 사과하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그럼 죄송한다는 말 대신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유유유. 그렇다고 실수했는데 아무 말 없이 웃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너무 고민입니다. 복잡한 생각이 많은 20대 청춘들을 위해 바비의 2030 머리속 노래 신청합니다. 아, 저는 사과 많이 해도 나쁘지 않... 실수했으면 사과해야죠. 뭐 어떻게?
0: 아니 이거는
1: 근데 실수를 얼마나 많이
0: 하게... 저분이 뭔가 좀 그런 것 같은데?
1: 뭐?
0: 그냥 뭐 왜 저렇게 말하지?
1: 그 상사분이요?
0: 응.
1: 그니까 왜 그렇게 말할까? 아니 뭐 실수를 많이 하셨나요?
0: 아니 뭐 진심처럼 안 느껴질 수 있... 저는 이거 뭐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1: 그 저는 그 캐나다 사람들이 살짝 미안하다는 말을 좀 입에 달고 산다고 좀 유명하거든요. 캐나다 사람들은 그냥 뭐래도 그냥 미안하다. 태호씨가 저를 먼저 쳤는데 제가 어 미안해요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캐나다 사람 좀 그냥 미안하다는 말 입에 달고 산다는 걸 좀 유명한데, 근데 제 경험상 미안하다고 말한다고 나쁠 건 진짜 하나도
0: 맞아요.
1: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0: 전혀 나쁠 게 없지.
1: 네, 오히려 그게 아 어 그런 말이죠. 그냥 웃는 얼굴한테는 막 욕할 순 없다. 이런 것처럼 본인이 먼저 미안하다 했으면 그럼 뭐 그 정도까지 아닌데 일단 알겠다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맞아요, 많이 한다고 진짜 진지하게 못 느껴질 수 있다는 건 저도 좀 잘 모르겠네요.
0: 맞아요. 7764님 그 죄송하다는 말 뭐야 대신 할 수 있는 말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죄송하다고 계속 하세요.
1: 네,
0: 꿋꿋이 밀어 나가십시오.
1: 예, 진짜 죄송할 일이 있었으면 하면 되죠.
0: 맞아요, 맞아요.
1: 좋습니다.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를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갑니다.
0: 네, 7764님이 신청한 바비의 2030 머릿속 듣고 올게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7764님의 신청곡 바비의 2030 머리속 듣고 왔습니다.
1: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36두유에서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 우!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볼까요?
1: 네, 7295님께서 늘 저에게 웃음을 주는 두 분께 저도 웃음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해봤어요. 남자가 하늘을 날면 뭘까요? 정답은 땡. 저희도 안 적혀 있습니다.
0: 남자가 하늘을 날면
1: 남극
0: 남극
1: 왜요?
0: 몰라요. 그냥 아무 말하는 거예요.
1: 남자가 하늘을 날면 남자가 하늘을 날면 뭐야? 비둘기.
0: 아멘.
1: 아멘은 뭐죠?
0: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생각나는 거.
1: 비둘기. 정답 뭐예요? 네, 정답 알려주세요. 뭐죠?
0: 뭐죠? 멘붕. 멘이니까
1: 붕 뜬다고.
0: 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네 좋았고요.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325님께서 겨디 탱디 저는 이동 시간에 책을 읽고 싶어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는데요. 4일째 한 글자도 읽지 못하고 너튜브만 봤어요. 너튜브 대신 책 읽는 방법 없을까요?
1: 저 이거 꿀팁 알아요.
0: 어? 진짜요?
1: 네.
0: 뭐예요?
1: 진짜 알아요. 저도 처음에 책을 읽으려고 했을 때 책을 먼저 사서 들고 다녔는데 생각보다 손이 가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읽을 처음에 읽기가 어려워. 처음에 읽는 게. 근데 이게 왜냐면 핸드폰이라는 너무 어마무시한 자극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0: 그쵸.
1: 그래서 요즘에 이북이 너무 잘 돼 있거든요. 그 핸드폰으로 이북으로 폰을 사잖아요. 그러면은 하다가 분명 솔직히 우리 그냥 뭐 대기 같은 거 할 때 핸드폰 볼 때 솔직히 할 거 없는데 그냥 괜히 이것저것 들어가 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딱 생각납니다. 아, 나 책 샀었지. 이북 하고 딱 들어가면 그렇게 읽기 시작해서 만약에 재미가 들렸다? 그럼 계속 읽어요. 진짜.
0: 그러면 진짜 일단 재밌는 책을 일단 읽어야겠네요.
1: 재밌는 책 읽어야죠.
0: 예, 왜냐면 솔직히 저도 책을 읽었는데 그래서 한 50페이지 읽었나? 근데 50페이지 정도 읽었는데 손이 안 가면 그냥 그 책이 그냥 저랑 안 맞는 거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본인이 잘 맞는 책을 일단 찾는 거.
1: 아, 맞아요. 그리고 어려운 책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0: 네, 그냥
1: 쉬운 거.
0: 쉬운 것도 괜찮으니까.
1: 아,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0: 쉬운 거?
1: 네.
0: 그럼
1: 초등 권장 도서 이런 거 하면은 사람들이 막 아, 초등 권장 도서 이렇게 하면은 제 수준에 딱 맞아요. 아 진짜로.
0: 아 그게 어때서요?
1: 그러니까 그게 어때서 내 수준이 그렇다는데. 네. 그냥 읽으세요 그냥.
0: 재밌으면 됐지 뭐.
1: 재밌으면 끝이에요 진짜.
0: 좋습니다.
1: 1028님께서 이분 계속 오는데? 그렇지 않아?
0: 1028?
1: 여러 사람인가? 같은 걸 쓰는 건가?
0: 잘 모르겠네.
1: 그리고 우리 데뷔 계속 거의 매번 라디오 할 때마다 이분 거 있는데.
0: 너 이거까지 기억난다고요?
1: 아니 그러니까 1028이 너무 계속 기억에 남아.
0: 아 오케이.
1: 오케이. 자 여름이 다가와서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탱디랑 쿄디는 개고비라고 아시나요? 삶은 달걀에 올리브유 뿌려서 먹는 건데 이게 살이 빠진대요. 그거랑 다이어트 음식 만들어서 먹고 있어요. 뿌듯.
0: 맛있겠네요 뭔가. 맛있을 것 같은데. 왜?
1: 영혼이 하나도 없잖아 지금.
0: 아 맛있을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예, 적당히.
1: 삶은 계란이랑 올리브 뿌려서 먹는 건데.
0: 아
1: 맛있다고?
0: 근데 삶은 계란은 이제 안까지 이제 노린자까지.
1: 맛있겠다, 맛있겠다.
0: 봐봐, 이 노린자 이렇게 너무 완전 익히면 안 되고 살짝 이렇게 반숙으로 해야지. 그래야 맛있지. 맛있겠다.
1: 맛있겠군요.
0: 네, 좋습니다. 6725님께서 저 오늘 발표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수님한테 발표 왜 많이 안 하냐고 한 소리 들었어요. 전 발표가 너무 싫어요. 유유유. 교디 탱디 남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하는 팁 같은 거 있나요? 아 어렵죠. 이게 제일 어렵죠.
1: 근데 솔직히 저도 저희도 이제 대학교 팬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0: 그렇죠.
1: 대학교 다니는. 근데 발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는데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안 하고 그냥 대학교 평범한 대학교 들어가서 했으면 저도 진짜 못하고 엄청 그거 했을 것 같아요.
0: 전 잘했을 것 같아요.
1: 그래요?
0: 네.
1: 너는 뭔가 느낌 있어?
0: 아니 저는 그냥 못하도 그냥 살짝 뭐라 해야 되지 못한 느낌대로 그냥 살짝 밀어 나가는. 예. 그리고 왜 발표는 혼자 안 하고 좀 친구들이랑 같이 하잖아요?
1: 그럴걸요?
0: 예, 그렇죠. 근데 저도 솔직히 처음에 저희 회사랑 이제 기획팀 미팅 들어가면서 이제 컨셉안 막 만들고 막 이런 발표해야 됐었을 때 좀 긴장 많이 하긴 했었거든요.
1: 아 학교에서 혼자 한대.
0: 아 그럼 어렵지.
1: 그럼 좀 어렵게. 어렵지. 근데 이거 팁이 자신 있게 말하는 팁?
0: 너무 열심히 너무 잘 준비해 가서 나는 여기서 절대로 잘못 쓴 게 없다 정도의 자신감이 생기면 안 떨리지 않을까요?
1: 아 뭐 어, 좋은 말이다. 네, 너무 내 퍼펙트하게
0: 어 너무 준비해가지고 절대로 긴장할 틈도 없이 불안한 마음 틈도 없이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1: 좋아요.
0: 그리고 솔직히 뭐든 다 그냥 자신감이에요. 그냥 잘못 말해도 자신 있게 말하면 어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1: 맞아. 네. 그리고 파이팅이야. 그냥 못해도 괜찮아요.
0: 맞아요. 네, 솔직히 못해도 괜찮아요.
1: 뭐. 네.
0: 사람 앞에서 말 잘하는 사람 다 잘할 순 없어요.
1: 저도 못해요. 예,
0: 좋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전학생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1: 이제 데뷔한 지 일주일 조금 넘은 아기 전학생들이라고 해요. 네이지와 함께합니다.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피어남니의 Late Night Calls, 빈지노가 피처링한 백현의 Stay Up 두 곡입니다.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를.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1: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1: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3: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4: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3: 에드블루 블루웨일.
5: 금성 ENC.
6: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어? 거기 뒷문인데.
1: 안녕히 계세요.
2: 뭐야? 어떡하지?
3: 빨리.
2: 자, 그러면
0: 왜 학교에 K-POP 루키 등장이라
4: 호기롭게 뒷문 열고 들어온 전학생 모셔봅니다. 가요계에 이제 막 닻을 올린 병아리들 네이즈 어서 오세요.
5: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6: 안녕하세요, 네이즈입니다.
1: Let's get it.
0: Let's get it. 와우.
4: 멤버분들 각자 소개도 가볼까요? 여기는 친친이고 학교 컨셉이니까 소개는 반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 네, 네.
0: 잠시만요. 어떤 친구가 되어줄 건지 한마디씩 붙여서 소개해 주시면 되고요. 카이세이부터 한번 가볼까?
7: 에이.
0: Let's 네. go. 친구는 일본에서 왔다고 들었는데.
7: 맞아 맞아.
0: 편하게 그럼 편하게 반말로 소개해 주면 네. 좋을 것 같아.
7: 네. 네.
5: 어? 아, 네. 네. 아, 네. 알겠어.
7: 예. 알겠어.
0: 오케이.
7: 맞아. 나는 일본에서 왔고 그 너희들의 강아지처럼 놀 수 있는 친구 될 거야. 카이세이라고 합니다. 아, 이세야.
0: 박수.
5: 한 번.
0: 네, 다음. 아. 아. 다음.
5: 네.
1: 다음.
5: 야, 다음. 안녕. 난 네이지의 윤기고 너의 자유분방한 친구가 되어 줄게. Let's get it.
1: Let's get it.
8: 안녕. 난 네이지 아토라고 하고 너희들과 24시간 넘게 수다를 떨 수 있어. 멋진 친구가 되어 줄게. 반가워.
0: 요.
9: Hey, what's up? 안녕. 내가 너 첫 번째 태국인 친구 될 겸 응? 되어 줄게. 예.
5: 오케이.
9: 토니야. 아.
5: 마지막에
10: 이름 말하면 마지막에.
11: 예, 안녕. 너희가 도울 때 내가 선풍기 될 수 있는 친구 비버 유야입니다.
0: 와.
11: 유야야. 비버의 유야야. 유야야.
9: 유야야.
12: 아사마 내 차례가. 아, 내는 부산에서 온 이제 우리 반에 부산 사나이가 되어줄 김건이라고 한다. 잘 부탁한데.
0: 아.
12: 잘 부탁한데. 같이 블루베리 스무디 한잔 하자.
5: 야, 블루베리 스무디.
1: 블루베리 스무디.
13: 안녕. 나는 네이즈의 막내 도혁이야. 너희들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게. 잘 부탁해.
4: 오케이, 좋아. 다들 반가워. 반말에 여기까지 하고 환영 인사부터 만나볼게. 5월님께서 우와 네이즈 반가워요. 근데 네이즈가 무슨 뜻인가요?
0: 무슨
8: 저희
0: 뜻인가요?
8: 네이즈는요, 땅의 끝 바다의 시작인 고지라는 단어를 뜻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어디로 나아가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팀이라고 저희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4: 예. 우리도 무한한 똑같네.
5: 무한한 가능성이죠.
0: 그 피원 언니가 네. 잠깐 너무 오랜만에 말해가지고. 플러스 원 하모니.
4: 모든
0: 무한... 아 P1H가 플러스 원 하모니 약자로 무한한 강설 가진 아이들을 뜻한 이름이라고.
12: 좀 통하는 게 있는데요, 역시.
0: 아 그렇구나. 되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4: 네. 이제 도영님께서부터 이렇게 쭈루룩 한번 읽어주세요.
13: 오, 좋습니다. 네. 원래 신인 때는 무슨 담당 이런 거 하나씩 있잖아요. 팀에서 어떤 담당 맡고 있는지 궁금해요.
0: 누구?
13: 리더는 없나요? 라고 열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0: 네. 꼭 그 유저네임 한번 먼저 읽고 읽으면 됩니다.
5: 알겠습니다. 네,
13: 알겠습니다.
0: 좋습니다.
7: 담당께서 담당.
8: 저희는 이제 따로 이제
7: 포지션 따로.
8: 네. 따로. 네.
7: 포지션
8: 리더도 없어요. 없습니다.
4: 네. 네. 우리도 네. 없어.
5: 어? 저희 공통점.
0: 저 리더예요.
4: 아 리더는 있지. 아 리더가 없다고요? 아,
8: 리더도, 없어요.
2: 리더도 없습니다.
4: 와 신기하다.
0: 그럼 방금 전에 그 둘 셋 누가 했어요?
5: 제가 했습니다.
0: 아 그럼 리더예요.
5: 아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2: 텐션 좀 약간
5: 네. 좋았습니다.
7: 저희 이제 좀 분위기 담당이라서 저희의 에너지를 좀 네. 끌어주는 형이라서.
0: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리더를 안 선택한 이유?
8: 저희는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왔을 때 제일 좋아가지고 뭔가 포지션을 정한다기보다는 리더를 정한다기보다는 그냥 한 명씩 개성을 다 보여드리자. 그리고 사실 인사도 그냥 하고 싶은 멤버 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정해진 맞아요. 것도 딱히 없고 그냥 있는 텐션 그대로.
0: 되게 MG다.
5: 한계를 되게 신기하다.
7: 또 너무 친하니까 네. 서로 이제 리더를 두는 것보다는 서로 이끌어서 가자.
5: 네. 이런 느낌. 네. 한 명 한 명이 빛낼 수 있게.
4: 뭐 리더가 없는 거지 신기하다.
0: 그러게 막 솔직히 보컬 뭐 춤이나 이거 없을 수도 있는데 막 네. 리더가 없는 게 좀 처음 들어보네요. 좋습니다.
5: 좋습니다.
0: 좋습니다.
7: 네. 네 그러면 다음은 두연아 누나 왔다님.
5: 누나 오셨다.
7: 좋아.
5: 누나 오셨대요.
7: 어떤 노래도 찰떡으로.

0: 말아주는 음색 천재 아토 피원아모니 선배님들 노래 한 소절 해주세요. 기대되는데?
1: 누구누구 갑자기
2: 바로 들어본다.
3: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도 이번에 막 데뷔를 했으니까 선배님들 데뷔곡에 사이렌의 보컬 파트 이제 부분을 한번.
1: 감사합니다. 한번 잘 들어볼게요.
3: 갑자기 긴장되는데.
4: 아, 그럴 것 같아요. 할 수 있어.
5: 그럴 것 같은데.
4: 엄청 긴장될 것 같아.
1: 너무 긴장될 것 같은데요?
3: 갑자기 너무 긴장되는데?
4: 편해요, 편해요.
1: 네, 저희 딴 데 보고 있을게요.
3: 봐주세요.
0: 자신감.
3: 아니 그런 거 아니고.
0: 파이팅.
1: 렛츠 겟 잇.
3: 그러면은 이제 태호 선배님과 기호 선배님의 파트 연결 파트 한번 불러
1: 보겠습니다.
3: 네, 해보겠습니다.
4: 오케이.
3: Welcome to my

0: 되게 떨렸어요.
1: 편하게. 아, 너무 잘했어요.
2: 너무 잘했어요.
0: 너무 앞에 계셔서 떨리네.
2: 아, 저였어도 절대로 못했을 것 같아요. 아, 박수.
3: 음색이 진짜. 노래 음색이 굉장히 좋은데.
2: 되게 가볍네요. 좋네요. 좋습니다.
3: 자, 이렇게 어떤 문자든 바로 소개해드리니까 레이지에게 궁금한 질문, 친친에게 제보하고 싶은 멤버들 이야기 바로 바로 보내주시고요. 문자 어디로 보내죠, 도혁 씨?
4: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포토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2: 감사합니다.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정학생이 들고 온 소식도 소개해볼게요. 나즈가 바로 지난주 데뷔 앨범 나즈를 발매했습니다. 죄송해요. 네이즈 죄송합니다.
3: 그리고 무려 초동 13만 장 돌파. 야!
0: 13만 장
5: 됐어.
6: 13만?
3: 축하해요. 윤기 씨 이렇게 사랑 받을 거라고 예상했나요?
6: 아, 저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사랑 받을 줄 솔직히 알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총 4개
3: 예상도 못했어.
2: 너무 예상 못했어.
6: 저희 노래가 4개로 이렇게 딱 이루어져 있는데 진짜 노래 하나하나 저희가 다 직접 뭔가 골랐고
2: 맞아.
6: 그리고 그 노래 속에서 있는 뭔가 분위기나 뭔가 그런 느낌적인 되게 곡들이 아주 좋기 때문에 네, 정말 저는 좀 진짜 예상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멋있습니다. 사실 멤버들이 일본에서 먼저 활동을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아, 네. 드라마에도 벌써 출연을 했다고요? 어떤 드라마인가요?
7: 일본의 이제 일본의 TBS 방송사에서 진행한 드림 스테이지라는 드라마에 저희가 주연으로 7명 모두가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 드라마는 한때 업계에서 이제 엄청 잘 나가다가 추방당한 프로듀서와 그리고 낙오된 연습생 7명이 같이 다시 한번 꿈을 이뤄보자, 약간 이제 바보 같은 꿈을 한번 같이 달려가보자 라는 성장 스포콘 드라마라고 합니다.
2: 그럼 다 일본어로 연기를 하셨겠네요.
8: 네, 맞습니다.
9: 한국어도 중간중간 있었는데 일본어의 맞아요. 비중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2: 그럼 다 잘하지 일본어를?
6: 일본어
0: 열심히 했습니다.
10: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2: 대박. 많이 도와주셨겠네요.
9: 맞아요. 너무 도움 많이 받았어요. 고마워요. 알려주고.
11: 이제 진짜 일본인 같지 그냥 쇼핑도 할 수 있고 더.
12: 아,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13: 네, 기마스.
2: 멋있다.
3: 신기하다. 그럼 연기를 한 거잖아요. 저희도 연기를 시작하긴 했는데. 누가 연기 좀 소질 있는 사람 있나요?
6: 뭔가 저희 중에서
9: 유야 형.
6: 유야.
2: 오, 진짜요? 한번 대사 기억나는 대사 한번.
3: 대사 나요.
9: 좋아하는 대사 있잖아.
6: 오래
9: 줘요.
14: 맞아, 오랜만에.
15: 오랜만이네요.
6: 오랜만이요. 네.
15: 僕たちは 仲間なんだから.
2: 야. 무슨 뜻이에요?
9: 우리는 동료니까.
6: 우리는
2: 동료니까. 스윗한 뜻이었군요.
15: 네. 네.
2: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재능이 많으니까 데뷔하자마자 사랑받는 것 같은데 다시 돌아와서 그룹 이름과 똑같은 데뷔 앨범 네이즈 어떤 앨범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7: 네, 저희 첫 번째 데뷔 미니 앨범 네이즈는요, 이제 저희 네이즈 팀명과 동일한 걸로 발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저희 한 명 한 명 개성도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고, 사실 뭔가 거창한 판타지스러운 세계관보다 약간 저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드리고 싶다. 그래서 데뷔 앨범명도 자연스럽게 네이즈로 채택이 되었고요. 그리고 총 4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타이틀곡 피플톡은?
6: 피플톡은 어떤 곡이?
2: 데뷔곡 피플톡은 이런 매력이 있다. 멤버별로 한 명씩 자랑해 볼까요?
6: 좋습니다.
2: 더 역시부터 가보겠습니다.
6: 아, 아니에요.

0: 아예요. 아예요. 카이세이부터 가시죠.
1: 어,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피포터크는 그 다 같이 사비를 일곱 명으로 부르는 게 있어서 그게 다른 약간 곡보다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싶었습니다.
2: 다 같이 부르는 후렴.
3: 맞아. 다 같이 부르는 후렴.
0: 좋습니다.
4: 네, 저는 이제 후렴구가 엄청 중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제가 이제 여러 친구들한테도 들려줘봤고 가족이랑 친척들한테도 들려줬는데 아주 후렴구가 엄청 중독적이라고 계속 머리에서 맴돌다고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저의 가장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포터크의 매력.
0: 좋습니다. 아토 씨는요?
5: 네, 저는 이제 안무적인 부분인데요. 저희가 마지막 엔딩 때 친구들끼리 다 같이 단체 사진 찍는 것처럼 안무를 모여서 사진 딱 찍는 안무가 있어요. 그걸로 엔딩이 마무리가 되는데 약간 매일매일 저희의 기분 따라 음악방송 올라가기 전에 오늘은 약간 이런 포즈 할까? 오늘은 이런 포즈 할까? 이렇게 정하면서 하는데 엔딩 포즈가 저희만의 특별한 단체 사진이어서 되게 매력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0: 그럼 지금까지 해본 포즈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었나요?
5: 저희 첫방?
6: 연습실 때도 포함했어.
7: 나 이렇게.
0: 아 이건 뭐예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6: 첫방,
8: 첫방이
6: 했다 첫방이 이런 느낌.
9: 그리고 그 가사가 sit man인데 이거는 sit 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 버려요.
6: 맞아요.
0: 아 네. 귀엽네요. 귀엽네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9: 네.
0: 턴 씨는요?
9: 저는 그 아니 원래 안무적인 얘기하고 싶은데 가져가 버렸어요.
0: 괜찮아요. 또 하셔도 됩니다.
9: 네, 저는 딱 이 노래가 그 인스트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져요. 인스트 또 피아노 사운드랑 약간 좀 비트 같은 거는 되게 좋아서 약간 가끔 만약에 저희 목소리 좀 질리면은 그냥 인스트만 들어도 됩니다.
0: 좋습니다.
8: 네.
0: 좋습니다. 유아 씨는요? 유아 씨요?
3: 네. 저도 안무적이는데요. 약간 되게 리듬을 탈 수 있어요. 안무가 우리 안무는 약간 피부터 랄랄랄랄라
4: 리듬 타지는
3: 리듬을 타기 쉬는 안무니까 뭔가 팬분들이 다 같이 뭔가 같이 좀 놀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0: 거기가 포인트 안무인가요?
3: 코러스 우리 그 저희가 손으로
0: 네.
3: 입 모양 만들고
9: 피포터크
3: 네. 거기가 안무
8: 포인트
9: 포인트라고
0: 좋네요. 되게 아이고 되게 직설적이고 좋네요.
3: 네.
0: 피포터크
3: 맞습니다.
9: 랄랄랄랄랄라
6: 그럼 음악 들을 테니까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8: 아 좋습니다.
0: 좋아요, 좋아요.
8: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일어나실 거예요?
8: 아, 네.
0: 아니, 괜찮아요. 그냥 앉아서
8: 앉아서도 저희 볼 수 있어요.
0: 안 잡힐 것 같은데 일어나도 괜찮아요? 일어나도 괜찮을.
8: 그러면
3: 앉아서
9: 앉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0: 좋아요, 좋아요. 앉아서 그러면 간단하게 보여주세요.
4: 네.
0: 음악 주세요.

0: 와우
1: 역시 데뷔곡이라 그런지 기가 막히게 잘 맞네요.
2: 예, 안고 있어도 잘 맞네요 아주 그냥. 아, 멋있습니다.
1: 멋있습니다.
2: 그러면 건 씨는요?
3: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정말 추구하는 방향이 정말 저희답고 자연스럽고 저희만이 낼 수 있는 그런 바이브인데요. 이제 이 안무가 되게 정해지지 않은 안무들이 되게 많아요. 큰 틀은 정해 있되 저희가 그날 그날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막 태그하고 싶으면 태그하고 그런 식으로 정말 정해지지 않은 제스처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무대마다 다른 게 되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2: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어려운 게 예를 들어 오늘은 한번 그냥 하이파이브 하고 싶다. 근데 갑자기 옆에 있는 멤버가 막 안 받아주거나 못 봤으면 그럼 어떡해요? 그런 적 있어요?
4: 그럼 그것대로
5: 이제 그것대로 이제
4: 그것도 네. 아. 자연스러운 거니까 이제 살짝.
3: 이제 삐져가지고 이제 무대 아래에서 왜 안 해줬어 하는 거죠.
5: 그러니까
3: 아쉬운 거지 뭐. 아쉬운 거지.
2: 이게 진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네. 동선이 조금 틀리더라도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고.
6: 네.
2: 아 멋있네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혁 씨는.

0: 근데 앞에서 형들이 거의 다 말을 했는데.
1: 어. 아니 우리 포인트 많잖아.
2: 그러니까
0: 맞아. 아주 많은 거 진짜 많죠.
2: 생각이 안 나?
0: 과연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포인트를 이제 말해 줄지 잠깐 생각했던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 춤을 추면은 저희가 행복해져요. 아. 그냥 저 이 춤을 추면 저희가 행복해지는데 그 행복함을 보고 팬 여러분들도 그 모습을 보고 같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행복해지는 게 매력 아닐까요? 모든 사람들도 행복해지고.
3: 아 매력이 참 많네요.
4: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건 우리는 행복하다 이런 메시지를 담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멤버들은 언제 가장 행복한가요?
2: 와 이거
4: 솔직하게 잠깐만 아이돌 네. 잠깐 내려놓고 인간으로서 그냥
2: 인간으로서 동시에 똑같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동시에
4: 나 뭐 동시에요?
2: 동시에?
4: 아 동시에? 아,
2: 그래도 세 명은 똑같은 답 나올 것 같아요.
4: 그 맞아요. 그러면 얼마나씩 맞는지 하나 둘 셋 해드릴 테니까요.
3: 언제 알죠? 언제 알죠?
5: 오케이
4: 오케이. 하나 둘 셋
6: 먹을 때
4: 누가 잠잘 때라고 하죠.
1: 잠잘 때
2: 누구야? 누구야?
4: 잠깐만 한 명씩 뭐 했어요?
3: 저 먹을 때
1: 밥 먹을 때 했어요.
4: 밥 먹을 때
5: 애니메이션 볼 때
1: 먹는 거 먹을 때
2: 먹을 때 저 먹을 때
5: 잘 때
4: 아 여기
2: 계셨네.
4: 여기 계셨네요.
6: 듣긴 했네.
3: 아, 그게 어디서 잠 잘 때 막 이렇게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다 너무 좋아하길래 나만 잘못 들었어. 아 여기 유야 씨랑 카이세이 씨가 좀 네. 달랐는데 네. 그래도 네. 이렇게 수많은 사람 중에서 두 명만 다른 거는 뭐 저는 합격하겠습니다. 야. 아, 밥 먹는 걸 좋아하시군요.
2: 진짜 네. 먹는 걸 맞아요. 너무 좋아합니다.
3: 되게 잘 먹는구나. 아, 네. 그러네. 좋네요.
2: 엄청
3: 신기하다.
2: 잘 먹어서 힘듭니다. 네.
3: 자 이렇게 노래 얘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이 곡 바로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이즈의 데뷔곡입니다. People Talk. 1, 2, 3 Peep Talk.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네이지 피프탁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이지 앞으로 도착한 문자 더 볼게요.
5: 굉장히 후렴이 기억에 남긴 하네요. 근데
4: 아,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밝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딱 듣자마자 뭔가 조금 세상이 좀 밝아지는 느낌?
6: 네,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5: 죄송합니다. 덩기덩님께서 피플톡 랄랄랄라 하는 파트에서 저항 없이 몸을 움직이게 돼요. 이 계절에 딱 산책할 때 듣기 좋은 노래.
4: 아, 그러네요.
8: 맞지.
7: 맞아요. 맞아요.
4: 산책할 때 딱 좋네요. 김건 여친님께서
9: 김건 여친.
4: 현재 몇 살이세요, 김건?
9: 저 올해 딱 20살 됐습니다.
4: 아, 오케이.
8: 7년생입니다.
4: 오케이, 그럼 허락. 네, 재밌었던 뮤비 비하인드 알려주세요. 공항에서 찍은 건가요? 그리고 김건 오빠 사랑합니다. 결혼합시다.
8: 사랑합니다.
4: 아, 좋습니다. 혹시 재밌는 뮤비 비하인드 있었을까요? 공항에서 진짜 찍었나요?
9: 공항이 아니었어요.
4: 네. 아, 세트. 네.
9: 그냥 비슷한 장소에 가서.
4: 네. 비슷한 장소.
10: 말해.
4: 네?
10: 먼저 킨텍스 일산 거기서.
4: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렇죠. 거기 또 공항 같기도 하죠.
10: 네, 맞아요. 네. 공항 같아가지고.
4: 그럼 재밌는 에피소드 없나요? 뭐 하면서 좀 신기했던 거?
10: 저는 개인적으로 뮤직비디오 안에서 이제 등장하시는 모델분들, 현직 모델분들 되게 인종도 다양하고 완전 각국 나라에서 오셨는데 진짜 패션 스타일이 너무 멋있고 그냥 걷는 것만 하셔도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게 다 뮤직비디오에 담겨있거든요. 아~ 되게 너무 멋있었습니다. 맞아요.
4: 그분들이 피플턱이에요?
8: 그런 연기.
10: 네, 그런 연기. 아~ 직접 연기도 맞아요. 하셨어요.
4: 아, 좋네. 또 이제 완전 처음 찍어본 뮤비잖아요.
10: 맞습니다. 네.
8: 맞습니다.
4: 너무 재밌었을 것 같은데.
9: 맞아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5: 아니, 몇 시간 찍었어요?
4: 이틀 잠 많이 못 잤겠네요, 그죠?
10: 거의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네. 찍다 보니까
7: 거의 못 잤는데 근데 솔직히 그 정도 졸리지 않아서
8: 신기하니까 처음이어서
10: 너무 재밌었어요.
5: 우리도 그랬어. 사이렌 찍을 때 그러지 않았어?
4: 아, 사이렌 때 힘들었지.
5: 아, 힘들긴 했어.
4: 힘들었지.
5: 아, 힘들긴 하지 당연히.
4: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거는 유야 씨.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1: 네, 이번 멤버
9: 앨범에
11: 서울이랑 곡 있잖아요. 저는 이 노래 제 노래가 진짜 서울 느낌이라 신기했는데 꾹꾹꾹꾹 외국인 멤버 카이세 유야 토는 서울에 와서 신기했던 거 있나요?
4: 며느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어땠어요?
12: 일단 저는 서울에 와서 저는 강 그게 있는 게 너무 뭔가 저는 이렇게 물이나 흐름, 바다나 그런 게 좋아해서가지고 한강 이렇게 큰 강 있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그게 가까이 있는데 약간 도시가 뭔가 발전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4: 한강 너무 좋죠.
12: 네, 맞아, 너무 좋아요. 좋아요.
10: 진짜 예뻐요.
4: 유야식.
11: 저는 되게 신기한 빌딩, 약간 건물 너무 많이 있어서 일본은 약간 지진 때문에 약간 건물 많이 있는데 한국은 좀 뭔가 아티스트 뭔가처럼 뭔가 좀 신기한 건물
4: 그렇군요.
11: 많이 있어서 되게 재밌었어요.
4: 턴시는요?
7: 저는 약간 처음 왔을 때 아마 사람한테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사람들이 되게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약간 뭘 해도 약간 좀 빠르게 하는 편이에요.

0: 약간 아. 태국보다는 되게 엄청 빨리 약간 뭘 해도 진짜 약간 야 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빨 그 이 말을 맨날 듣고 나서 저도 약간 좀 급해져요.
1: 아 빨라졌어요?
0: 네 맞아요. 좀 빨라졌어요. 그래서 약간 좀 신기했어요. 일하는 것도 먹는 것도 약간 뭘 해도 그냥 되게 빠르게 하니까
1: 맞아 맞아
0: 좀 시간이 좀 잘 시킬 수 있는 편이라서 좋았어요. 네.
1: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뭐든 빠르게
0: 네, 빨리라고 하죠. 엘리베이터 탈 때
1: 맞아. 외국 가면은 진짜 이 닫힌 버튼 사람도 안 눌러요.
2: 맞아요.
3: 아, 진짜.
4: 유럽 가면요 없는 데도 있어요.
2: 아, 맞아요.
3: 아, 진짜요?
2: 진짜요?
3: 네,
4: 닫는 버튼이 없. 그 저도 원래 캐나다 사람이었어가지고 그런 거 신경 안 썼는데 이제 저도 이제 워낙 닫는 거를 익숙해졌다 보니까 아, 없으면 저도 막 답답하더라고요. 막 왜 안 닫히지 막 이러면서. 근데
0: 네. 기분이
2: 한국은 달아 없어져 있는데 거기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 맞아요. 그 닫힌 버튼만 이렇게 달아 있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4: 근데 빨리 달라. 닫고 빨리 집 가는 건 나쁠 건 없죠.
2: 그렇죠. 너무 좋은 거.
4: 전 좋다고 생각해요.
2: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좋아요.
0: 좋아요.
1: 자 맞습니다. 자 오늘의 전학생 네이지와 함께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네이지의 서울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NBC FM for you.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여보, 맛 어때?
6: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5: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6: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5: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7: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8: FM 94.3MHz, MBC 강원 양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8: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친한 친구 방송반 3부 시작했습니다.
2: 저는 피어남니 기호 쿄디
1: 태호 탱디고요. 오늘의 전학생 네이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충청의 아들들님께서 아토랑 태양이랑 공통점 충청도 출신이다. 2번 밴드부 출신이다. 어떤 노래 했었는지 밴드 토크 해주세요.
3: 재밌겠다.
4: 와우. 아, 재밌겠다.
2: 오, 되게 근데 밴드 어울리죠.
5: 진짜요?
6: 밴드 보컬이 진짜 정말
7: 착장이 지금 완전 잘 어울리는 것 같아.
5: 대전이시.
1: 저는 대전 사람이에요.
5: 야, 계룡입니다.
1: 계룡. 아 네. 맞아. 아까 얘기해 줘가지고.
5: 아 네.
1: 어. 계룡 어떤 쪽에 있지?
5: 계룡 대전에서. 버스 타고
1: 가깝죠?
5: 네 가까워요.
1: 너무 많이 들어봤어가지고
5: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한

0: 30분? 가까우면 20분으로 가는 것 같아요.
1: 와. 밴드는 포지션은 뭐 당연히 보컬이든
0: 보컬 맡아서 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저는 중2였는데 2019년도였어가지고 네. 그냥 그때 유행하는 K-POP 노래 많이 불렀었던 것 같아요. 엠플라잉 선배님 노래 부르거나 옥탑방 유행이었어가지고 그거 부르거나 아이콘 선배님 사랑을 했다가 완전 유행이었어 그런 노래 부르곤 했었습니다.
1: 엄청 높게 올라가나 보네요. 그 음역대가 좀 높나 보네요.
0: 좀 톤이 높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1: 네. 옥탑방은 진짜 부르기 어려운데.
2: 잠깐만 태훈 씨는 뭐 밴드부 출신이라고요?
3: 저 밴드부인데요.
2: 진짜요?
3: 네. 언제부터? 뭘 언제부터가 고등학교 때.
2: 아, 저는 이게 최근에 밴드에 관심 있어서 지금 최근에 한 줄 알았는데 출신까지인지 몰랐네요.
3: 저도 축제까지 섰어요 밴드로.
2: 그러면 어떤 노래 불렀는데요?
3: 저는 눈코입. 아,
2: 그렇군요. 아 이렇게 밴드부 출신이 있어서 좀 반갑겠는데 재우 씨는요?
1: 반갑죠. 반갑습니다. 밴드를 좋아하세요?
0: 네 원래? 좋아합니다.
1: 저도 밴드 좋아해가지고.
0: 가사
2: 좋습니다. 다음 거는 윤기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4: 네. 3학년님께서 다들 학교 다닐 때 동아리 뭐 했었나요?
2: 일단 밴드부 있었고요.
0: 네 밴드부 했습니다.
4: 저는 방송부 했었습니다. 방송부.
5: 저도 방송부 했었습니다.
2: 자 방송부가 뭐 해요?
4: 이제 학교 뭔가 아침 방송이나 점심 방송이나 그런 거 이제 막 콘솔 작업도 하고 이제 거기서 안내 방송도 하고 아나운서 역할도 하는
2: 대박. 네. 저 역시도요? 그렇게
5: 네,
2: 하셨어요?
5: 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2: 아 그렇구나. 맞습니다. 그리고요 방송부 있었고요 또?
6: 저는 조금 특이할 수도 있는데 선교 합창단이라는 동아리를 했어요.
0: 합창단?
2: 선교 합창단
6: 맞아요.
7: 그거 뭐예요?
6: 그 저희 고등학교가 그 이사벨 고등학교라는 학교인데 거기가 기독교 학교여가지고 찬양을 하는 그런 합창단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2: 아 그러면 그 또 발성이 좀 다르겠네요. 지금
6: 맞아요.
2: 이런 노래랑 어떤 식으로 불렀나요?
6: 약간 너
2: 아이고
6: 이런
2: 아 혹시 테너였어요? 테너?
6: 저는 베이스랑 테너 했고 랩도 했었습니다.
2: 랩까지?
7: 원래 랩도
6: 제가
7: 있고
2: 테너 베이스 그리고 랩
7: 렛츠고
2: 극과 극이
6: 따로 막 저희가 그 동아리 부원끼리 저희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도 있고 해서 여러 군데 공연도 다니고 했었습니다.
2: 아 재밌네요. 그리고 또 따로 있나요?
8: 저는 테니스.
2: 테니스
7: 잘 어울리네.
2: 테니스 엄청 잘 어울리네요.
8: 근데 사실 전 그때 열심히 안 했어요.
2: 아 네. 아 테니스 되게 멋있는
8: 맞아.
2: 네, 네 멋있는. 뭔가 뭐지? 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
7: 미소년
2: 엄청 잘할 것 같은
7: 나도 머리 풍 휘날리고
2: 맞아요. 근데 여기는 막 좀 이런 운동부 같은 건 안 하셨네요?
9: 저희 저 그 학교 팀은 들어갔는데 근데 부까진
6: 맞아 네. 동아리는 아닌데
9: 근데 일단 저는 댄스부 그 댄스 약간 좀 코버 댄스 K-POP 좋아해가지고
2: 아 좋네요. 아, 다양하네요. 좋습니다.
1: 키오 씨는요?
2: 저요?
1: 예.
2: 저도 그 콰이어가 뭐지 한국말로? 저도 막 성가대 같은 제가 고등학교 예술학교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는 베이스 했어요.
6: 베이스가 멋있거든요.
2: 예. 아 그 못 내려왔어요. 근데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럼 넌 그냥 베이스 하라.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게 베이스 하게 되었는데 네 그런 식으로 네 콰이어도 했고 그거 빼고 없었던 것 같은데. 예. 네 그렇습니다. 아 태원은 모델부였어요.
7: 와 모델부요?
1: 모델부였어요. 모델부 잠깐 하고 밴드부로 옮겼습니다.
7: 이야 모델의 밴드.
2: 아, 진짜 웃기죠.
8: 모델부.
2: 오케이 다음은 도혁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10: 네 어차피님의 먹을 때 제일 행복하다는 네이즈 만약에 식단 안 해도 된다면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6: 싶은데.
9: 아 이거 어떻게
6: 어떻게 고르지?
0: 요거트 아이스크림 3인분에 초코칩 토핑 추가해가지고 초코칩 추가해가지고 바나나까지 추가해서 먹는 거 최고로 먹고 싶어요.
2: 근데 그거는 식당 그거는 살 찌나요?
0: 네 그게 당이 너무 많아서
2: 아 그래요?
0: 살이 진짜 빨리 찌는 음식이에요.
2: 그 살 토스도 살 걱정을 해요?
0: 네.
2: 아 그래요?
1: 그럼 지금 이렇게

0: 알라는데 뭘 살 뭐?
1: 아니에요. 저 진짜 먹으면 바로 찌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2: 그거는 먹어도 될 것 같아요.
1: 진짜요?
2: 아 저는 당연히 막 허거 막 이런 걸 나올 줄 알았는데
1: 허거 말하신 것도 좋아하긴 합니다.
2: 아 그래요? 네.
1: 먹으면 그러면 바로 부으니까.
2: 다른 분도 계신가요? 먹고 싶은 거 지금 당장.
3: 진짜 먹고 싶은 거.
4: 저는 그저께인가 어제부터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1: 맛있겠다. 떡볶이.
2: 떡볶이. 로제아님 걔 1번 뭐 좋아하세요?
4: 저는 둘 다 좋아하는데요.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보통 로제를 많이 먹어요. 아~ 근데 지금은 줄 세워놓고 다 먹고 싶어요. 로제, 일반, 짜장, 뭐 마라 이런 거 다 줄 세워놓고 다 먹고 싶어요.
2: 혹시 유아 씨는 네. 먹고 싶은 거 있으세요? 한국 음식 중에서 좀 많이 좋아하는 거.
5: 아 저는 그
4: 브링땡 브링땡
2: 브링땡
5: 브링땡 먹고 싶어요. 브링땡 저는
3: 그거 네. 솔직히 야무지긴 하죠. 네.
5: 맛있죠. 야무지긴 합니다. 네. 맛있긴 해요, 진짜.
1: 맞습니다.
3: 현 씨는 뭐 있어요?
6: 저 뿔땡이에요.
4: 뿔땡, 뿔땡,
1: 뿔땡볶음면.
6: 뿔땡 볶으면 딱 그 세 개, 세 개 그에다가 치즈랑 계란까지 넣고 그 소시지 옆에 있고 고기 넣고 그리고
2: 와우.
6: 그 딱 끝날 때 그냥 아토랑 같이 요거트 아이스크림 먹겠습니다.
3: 와, 라면 세 개 먹을 수 있어요?
6: 저 네 개 다섯 개 정도 먹을 수 있어요.
1: 봐봐. 진짜 잘 먹어서.
3: 기가 막히네.
0: 기가 막. 그 괜찮은 거라고요.
3: 부럽다 부럽다.
4: 기본생.
2: 아 근데 이게 뭔가 네. 신기하네요. 막 뭔가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아이스 요거트 아이스크림 아니 뭐 풀땡 라면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막 먹는 방식이 네. 되게
0: 각자의 식단이 있어.
1: 정확히 지켜서 먹어야 됩니다. 네. 진짜.
2: 그럼 카이세이 씨는 그리워하는 일본 음식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거.
3: 저는 맛있는 게 너무 많지. 진짜.
7: 저는 일단 인생의 최고 음식이 초밥이어가지고. 아~ 그래서 그리고 초밥 중에 저는 연어를 완전 좋아해서가지고.
2: 완전 가성비 보이네요.
4: 가성비 보이.
2: 왜냐면 막 당연히 막 참치 막 이런 거 좋아할 수도 있는데 연어면 솔직히 좋잖아요.
7: 네 연어는 진짜 좋아해서 그래서 사실 저는 세상에 하나 음식 이거만 먹을 수 있다라는 선택을 하면 진짜 무조건 연어를.
2: 오~
7: 네. 연어 정도로 연어 좋아해서
4: 고미하고
6: 연어.
2: 좋습니다. 오늘의 전학생 네이즈과 함께하고 있고요. 잠깐 노래 듣고 와서 반짱 선거 해볼게요.
3: 다들 내가 우리 팀에 어떤 짱일지 생각해봐 주시고요. 그 전에 네이즈의 프리티 핑크 삭스 먼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In the pretty pink socks.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친한 친구 방송반 네이지의 Pretty Pink Socks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4: 그럼 이제 다음 순서로 가볼까요? 네이지의 반짱 선거.
5: 반짱 선거
4: 좋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반, 우리 팀에서 내가 어떤 분야의 짱이 될 수 있을지 정해보는 반짱 선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같은 반 친한 친구라는 설정으로 반말 모드 한번 가볼게. 괜찮지?
6: 좋아! 해볼게!
7: 좋아!
6: 해보자!
5: 일단 저본다.
4: 우리 잘생긴 막내 도혁이.
8: 도혁이.
4: 원래 형들한테 반말해?
8: 아니 나는 형들한테 반말하진 않아.
3: 오 진짜? 여기 무섭구나.
4: 여기 좀
6: 그런
4: 거
6: 그냥 그렇지 않아.
5: 무섭지 않아.
6: 뭐라 그래. 왜 그래. 하고 싶은데. 형한테.
8: 편해가지고.
6: 아니.
8: 나는 형들한테 존댓말 하는 게 편해가지고 라고 이제 말하라고 윤기.
4: 뭐라고. 여기 좀.
3: 아 좋아 좋아. 그런 거 좋아. 원래 그런 거 있어야 되죠.
8: 이따 보자 도혁아.
4: 우리한테 뭐 궁금한 거 없어?
3: 뭐든.
7: 약간 음악 방송 엔딩 요정 꿀팁?
5: 아 이거 이거 궁금하다.
3: 그것도 우리도 못하. 일단 우리 둘이 엔딩 요정 많이 받는 멤버가 아니라서. 아니 맞잖아. 우리 팀에 그 정해져 있어가지고 우리도 많이 안 해봐서 몰라.
4: 아니 그 엔딩 요정 사실 나는 근데 진짜
3: 아 여긴 많이 하지 여긴 많이 해. 그냥
4: 뭐라 해야 돼. 나는 막 너무 막 옛날에 막 이렇게 막 하고 했는데 요즘엔 그냥 진짜 그냥 되게 심플하게.
3: 아니야 근데 아니야 솔직히 내 꿀팁 하나 알려줄게. 야, 가끔씩 그 음악 방송에 이제 어쨌든 다른 데서 올라오잖아. 너튜브 같은 데 막 올라오고 하는데 항상 썸네일이 그 웬만해선 그 엔딩 요정으로 캡쳐서 올리잖아.
7: 맞아.
3: 근데 막 예를 들어 근데 솔직히 피플톡은 좀 밝아서 괜찮은데 네. 나중에 뭐 좀 센 컨셉 했는데 노래는 센데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보는데 썸네일이 갑자기 막 좀 안 맞아가지고 노래에 따라서 그 엔딩 요정도 조금 네. 맞춰서 하는 게 좋아.
4: 내가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진짜로.
3: 너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줬어.
4: 아 내가 너한테 얘기한 거야?
5: 대탕에서 얘기한 거야.
4: 맞아. 아니 이게 내가 이제 말한 대로 막 센 노래 우린 거의 좀 센 노래가 많은데 막 이런 거 하면은 뭐지? 사실 이런 느낌 때문에. 근데 여기는 아직 지금 노래가 밝아가지고
3: 괜찮아.
4: 지금 다 어리니까 괜찮습니다.
3: 그리고 그게 제일 큰 팁인 것 같아. 뭐 막방 정도는 괜찮은데 근데 이제 계속
4: 맞아.
3: 이 노래를 좀 정확히 뭔지 보여줘야 됐을 네. 때는 좀 컨셉 제대로 지키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9: 좋네.
3: 자 그럼 이제 내가 무슨 무슨 짱이 돼야 하는지 이유를 어필해주면 돼. 카이세이부터 가볼까?
10: Let's go.
7: 알았어.
6: 알았어.
4: 알았어.
7: 나는 레이즈에서 마라톤 짠.
6: 마라톤이라고
7: 생각해.
3: 풀코스?
8: 풀코스. 진짜 잘.
7: 마라톤을 뭔가 원래 좋아하지 않은데 갑자기

0: 해보니까 몸에 안 맞아서 요즘에 좀 빠지고 있어.
1: 운동 신경이 좋구나. 기록 혹시 알려줄 수 있어?
0: 기록은 없는데 그 일본에서 그 반선 있는데 그때 그 검사하게도 좀 3등에서
2: 1등이 그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분.
3: 맞아. 아~ 선수분들도 다 출전하시는
4: 풀코스였어.
1: 5kg 정도. 이 잠깐 1등이 올림픽 했는데 3등을 했다고?
5: 네, 맞습니다.
1: 와우. 근데 운동 신경이 되게 좋아 보여.
6: 야. 진짜 날렵해.
1: 머리가 막 샥.
0: 근데 그 권 있는 그런 경기 종목 절대 못해요 저는.
1: 긴장해서?
0: 축구나 농구나.
1: 공. 경기라고 하는 거. 아 죄송합니다. 아 공 있는 거. 네. 나도 그래.
0: 물건 그러니까 테니스처럼 이렇게 물건 사용하고 하는 게 상관없는데 직접 뭔가 만지거나 하는 게
7: 농구.
1: 마라톤짱.
4: 마라톤짱. 다음에 윤기.
3: 나는 네이지에서 텐션짱이라고 생각해요.
2: 텐션짱.
3: 이유는 일단은 나는 뭔가 텐션이 낮은 거보다 다 같이 텐션 뭔가 올린 상태로 뭔가 그 느낌이랑 바이브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리고 애들도 행복하는 걸 보니까 나도 행복해지고 그런 분위기를 좋아해서 텐션 짱이라고 생각합니다.
1: MBTI 뭐야?
3: 해요. 저 ENFP입니다.
1: 아 역시
4: 반말로 해도 돼요.
3: 다이저브. ENFP야.
4: ENFP.
8: 여기서 유일한 이 맞죠?
3: 그치.
8: 아, 유일한.
3: 나 반반.
8: 가끔씩
6: 상황에 따라서 약간 선택형 약간.
4: 지칠 때는 없어?
3: 지칠 때는 딱히 그 엄청 크게 있는 것 같지. 항상 그냥 텐션 Let's get it 바이브요. 괜찮은 거.
4: Let's get it 바이브.
3: Let's get it.
4: 오케이. 다음 아토.
6: 나는 네이즈에서 수다짱이라고 생각을 해.
3: 수다짱.
8: 수다키.
6: 1분도 안 쉬고 말을 계속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사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말하고 싶은데 참고 항상 참고 있어. 다들 졸릴 때 그럴 때 이제 말하고 싶은데 깨울까? 아 근데 자고 있으니까 이럴 때 너무 힘들어. 그 정도로 수다 떠는 걸 너무 좋아해.
4: 좀 느꼈어 근데.
6: 아 느꼈어.
4: 왜냐면 딕션부터가 달라 이미.
6: 아 딕션부터 이제 확실히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아주 좋아해.
4: 완전 딱딱 꽂히고 있어. 아토 때문에 평소에 좀 힘들다 하는 멤버 말 너무 많이 걸어. 솔직히 말 너무 많다. 우리 팀엔 있거든 종섭이라고.
1: 맞아. 맞아.
2: 도효가 어때?
3: 막내 의견.
4: 막내가 딱 들었을 때.
3: 들어보자.
1: 김건이 무섭다.
4: 그러니까 김건이 제일 무섭다. 옆에서 자꾸
2: 아니야.
8: 좀 덥다.
6: 재밌지.
8: 나는 근데 재밌는 이야기 할 때 진짜 재밌는데 약간
7: 그럼 재미없을 때.
8: 가끔 똑같은 얘기를 할 때가.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면은 아 나 저거 아는데 하는데 이제 나 형 나 그거 저 알아요 하고 그 말을 끊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얌전히 들어야 될지.
3: 말할 수 없지.
8: 막내니까 이제 막내니까.
3: 그래.
8: 말할 수 없으니까 일단 일단 한번 들어본다.
2: 들어본다.
6: 일단 재밌네. 솔직히 오늘 재밌네.
1: 나중에 이제 숙소 가서 이제 이거는 나중에 해결하는 걸로.
8: 오늘 숙소 못 들어가겠다.
4: 오케이 다음 턴.
7: 나는 네이지에서 언어짱이라고 생각해.
2: 야 언어짱이
3: 인정.
1: 그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언어가 영어, 태국어,
7: 네.
1: 한국어, 일본어.
7: 예.
1: 오 와 진짜 부럽다. 대박이다.
7: 근데 제일 신기한 거는. 나 태국어 좀 까먹고 있어.
1: 와 진짜 그럼 안 될 텐데.
4: 자 그럼 뭘 제일 잘해? 지금 제일 자신 있는 영어?
7: 이제 한국어인 것 같아.
8: 한국어랑 다 됐다.
3: 한국어랑 잘하긴 했어.
7: 한국어랑 그 잉글리시 조금 믹스 섞어서 딱 그 두 개 같이 말하는 걸로.
1: 그럼 최근에 배운 한국어 있어? 마음에 드는 거?
2: 아 형 내가 가르쳐 준 거 있잖아.
3: 아 자꾸 뭐야? 부산 사투리를 알려줘가지고.
7: 아 근데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땅궁. 땅궁.
2: 땅궁.
7: 땅궁.
2: 땅궁.
7: 땅궁.
1: 땅궁.
7: 땅궁. 뚜껑에.
1: 뚜껑.
2: 사투리. 뚜껑에 약 경상도 사투리야.
1: 아 야.
2: 땅궁이라고 해서 병 뚜껑이니까 병 땅궁.
7: 병 땅궁.
2: 병 땅궁. 병 땅궁.
4: 여기 또 살짝 부산 사나이 자존심 있구만.
3: 너무 심해. 너무 심해 진짜.
5: 진짜.
1: 어 여기 또 너무 심해. 여기 서울 사람 여기 또 너무 심해.
6: 아, 아, 너무 둘다 심해.
7: 예, 그 연습실 안에서 그냥 둘이만 싸우는 거 같아.
1: 그러면 이제 숙소 가서 이제 숙소 가서 이제 또 싸우는 걸로. 아, 이 아토 vs 도혁 그리고 김건 vs.
6: 네, 우리 싸우지 않아. 싸우지 않아.
1: 아 싸워야 친한 거예요. 아 친한 거야.
7: 아, 친한 거야.
4: 오케이 다음이 유야.
9: 네 저는 저 나는 나는 아 애니메이션장.
7: 애니메이션장.
2: 맞아 맞아.
5: 엄청 많이 봐.
9: 맞아.
7: 다 알고 있어.
9: 나는 시간 있을 때마다 계속 보고 있고 약간 이 얘기보다 사실 나는 애니메이션 보고 싶어. 너.
2: 아토 형이 이야기하면 나는 애니메이션을 킨다. 와.
7: 그러면 너랑 아토는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 같은데.
9: 아 아니야. 그 근데 아토요 아토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나는 사실 애니메이션 보고 있고.
2: 야.
9: 근데
2: 듣기 싫어.
9: 항상 이야기 그러가. 그런데 나는 계속 스톱하다가 멈췄다.
2: 다시 말하는 거.
9: 아 이거 참 뭐가 아 어. 뭐라고 해야 돼? 보고 싶은데 듣고 싶은데 어. 보고 싶은데 듣고 싶은데 아,
5: 그냥 애니메이션만 보고 싶은 거 아니야?
9: 에?
5: 그냥 애니메이션만 보고 싶은 거 아니야?
2: 아토 형 말은 듣기 싫다. 어.
7: 아니 그 약간 그 말 좀 그만하라고.
5: 다음 스토리가 아, 너무 예, 궁금한데 막.
6: 그래 내가 왜? 미안해. 무건수행하도록 할게.
5: 오늘 싸울 사람 몇 명이야 이거.
7: 아 그러면 나랑 갈세 조금 권을 잃고 그래 좀 잘 볼게.
0: 나는 자고 싶었으니까 그냥 조용하게 하면 돼.
2: 조용.
5: 재밌겠다 오늘.
4: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건.
2: 나는 약간 고민을 좀 해봤는데 너무 많아서 고민해봤는데 나는 포땡몬짱이라고 생각해.
6: 아 맞아 맞아.
4: 아 너무 잘 알아서.
2: 그러니까.
5: 박사야 진짜
0: 머스터하긴
6: 그냥 얘가 그냥 땡몬이야.
5: 얘 자체가
2: 얘는 거야.
7: 얘는 포땡몬.
2: 아 포켓몬장이야 포켓몬장. 웬만한 일단은 되게 포켓몬을 너무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뭔가 내가 부산에 살잖아. 근데 옛날 완전 1세대 포켓몬을 직접 내가 그 게임기로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중학교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정말 내가 KTX를 혼자 타고 서울에 와서 용산에 가서 게임팩이랑 이거 사가지고 부산에 갔었어.
4: 오 기가 막히다.
2: 그만큼이나 좋아하는 거라서
1: 이 열정
4: 어, 완전 낭만 그죠? 있구만. 엄마한테 안 혼났어?
2: 엄마한테 비밀로 했지. 나중에 그러실 걸.
5: 알게 됐다.
2: 자,
5: 그럼
2: 오늘 알게 됐다.
4: 그치 이제 오늘부터 방송 무조건 보실 건데.
5: 네.
2: 엄마 미안해요.
4: 아니 그래서 뭐 낭만 대박이네. 뭐
1: 조심히 다시 돌아왔으면 응. 뭐.
2: 그치.
4: 살아 돌아왔는데 뭐.
1: 카드도 막 모으고 막 그래?
2: 카드도 최근에 좀 모으고 있어. 지금도 가방에 있어.
4: 아 제 최애 포켓몬 뭐야?
2: 물짱이라고
4: 그 물짱이
2: 3세대 스타팅 포켓몬 중에 물타입 스타팅 포켓몬이거든?
1: 물짱이 뭐지?
6: 물짱이?
2: 그 파란 색깔에
4: 사진만 할게요.
2: 볼, 주황색 볼 있는 요거
4: 아~
5: 오 내가 생각했던
1: 이게 머리캡 영어로 머리캡
2: 아 머리캡
1: 머리캡
2: 머리캡
1: 머리캡
5: 야 권이 닮았다
2: 에?
5: 닮은 거 같아
0: 아니 다 닮았다
7: 너무 귀여워 그래. 아니 그냥 포켓몬임
5: 그냥 포켓몬
4: 오케이 다음 도혁 친구.
9: 어 나는 네이지의 만들기 짱, 고치기 짱이라고 생각해.
7: 고치기 짱.
4: 아 손재주가 좋구나.
9: 맞아. 내가 막 문이 고장 나거나 하면은 그냥 바로 가가지고 형들이 다 못하는 거야. 그 문을 보고.
5: 그치, 형들이
9: 문을 못 여는 거야. 그래.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그래. 그냥 그래. 똑똑 딸깍딸깍 하니까 바로. 고쳐져 가지고
0: 맞아.
5: 예전에 한 번에 고쳤어. 그 우리 연습실이 그 문이 고장 나 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갑자기 막내 도혁이가 딱 등장을 해 가지고 똑딱똑딱 해 가지고 고친 썰이 있어.
1: 아, 맞아. 좋네.
4: 그런 사람 있으면 좋지 팀에.
1: 그렇지.
2: 맞아.
4: 우리 팀 뭐?
1: 우리 뭐 고장 나지 않았는데.
4: 뭐 해 줄 데가 없네.
1: 응, 해 줄 데가 없었어. 좋네. 동혁 씨. 좋았어.
4: 오케이, 자 반짱 선거는 여기까지. 너의 매력도 하나씩 확인해 봤더니 이제 반말도 끄시고 코너도 끝날 시간이라고 나옵니다. 벌써 전학생 친구들 아쉽지만 끝 인사를 나눠야 해요.
1: 밤 늦게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과 팬들분들께 말하기 좋아하는 우리 아토 씨 간단하게 끝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9: 에이토.
6: 저희 이제 네이즈가 데뷔한 지 이제 갓 일주일이 막 넘었는데 이렇게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뚜렷한
2: 기어 이먹구비.
1: 그거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2: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1: 경남 사천에 위치한 자영고등학교.
2: 오늘의 급식역 퀴즈 바로 만나볼게요.
1: 5월 15일 금요일 내일 자영고 점심 메뉴입니다. 친환경 찹쌀밥, 전북살 겨자냉채, 활짝 핀 떡갈비, 파채무침, 석박지, 유기농 ABC 주스, 초코 파스타치오 케이크,
2: 그리고 피스타치오
1: 피스타치오 케이크.

0: 케이크 그리고 이것입니다.
1: 이것은 대표적인 보양 음식 중 하나인데요. 닭의 뱃속에 찹쌀, 마늘, 대추, 인삼 등을 넣고 오래 끓인 음식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0: 자, 그럼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삼계탕, 2번 치킨.
1: 정답 보낼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학교, 회사, 동아리, 학원 어디서든 급식 먹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단체 간식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겠습니다.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보이넥스도어의 똑똑똑.

0: 내일 급식 뭐더라에 이어서 보이넥스트도어의 똑똑똑 듣고 왔습니다. 6월 정규 1집 발매를 앞두고 발매된 선공개 곡인데요. 노래 속 뜬금없이 내 대문 앞까지라는 가사처럼 지난 일요일 자정에 서프라이즈로 공개해 정규 앨범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구름명에 맞게 초인종 노크 문 열리는 소리 등이 등장해 듣기가 재밌는 곡이죠. 보이넥스트도어의 프로듀싱을 담당하는 지코 외에도 멤버 명재현, 태산, 우낙 그리고 페노메코, 릴 모시핏이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1: 오, 정규군요.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봐야죠. 오늘 퀴즈 정답은 1번 삼계탕.
0: 좋습니다. 내일 자연고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친환경 찹쌀밥, 전복살 겨자 냉채, 활짝 핀 떡갈비, 파채 무침, 석박지, 유기농 ABC 주스, 초코 피스타치오 케이크, 그리고 삼계탕입니다.
1: 와우. 아, 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학교 급식이 나랑 잘 안 맞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0: 왜요? 엄청나게 잘 챙겨주시는데요?
1: 근데 딱 파채 무침에서 오!
0: 다른 거, 활짝 핀 떡갈비도 아니고 파채 무침에서.
1: 네. 파채 무침은 그거는 이건 이건
0: 이 활짝 핀 떡갈비 안 먹고 싶어요?
1: 떡갈비도 좋죠. 근데 떡갈비만 있으면 오케이.
0: 떡갈비?
1: 떡갈비만 있으면 괜찮다 했는데 여기까지 파채 무침까지 와우.

0: 그럼 이제 야무지죠.
1: 야 초코 피스타치오 케이크까지.
0: 여기 초코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에 뭐가 들어가는 줄 알아? 이렇게 그 두바이 쫀득 쿠키 이런 데 다 피스타치오 들어가는 거 아시죠?
1: 네, 그 초록색.
0: 네. 네. 그거요. 지금 완전 트렌디한 거예요, 학교.
1: 완전 트렌디한.
0: 네, 그래서 이게 떡갈비부터 파채 무침까지 이렇게 딱 올라가면서 계속 올라갔어요, 저한텐. 그렇게 이제 삼계탕까지.
1: 아, 삼계탕 기가 막힌데.
0: 네, 기가 막히죠. 좋습니다. 5088님께서 탱디랑 큐디가 몸이 어할 때 챙겨 먹는 보양식 있나요?
1: 몸이 어할 때, 어할 때 챙겨 먹는 거 모르겠고 허할 때는
0: 허할 때?
1: 아니 허할 때.
0: 아 허할 때.
1: 어할 때 아니고요.
0: 아 몸이 좀 안 좋을 때 저는 미역국.
1: 오.
0: 무조건.
1: 오.
0: 그리고 몸 좋을 때도 미역국 먹어요 그냥.
1: 그냥 미역국 먹는 거
0: 아니에요? 아 미역국 그냥 좋아요.
1: 나 또 허할 때 그거 먹는 거 처음 들어봐요. 저는 보양식 뭔가 딱히 뭔가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제가 그날 몸이 허할 때 제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그게 보양식입니다. 진짜.
0: 그냥 그게 상관없고
1: 내가 그날 뭐 삼겹살 먹고 있으면 삼겹살이 보양식.
0: 아 근데 뭔가 살짝 조금 국물 있고 좀 따뜻하고 좀 그런
1: 그래서
0: 게
1: 그런 거 좋긴 하지. 예, 사실
0: 저는 미역국이 좋던데요.
1: 맞습니다. 자 단체 간식 선물 카페 교환권 받을 주인공은 방송이 끝난 후 친한 친구 방송방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맛있게 드세요.
0: 그러면 저희는 문자 조금 더 보고 갈까요?
1: 5229님께서 탱디랑 쿄디 대화하는 거 들을 때마다 너무 웃겨요. 그리고 저도 기호 같은 친구 갖고 싶어요. 태양이 부러워요.
0: 아 부러워하세요. 진짜 부러워할 만거 진짜 부러워할 만거
1: 왜 뭐지 뭐지? 뭐 때문에?
0: 에?
1: 다 받아줘가지고?
0: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말해야지.
1: 뭘?
0: 얼마나 좋은데 지금 기호라는 친구가 있는 게.
1: 아 뭐가 좋은 거지? 5229님? 희한하네 저분.
0: 희한하다고요?
1: 좋아요. 아예 놀리기 좋아요. 그리고
0: 아 놀리는 것보다는 저는 잘 챙겨주죠.
1: 아니 그런 거 아니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거 뭐야 놀렸을 때 이 타격감 좋은 걸 얘기하는 것 같아.
0: 아 그쵸. 대화하는 걸 들을 때마다 너무 웃겨서
1: 웃깁니다.
0: 아예 뭐 저희가 웃긴가요? 그래요. 좋은 거죠. 좋습니다. 5282님께서 탱디쿄디 부모님한테 혼날 때 부모님이 성까지 붙여서 풀네임을 불렀나요? 최태양! 윤교! 이렇게요. 너무 궁금해. 기억이 없는데? 그러세요? 최태양!
1: 최태양이라고는 안 불렀던 것 같은데?
0: 그게 뭐라고 불렀어요? 태풍!
1: 욕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0: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태호 원래 이름 태양 아니고 태풍이 아니었어요?
1: 뭐 옛날에 그랬대요.
0: 그죠. 네. 태풍.
1: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랬다던데. 근데 뭐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0: 태풍.
1: 그쵸. 네. 나는 뭔가 태풍이 좀 더 마음에 들긴 해.
0: 아 태풍이 너무 신선하긴 해요.
1: 최태풍.
0: 최태풍. 야 최태풍. 아 죄송합니다. 그럼 문자 여기까지 보고요. 저희는 내의 Worth It 듣고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 일기로 돌아올게요.

0: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느낌이 쎄했다. 어제 술 마시고 집에 들어온 건 기억나는데 언제 잠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습관적으로 휴대폰 통화 목록부터 열었다. 그리고 맨 위에 떠있는 전남친의 이름. 오전 2시 1분 발신 통화 13초. 소름이 돋고 진땀이 나기 시작했다. 아니 13초면 전화를 받았다는 거잖아. 나는 무슨 말을 한 걸까? 울었나? 욕을 했나? 아니면 아무 말 안 하고 끊었나? 도무지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는 문자도 없네? 분명히 이건 혼자 난리를 친 거다. 같은 과 동아리라 헤어지고 일부러 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다녔는데 고작 그 새벽에 10초 때문에 다 무너졌다. 근데 뭐 어쩔 거야? 창피하다고 휘악할 것도 아니고 내가 한 짓이니까 책임도 내가 져야지. 이 지독한 쪽벌림 속에서도 이걸로 분명 또 배운 게 있을 거다. 헤어지면 전화번호부터 당장 지우는 거, 술은 적당히 마시는 거. 하, 됐고 제발 내일 하루만이라도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 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너가 채워줘.
1: 여보세요? 동훈아 나와. 개코랑 같이 있어 지금. 그냥 우리끼리 소주나 한잔 하자. 뭐 소박하게 클럽? 에이 너 가면 또 잠들 거

0: 여보세요?
1: 어 어디야? 어 집에 가고 있다고? 야 지금 나 밥 먹고 있는데 일로 와. 여기 진짜 맛있어. 대박이야. 어 택시비 줄게.
2: 제발.
1: 어 어 그 천호동 그 간다고?
2: 심심해서 그래.
3: 다이나믹 듀오가 피처링한 프라이머리의 잔이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 얘기를 남겨주신 분은 익명을 요청한 사연자님이었습니다.
4: 아, 그렇죠. 익명일 법하죠.
3: 네, 저는 이걸 딱 처음에 듣고 딱 생각이 나는 게 참 귀엽다.
4: 아, 너무 귀엽던 것 같아요.
3: 네, 정말 귀엽네요.
4: 아, 저는 솔직히 전 남친이었으면 되게 귀여웠을 것 같은데요.
3: 아. 아 전 남친 입장에서 네. 전 남친은 사실 별로죠.
4: 어 좀 귀여웠을 것 같은데.
3: 그런가?
4: 아 아니 별로였을 것 같아.
3: 나 너무 싫었을 것 같아.
4: 아 아니다 아니다 미안해요 미안해 별로였을 것 같아요 솔직히. 아 죄송하지만 익명한테 죄송하지만 너무 죄송하지만. 네.
3: 어 근데 이렇게.
4: 근데 그만큼 머릿속에 계속 아직 맴돌고 있다는 거.
3: 맞아. 그런가 봐.
4: 왜 뭐 귀여운 거죠 뭐 그럼. 아, 처음엔 아 뭐야 이랬을 것 같은데 근데 다시 생각하면 어 귀엽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3: 그치. 네. 그럴 수도 있죠.
4: 예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어떻게.
3: 맞아 그럴 수도 있어요.
4: 그게 뭐. 그게 사는 거예요.
3: 근데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술을 먹고 기억이 안 난다는 게.
4: 그러게. 저는 술 마시면서 기억이 안 난 적은 없는데.
3: 나도 진짜. 살면서 그렇게 먹으면 얼마나 끝까지 맛있던 거지. 대박이다.
4: 그렇게 맛있게 먹는 거죠.
3: 근데 그렇게 마시면 안 돼요, 진짜.
4: 갑자기 아 이렇게 아 그죠. 아 그죠 그죠.
3: 그렇게 마시면 진짜 위험합니다.
4: 일단 배울 거. 헤어지면 전화번호부터 당장 지우는 거 일단 1번. 아니면 이름을 바꿔서 그냥 못 알아보게 하기. 아 그리고 태호가 말한 것처럼 술은 적당히 마시고.

0: 지는 거. 여러분 술 적당히 마시세요.
1: 딱 기분 좋을 때까지.
0: 예, 왜 이렇게 많이 마셔요?
1: 차단까지 해야 된대요.
0: 아 차단.
1: 차단까지 내 인생에 한번 만났던 사람인데.
0: 아, 뭐 차단. 예, 뭐 그리고 또 어차피 같은 과의 친구라고 했잖아요. 동아리. 예. 아 동기. 이제 또 과 동기라서 또 차단하기는 좀 그럴 수
1: 있고. 자주 보겠네.
0: 자주 보죠 그럼.
1: 괜찮아요.
0: 그냥 쿨하게 다음날에 마주치면 아 내가 어저께 너무 막 이렇게 해서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하고 그냥 쿨하게 하시죠.
1: 아니 그냥 차라리 아예 그냥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냥.
0: 아 그래요?
1: 저렇게 그냥.
0: 그래요. 몰라요. 저희 되게 경험 없어 보이나.
1: 나도 사실 이런 거.
0: 경험 없어가지고.
1: 경험 없어가지고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0: 작가님들이.
1: 내가 지금
0: 아무 얘기하지.
1: 아 내가 뭐 대학교 다녀본 것도 아니고.
0: 네 그럼요. 아무튼 귀엽네요.
1: 귀여워요 그냥.
0: 화이팅이에요. 너무 맞아. 아 부끄럼도 한 순식간이고요. 괜찮으실 거예요 금방. 괜찮습니다. 맞아. 화이팅.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익명의 사연자님에겐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의 일기 기다립니다. 오늘처럼 떨쳐내고 싶은 부끄러운 일, 또 어딘가에 털어놓고 싶은 고민들 친한 친구 방송방 홈페이지 교환일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익명 요청하시면 익명도 보장해드립니다.
0: 교환일기 말머리 달고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릴게요.
1: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눌게요.
2: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0: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0: 아 너무 즐거웠죠. 이게 네이즈 친구들도 이제 봤는데 네. 아 너무 저희의 모습을 본 느낌?
1: 귀엽죠?
0: 6년 전에 저의 모습? 네. 어땠어요 태호 씨는요?
1: 너무 귀여웠어요.
0: 너무 귀여웠죠. 네. 네, 너무 귀엽고 그리고 뭔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너무 귀여웠어요. 이렇게 많이 안 해본 느낌도 나는데 근데 거기서 나오는 순수하고 귀여움도 느껴졌고 아마 팬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솔직히 우리 데뷔 초 때 다 기억나잖아요 지금. 기억나지 않아요? 뭐 엊그저께 같지 않아요?
0: 어떤 거요 예를 들어?
1: 그냥 우리 그냥 모든 데뷔 초 때 처음 해본 뭐 뮤비를 첫 번째 찍든 첫 방송을 하든 아 이게 MBC 처음 들어와 보던
0: 저는 기억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1: 뭐 그럼 아쉽군요.
0: 근데 무튼 뭔가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응원하고 있고요. 피플톡도 많이 들어보려고요.
1: 많이 들어보세요.
0: 네 좋아요. 내일은 우리끼리 함께하는 날입니다.
1: 지난주 말이 잘 통했던 손동표 씨와 내일도 재밌는 얘기 많이 해볼게요. 많이들 놀러와 주시고요.
0: 그럼 오늘 끝곡 87댄스의 야행성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1: 지금까지 기술의 김장훈, 영상의 김혜영,
0: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1: 저는 DJ 피아노 문이 태호
0: 기호였습니다. 또 봐 여기서 기다릴게.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를.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선생님은 자기가 싫어진 적이 있으세요?
1: 응, 많아. 아주 많아.
0: 그렇게 좋은 대학에 다니신데도요?
1: 자기를 좋아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 나는 내가 싫어질 때 그냥 그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해. 아, 이런 마음들이 있구나. 나는 지금 나를 사랑할 수 없구나 하고. 은희야,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

마티아스 터니샤의 스코어였습니다. Everyone is here. 영화 벌스의 사운드 트랙이죠. 그런데 아직 이 곡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 곡이 중간에 좀 침묵했다가 마지막에 소리 하나가 들어갑니다. 바로 이렇게요.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김보라 감독의 영화죠. 벌새. 제가 가끔 문자 참여 방법 소개하는 그 중간 보통 로고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거기에 이 장면에 그 손가락을 움직여서 사연 보내라는 멘트를 하잖아요. 그 장면을 자주 들려드리지만 정작 영화에서는 어떤 맥락에서 그 멘트가 나왔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죠. 오늘 들려드린 이 대화 끝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내가 싫어질 때, 자기 자신이 싫어질 때가 선생님도 있냐라는 은희의 질문에 영지 선생님은 당연하다. 나도 그런 순간이 있다. 그럴 때는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본다. 자기 자신을 좀 인정하고 좋아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

0: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해준 이야기였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을 때 손가락을 움직여 보라는 선생님의 충고. 은희에게는 이 영지 선생님과의 시간이 영원히 남을 거예요. 영원히 또 마음속에 스승으로 영지 선생님은 남아있겠죠. 5월 15일 스승의 날이 되면 뭐 선생님 나오는 아주 멋진 스승이 나오는 영화 한 편으로 시작해봐야지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어느새 벌새의 장면들을 찾아보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도 은희의 마음속만큼이나 제 마음속에도 영지 선생님의 자리가 그렇게 큰 거겠죠. 오늘 영화 벌새의 한 장면으로 스승의 날 FM 영화 음악을 시작해보았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 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3: 닥터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5: 하이엠솔루텍.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조규는 단지 앞에.
5: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아니,

0: FM 영화음악 김세윤입니다.
1: 노래 불러줄까?
2: 잘린 손가락 바라보면서 소주 한잔 마시는 밤 덜컥덜컥 기계 소리 귓가에 남아 하늘 바라보았네 잘린 손가락 묶고던 밤

산내 청춘 이리 더 서럽구나. 하루하루 지쳐진 내 몸.

벌새에서 영지 선생님을 연기하는 김세벽 배우의 노래였습니다. 잘린 손가락이라는 노래. 영화 개봉한 뒤에 이걸 질문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죠. 감독에게. 영지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잘린 손가락이라는 노래를 불러주고 은희에게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을 땐 손가락을 움직여보라는 말을 해준다. 이렇게 좀 상반된 손가락의 의미를 사용한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감독은 어느 정도는 상징적으로 좀 받아들여지기를 바랐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제가 추측컨대 손가락이 잘린 뒤에도 손가락이 잘렸다 해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도 남은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어쩌면 그런 이야기를 담고 싶었던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래서 앞에서 그 손가락 움직여보라는 영지 선생님의 말씀과 잘린 손가락이라는 노래를 불러주는 영지 선생님의 그 마음과 가만히 좀 들여다보게 돼요. 아까 영지 선생님의 그 대사처럼 이 노래를 부르는 마음은 무엇이었을까를 가만히 좀 들여다보며 또 추측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문득 떠오른 영화 속 노래였습니다. 영지 선생님이 그렇게 근사해 보이는 건 그리고 나도 영지 선생님 같은 그런 선생님 만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잘 해낼 것 같은 분이 아니어서인 것 같아요. 이분도 흔들렸겠구나. 어쩌면 지금도 흔들리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이분도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알아가려고 하는구나. 먼저 흔들려봤기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나에게 뭔가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는 거죠. 너무 완벽하고 모두 뛰어나고 모든 걸 다 통찰하고 막 꿰뚫는 사람이 해주는 조언보다 먼저 흔들려본 사람이 해주는 충고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좀 와닿지 않을까. 그래서 영지 선생님이 그렇게 마음에 남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게 이 조금은 모순된 상황, 손가락을 움직여보라는 대사와 잘린 손가락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이 선생님의 모순된 상황, 그 모순된 모습조차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저에게는. 그래서 더 잊지 못하는 선생님이 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스승의 날에는 저는 이 영화도 생각이 나요. 왜일까요? 일단 음악부터 듣죠. 영화 위플래시에서 캐러밴.

스승의 날에 가장 떠올리고 싶지 않은 스승 아닐까요? 영화 위플래시의 선생님, 플래처 선생님. 와, 이름도 안 까먹었네. 그 마지막 엔딩을 장식했던 그 음악 캐러밴 들었습니다. 김수정 씨가 이 곡 참 좋은데 시간이 9분이 넘는 곡이라 작가님 화장실 급하실 때 한 번이라고 하셨는데 저 안 급한데요? 그리고 이 좋은 곡을 틀어놓고 왜 화장실을 갑니까? 다 들어야죠. 저 다 듣고 있었습니다. 데미안 셔젤 감독도 그렇고 또 플래처를 연기한 J.K. 시몬스도 그렇고 이 영화 관련 인터뷰에서 이 주인공의 상황을 일종의 중독에 대한 메타포로 많이들 얘기를 해요. 이게 단순히 뭐 스승 제자, 제자를 윽박지르는 스승 뭐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할 게 아니라 이 음악 그리고 이 플래처라는 사람 그리고 드럼 이거는 일종의 중독이라는 거죠. 마약 중독처럼 그런 약물 중독처럼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계속 뭔가 좀 거기에 붙들려 있는 그런 상황을 음악에 빗대어서 스승과 제자로 빗대어서 또 이런 드럼과 드러머에 빗대어서 표현한 거기도 하다라는 인터뷰를 듣고 나면 위플래시가 조금 다른 결로 보이기도 해요. 모르겠어요. 뭐 살다 보면 내가 꼭 좋아하는 사람 덕분에만 내가 성장하는 건 아니라서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덕분에도 성장하는 순간들은 있으니까 물론 그 선이 있죠. 어느 선을 넘어가면 임계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폭력이고 또 견딜 이유가 없는 상황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느 선까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의 삶을 돌이켜볼 때도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일했던 시간도 돌아보면 나의 어떤 맷집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더라. 물론 다시 일하라면 절대 안 하겠지만 그 시간 자체가 아주 쓸모없는 시간은 아니더라.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도 플래처는 아니죠. 네, 플래처는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도망쳐 앤드류.

적으로 또한 다정하게 재즈의 매력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쓰셨나요? 영화 소울 장면 떠올리면서 오랜만에 존 바티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It's alright.

소울 사운드 트랙에서 이치 올라이트 존 바티스트의 노래, 이어서 소울 한국어 더빙 버전의 엔딩곡 이적의 쉼표였습니다. 아, 노래 좋네요. 그리고 마이클이 드디어 개봉을 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이야기. 와, 되게 부지런하시네요. 개봉하자마자 개봉일에 가서 보신 분이 이렇게 많아요. 이혜경 씨. 오늘 마이클 보고 왔습니다. 김동철 씨. 마이클 잭슨 보고 왔습니다. 강예순 씨. 마쟁 영화 개봉하자마자 달려가서 보고 왔어요. 네 명이 봤어요. 소감은 문자로 보낼게요. 문자가 왔습니다. 친구 꼬셔서 같이 달려가서 재밌게 봤다고요. 영화 내내 흘러나오는 히트곡에 그루브 타면서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봤습니다. 영화 보는 내내 감탄하고 또 감탄했습니다. 주인공 자파 잭슨, 마이클 잭슨을 연기한 배우요. 자파 잭슨의 퍼포먼스, 마이클 잭슨의 퍼포먼스를 재현하는 그 연기도 기대 이상으로 좋았고요 라고 하셨고, 임효섭 씨도 수요일에 퇴근하자마자 마이클 관람했습니다. 영화에 흘러나오는 노래 들으며 도파민 제대로 터졌어요. 강경미 씨는 저는 내일 보러 갑니다 하셨는데 보고 오셨나요? 아, 마이클 노래 너무 좋죠. 노래 듣고 싶으시죠? 이번 주 매직아워 스페셜 M 김신의 음반가게는 이번 주에 개봉한 영화 마이클 사운드 트랙 들려드립니다. 한 시간 내내 마이클 잭슨과 잭슨5의 노래, 뭐 잭슨5라고 해봐야 다 마이클 목소리인데요. 뭐 이번에 정식으로 발매된 이 마이클 영화 사운드 트랙에 실려있는 음악으로 한 시간 꽉 채우겠습니다. 매직아워 스페셜 M에서 우리 한번 몰아서 들어보아요. 그래서 오늘 따로 선곡은 안 하려고 했는데 박미향 씨께서, 저는 어릴 때

문꼭 닫고 8시간 연습해서 문워크 성공한 사람. 와, 문워크를 했다고요? 8시간 만에? 천재 아니에요? 8시간 만에 문워크를. 와,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한 곡 빼고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힐더월드 정말 듣고 싶었는데 엔드크레딧 끝까지 들어도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죠. 당연히 안 나오죠. 힐더월드는 이번 마이클에 담겨있는 시간대 이후에 발표된 곡입니다. 이번 마이클은 Bad 앨범까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1988년 Bad 투어까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온 뭐 히스토리나 뭐 Dangerous나 뭐 그때 앨범들의 노래는 당연히 안 들어가요. 그거 이제 들으시려면 아마도 만들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 마이클 두 번째 이야기를 기다리셔야죠. 그래서 마이클 잭슨의 This is It에 쓰인 힐더월드를 떠올리며 요 곡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힐더월드.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는 이번 영화 마이클에 담겨 있는 그 이야기의 시간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쳐도 지금 끝난 휴먼 네이처는 스릴러요. 네, 스릴러 앨범에 있는 곡인데 당연히 나오지 않아요 하실 텐데 맞습니다. 영화에 나와요. 사운드 트랙에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매직아워 스페셜 M 시간을 좀 계산해 보니까 앨범 전곡을 듣기엔 시간이 살짝 부족해요. 그래서 한두 곡을 빼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곡을 오늘 미리 들려드렸습니다. 네, 휴먼 네이처 이번 영화 마이클 사운드 트랙에 있고요. 그 전에는 마이클 잭슨의 This Is It에서 들을 수 있었던 Heal the World였습니다. 지금 들려드린 휴먼 네이처 정도 빼고 추가로 뭐 한 곡 정도만 더 빠질 것 같고 나머지는 마이클 잭슨 사운드 트랙 싹 다 매직아워 스페셜 M에서 원없이 들려드리겠습니다. 5724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의 제목이 지금 눈에 들어옵니다. 이분이 바닐라 스카이를 나이 들어 다시 보니까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한 10년 주기로 봐야 되는 영화라고 하시며 토드 룬드그렌의 Can We Still Be Friends를 신청하셨거든요. 영화 마이클을 보고 난 뒤에 제 마음 같아요. 제목이 Can We Still Be Friends. 저보다 형님이시지만 마이클 잭슨이 네. 친구 먹고 싶어서 우리 아직 친구 맞죠? 라는 저의 마음을 담아 영화 바닐라 스카이 사운드 트랙에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끝난 곡은 피트 세트라의 Glory of Love였습니다. 영화 베스트 키드 노래였고요. 김원석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1: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game, the numb game, game.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금요일 오전이 좋은데 일요일 오후에 서 있는 기분이야. 널 기다릴 때가 좋은데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는 기분이야. 사랑한다고 확신해 자서 말하고 난 슬퍼져.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Thank you.

0: EF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 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돌아온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동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길에 불빛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요?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실 건가요? 한 초등학생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선생님은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선생님의 마음도 우리가 지켜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말이죠. 빵그리분들 중에는 아침 당직 근무를 위해서 서둘러 집을 나서는 선생님들, 또 아이들에게 힘을 보태려고 새벽부터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선생님들의 그 귀한 마음을 단단히 지켜드리고 싶은 날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5월 15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SG 워너비의 라라라였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스승의 날이죠. 아, 학교 다닐 때 저도 스승의 날 챙긴다고 친구들이랑 같이 막 깜짝 파티 준비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많은 학생분들이 또 그러시겠네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선생님이란 정말 쉽지 않은 존재구나. 이거를 왜 어릴 땐 몰랐을까? 학교 다니는 걸 학생들도 싫어하지만 선생님들도 힘들 수도 있겠구나. 근데 제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초등학교 선생님이거든요. 그 친구의 별스타그램에 가끔 올라와요. 아, 오늘도 이 아이들의 웃음 덕분에 하루를 보람차게 보냈다고요. 아, 그런 거 보면은 내 친구 정말 대단하다 싶기도 합니다. 또 아이들의 그 정말 울퉁불퉁 못나이 같은 그 귀여운 글씨로 편지를 가끔 받나 봐요. 그러면 감동이 밀려온대요. 그런 마음도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선생님과 학생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과 선생님들께 박수! 자, 금요일은 배틀 착폴리스 함께합니다. 요즘 큰일 났어요, 정말. 아, 저 어떡하죠? 아량 리포터의 입담이 다시 물이 올랐습니다. 한창 제가 좀 주가가 올랐었는데 바짝 치고 올라온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게요. 저도 준비 단단히 하고 오겠습니다. 더 분발해서 승기를 되찾아오려고 하니까요. 아량 리포터와의 저의 선곡 대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피로회복에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8: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9: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0: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1: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2: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13: 5월 16일부터 17일 충남 공주 금강리버마켓에서 열리는 케이블루베리 축제로 놀러오세요.
12: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13: 법인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
1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8966번님. 영디, 저 늦잠 잤어요. 지금 가양대교인데 너무 초조합니다. 아침 7시 전에는 회사에 꼬리내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다리를 건너기만 하면 저희 회사인데 제게 행운을 주세요. 아유, 어떡하죠. 늦잠 주무셨군요. 가양대교가 진짜 막히죠. 이 시간에는 더 막히겠죠? 아, 식은땀이 나는 상황이네요. 그래도 다리만 건너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파이팅! 0994번님, 저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요즘 대회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아침마다 친언니 두 명이랑 울산 신정동에서 강동까지 수영 연습하러 다니고 있어요. 힘들지만 끝까지 해내고 싶어요. 응원해주세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 시간에 일어나서 수영을 연습하러 간다고요? 우와, 일단 일어나는 것부터가 대단한데요. 언니랑 세자매가 다 수영을 하나 봐요. 대회까지 나가는 거 보면은 실력이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꾸준히 연습 열심히 해서 대회에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이팅이에요. 조대운님. 영디, 수원에서 오산으로 출근합니다. 항상 카풀해주시는 김돈식 선배께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올해 정년이신데 앞으로 함께 출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쉽습니다. 유유하셨네요. 아이고, 김돈식 선배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우님과 함께 카풀을 해주시는군요. 아, 그래도 선배님도 후배가 있어서 심심하지 않게 출퇴근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더 정다운 시간 많이 나누시길 바라겠고요. 감사함을 오늘 또 마침 스승의 날이기도 하네요. 잘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근 잘하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손미옥님. 저는 떡볶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이 아이스 커피를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평소에 서비스 많이 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저랑 저희 남편 것까지 챙겨주시는데 진짜 완전 감동이었습니다. 그 손님 생각하면서 10cm의 아메리카노 신청해봐요. 아우, 정말 감사한 손님이네요. 맞아요. 이런 거 하나가 큰 힘이 되죠.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가 있는데 나한테는 더 크게 다가오는 정말 큰 의미니까요. 오늘 기분이 아주 좋으셨겠네요. 그 마음 간직하면서 오늘도 기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신청하신 노래 같이 들을게요. 10cm의 아메리카노 함께 들어요.

10cm의 아메리카노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5879번님이 최근에 듣기 시작했는데 문자는 처음 보내봅니다 라고 하면서 신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에즈원의 소네트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8966번님, 조대운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4310번님.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30년. 저는 여전히 고3 때 담임선생님을 해마다 찾아뵙고 있어요. 사립여고였던 저희 학교는 입시 압박이 심한 편이었는데 선생님은 저를 있는 그대로의 이정은으로 인정해주신 고마운 분이셨죠. 이제 연세가 8순이 넘으셨는데요.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또 보자라고 하시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켠이 아립니다. 스승의 날 선생님을 찾아뵙는 제자들이 많아 올해는 미리 뵙고 왔는데 내년에도 꼭 가겠다는 약속 전하고 싶네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미림여고 16회 졸업생 이정은 올림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정말 엄청난 은사님이신가 보네요. 졸업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해마다 찾아뵙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얼마나 또 정은님을 정은님 그대로 봐주셨는지. 아, 이런 선생님 너무나 부럽죠. 너무나 좋죠. 그런 의미에서 매년 이렇게 찾아뵙는 학생이 많은 선생님들이 저 학교 다닐 때도 유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선생님은 나뿐만이 아니고 정말 학생들을 진심으로 대해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저 또한 들었는데 저는 정말 아, 제 잘못인 거겠죠. 이렇게 찾아뵙는 선생님이 없었네요. 죄송합니다. 양혜종님은 영디의 굿모닝입니다. 저번에 재취업했다고 문자 보냈는데 벌써 5개월째 감사한 마음으로 경비 지도사로 일하고 있어요. 늘 이 시간에 새 아침과 함께합니다. 듣고 싶은 노래는 김건모의 서울의 달입니다. 하셨습니다. 혜종님 일 잘하고 계시는군요. 검단, 인천 검단에 있는 아파트에서 일하신다고 사연 보내주셨잖아요. 다행입니다. 잘 적응도 하시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꾸준히 함께해 주시고요. 그럼 신청하신 노래 같이 들을게요. 김건모의 서울의 달입니다.

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계절이 너무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인 오늘도 서쪽 지역은 30도 웃도는 불볕더위 이어지겠는데요. 그리고 내일과 모레는 동쪽 지역까지 포함해서 전국이 많이 뜨겁겠습니다. 지금 경기 서해안 충청 이남 곳곳으로 짙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안개가 걷히면 전국의 하늘 맑겠고요. 오늘도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8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서울 여주가 32도, 대전 전주가 31도, 대구 29도가 예상되고 포항 양양은 23도로 오늘도 선선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대구 이후에 기온이 33도까지 치솟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고온 현상이 계속되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매주 금요일 아침 새벽 배송보다 더 빠르게 사연에 착 붙는 플레이리스트를 배달해드립니다. 배틀 착 플리스. 여러분, 씨름이라는 종목에서 꽃은요, 바로 화려한 뒤집기입니다. 이 뒤집기가 왜 씨름의 꽃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의 다 넘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바닥에 다 닿았다고 생각했는데, 전세를 뒤집어서 카타르시스를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씨름의 꽃은 화려한 뒤집기, 배틀 착플리스의 꽃은 오늘은 저. 인 것 같아요. 입씨름에서 제가 아주 화려하게 뒤집은 끝에 역전을 이뤄냈습니다. 박수 주시고. 씨름의 꽃은 저 오늘. 그럼 씨름판에서 이 모래 알갱이가 있죠.
1: 알갱이까지 가나요?
0: 잘 안 보이는 그 모래 알갱이 씨 불러볼게요. 영디 안녕하세요.
1: 아, 이렇게 좀 역전 한번 당했다고 모래 알갱이까지 전락하나요? 제가?
0: 아, 저는 알디라고 부를 뻔했어요 지금. 영디가 아니라.
1: 오늘 오프닝 하시는데 아주 목소리가 한결 더 꾀꼬리 같으시고 여유까지 느껴지네요.
0: 음반을 안 챙겨왔는데 지금 옷구슬이에 막 굴러다니는 줄 알았어요.
1: 지금 또르릉 또르릉 이러고 있어요.
0: 아니 이게 참 사람이 주는 게, 아 이게 숫자 별거 아닌데 여러분 주식 오르면 기분 좋잖아요. 저는 배틀 착플리스 오르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오늘은 특별히 더 기분 좋은 게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제가 10, 영디가 9, 10대 9로 제가 지금 종합한 스코어가 앞서고 있거든요.
1: 네.
0: 지금 제가 한 3연승 뭐 거의 기세가 무서울 같아요. 정도로 계속 이겼는데 계속 진 기분이 어떠세요?
1: 아니 이렇게 쑤신다고요?
0: 처참하신가요?
1: 거의 상처로 후벼 파시네요. 아 근데 이게 한번 좀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끝없이 없어지네요. 그런 건가요?
0: 사람이 잘한다 잘한다 할 때 조심해야 돼요.
1: 아,
0: 자 우리 명예 심사위원들 심사평 어때?

있길래 제가 승리할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황경록님, 매번 잘 듣고 있는 빵글입니다. 아니 어쩜 DC를 닦을 때 대시를 들어라. 와 진짜 탁월.

0: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이나 더 올라가서 약간 불쾌하거든요.
1: 솔파 파로 갈게요. 파. 네.
0: 3236번님은요. 잘 비치는 아버지에게 술 선물 존대요. 이거 우리 딸이 사준 거야 하면서 손님 오실 때마다 싱글벙글 자랑하실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는데요. 잘 비치는 아버지에게 들려드릴 노래로 엔믹스의 블루 발렌타인 선곡한 영디 한 표 드립니다 하셨어요.
1: 저도 이거는 동의했습니다. 괜찮아. 이만한 게 없죠 사실. 최효휘님, 베리가 빗걸이라뇨. 급욱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빗걸이라서 직접 와서 우리 한번 만날까요? 수영모가 작아서 슬픈 청취자에게 이영지의 스몰걸이라니. 아침 차리다가 너무 웃겨서 실성하듯 웃었네요. 베리승! 참, 배아랭 리포터 실물을 찾아봤는데 빗걸 아니고 이쁜 걸이시네요 하셨는데, 아, 최효휘님. 이중모음이 많아서 제가 혹시 실수할까봐. 효휘님, 너무 감사해요.
0: 아, 제가 또 빗걸이라고 한번 실수해서 잘못 말해가지고 오히려 더 힘을 실어준 것 같아요, 진짜.
1: 아니 그 실수가 의도치 않게 더 웃음을 가져다 줬어요.
0: 네, 이렇게 됐습니다. 아, 계속해 주시죠.
1: 또 제가 지던 가닥이 있어가지고 우리 영디 멘트인 줄 알고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방금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황경록님 그리고 최효휘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0: 아, 잠시만요. 톤 낮춰주세요.
1: 아, 자꾸 저도 모르게 솔로 가는데 파 됐습니다. 네. 배틀착 플리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 이럴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저 이번 주 약간 조심해야 됩니다.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0: 네, 여러분 문자 혹은 미니로 선곡이 필요한 사연 자세하게 적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청취자분들 배틀에 어떻게 참여할까요?
0: 네, 방송 들으시면서 누구의 선곡이 더 기가 막혔는지 여러분 심사해 주시면 심사평 소개도 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1: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0: 정희님, 저는 익명 쩡이라고 불러주세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이직한 지 어느덧 3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회사 내에서 학교 동창이나 선후배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부장님이 학교 선배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애매한 게 대학교 선배도 아니고 고등학교 선배예요. 게다가 5년 차이라 같이 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요. 문제는 부장님이 저랑 좀 친하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 묻는 말에 대답하면 말 대답하네 크크크크 하면서 놀리시고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하면 대답 안 한다고 뭐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싫은데 학연은 학연 회사는 회사 선을 긋긴 힘든 걸까요? 저를 힘들게 하는 부장님께 들려드릴 노래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정희님 일단 쩡디 아니죠. 이거 확실하게 좀 하고.
0: 쩡디 아니네요.
1: 쩡이님 힘든 회사 생활 중간중간에 이거 필요합니다. 원두커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근데 이게 내가 윗사람이면 차라리 좀 반가우니까 반가움의 표시만 하면 되는데 우리 부장님은 지금 뭐 말대답을 하면 말대답하네. 대답 안 한다고 또 뭐라 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힘들잖아요.
0: 그렇죠.
1: 저는 부장님께 딱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는 지금 회사라는 곳에서 만났기 때문에 부장님이고 물론 고등학교 뭐 중학교 선배가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곳에서 만나면 우리가 동등한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고거래 내가 팔았는데 부장님이 연락할 수도 있는 거고
0: 갑자기 그렇게 만난다고요?
1: 이게 다 인연이라는 것이요. 인연이라는 것이 우리는 다 점점 점이고 선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 돌고 돌아서 만나게 되어 있다. 돌고 돌아서 만난다. 다시 돌고 저는 윤도현 밴드의 버전으로 돌고 돌고 돌고 가져왔습니다.
0: 그래서 네. 그래도 이렇게 친하다고 생각하셔도 좀 받아들여 주시라.
1: 그럼 저는 우리 새아침 청취자분들은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중고거래에서 이제 안 좋게 헤어진 전남친을 이제 육아 물품 그 중고거래 하다가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정말 이게 어디서 다시 만날지 모르는구나. 특히나 이 중고거래 앱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데 우리 부장님이 이렇게 자꾸 목소리 크게 높이시면은 안 깎아줘요. 1,000원도.
0: 자꾸 중고거래 쪽으로 가지 말아주세요.
1: 맞아요. 제 경험이 너무 묻어나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0: 저는 그러니까 무조건 회사 생활에서는 선이 중요해요. 이 선 타는 게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고 저도 항상 어려워하는 게 그거

0: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깝다 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딱 10cm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 정도만 한번 해보자. 우리 멀어져 보자. 좀 멀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10cm만.
1: 10cm만.
0: 딱 그 10cm만. 너무 멀어져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한 발자국 뒤에서 보면 보이지 않던 아름다움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1: 무슨 노래예요? 너무 따끈한 노래예요?
0: 너무 따끈한이에요. 10cm와 빅나티가 함께한 딱 10cm만이라는 곡이에요.
1: 좋은 노래네요.
0: 좋은 노래예요.
1: 네.
0: 이 노래도 혹시 모르시나요?
1: 이 사연에 조금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 노래로 가고 싶습니다.
0: 네. 좀 노래를 좀 들어주세요.
1: 아, 노래 제가 새 것도 이렇게 자주 도입을 해요.
0: 네.
1: 근데 이제 영디의 속도를 못 따라가요. 외부 활동이 많이 없으니까 제 플레이리스트 안에서만 새로운 걸 추가하거든요.
0: 한번 들어보실래요?
1: 네, 좋습니다.
0: 네, 10cm와 빅나티가 함께한 딱 10cm만 함께 듣겠습니다.

0: 여러분 좋은 노래 듣고 오셨네요. 10cm와 빅나티가 함께한 딱 10cm만. 그러게요. 괜찮은 것 같아요. 거리 새로운
1: 두기. 새로운 노래 또 하나 알게 되신 거죠?
0: 너무 좋아서 지금 방금 추가를 했어요.
1: 네.
0: 가면서 들을게요.
1: 알겠습니다.
0: 자, 배틀 차플리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이윤정님, 얼마 뒤 시골 부모님 댁에서 모내기를 해요. 오마직이라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모 심는 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곳도 있어서 손으로 직접 모를 심어야 하거든요. 허리 숙여서 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온 가족이 총출동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마치고 함께 푸른 논을 바라볼 때면 흐뭇하기도 합니다.

0: 목내기를 하면서 들으면 힘나는 노래 선곡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아니 이윤정님 사연을 읽으면서 오마지기 우리한테 좀 익숙하지 않은 단위라서 찾아봤거든요. 논이 그러니까 1마지기 한 마지기가 150평으로 오. 보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헉, 여기서 곱하기 5를 하면 750평 정도라고 합니다. 가늠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1: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는 건가요?
0: 어떤 노래를 선곡을 드려야 될지 감히 용기도 안 나네요. 750평이면 노래 한 곡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1: 한 100곡 200곡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소.
0: 자 이윤정님 아 벌써 배가 고파요. 그렇죠? 모내기 끝나고 나서 가족들이랑 함께 나눠드세요. 간편식 세트 보내드릴게요.
1: 네.
0: 아, 자신감 잃었어요. 먼저 가보세요.
1: 간편식 세트 뭘까요? 전이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클리셰에 쩔어든 사람이어가지고 이거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브레드 막걸리 알아요? 막걸리나. 끝나고 막걸리 한잔 하시죠.
0: 이게 이제 설명이랑 곡 선곡 끝이에요?
1: 네. 버스커
0: 간단하게 가시네요.
1: 버스커의 막걸리. 저는 항상 고된 일을 하거나 몸 쓰는 일을 좀 했을 때 그렇게 술이 마시고 싶어요.
0: 아니 술을 더 좋아하시지도 않으면서.
1: 전 그 맥주 한 잔이나 막걸리 한 잔. 전 한 잔만 있으면
0: 한 잔.
1: 돼요. 한 잔만.
0: 한 잔인데 그 노사연 언니처럼 이렇게 큰 대접 가지고 오는 거 아니죠?
1: 저의 로망이에요.
0: 아, 그래?
1: 그렇게까지는 제 몸이 못 버텨주고. 근데 그렇게 막 끝나고 나서 샤워 싹 하고 나서 그렇죠. 한 잔 마셨을 때 그 쾌감 얼마나 좋습니까? 또 간편식 세트를 저희가 보내드리니까 같이 막걸리 곁들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0: 이윤정님 시골 부모님 댁이 어딘지만 알려주세요. 저도 한번 찍어보게. 멀지 않으면 그 같이 한번 좀 새참하려고.
1: 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0: 저는 일단 이렇게 고된 노동을 하고 나서 바로 술을 들이키는 건 좋지 않습니다.
1: 왜요?
0: 건강에 좋지 않고 또 흐름상 제가 그렇게 가져가야 돼요. 지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1: 아니 항상 그 술을 지향하셨던 분 아니었나요?
0: 지나친 음주는 좋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거를 좀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된 노동하고 땀 쫙 뺐어요. 그러면은 조금 따뜻한 스프 그리고
1: 아, 무슨 말이에요?
0: 고기를 좀 가져오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한테 말씀하세요.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저는 소문의 낙원, 악뮤의 소문의 낙원을 가지고 왔어요.
1: 이걸 들으면서 모내기를 하면 힘이 나나요?
0: 그럼요. 그럼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 앞에 앉을 우리를 생각하면서.
1: 너무 더운데요?
0: 여기가 진짜 소문으로만 듣던 우리 시골 부모님 댁의 오마지기 땅이야? 750평 소문의 낙원이구나 여기가.
1: 아 너무 세속적으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0: 도시를 떠나왔어요. 마지막 가사에 보면 도시를 떠나왔어요. 우리 시골로 가가지고
1: 포기할 수가 없는데요. 막걸리나 어때요?
0: 아 개운은 하거든요.
1: 네.
0: 개운은 한데 첫 번째 곡 정희님 노래에 우리 영디 노래가 나갔기 때문에 제가 또 기세를 뺏길 순 없다는 마음으로 두 번째 거는 사수하겠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알겠습니다. 뭐 승자의...
0: 노래 너무 좋잖아요.
1: 아 그럼요. 그럼 웬일로 이 신곡을 또 아시네요. 알겠습니다.
0: 제가 유료에 가입하면서 요즘에 신곡에 조금 노출이 되어서 네. 이 정도까지는 들었습니다.
1: 네. 바로 가시죠. 네,
0: 악뮤의 소문의 낙원 듣고 올게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더 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6: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5: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데이터처.
7: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8: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 먹자.
9: 광고 전에 들으신 노래 제 노래였죠. 악뮤의 악동 뮤지션의 소문의 낙원 듣고 오셨습니다. 네. 마지막 사연 빠르게 만나볼게요.
10: 3461번님, 저는 아들만 3명을 키우고 있는데요. 여기에 남편까지 더하면 집에 남자만 4명입니다. 유유. 제가요, 결혼하기 전에는 욕도 못하고 내성적인 성격에 소녀소녀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남자 4명이랑 살다 보니까 눈빛은 살기가 장착되고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샤우팅을 내뱉는 상류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의 내면에 있는 소녀를 다시 소환할 수 있는 노래 선곡 부탁합니다 하셨습니다.
9: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지금 이 사연에 딱 맞는 노래가 있어서 가사를 좀 찾아보다가 좀 흥분했습니다. 네. 자, 3461번님, 예쁘게 꽃단장하시면서 내면에 있는 소녀를 오랜만에 한번 꺼내보세요. 저희 선크림 세트 보내드릴게요.
10: 좋네요.
9: 이 선크림 바르는 것부터가 이제 피부 미용 가꾸는 거 시작이잖아요. 자외선 차단 꼭꼭 열심히 하시고. 아,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일단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아들만 3명을 키우고 계시니까 3461번님 얼마나, 아 진짜 말도 안 나옵니다.
10: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9: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아들 엄마는 진짜 이렇게 뭐 체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단전에서 나오는 힘 자체가 굵어지고
10: 달라요.
9: 그리고 인상도 조금은 이제 훈장님 같은 모습으로 되시더라고요. 눈썹의 모양새가 눈썹 사이에 깊은 골 같은 게 하나 생기시고. 네. 제 주변에도 이제 아들 3명 어머니가 계신데 너무 겉으로 보기에는 뒤에서 봤을 땐 그냥 아가씨거든요. 딱 돌아보면은 이제 호랑이처럼 언제든 화를 낼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숫자를 세시거든요.
10: 숫자요?
9: 외국도 똑같더라고.
10: 아.
9: 자, 세 개 셀 동안 갖고 와.
10: 셋 동안 그만해.
9: 엄마 다섯 개 센다. 다섯 개 할 동안 안 오면 진짜 화낸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영어로도 근데 그 최근에 SNS 보니까 1, 2, 3. 억양이 똑같더라고요. 언어만 다르지. 그래서 저는 어머니, 우리 3461번님, 우리 어머니도 이 세대가 맞을 것 같아. 저랑 비슷하면은. 숫자를 외치는 오빠가 있었어요. 그 부드러운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면서.
10: 아, 그 오빠요?
9: 네. 뜨거운 가슴에 너를 안을래. 이 오빠는 박력 있게 샜지만 우리는 정말 응원하는 그 소녀의 마음으로 했거든요. 1, 2, 3, 4, 5, 6, 7.
10: 진짜 박력 있는데요.
9: 아, 저는 열정, 세븐의 열정 갖고 왔습니다. 그때의 열정과 지금의 열정은 좀 모습은 달라졌지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어미 뭐해 이 샤우팅. 찾을 때 샤우팅 하세요. 나중에 안 찾으면 또 그립돼요 이게.
10: 아, 그렇긴 하죠.
9: 저는 세븐의 열정 가져왔습니다.
10: 저는 그 직접적인 여자의 마음으로 좀 다가가 봤어요.
9: 네.
10: 그러니까 얼마나 나도 예뻐 보이고 싶고 예뻐지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나도 여자랍니다.
11: 나도 여자랍니다. 그대 곁에
9: 직관적으로
11: 있을
9: 가져오셨네.
11: 때면
10: 부드럽고 약해지는 마음. 아, 제가 얼마 전에 1주년이었는데 1년 동안 노래 실력이 늘지 않았다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9: 늦었지만 새아침 1주년 축하드립니다. 아, 네. 우리 영디와 함께한 지도 1주년이 됐는데 많이 달라지셨네요. 이렇게 뻣뻣하게 우기시는 모습과 원래 제가 아 이거 어때요 하면은 바로 이제 가주셨는데 이제는 본인 곡에 자신감을 가지고
10: 그럼요
9: 밀어붙이시는데
10: 나도 여자라는 거죠. 아침 일어나서 조깅하고 전에 6시 이후로 금식하고 네일도 하고 하이힐도 신고 변하겠다.
9: 저는 어머니 어차피 숫자를 세실 거면은 우리 옛날 마음 생각하면서 원, 투 우리 굴러다니는 신발 그때 막 다 갖고 싶었잖아요. 지금은 아들 그 사주지 말고 우리 그때 잠깐 생각해가지고 돌아가서 노래라도.
10: 그때는 저는 제가 그걸 그렇게 신나게 탔어요. 박력 있게.
9: 아, 그래요? 네. 저도 사실 그때는 초등학생이긴 했어요. 이 세븐 오빠가 열정 부를 때. 하지만 우리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의 마음은 어머니가 잘합니다. 또 이렇게 호소하기 싫었는데.
10: 정말 이렇게 야비하게 가실 거예요?
9: 그렇다면
10: 치사하게?
9: 제작진의 선택으로 가시죠. 오늘 알겠습니다. 한 번도 안 했잖아요.
10: 네네, 좋아요.
9: 자, 나도 여자랍니다 대 세븐의 열정. 하나, 둘, 셋. 오, 아, 갈렸습니다.
10: 1대1이에요.
9: 1대1입니다. 그렇다면 얄짤 없이 세븐의 열정으로 듣고 마무리할게요.
10: 여러분 하지만 저의 선곡 괜찮았죠? 장나라의 나도 여자랍니다. 우리 3461번님은 여자예요.
9: 그거는 이미 다 알기 때문에
10: 아, 내 속 안에 있는 여자라는
9: 내
10: 거죠.
9: 내 속 안에 있는 여자.
10: 네, 알겠습니다.
9: 좋습니다.
10: 이렇게 해서 배틀 탑플리스 마치도록 할게요. 세븐의 열정 마지막 곡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9: 결과는 너무 좋아요.
10: 네. 또 이제 지켜봐야죠.
9: 일단 10대 9로 제가 앞서고 있습니다.
10: 네, 동점 가보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불길이 번지는 산속에서 당황은 가장 큰 적입니다. 산불을 마주했을 때 생명을 지키는 대피수칙 알고 계신가요? 먼저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나 산림청에 신고하고 바람의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기 때문인데요. 대피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이미 타버린 지역이나 낮은 지대, 바위 뒤처럼 타는 물질이 없는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조차 없이 고립됐다면 당황해서 뛰기보다는 낮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움푹한 곳에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죠. 위기의 순간, 침착함이 잿더미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구명조끼가 될 겁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를.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테이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 때려야 뗄 수 없는 가족, 평일 내내 붙어있는 직장 동료까지 누군가 오랜 시간 함께하다 보면요, 같이 있지 않을 때에도 문득문득 그 사람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맛있는 걸 먹다가도 생각이 나고, 좋은 노래를 듣다가도 떠오르고요. 그렇게 서로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죠.

매일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고 있는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저 테디가 오늘 3주년을 맞았습니다. 아, 3년 무려 1096일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도 여러분들도 서로의 하루에 아주 깊숙이 자리를 잡게 됐잖아요. 가끔 맛있는 거 먹으면은 아 우리 굿모닝 가족들도 좋아할 텐데 이런 생각 하게 되거든요. 앞으로도 더욱더 서로에게 스며들면서 3주년을 넘어서 5주년, 10주년 가능할까? 운명 공동체처럼 함께 가보자고요.

5월 15일 금요일 굿모닝 FM 테입니다. 첫 곡 어반자카파의 Beautiful Day 듣고 오셨습니다. 아 오늘 스승의 날이기도 한데 그것보다 먼저 이제 저는 이기적으로 다시 한번 빵빠레 한번 올려주세요. 여러분 굿모닝 FM 테입니다가 3주년을 맞았습니다. 아 어느덧 3년이 됐네요. 근데 또 돌이켜보면 3년밖에 안 된다 생각도 들어. 너무 하루하루 매일매일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니까 사실은

0: 모든 그 라디오 DJ 통틀어가지고 가장 예, 여러분들하고 가까이 매일매일 하는 DJ 중에 속할 거예요 제가. 예, 진짜로 매일 7일을 다 생방을 하는 DJ가 있나? 있을 수도 있겠다.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한 제가 제일 많이 출근합니다. 제일 많이 여러분들하고 생방송으로 늘 실시간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3주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아 진짜 몰랐어. 왜냐면은 제가 라디오를 3년을 한 게 처음이에요. 네, 처음입니다. 근데 그게 아침 시간이라니. 이거는 제 저녁 시간도 참 좋다 잘한다 우리 팀워크 좋다라고 할 때도 2년 반 제일 길게 한 게 그리고 한 2년 정도 이렇게 두 번 했었는데 그걸 뛰어넘은 게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3년이 됐습니다. 우리 또 우리 스태프들 너무 고맙고 아유 진짜 더 파이팅 해봐요 우리. 이제 3년 지났으면 이제는 파이팅 할 때가 됐다. 3년 지났으니까 뭔가 좀 더 한 단계 나가볼까 하면은 3년 반에서 끝날 것 같기도 하고 늘 하던 대로 평안하게 파이팅 있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자 3주년 스승의 날 여러모로 특별한 날 2시간 그래도 여지없이 똑같이 갑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재영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최기찬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오늘 4부 굿모닝 FM태입니다. 3주년을 맞아서 특집 코너로 꾸며볼 겁니다. 굿모닝 가족들의 축하 메시지부터 제가 또 라이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몇 곡 들려드릴 겁니다. 우리끼리 3주년 축하 파티 1시간 동안 한번 해보자고요.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것 다 좋아요. 말머리에 어그봄 이렇게 적어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자도 모집 중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들어올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5: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4: 아하
6: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9: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10: 열혈 강호 온라인
11: 6회 3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2: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10: 열혈 강호 온라인
11: 열혈 강호 온라인
13: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 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 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나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0: 자, 이 시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14: 네, 테디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아침 공기처럼 늘 우리 곁에 있어주시고요. 근데 오늘 아침은 아침 공기부터 묵직한 게 낮 동안 얼마나 더울지 좀 느낌이 오실 겁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말금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벌써 19도로 이맘때 아침 기온을 5도 이상 웃돌고 있습니다.

0: 낮에는 평년보다 10도 이상이나 높아서 서울이 32도, 대전이 31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덥겠고요. 내일부터는 동쪽 지역의 기온도 많이 올라서 일요일에는 대구도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화요일부터는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전국 곳곳으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1: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태희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3년째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근두근 퀴즈로 교감해보는 이 시간 금요일에 만나볼 퀴즈, 노래 가사에 집중해보는 AI 음악 퀴즈. 지금부터 AI가 작곡한 노래 들려드릴 거예요. 이 노래 멜로디 AI 작곡가, 우리 작곡가도 벌써 1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툭 치면 나와요. 이제 툭 치면 나와. 근데 멜로디는 AI 작곡가가 만든 게 맞는데 가사는 원곡에 있는 가사를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 가사만 잘 들으시고 이 곡 원곡이 무엇이었는지 그 노래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신의 영역 뽑겠습니다. 선착순 1등. 가장 빨리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보내드릴 거거든요.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문제 나가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가사! 예, 원곡 제목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문영 PD 준비됐죠? AI가 작곡한 노래 들려주세요. 3, 2, 1, action.

아우야, 오늘은 또 이렇게 남미 쪽 스타일로 아프리칸 리듬으로 갔습니다. 처음에 그 가사가 중요한데, 잔인한 여자란 나를 욕하지는 마, 잔인한이에요. 예, 아시겠죠? 자, 1등 이외에도 저희 다섯 분 더 뽑아서, 다섯 분은 선착순 아닙니다. 바나나맛 우유 챙겨드릴 거니까 계속 정답 보내주십시오. 가사의 원곡 제목입니다. 원곡을 띄워드릴게요. 소찬희 씨의 노래죠. 듣고 올게요.

로테이션 퀴즈 정답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정답 발표합니다. AI가 작곡한 노래 가사 원곡을 맞히는 AI 음악 퀴즈. 정답은 바로 소천이의 Tears입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잖아요. 소천이 씨가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이기도 한데 스승님이세요. 대학 교수로도 20년 넘게 강단에 서서 우리 학생들을 또 가르쳐왔습니다. 그냥 교수님이 아니시고 학과장이세요. 대경대학교 실용음악과에서 음악인을 꿈꾸는 제자들을 양성 중입니다. 3인조 보컬 그룹 VOS 멤버들도 이제 소천이 선배 제자라고 하고요. 소 교수님도 처음에는 교수 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할 줄 몰랐다고 하는데 젊은 학생들에게 받는 에너지가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게 될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아,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좋은 에너지 받는 거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3주년 제가 생각하는 목표는 뭐 짧게 짧게 가니까 5년 정도 하면 진짜 행복하겠다 하는데 모르죠 또. 계속 행복하면 계속 같이 갈 수 있나 싶기도 합니다. 기왕 간 다음에 20주년 가서 이제 딱 내 입술을 MBC에 박아놔야 되는데. 아. 자, 오늘 퀴즈 정답 가장 빨리 보내주신 한 분께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릴 거고요. 정답 맞춰주신 분 중 5분께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릴 겁니다. 명단은 방송이 끝난 뒤에 홈페이지 성호표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매일매일의 색다른 로테이션 퀴즈 다음 주도 함께해 주세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매일 아침 7시.
1: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0: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1: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moving? I'm moving.
0: 봄봄봄.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만 돼도요 맛있는 간식 세트 선물로 쏩니다. 보내실거 문자 샵 8000번, 단문 50번,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9736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볼게요. 사진 찍을 때 손가락으로 V포즈 하면 안 된다는 뉴스 봄. V포즈를 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대요. AI 기술이 지문을 그대로 복원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머. 특히 1.5m 이내에 찍은 고화질 사진이라면 지문 정보를 추출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SNS에 V하면서 찍은 사진 많이 올렸는데 괜히 찝찝하네요. 그리고 저는 V 말고는 다른 포즈가 없는데. 테디가 지문 유출 걱정 없는 새로운 사진 포즈 하나 추천해주세요. 예, 하셨습니다. V는 정말 그 순수함 그 자체인데 제일 기분 좋을 때 나오는 게 V 이런 건데. 그러니까 엄지척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복제할 수 있다니까 진짜 무서운데. 지문 복원하려면 뭐 조명이나 초점, 촬영, 거리 같은 여러 조건이 딱 맞아서 디테일하게 다

봐야지 하는 거라 뭐 아주 모든 사진이 다 위험하다 보기는 쉽지는 않다고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손가락이 너무 선명한 사진, 너무 고화질에 예, 부위하는 사진은 좀 생각해보는 게 좋다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고요. 보안이 검증되지 않은 기기에서는 지문 정보를 함부로 등록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하니까 사진 찍을 때도 조심하시고 뭐 등록하실 때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부위 말고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럼 손가락을 뒤집어요. 뒤집어서 하면 되지. 그렇지. 아주 단순한 건데 여러분 생각을 좀 하고 사시고요. 9736번님 디저트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죄송해요. 여러분들 어제 본 이슈 계속 받겠습니다. 그동안 올데이 프로젝트의 위키드 듣고 올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올데이 프로젝트 위키드 듣고 왔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보겠습니다. 9901번님 미국 프로축구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 연봉 봄? 올해 보장 연봉만 약 166억 원이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성적 보너스나 개인 후원금은 뺀 금액이라는 건데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인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현재 미국 축구 리그에서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 다음으로 연봉이 높다고 하는데요. 우리 손흥민 선수 어디서든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러워요. 하셨습니다. 1등인데 어마어마하죠. 메시가 400억이 넘는 돈을 연봉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연봉이 문제가 아니라 광고 어마어마합니다. 예. 슈퍼스타는 달라요. 계속 다치지 않고 멋진 모습 보여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9901번님 부침 유리면과 사원에서 김치전 원양식 불고기 드립니다. 다음 사연은 8771님 얼굴책 인별그램 회사인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의 플레이리스트 봄. 최근 마크 저커버그가 자신의 SNS에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했는데요. 가장 첫 곡으로 블랙핑크 리사의 Born Again이 있었고요. 제니와 테임 임팔라의 드라큘라 리믹스도 있더라고요. 메타 CEO의 플레이리스트에 블랙핑크 멤버

0: 버들 노래가 두 곡이나 있다니. 재산은 저랑 안 비슷한데 취향은 비슷한 것 같아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다섯 곡을 이렇게 캡처해서 공개했거든요. 그 중에 두 곡이 블랙핑크 멤버들의 곡입니다. 최근 이제 제니 씨가 참여한 노래 드라큘라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역주행 중이에요. 이 다섯 곡 공개했는데 테이의 끝사랑 이런 거 딱 있으면 진짜 상상만 해봤어. 갑자기 거기 한글로 적혀있는 거야. 끝사랑 이렇게. 아,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 너무 웃지 마시고요. 8771번님 베이커리 교환권 드립니다. 3381번님 일본에서 늑대 로봇이 인기인 거 봄? 최근 일본 민가에 야생곰이 자주 나타나서 난리래요. 그래서 이 곰들을 쫓아내려고 만든 몬스터 울프라는 로봇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이 로봇은 센서가 동물의 움직임을 감지하면 눈에서 빨간 LED 조명을 번쩍인다고 하고요. 공사 현장의 수준의 시끄러운 소리를 50가지나 무작위로 내서 곰을 깜짝 놀라게 한다고 해요. 사진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무섭게 생겨서 곰들이 정말 깜짝 놀라 도망갈 것 같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오, 잘 만들었어. 이게 그냥 그럴싸하게 소리랑 빛만 내는 게 아니라 뭐 형체를 엄청 잘 만들어서 가끔 그 SNS 같은 데 보면 동물들이 뭐 공룡 형체 이런 거 보면 진짜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형체 중요한 것 같아. 우리 인간으로 치면 귀신의 집 같은 거 진짜. 갑자기 나오면 너무 놀라는 거. 발전이 됩니다 점점. 3381번님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간식 맛있게 드시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우리 태희는요, 네. 굉장히 귀여운 걸 되게 좋아해요.
0: 아, 귀여워.
1: 사람을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먹을 때 그 좀 다 같이 나눠 먹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다른 아침 방송은 아침을 씹어먹자! 쌈 대신 인정한 단 하나의 아침 라디오. 내일 아침 7시 굿모닝!

0: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사업 최대 DB 4,500만원, 라디오 300만원, 전문가 무료 컨설팅까지. 코바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여러분의 희망을 키워드립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8: 자, 이 시간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9: 네, 첫방 들으니까 엊그제였던 것 같은데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지금 도로 위는 많이 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평소 정도의 정체를 보이고 있는데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양지에서 덕평까지 4km가 정체인데, 밤사이 하던 작업이 안 끝나서 3, 4차로가 많이 막혀 있습니다. 이때 정체 선고하셔야겠고요. 서창에서 월곶, 또 둔대에서 부고,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강변북로 구리방향은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지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은 가양대교 일대, 또 노량진과 한남

서울대교 일대로 속도가 내려갑니다. 반대 강 서쪽으로는 두 길 다 정체가 심하지는 않고요. 분당수서로는 복정교차로에서 청담대교 쪽으로 북부간선도로는 양방향 모두 차들이 많아 밀립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3년도 함께 했었는데
1: 그렇죠.
0: 3주년이 됐어요.
1: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0: 아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형님 버터랑 함께 또 만들어 가는 거니까
1: 네.
0: 서로 축하 인사 좀 할까요?
1: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지금 저희가 백캠 하면 철수 아저씨를 떠올리는 것처럼 우리 굿모닝 FM 하면 이제 훗날에 테디 아저씨라고 부르는 그날까지
0: 이야.
1: 네, 30주년 얼마 남지 않았죠? 쭉 가실 수 있으시죠?
0: 여러 의미로 눈물이 나네요. 여러 의미로 눈물이 나는데 그럼 그때까지 자연 리포터도 네.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1: 네 그렇죠. 같이
0: 우리 같이 눈물 흘려요.
1: 눈물 좀 닦고
0: 기쁨의 눈물도 있고 걱정의 눈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네네.
0: 어쨌든 이렇게 또 전우회가 네. 돈독해지고 있습니다.
1: 네. 예.
0: 자, 오늘도 그러면 특별한 거 없이
1: 네.
0: 하던 대로 갑니다.
1: 하던 대로.
0: 알려주세요.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5월은 춘곤증이 나타나기 쉽고 장거리 가족여행도 많아지는 시기인데요. 이 때문에 졸음운전 사고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0: 졸음운전 사고. 최근에 관련 기사 많이 접한 것 같아요.
1: 네. 실제로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7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배가 늘었습니다. 그중 69%가 졸음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는데요. 과속이나 차량 결함,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보다 사망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0: 네.
1: 이 졸음운전은 시속 100km를 기준으로 단 3초만 졸아도 약 100m를 눈 감고 달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요. 특히 사고가 나면 무방비 상태에서 충격을 받기 때문에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더 치명적입니다.
0: 그렇죠. 그렇죠. 3초 시간 엄청 길어요. 생각보다.
1: 진짜 길어요.
0: 그렇죠? 100m 가까이에 눈을 감고 달리는 것 같다. 와... 위험합니다. 너무 위험해요.
1: 네.
0: 이런 설명이니까 더 실감이 나네요.
1: 그렇죠.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켠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운전자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보조 장치입니다. 하지만 자율주행과는 달리 운전자의 지속적인 개입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요. 현행법상 보조 기능을 켠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으니까요. 운전 중에 졸음이 쏟아질 때는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 정차해서 충분히 쉬어가시길 바랄게요.
0: 졸음운전 뭐 해보신 분들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을 거예요.
1: 네.
0: 예. 찰나의 순간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항상 긴장되시지 마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은 3주년이지만 어제는 5월 14일 로즈데이였잖아요. 그런데 수입 장미 못지않게 국산 장미 중에도 예쁜 꽃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0: 알죠, 알죠. 저는 뭐 장미 축제도 다녀오고 했으니까. 국산 장미가 종류가 또 다양하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5월을 맞아 국내 육성 장미 품종 가운데 줄기 하나에 꽃 한 송이가 달리는 스탠다드 장미 루비 레드와 줄기 하나에 여러 개의 꽃이 피는 스프레이 장미, 핑크별, 환타 스파클 등을 추천을 했는데요. 스탠다드 장미인 루비 레드는 밝은 빨간색의 꽃입니다. 꽃의 크기가 크고 가시가 적은 편이고요. 자른 꽃, 이 절화의 수명이 16일 정도로 매우 길다고 해요. 또 핑크별은 중형 스프레이 장미로 꽃잎 끝이 뾰족하고 각이 져 있어서 별 모양처럼 보이는 꽃이고요. 환타 스파클은 살구빛 분홍색의 중형 스프레이 장미인데 꽃잎에 앞뒷면색이 다르게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찾아서 보시면 세 장미 정말 모두 다 아름다워요.
0: 너무 아름답네요. 사진 보고 있는데 너무 예쁘고요. 꽃은 이제 받을 때는 기분 좋은데 시들을 때 조금 속상해요.
1: 그렇죠. 그래서 이 꽃병에 꽂아주는 꽃은 자른 꽃 절화이기 때문에 화분용보다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더 오래 싱싱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0: 네.
1: 먼저 꽃 줄기를 자를 때 수분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줄기 끝을 사선으로 매끄럽게 잘라주는 게 좋고요. 물은 줄기 끝이 5에서 7cm 정도 잠길 만큼만 넣어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잎이 잠겨서 세균이 번식할 수가 있거든요. 또 꽃병물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절화보존제나 설탕과 약간의 구연산 또는 식초를 혼합한 용액을 넣어주면 이 꽃의 수명을 2에서 3일 정도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꽃병은 직사광선을 피해서 통풍이 잘 되고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0: 예, 가정의 달이라서

0: 이제 꽃 선물 주고받을 일 많을 텐데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잘 관리하셔가지고 이쁜 꽃 조금 더 오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1: 마지막 소식입니다. 테디, 요즘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문구 완구 거리가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고 해요.
0: 창신동의 문구 완구 거리? 전 잘 모르는데 이 거리. 아이들이 많이 찾는 거예요?
1: 오히려 아이들보다 2030 세대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허. 어린 시절 부모님 손에 잡고 장난감을 고르던 세대가 이제는 본인을 위한 선물을 구매하는 완구 시장의 큰 손으로 돌아온 건데요. 원래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과 학용품이 가득했던 문구 거리에 최근에는 이 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스트레스볼 말랑이나 킵캣 같은 아이템이 많아졌고요. 포켓몬 굿즈나 피규어 같은 키덜트 완구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0: 요즘은 확실히 성인들이 오히려 장난감 더 많이 찾는 것 같긴 해요.
1: 맞아요. 실제 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지난해 2030 세대의 완구 관련 지출은 전년 대비 224%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완구 업계 역시 이런 흐름에 맞춰서 성인을 타겟으로 한 제품군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요. 조립 난이도가 높은 전문가용 레고 시리즈 등 이 성인들의 수집욕을 자극하는 고가의 제품들이 내놓기 시작했어요.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저출산으로 아동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자신의 취향을 위한 소비를 아끼지 않는 취향 소비층이 두터워지면서 이 소비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0: 장난감은 원래 어린이들의 소유물 같았는데 이제 뭐 그렇지 않네요. 장난감 좋아하시는 분들 있다면 굿모닝 FM에 이제 자랑스럽게 자랑 한번 해보십시오.
1: 김지혜님이요. 어렸을 때 띠부시 모으겠다고 포켓몬빵 많이 사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크크. 그 어른들이 커서 창신동 문구거리를 찾아가는군요.
0: 아끼는 장난감 있었어요? 자영 리포터는?
1: 저는 사실 엄마가 많이 안 사주셨었는데 제가 유일하게 정말 졸라서 받았던 게 그 어렸을 때 다마고치라고 이렇게 막 음식 먹이고 키웠던 거 기억나시죠?
0: 기억나죠.
1: 정말 애지중지해서 몇 번 죽이고 다시 키우고 몇 번 죽이고 다시 키우고
0: 그렇지,
1: 했던.
0: 그렇지.
1: 네. 테디는 어땠어요?
0: 저도 고무 이렇게 엽전처럼 생긴 고무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유행이라 가지고
1: 네.
0: 그거 이제 대결하면 딸 수 있었어요.
1: 아!
0: 그거 제가 한 300개 있었어요. 그 왜 땄는지 모르겠어요.
1: 막 그거 대왕도 있고 막 이랬어요.
0: 대왕도 있었죠. 대왕도 있고 본드로 막 두 개 더 붙이기도 하고 막
1: 우리 같은 했는데. 세대네요.
0: 그렇게 뭐 추억의 장난감들 지금 내 마음껏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자, 깨알 뉴스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반만 맞춰서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할 겁니다. UN의 평생 들으면서 민재영 리포터와는 인사 나눌게요. 다음 주에 또 보자요.
1: 다음 주에 또.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바라라랄라 반반. 모든 퀴즈 문제를 섭렵한 퀴즈 스승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기본 선물로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성공인데 성공하시면 치킨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면 만점자 특별 축하금으로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참가자로 성공하시면요. 맞힌 정답 개수만큼 응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도 선물 챙겨 드릴 거예요. 오늘은 비타민 음료 준비했습니다. 응원도 많이 많이 해주십시오. 퀴즈 문제 어렵습니다만 굿모닝 FM 방송에 나온 내용 위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맞히실 수 있을 거예요. 반발한 퀴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난 넘고 치킨으로 찾아 바라바라바라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1: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중일 아들을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0: 아, 네. 어머님 이름은 그럼 일단 비밀로 할까요?
1: 네네, 부끄러워서.
0: 별명을 하나 얘기해 주세요.
1: 힘찬으로 하겠습니다.
0: 힘찬. 힘찬님 네네. 반갑습니다. 보내주신 감사합니다. 일단 사연부터 네. 소개해 드립니다.
1: 네.
0: 어버이날에 아들한테 카네이션 달라고 쫄라서 겨우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치킨 사줄까? 이러길래 사달라고 했더니 돈 없다고 하네요. 이럴 거면 왜 사주겠다고 한 건지. 반반한 퀴즈 참가해서 받은 치킨 먹으면서 딸 없는 이 헛헛한 마음을 달래볼까 합니다 하셨어요. 우리 힘찬님.
1: 네.
0: 네. 아이 한 명이에요?
1: 네. 외동아들.
0: 아, 외동아들. 중1. 네. 중학교 올라가면 네. 조금 뭔가 더 다정함이 좀 떨어지나? 어때요?
1: 초등학교 어릴 때 주위에서 예. 저보고 막 딸이 없으면 어떡할래 막 이러니까 지가 먼저나 딸 같은 아들 될 건데 막 이랬거든요.
0: 오.
1: 근데 크면서 그냥 아들이에요.
0: 아, 그냥 아들이지. 그냥 몰랐겠지. 2차 성징이 되면서 내가 진짜 아들이구나 하는 거 이제 본인도 알고 있을 텐데 모르지.
1: 그러니까 저는 좀 섭섭하죠.
0: 아, 섭섭해.
1: 네네.
0: 아니 근데 그렇게 다시 돌아가요.
1: 아, 그래요?
0: 지금
1: 기다려야 되나요?
0: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기다리시지 말고
1: 네네.
0: 엄하게 키워주세요. 엄하게.
1: 엄하게요?
0: 엄하게. 진짜 엄하게.
1: 아, 진짜요?
0: 왜냐하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만 해도
1: 네네네.
0: 제가 엄청 착한 아들이었거든요.
1: 네.
0: 근데 내 마음속에는 악마가 네. 계속 올라와요. 그때마다 엄하게 키워준 부모님 때문에 제가 바르게 간 겁니다. 진짜로.
1: 그래요?
0: 네, 선택을 맡겨주면 안 돼요. 그때는 자기도 자기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1: 든든한, 매일 안 그래도 매일 전쟁인데
0: 그러니까
1: 지금.
0: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면 돼요. 그 의견을 물어서 그래요. 그냥 바로 바로 그냥 명령을 해야지. 네. 의견을 물으면 의견이 없다니까 자기도 헷갈린다니까요.
1: 이렇게 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너무 또 속색이면 제가 삼촌으로서 혼내드릴 테니까
1: 네네 예, 예.

0: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오늘 조금... 잘 푸실 거예요. 네네. 제가 문제 잘 내드리겠습니다.
1: 네.
0: 화이팅 한번 외쳐보죠. 하나, 둘, 셋.
1: 파이팅.
0: 너무 좋습니다. 정답 말할 기회는 한번 뿐입니다. 반반한 퀴즈 문제 나갑니다. 더하기를 하자. 더하기를 하자. 56 더하기 56은?
1: 112.
0: 정답.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빗조은?
1: 개살구.
0: 정답. 여의도, 뚝섬, 노들섬이 있는 우리나라 도시는?
1: 서울.
0: 정답. 다시 나 같은 사람 만나지 마요. 이 노래의 제목은? 하나.
1: 만나지 마요.
0: 아, 여기서 문제 멈추고 싶다. 모놀로그였습니다. 모놀로그. 거침없이 말을 잘하는 모습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청산?
1: 유수.
0: 정답. 스승의 날은 몇 월 며칠일까요?
1: 5월 15일.
0: 정답. 1941년부터 1995년까지 사용한 초등학교의 옛 명칭은?
1: 국민학교.
0: 정답. 드라마 무빙. 이 사랑 통역되나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에 모두 출연한 배우는?
1: 태인님.
0: 아, 나였으면 좋겠다. 고윤정이었어요. 고윤정. 기념일을 영어로 하면? 하나. 둘. 셋. 땡. 애니버서리였습니다. 야구에서 한 선수가 한 경기 안에 단타, 2루타, 3루타, 홈런 모두 기록한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 대수타.
0: 사이클링 히트라고 합니다. 어려웠다, 어려웠어.
1: 네.
0: 하지만 초반에 기세 너무 좋았어요. 자, 결과 발표합니다. 10문제 중에 나이스 6문이 맞으셔서 성공하셨습니다. 기본성을 지키는 플러스 100대 가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오늘 또 응원해주신 6분께도 비타민 음료 보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하하. 이제 이름 말씀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1: 아, 고미정입니다.
0: 아, 미정님. 아, 네. 너무 잘하셨고요.
1: 네.
0: 또 우리 중1 아들. 진짜 뭔가 다정하게 크고 싶어도 이때는 컨트롤 잘 안 될 테니까. 예. 모두가 함께. 네. 응원하면서 네. 같이 키워보도록 하죠.
1: 감사합니다.
0: 예, 진짜 성공 축하드리고요.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아들 지금 또 잘하고 있으니까 엄마는 널 믿고 있으니까 항상 힘내고 엄마랑 재밌게 지내보자꾸나. 사랑해.
0: 아, 미정님 화이팅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아침에 늘 2시간 제가 응원 드릴게요.
1: 네.
0: 보내드립니다. 안녕.
1: 안녕.
0: 저희는 광고 듣고요. 덤덤한 퀴즈 이어갈게요.
2: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3: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6: 안녕하세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신입사원 누구일까요? 바로 시니어 인턴입니다. 60세 이상의 시니어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270만 원을 지원해드리는 현장 실습 훈련 지원 사업. 장기 고용 시 최대 280만 원 추가 지원까지. 2026년 현장 실습 훈련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577-1923.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이래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담담담담담담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말한 퀴즈에 나왔던 스승의 날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선생님과 관련된 중요한 날이 두 번 있는 이 나라는요, 공식적인 스승의 날은 1월 16일이고요. 또 하나의 스승의 날이라고 불리는 와이크루데이라는 게 있는데요. 새학기가 시작되는 6월이 있는 이 날에는요, 학생들이 꽃을 들고 선생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 감사와 존경을 전하는 전통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수도가 방콕인 이 나라 어디일까요? 저는 이 나라 너무 사랑해요. 너무 음식이 너무 맛있죠. 팟타이, 푸팟퐁 커리, 썸땀 다 맛있어. 진짜 사우디캅, 코큰캅. 이 나라 어딜까요?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다섯 분 추첨해서 꿀스틱 세트 준비할 거예요. 정답과 당첨자 잠시 후 3부에서 발표할게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태양의 Make Love 듣고 올게요.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댄 젠슨이란 빙상선수는 88년 캘거리 올림픽에서 경기 직전 병석에 있던 누나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눈물을 참고 경기에 나섰지만 넘어지고 말았죠. 이후 더 절박하게 훈련을 했지만 기록이 안 나왔는데 상담을 하던 박사님이 이렇게 조언을 하죠. 훈련일지 목표 옆에 이렇게 써보게. 나는 1000m 스케이트가 좋다. 절박한 의지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매일 하는 일을 좋아하자. 덕분에 댄 젠슨은 다시 도전한 올림픽에서

0: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는 5월. 소중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정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나른한 봄의 불청객, 졸음운전은 찰나의 방심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차 안의 공기를 맑게 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표를 찍는 여유인데요. 졸음이 몰려오기 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가지는 10분의 짧은 휴식은 도로 위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안전띠가 제대로 매여 있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세심한 눈길도 필요하죠. 떠남의 즐거움보다 돌아옴의 안도가 더 깊이 남는 5월. 그 여정의 완성은 언제나 안전이라는 약속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0: FM for you.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해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3: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6: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7: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8: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하이퍼스.
9: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10: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 잘근잘근잘근 우적우적우적
0: 아침을 씹어먹자.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덤으로 드리는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매년 6월 학생들이 선생님께 무릎을 꿇고 꽃을 바치는 전통 행사가 열리는 나라, 정답은 바로 태국이었습니다. 정답 맞추신 분 중 5분 저희가 선정해서 꿀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 겁니다. 명단은요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유의. 3년 그 중에 반 이상을 함께한 반려 네. 아나운서

0: MBC 이준 아나운서와 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반려동물 아니고요. 네, 이준입니다. 아, 네.
0: 3년 중에 진짜 2년 거의 함께했어요.
1: 네. 네. 다음 달이 2년.
0: 아, 진짜 너무 감사하네요.
1: 아니요. 네. 저도 참 많이 배웠습니다. 아나운서지만
0: 배워요,
1: 네. 아, 우리 테디가 진행을 참 잘하기 때문에.
0: 아유.
1: 제가 아나운서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뭘 던져도 다 받는다. 테디는 제가 어떤 이상한 말을 해도. 아. 그래서 참 많이 배웠다.
0: 아닙니다. 이상한 말 한 적이 없어요.
1: 다행입니다.
0: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1: 미화됐네요.
0: 그렇습니다. 네. 아, 우리 휘준 아나운서를 이렇게 네. 오랜 시간 함께했는데
1: 너무 감사해요. 네.
0: 언어유의가 네. 우리 휘준 아나운서 덕에 상도 받고 그가 그러니까요. 이런 업적이 많아요. 그리고
1: 그러니까요.
0: 어린이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는 부모님 청취자가 가장 사랑하는 프로그램 아~ 네, 코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거 듣고 있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앞으로도 또 네. 기회가 될 때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자, 아, 3주년을 맞은 예, 굿모닝 FM의 네. 대표 코너입니다. 언어 유의 네. 시작해볼까요?
1: 네, 허한나 씨 듣지 마세요. 더 저보다 더 오래 하셨더라고요.
0: 아, 그렇죠.
1: 그러니까요.
0: 네, 개국 공신들도 있어. 네,
1: 원조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자, 오늘도 역시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금요일은 어원. 단어의 유래 알아보는 아, 시간이죠.
0: 이때 직접 써주셔가지고 네, 한 몫을 했어요.
1: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어원을 알아볼 단어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Let's go!
2: 휘돌아, 내 너에게 할 말이 있다.
3: 아니, 선생님, 무슨 일이십니까?
2: 스승이겠지.
3: 아, 스승.
2: 선생이 아니고 스승.
3: 네네.
2: 에? 내 너에게 그동안 아주 특별한 기술 성대모사를 가르쳤지.
3: 예.
2: 오늘이 그 마지막이니라.
3: 안 됩니다. 아, 저는 아직 갈 길이 먼.
2: 시끄럽다. 스승님이 많이 힘들어.
3: 아.
2: 마지막 성대모사는 가수 배철수이니라.
3: 예.
2: 자, 따라 하거라.
3: 예. 에헤,
2: 배철수의 에헤. 음악 캠프입니다.
3: 에헤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아.
2: 안 똑같아.
3: 아, 어렵습니다.
2: 안 똑같아.
3: 어떡하지? 너무 어렵습니다.
2: 아직 멀었구나. 벌을 받아야겠다. 스승의 은혜 노래를 장혁 버전으로 내 그렇게 가르쳤지.
3: 예.
2: 불러보거라. 아. 자, 시범을 보여주지.
3: 예.
2: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자, 따라해라.
3: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2: 그게 아니지.
3: 아, 다시.
2: 다시.
3: 다시. 하늘아, 하늘아.
2: 아니야, 다시.
3: 하늘아.
2: 입술을 올려.
3: 하늘.
2: 다시.
3: 하늘 같아. 아, 어렵다.
0: 왜 이런 컨셉으로 온 거예요?
1: 왜냐하면 오늘 알아볼 단어가 예, 예. 스승입니다.
0: 아, 스승이야.
1: 네, 스승.
0: 스승의 날이니까.
1: 네,
0: 또.
1: 네. 예.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을 뜻하는 스승. 어디서 왔을까요?
0: 스승.
1: 네.
0: 오, 하나하나 또 생각해보니까 스자 승자 모르겠어. 스승.
1: 뭔가 선생님은 우리가 많이 쓰는데
0: 그렇죠.
1: 스승은 스승의 날 이럴 때만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하고.
0: 오, 이게 한자인가?
1: 과연 뭘까요?
0: 뭘까요?
1: 알아보겠습니다.
0: 예.
1: 자, 스승 그리고 한자가 아닙니다.
0: 오!
1: 네. 자, 신라시대 때 무당을 가리키던 차차옹 또는 차충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제사와 정치가 일치하는 재정일치 이거 아, 들어보셨을 겁니다.
0: 그렇군요, 그렇군요.
1: 그 사회였어요. 네. 그래서 종교적 지도자를 의미하는 호칭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차차옹, 차충이 발음 변화를 거치면서 사사옹, 스승 이렇게 바뀌었다는 설이 있어요.
0: 차차옹에서
1: 사사옹?
0: 사사옹이 됐다가 스승? 스승이 됐다고요?
1: 그런 설. 네, 설이요, 설.
0: 야, 이러면은 언어 유의를 하나도 안 한 건데. 이거는 정말 많이 바뀐 건데.
1: 집합.
0: 예,
1: 네.
0: 집합.
1: 자, 또 우리말로 기록된 스승은요. 15세기로 가겠습니다. 수양대군은 잘 아시겠죠, 그죠?
0: 예.
1: 수양대군이 왕명을 받아서 세종의 왕비였던 소헌황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지은 책에 이 스승이라는 게 처음 등장을 해요.
0: 어.
1: 수행을 많이 한 스님을 스승이라고 표현을 오. 했다고 해요. 불교에서 스님을 높여 부르던 표현에서 왔다는 설입니다.
0: 이건 좀 그럴싸하네요.
1: 그럴싸하죠. 네. 그렇죠? 자, 스승과 선생 아까 그거 다르다고 했잖아요.
0: 네?
1: 그 차이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직업을 가리키거나 상대를 높이는 존칭으로 쓸 때는 선생이라고 우리가 쓰고
0: 예?
1: 근데 스승은 직업이라기보다는 세상의 이치, 도리 이런 걸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사람을 일컫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승이 좀 더 넓은 포괄적인 의미로 우리가 써야 되는 거죠.
0: 그렇네요. 그렇네요.
1: 네.
0: 그럼 스승은 꼭 뭐 나이가 많고 적음

0: 예. 꼭 맺혀지지는 않겠네. 그렇죠, 어린 그렇죠. 친구가 나이 스승일 수도 있고.
1: 배울 게 있다면 네. 다 스승인 겁니다.
0: 그렇네.
1: 네.
0: 저는 이제 그러면은 네. DJ로서의 스승은
1: 오.
0: 저는 유희열 선배.
1: 아, 예전에 하셨었죠. 그죠?
0: 이소라 선배.
1: 예.
0: 정지영 선배.
1: 와, 많다. 와.
0: 박소현 선배.
1: 어, 유명한 분들이죠.
0: 최하정 에이. 선배.
1: 네. 어, 몇 분이지?
0: 계속 나오. 아, 제가 고정을 많이 했어요.
1: 에이.
0: 예전에 고정을 많이 해서 그때 네네네. DJ들한테 많이 배웠죠.
1: 아, 네, 저는
0: 스승이
1: 그,
0: 많죠.
1: 정지영 아나운서가 제 사실은 스승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0: 저도 DJ. 그렇게 DJ 계속 할 줄 알았어. 마이크 최대한 가까이 있고.
1: 네. 어.
0: 안녕하세요. 오늘 밤은 이렇게 할 줄 알았지.
1: 오늘 아침.
0: 됩니다. 보내드립니다. 이런 걸 저 평생 할 줄 상상도 못했어.
1: 진짜 깜짝깜짝 놀라요. 아침에 들으면
0: 이걸 3년 동안 하고 있을
1: 줄은 7시에 저는. 그 목소리가 나오는 게 진짜 신기할 정도예요.
0: 예, 예. 혹시 아, 제 지인 중에도 제 라디오를 네. 혹 듣고 이제 만나면 저한테 어,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그중에 2년을 함께한 우리 기준 아나운서도 예. 제가 스승이라고 모시겠습니다.
1: 아이고, 아이고 예. 제가
0: 언어 유희 늘 배우고 있습니다.
1: 아이고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우리 스승
1: 네.
0: 기준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유나이트의 신곡 포즈 띄워드립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1: 안녕.

유나이트 포즈 듣고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볼 거예요. 한국에 의료 서비스를 받으러 온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했다고 해요. 특히 서울의 K-의료 관광이 아주 인기라고 하는데 관련 소식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4부는요. 굿모닝 FM태입니다. 3주년을 맞아서 우리끼리 해요. 축하 파티 작게 꾸며보겠습니다. 굿모닝 가족들의 축하 메시지 들어보고요. 제가 라이브를 예 아침에 좀 불러드릴 건데 좀 격하게 선곡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그 인별도 라이브를 하면서 선곡을 좀 받아봤거든요. 그 중에 한 곡 그리고

0: 또 준비했던 노래, 제 노래 뭐 이렇게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3주년 축하 파티 모두 참석해 주실 거죠?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들어올게요.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6: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5: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7: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8: 스마트하게 달리고,
9: 기름값 걱정 날리고,
8: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9: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8: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9: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8: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넘어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토론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자, 이 시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1: 네, 테디의 3주년이자 스승의 날인 오늘은 어제보다도 조금 더 덥겠습니다. 7월 중순이 아닌가 착각하게 만드는 날씨인데요.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맑음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지금 기온 올라가는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벌써 22도를 넘었고요. 낮에는 서울 용인이 32도, 대전 전주가 31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고 내일부터는 동쪽 지역도 뜨거워집니다. 주말 내내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고온 현상 계속되겠고요. 화요일부터는 내림세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전국 곳곳으로 비가 한 차례 내리겠고요. 이후로는 다시 이맘때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맑음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좀 쉬어야죠. 어. 예.
1: 늘 쉴 계획은 있으시나?
0: 쉴 계획은 있습니다만 세상이 저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1: 계획대로 세상이 두지 않잖아요.
0: 네네, 그렇습니다.
1: 예. 온전하게 좀 쉴 수 있는 주말이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따지면 이제 마지막 일하는 날이니까 파이팅 있게 네네. 부탁드립니다. 어떤 키워드들 가져와 주셨나요?
0: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행정대전환, 두 번째 키워드는 K-의료관광, 마지막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처벌 강화입니다.
1: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첫 번째 키워드 행정대전환입니다.
1: 정부가 행정서비스의 기조를 바꾼다고 하는데 소식 전해주시죠.
0: 정부가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이를 자동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직접 신청해야만 지원을 받는 신청주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걸 바꿔서 국가가 먼저 찾아가는 체계로 기조를 바꾸는 겁니다.
1: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0: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제 우선 지원 대상으로 확인이 되면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급여를 자동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편급여인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등의 경우에는 현재는 이제 출생신고를 한 뒤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출생신고만 하면 지원금을 자동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선별급여인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은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신청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자격 확인 후에 자동으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또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아도 연 2회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수급 가능성을 먼저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1: 예, 굉장히 편해지겠네요. 정부가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0: 정부가 특히 이렇게 복지제도에서 기조를 좀 바꾸기로 한 이유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에서 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제 울산 울주군에서는 아동 양육 가구가 사망하기도 했고요. 전북 임실군에서는 노인 돌봄 가구가 사망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문제의 원인을 신청해야만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로 본 겁니다.
1: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0: 이게 다만 좀 아쉽게도 지금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닌데요. 예. 왜냐하면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등 이제 6개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데요.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1: 어떤 이유예요?
0: 이게 추진 과정에서 굉장히 진통이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과거 사례가 있는데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용빈 전 민주당 의원이 통감자 5법, 통신비 자동감면법을 내놓은 적이 있거든요.
1: 예?
0: 해당 법안은 이제 취약계층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통신비나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한 법안이었는데 특히나 이제 지자체 시범사업에서도 반응이 좋았는데 결국 좌절이 됐습니다.
1: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지난 국회에서 또 안 된 상황이 또 있었네요. 시범사업까지 했는데 무산됐던 이유는 뭐예요?
0: 이게 당시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행정서비스의 원칙은 신청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명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네. 민주당의 관료 출신 국회의원들이었는데
1: 예.
0: 이제 결국 이렇게 입법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국민들의 관심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1: 간단해 보였는데 생각보다 이게 어려운 작업이네요. 이번 정책의 장점이 또 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정책을 마련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안내를 해야 되고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거든요.
1: 네네.
0: 그런데 이거를 반대로 해석을 하면 결국 행정 효율화 측면에서도 이번 기조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1: 예, 정부의 행정 서비스 기조 변화가 의도한 대로 복지 사각지대를 좀 없앨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행정 부탁을 좀 드리는 게 방송 누가 듣고 계신다면 그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모바일 뭐 이런 앱이나
0: 네네.
1: 뭐 인터넷 신청을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게 왜 이렇게 오류가 많이 뜨고 한두 번 이게 멈추면 저도 진짜 하기 싫어지는데.
0: 그렇습니다.
1: 어르신들 진짜 어려울 것 같으니까 요거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보완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K-의료관광입니다.
1: 지난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소식 전해주시죠.
0: 최근 이제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났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1: 예.
0: 약 201만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건 지난해보다 무려 71.9%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이제 의료 관광객이 한 해 200만 명을 돌파한 것은 200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고요.
1: 예.
0: 지난해 실적에 힘입어서 누적 실 환자 수 역시 700만 명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 예.
0: 맞추시면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1: 진짜?
0: 네.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이 왔을까요?
1: 어느 나라에서?
0: 네.
1: 일단 가까운 나라입니다. 제가 예상하기론. 멀리 비행기 값보다는 의료값이 더 싸게 먹혀야 되니까

0: 일본?
1: 정답은 중국이었어요. 아이.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0: 바로 옆이었는데
1: 큰일 날 뻔했어요. 네.
0: 지금 뜨끔했죠?
1: 아, 사실은 선물을 제가 네. 저희 집에 있는 정수기 1회 이용권을 준비를 해왔는데 아, 실패했습니다.
0: 다행히 다 안 받았어. 네.
1: 네, 의료 관광객 중 이렇게 중국과 일본에서 온 비율이 좀 컸는데 예. 전체 60.6%였고요. 오. 특히 중국에서 약 61만 9천 명으로 가장 많이 한국을 찾았고요. 일본이 60만 명으로 그 뒤를 차지했습니다. 별로 차이는 나진 않았어요.
0: 그렇네요.
1: 이어 대만과 미국 순이었습니다.
0: 아, 아시아 국가에서 많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왔어요. 와, 멀리서 왔어. 정부가 의료 관광객에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있나요?
1: 의료 관광객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관광객보다 더 오래 체류하고 그렇지. 더 많이 돈을 쓴다는 겁니다.
0: 그렇죠.
1: 특히 의료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이 775만 원이었는데 오. 이건 일반 관광객의 4.7배에 달합니다. 또한 의료 관광은 보통 체류 기간이 또 길기 때문에 결국 병원 진료가 숙박, 외식, 쇼핑, 교통 등 다양한 부분으로 확산되기 쉽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0: 예. 그러면 지난해 의료 관광객이 얼마나 쓰고 간 거죠?
1: 지난해 의료 관광객과 동반자가 국내에서 지출한 총액은 12조 5천억 원 규모로 추산이 와. 되고요. 이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는 22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0: 작년에 의료 관광이 굉장히 핫했군요.
1: 네, 다만 과제도 있는데요. 가장 큰 숙제는 의료 관광이 서울에 몰려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이제 의료 관광객의 87.2%가 서울을 찾았는데요. 그 다음으로 많이 찾은 곳이 부산이었는데 3.8%에 그쳤습니다. 오. 굉장히 차이가 컸던 거죠.
0: 예.
1: 또 진료 과목 편중도 있었는데 피부과가 62.9%로 다수를 차지했고 그 다음은 성형외과가 11.2%를 차지했습니다.
0: 예. 의료 관광 대부분이 이제 서울에서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건 아무래도 의료 인프라가 서울에 쏠려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1: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의료 관광이 더욱 활성화되려면 부산 김해공항이나 대구공항 등 지방공항을 이용한 패키지 상품 등을 마련하는 작업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0: 예.
1: 피부과와 성형외과 외에도 안과, 뭐 치과, 탈모치료, 한방 등 다양한 진료 과목에 대한 홍보도 필요해 보입니다.
0: 맞습니다. 정부 의료 관광이 더욱더 또 신경을 쓰고 지방에서 또 의료하시는 분들도 해외 인프라 구축에 조금 노력을 하시면 발전이 엄청날 것
1: 그렇습니다.
0: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마지막 키워드는 개인정보 유출 처벌 강화입니다.
0: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처벌을 강화하겠다 했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1: 최근 정부가 반복적이고 중대한 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요.
0: 예.
1: 조사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과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을 합니다. 아울러 증거 은닉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0: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 행위 어떻게 규정이 됐나요?
1: 징벌적 과징금 부과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3년 내 반복된 사건으로 규정을 했고요. 1천만 명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을 했습니다.
0: 예,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 구제가 이제 쉽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피해 구제 체계도 강화를 하는데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과 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입증 책임도 기업이 지도록 하는 등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수정이나 동의 철회, 회원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행태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0: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1: 오늘은 정부가 복지행정서비스의 기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핵심 한 줄은요. 기술 수준에 맞는 행정서비스 이렇게 하겠습니다.
0: 네. 최 기장 기자님 오늘 금요일이니까 신청곡 한 곡 받겠습니다.
1: 저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테일라는 가수의 그리움을 외치다 노래를 신청했습니다.
0: 갑자기 왜 발라드려요?
1: 3주년 있잖아요.
0: 아, 예.
1: 근데 이게 3집 앨범에 세 번째 트랙이에요.
0: 오야.
1: 그래서 이제 신청을 했었지. 사실 선거 기간이라 좀 번호 얘기하는 게 좀 민망하긴 한데.
0: 아, 왜 그걸 여기 갖다 붙여요.
1: 그렇지만, 예.
0: 아, 괜히 또
1: 3주년이니까 예, 신청을 한번
0: 했는데 왜 갑자기 또 이상한 예. 예.
1: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0: 알겠습니다. 예. 아, 적절하네요. 네. 3주년의 제 3집 앨범 타이틀곡이에요. 그리움을 외치다 신청을 해주셔서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최기찬 기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1: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잠시 후 4부 굿모닝 FM 3주년 기념 파티 시작합니다.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 데이터처.
4: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2: 자, 지금 이 시간 교통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3: 네, 오늘 출근길 좋습니다. 음악도 좋을 예정이고요. 하늘도 좋고 도로 위도 나쁘지 않고 사고도 많지 않은 편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45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은 강서구 일대 또 노량진 일대 그리고 강남권으로 속도가 좀 떨어집니다. 반대 강 서쪽으로는 오늘 평소보다는 훨씬 좀 수월한 흐름이고요. 내부순환로는 양방향 홍지문터널 일대로,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쪽은 노원구 일대로, 성수 쪽도 노원구 부근 또 군자에서 성수까지 밀려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대부분 평소보다 덜 밀리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기흥에서 죽전,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부산 쪽은 신갈에서 수원, 오산에서 남사까지 지체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은 신월부근 밀립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있어요. 4부는 예고한 대로 우리끼리 파티합니다. 3주년 축하 파티로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한 뭐 미니 콘서트 예 열어보겠습니다. 준비를 좀 했는데 바로 라이브로 갑니다. 갓배 같은 베개 첫 곡으로 준비했어요. 자 들려드리겠습니다.

0: 특별히 이제 그 피아노 버전이에요. 그래서 피아노로 또 목소리를 더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라이브 준비했는데 어떠셨나요?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주년 축하 파티 이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축하 인사 보내주셨는데 우리 또 특별한 메시지를 남겨준 분이 있다고 하네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1: 안녕하세요. 저는 맛쟁이 신사 시즌2 코너를 맡고 있는 셰프 이원일입니다. 테디의 3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정말 초원부터 시작해서 3년을 저도 쉬지 않고 테디랑 같이 달려왔는데 늘 항상 같이 배고픔 참아가면서 열심히 얘기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는 테디에게도 정말 고맙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굿모닝 FM 많이 사랑해 주시고 테디의 노고도 사랑 가득 담아가지고 꼭 한번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굿모닝 FM 테디의 3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유행본부 코너를 맡고 있는 유행사무총장 전민기입니다. 테디의 3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역대 굿모닝 FM에 가장 잘 어울리는 DJ는 바로 테이. 앞으로 10주년, 20주년 쭉쭉 가주시기 바랍니다. 유행본부 그때까지 함께 할게요. 다시 한번 3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아, 형들 너무 고마워요. 아, 진짜 처음부터 함께 해준 우리 두 형, 예, 맏형들의 축하 메시지였습니다. 아, 너무 고마워서 귀 이어폰 꽉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귀에 침을 뱉은 민기 형. 테이. 너무 감사하고 형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진짜 저희 든든한 예 장군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영원히 함께해요. 여러분들의 축하 문자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권연진님. 저는 굿모닝 FM 이벤트 당첨자로 작년 1월 결혼식 때 테디의 축가를 선물 받았어요. 그리고 8월 말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뱃속의 아기 빵그리도 테디 삼촌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태동이 활발해요. 사랑합니다 테디. 연진님 제가 직접 가서 이제 축가를 불러드렸었는데 기억납니다. 어제처럼 기억나요. 아유 예쁜 모습 그대로시죠. 김한나님. 테디와 함께 한 3년 동안 반발한 퀴즈에서 언급 안 해줬다고 삐친 남친과 결혼도 했고요. 우리 부부 주말 메뉴는 이원일 셰프님이 정해주고 계십니다. 또 깨톡 오타라도 치는 날엔 이유진 아나운서님한테 빙의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신혼을 보내다가 올해 4월 한 아이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가정이 만들어지는 동안 함께해준 테디와 굿모닝 FM 식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하트.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3년이 진짜 짧지 않은 시간이라는 게 확 느껴지네. 아, 뭉클하네요. 왠지 하나님 고마워요. 최지율님. 라디오로 알람을 맞춰놓는 저희 집은 굿모닝 FM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7시에 일어나 언어유의 시간이 되면 집에서 학교로 출발하죠. 학교에서는 굿모닝 FM 들었던 얘기들로 꺼드럭대기도 합니다. 제가 오래오래 꺼드럭댈 수 있도록 10주년까지 가봅시다 하셨는데 아유 그래요. 최선을 다해볼게요. 너무 고맙네요. 너무 고맙고 시작부터 저랑 함께한다는 것 다시 생각해봐도 감동인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기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3년 했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3주년 맞이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뭐 또 선물 드려야 되는데 보니까 우리 부활 형님들도 이번에 30주년 맞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활동하고 있는 그 모습을 존경을 담아서 제가 준비한 노래는 부활 생각이나를 아침에 라이브로 불러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깨어난 김의 역사 일주 김재원입니다. 굿모닝 FM 테디 3주년 축하드립니다. 네, 주말 아침에 역사가 웬 말입니까? 많은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한테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굿모닝 FM 자체가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도 MBC 라디오의 역사를 만드는 굿모닝 FM DJ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3주년 축하드립니다.
1: 테디 굿모닝 FM 3주년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랜드랜드 이찌라입니다. 저도 테디와 함께 브랜드랜드를 시작해서 많은 기업들을 살펴봤는데요. 공부도 진짜 많이 됐고요. 매주 굿모닝 FM 가족들을 만나는 일이 정말 설렜습니다. 테디와 우리 제작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테디, 앞으로 5주년, 10주년, 30주년까지 우리 아침 책임져.
2: 아, 찌라 보고 싶네. 아, 우리 찌라님 너무 감사하고 재원쌤 아주 담백하게 또 인사해줬는데 우리 재현쌤의 성품으로는 이 정도면 진짜 많이 다정하게 해준 거예요. 아, 너무 고맙네. 다들 사랑하는 예, 동생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축하 문자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현유진님, 저는 굿모닝 FM 들으면서 유독 기억에 오래 남았던 순간이 있어요. 많이 울적하고 지쳐있을 때 사연을 보냈었거든요. 근데 테디가 제 얘기를 듣고 저에게 대단하다고 해주셨던 순간이 아직도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이상하게 그 이후로 좋은 일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네요. 테디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하셨는데 그랬어요. 아, 예. 근데 여러분들 사연 보내주신 거 읽어보면 다 대단해요. 너무너무 대단해. 저는 출근할 때마다 출근하는 모든 분들 다 대단하다 생각하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걸 늘 느끼고

이고 있어. 대단한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현진님, 아침에 샤워하면서도 들으려고 화장실에 블루투스 스피커까지 설치했어요. 그렇게까지요? 굿모닝 FM 12년 차 애청자이지만 씻으면서까지 듣는 건 테디가 처음입니다. 크크크. 저희 절친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하트. 무엇보다 혼자 지내는 삶이 익숙한 제게 따뜻한 위로와 온기를 주셔서 감사해요. 아, 라디오 DJ가 예, 제일 행복할 때는 혼자 일하시는 분, 혼자 사시는 분, 혼자 공부하는 사람의 불편하지 않은 친구가 되었다라는 게 가장 뿌듯하거든요. 그렇게 되었다니까 제가 뿌듯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오 마사미 님께서 해외에서는 제가 아마 출석을 1등자가 아닐까 해요. 크크크. 미안합니다. 오타도 1위이고요. 후후. 3년 동안 비행기에 있던 하루 빼고 다 들었어요. 아침 2시간 한국어 학원에 다니는 것 같이 들어요. 목 건강 잘 챙기면서 우리 아침 2시간의 행복 힐링 타임을 꼭 지켜주세요. 가오 올림 하셨는데 사실 가오 씨는 저 이제 테니아가 이제 팬클럽인데 제이 테니아라고 일본에서 팬클럽 활동을 또 해주시는 분이세요. 누나신데 한국어가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몰라요. 지금 거의 한국 사람보다 말 더 잘하는 것 같아. 가오상 스고이.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3주년을 맞이 라이브 선물밖에 해드릴 게 없어서 얼른 한 곡 더 해드립니다. 이 곡을 불러달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 피아노 버전의 그 버전이 너튜브에 이제 있긴 있는데 클립이 오리지널 그 버전으로 예, 노래방에 말인 것 같은데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구해가지고 제가 불러드릴까 합니다. 원하시는 곡이었으면 좋겠어요. 성시경 선배의 희재라는 노래 라이브로 들려드립니다.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클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6: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7: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8: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9: 아우, 남는 게 없어요.
8: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10: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11: 박살! 박살! 태유빠 아침 박살나! 3주년! 3주년! 오빠! 3주년 동안 오빠의 아침은 박살났지만 우리 청취자분들의 아침은 재건되었어요. 예, 앞으로 3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오빠 아침 박살내면서 청취자들한테 행복을 주란 말이야! 축하드려요.
12: 환나였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에 굿모닝 베이스볼 맡고 있는 MBC 아나운서 김나진입니다.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주년 축하드립니다. 우, 예. 아, 테디가 요즘 전성기를 계속 새로 쓰고 있잖아요. 저는 그 끝이 너무 궁금해요. 과연 하늘이 어디까지 뚫려 있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그 끝을 끝까지 확인할 겁니다. 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1: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2: 아, 윤상 선배님도 축하 메시지 남겨주신 줄 알고 지금 깜짝 놀랐는데 본인 홍보만 하시고. 네. 네, 실제로 이제 끝날 때 축하한다고 인사를 또 해주시곤 하는데 아, 너무 감사하네요. 잘 본받겠습니다. 축하 문자 보내주신 분들 아메리카노 선물로 쏘겠습니다.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 3주년 이렇게 또 흘러가네요. 2시간 똑같은 2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2시간인 것처럼 일상의 2시간을 보냈는데 늘 일상의 2시간도 특별한 2시간으로 함께 계속 하겠습니다. 축하 파티 매일매일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다같이 우리 다같이 외치죠. 예, 우리 작가들하고 예, PD들 다같이 해부어구티 외치겠습니다. 3주년 감사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부어구티.
3: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4: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0: 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암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려남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1: MBC 강훈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3: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6: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3단지 명함 다 있어.
7: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6: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8: 인쇄는 와우 플러스.
9: 2026 강릉 단오제 영산홍 챌린지. 5월 25일까지 강릉 단오제 공식 노래인 영산홍가를 챌린지로 즐기고 총 상금 2천만 원의 주인공이 돼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강릉 단오제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0: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9: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며칠 전부터 아침 가족들이 장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봄이 시작되면서 꽃 얘기가 사연에 아주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대상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한동안 네, 봄의 전령사 벚꽃이다가 뒤에 라일락과 아카시아가 이어서 이제 장미의 차례가 온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장미 노래를 놓칠 수 없으니까 관련된 노래들을 모아봤는데 꽤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곡이 좋겠다라고 해서 어제 초성 퀴즈로 내어드린 곡, 오늘 첫 곡인데 네, 정답 맞춰주신 모든 아침 가족들, 네, 또 뭐 당첨되신 분이 있고 안 계신 분이 계시겠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 노래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5월 15일 금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